0: 뭘 먹어야 돼?
1: 역시
0: 회!
1: 해산물.
0: 회요?
2: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0: 해산물이 좀 아쉽긴 해.
2: 아쉽지.
1: 이제 화로다.
2: 해산물의 보고인데. 통영의
0: 굴.
2: 닭지 알아요?
0: 닭지요?
1: 닭지.
2: 닭지 문화 알아?
3: 오마카세의 한상 차린 버전. 통영의 오마카세이고.
0: 이모카세요?
1: 그런 느낌인가?
0: 진짜요?
4: 그게 진짜 이모카세 원래 원조.
2: 그게 이제 닭지 문화야. 사천은 실비집입니다.
0: 아, 실비집?
1: 실비집?
2: 그래서 며칠 굶고 가든지 한별이랑 가든지 많이 먹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뽕을 뽑지. 그래서 1, 2, 3등에 축배를 제대로 안 들었잖아. 얘가 제격이
4: 진짜. 와, 너무 좋다.
1: 너무 좋다.
4: 대박인데요.
2: 축배를 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훌륭한 음식을 먹으려면 전현무 계획에서 밝히는 여러분들의 특종이 있어요.
5: 아, 비밀을 하나 발표.
2: 그래야 가리비를 줄 거예요.
0: 오!
5: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탑3의 사생활.
6: 무명연설을 하면서 저는 타 연예인에게 대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1: 와, 잠깐만, 진짜?
6: 대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1: 와, 잠깐만, 진짜?
2: 이거 좋다.
5: 이거 예고편이다.
2: 이거 좋아.
6: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5: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6: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미리 빗딤을 해줬습니다.
1: 와. 근데 그분이 아직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6: 아직 안 했죠.
5: 꿈꾼 거 아니에요?
1: 그러면 아직 성사는 안 된 거죠?
6: 하지만 제 의견을 이제 물어봤죠.
1: 진짜지?
5: 지어낸 거 아니에요, 형님?
1: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은가?
2: 식감이 어마어마해.
1: 가리비 먹고 싶어서
5: 가리비 먹고 싶어가지고.
4: 가리비 통가리비 드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5: 가리비 겟.
1: 가리비 겟.

0: 가시죠. 일로 이쪽으로.
1: 일단은 지금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2: 우와. 오.
0: 여기는 지나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식당인지도. 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승기 씨. 역시 형 다르다.
3: 드디어 승김.
4: 다르다.
3: 드디어 승김.
1: 오, 우승희 씨죠?
3: 우승기
1: 오, 오, 우승희 씨죠?
3: 우승기 오,
1: 오, 오, 오, 오, 오, 살면서 세 번째 왔네요, 우승기 씨.
3: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1: 너무 반갑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그대만.
3: 네, 네, 여기 좋아했어요.
1: 오, 진짜요?
3: 네, 여기는 정말 좋아요.
6: 좋아요? 뭐가 좋아요?
3: 맛있고 맛있고 음식도 막 잘 나오고 손님도 많고 굉장히 활동 잘하시고.
6: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긴 진짜 까이
1: 진짜요?
6: 좋은데? 와...
2: 근데 여기 까이면 어디가 지
6: 여긴 진짜 깔 것 같은데? 식당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는데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저희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6: 저희 다섯 명만 먹는 걸로.
8: 촬영이긴 한데. 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2: 형, 우리 오늘 성공. 대박인데요?
7: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9: 저희는 실비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에 4만 원씩 음식 값을 하는 거거든요. 4만 원 안에 주류 두 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7: 와.
9: 네. 이제 추가가 되면은
7: 4만 원이에요. 음식도 괜찮고요.
9: 이제 뭐 5분이시니까
2: 10병이에요.
9: 그렇죠. 10병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10병까지는 무료.
1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천시 삼천포에서 그대왕을 운영하는 방문립입니다. 2003년도였으니까 23년 정도 했나 봐요. 제가 한 5시경 되면 이제 잠이 깨워요. 자동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 의시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제날 선도 좋은 거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잔을 내죠.

0: 기본 잠부터 먼저 드릴게요.
1: 우와. 우와.
2: 대박이다.
0: 그날 그날 음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3: 오래기입니다.
2: 오래기.
1: 진짜 신선하겠다.
2: 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술 두 병 해서 1인 4만 원입니다.
1: 싼 거 같은데.
2: 한 사람당 두 병, 그죠? 아,
4: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홀뚜기가 아닌 거죠? 호래기 다른 거죠?
2: 다른 거. 다른 거. 우리 전현무의 1회 제일 처음 먹는 거.
1: 진짜요?
2: 오. 맛있어. 네.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이제. 저희는 밥상으로 자주 먹어요, 부산에서는.
1: 호래기 너무 맛있어.
2: 이거 아, 먹어본 적 있어요?
5: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2: 진짜 맛있어. 호래기. 먹어봐.
1: 예. 아,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2: 처음 먹어본다 이거.
3: 호래기.
2: 호래기?
3: 와, 초장이 페어링이 좀 좋을 것 같아.
2: 진짜 맛있어. 그쵸? 초장에 먹으면 통째로.
3: 진짜.
2: 맛있지? 사이즈가 좀 크네. 맛있지?
3: 엄청 푸짐해, 그냥.
2: 푸짐해.
3: 꽉 떠.
5: 질기진 않아.
2: 안 질겨. 안 질겨.
6: 향이 나네.
2: 너무 맛있어.
7: 식감이 독특하죠? 매끈매끈하고.
5: 맛있네요.
2: 맛있지?
5: 맛있네요.
2: 별미야.
5: 근데 안에서 뭐가 터지는데.
2: 내가 눈 아래 아니야?
5: 대가리. 근데 그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0: 뇌, 아마 뇌일 거예요.
2: 와.
3: 진짜요?
2: 뇌잖아. 뇌가 어딨어?
1: 고기는 전으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
2: 진짜요?
1: 그리고 이거는 몸에 달 모양이 있어요. 삼천포에서는 제사 때 명태.

0: 너무 맛있어.
1: 우와. 아 너무 잘 이거 전을 잘 비치셨다.
0: 촉촉해. 맛있지?
1: 그렇지, 그렇지.
0: 진짜 명태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1: 명태전보다 훨씬 촉촉한 것 같아요.
0: 아니, 너무 부드럽고 녹는데 거기다 이제 계란이 붙여져 있으니까 좀 고소한 것 같아요.
2: 고소하고 담백하고.
0: 별미야.
1: 혹시 매장에 먹어봤어요?
3: 멍게 먹어봤는데
2: 별로야?
1: 멍게는 너무 확실히
3: 제 스타일은 아니다.
2: 해삼 먹어봤어?
3: 해삼도
2: 요 향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 아유 하루가 애기구나.
1: 오늘 한번 먹어봐.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한다.
2: 먹어봐.

0: 이게
1: 번개.
0: 진짜... 아, 번개요? 네, 번개. 생각보다 괜찮은데?
1: 네. 바다 향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까지 딱 비벼 먹으면 멍게 비빔밥.
0: 아, 끝에 바다 향이 살짝 나요. 네.
2: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0: 진짜 맛있어요.
3: 와.
0: 감사합니다.
3: 우와.
1: 와, 뭐야.
3: 와, 엄청 많네.
1: 와, 이거 소대찜입니다. 그 가오리 무침이죠.
0: 와.
1: 가오리 무침에 김밥하고
3: 김밥이요? 예. 와,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4: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무침이라든가 깐맛춤을 이제 아, 이 정도면 내가 간이 잘 맞다. 그 정도는 자고 해. 맛이 괜찮아요.
3: 얘들아, 예. 서대찜을 먹어.
1: 서대, 예.
3: 서대가 정말 맛있는 냄새.

0: 처음 먹어보니까.
1: 이거 통째로?
0: 어. 처음 먹어, 처음 먹어.
1: 맛있지?
2: 아, 맛있어.
1: 거대는 구이도 많이 먹어.
3: 근데 여기 촉촉한 생선을 많이 하네.
1: 촉촉하게 잘 조리를 하는 것 같아. 아우. 맛있어?
4: 너무 맛있어. 부드러운데?
1: 반건조를 해서 찐 거야. 맛있잖아. 또 얼굴 삐딱삐딱하고.
3: 이 집은 제 찍기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우리 미워하셨다.
3: 아, 여기는
0: 형은 거의 잘 접해보지 못했겠다.
4: 어, 거의 다 처음 먹어봐.
0: 그렇지.
1: 말레이시아는 비슷한 것도 없어.
3: 그러니까 해외 살면은 저도 해외를 좀 오래 살았잖아.
4: 그렇죠. 아래 바이잖아.
3: 한식당 같은 거 많잖아요. 네. 해산물 신선한 건 먹기 힘들어요. 진짜. 해외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해산물 잘하는 집. 아, 없어요. 이런 건 뭐 볼 수가 없어.
4: 맞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1: 맛있지?
4: 김치볶음밥 맛있다. 맛있다.
1: 김밥도 잘 싸졌네.
3: 김밥도 완전 집김밥이잖아요. 소풍 갈 때 싸주는.
1: 막상.
3: 엄마가 싸주는 김밥. 김밥.
4: 아, 너무 맛있다 이거.
2: 진짜 맛있어요.
3: 충무김밥에 그 오징어 무침처럼
4: 맞아.
3: 되게 잘 어울린다.
4: 너무 맛있다.
1: 그 신곡을 받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0: 응? 아, 아, 처음 듣는 얘기인데?
5: 못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결승 1차 때 이제 신곡 미션이었어요.

0: 라운드 때 이제 가수들 다 신곡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손태진 선배님 작곡한 인생의 열쇠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유. 아, 제가 살면서 맞다. 처음으로 장염이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는 다 나오는데 전보다 힘이 안 나와가지고
1: 힘 잘못 좀 큰일 날 것
0: 같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 장염이 네.
1: 지금 긴장했나 봐요.
0: 네, 긴장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2: 많이 불편하니까
1: 긴장을 안 하시나 봐요. 되게 잘 드시네.
3: 아니
1: 에? 굶었어?
3: 근데 어디 갇혀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0: 진짜 진짜 잘 먹죠.
4: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0: 끊이지 않고 먹어.
1: 끊임없어. 경연 때 한 곡만 미친 듯이 불렀어? 남들이 다 따라 불렀다며.
0: 와 진짜 그 라운드마다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5: 승규 형 목소리는 맨날 대기실에 있어.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무대의 노래.
0: 근데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소절만
4: 맞아요.
0: 계속 불러요.
5: 아 맞아 맞네. 아 맞네.
1: 완벽주의자야.
6: 그 부분이 이 연습을 만약에 100번을 하면 10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90번이 맞았다. 근데 10번이 틀리면 이제 어쨌든 기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0: 아, 왜 이렇게 잘해?
1: 야,
2: 전 아직까지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없어요. 한 번도.
3: 그런 애가 히든싱을 어떻게 그 모양으로 했어?
4: 아, 한 개도 안 똑같게.
5: 해드릴게요.
3: 뭐예요? 뭐예요?
2: 새꽃이다.
5: 광어구요.
4: 광어구요?
5: 도다리, 그리고 여기는 지치 새꽃입니다.
1: 와, 이게 지치구나.
4: 죄송합니다.
1: 와,
4: 장어다. 이거 탕? 너무 좋은데요?
1: 이게 장이랑?
5: 장어.
1: 장어구이?
4: 장어는 너무 좋은데요?
1: 대박이다.
4: 지치 새꽃이 진짜 맛있어.
1: 진짜 활용 점정이다, 여러분들. 활용 점정.
5: 지금 국룰이죠, 이 라인업이.
1: 아니, 이게 인당 4만 원인 게 지금 가성비가 말이 안
3: 돼. 말이 안 돼.
1: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에서는 상상을 못 해.
5: 와, 이게 딱 남해 쪽 온 게 딱 실감이 나네.
4: 근데 진짜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0: 어르게 맛있어. 광어.
4: 광어가 맛있어요.
0: 광어 맛있어?
4: 광어 맛있어.
2: 야, 광어 맛있네.
1: 진짜 맛있지?
2: 맛있어.
1: 귀치가 너무 궁금해.
5: 새꽃이, 새꽃이. 개인적으로.
1: 아, 이런 식감이구나, 귀치는.
2: 진짜
1: 귀치는
2: 뼈가 씹히네, 진짜.
0: 새꽃이니까.

0: 조합이 좋네. 깔끔하게 마무리.
1: 깔끔하게 백합탕으로.
2: 아, 좋다.
3: 완전 바다.

0: 장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진짜.
0: 와, 맛있다.
2: 야, 좋다.
0: 완전 바삭해.
2: 그래?
0: 어, 튀겼네. 그냥 맛있다.
3: 두 분은 부모님 얘기할 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4: 저 태어나고 6개월 뒤부터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평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3: 너무 젊은 나이에?
4: 네.
3: 경제적으로는 안 힘들었어요?
4: 경제적으로가 너무 힘들어.
3: 병원비 이런 건 다 어떻게 했어?
4: 알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3: 어머니 병원비를?
4: 병원비의 보탬도 하고 집안 생활비, 병원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2: 아, 진짜 어린 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3: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4: 그렇게 어머니가 한 2년 반 정도 투병을 하시고 제가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3: 완전 혼자인 거예요, 그럼?
4: 네.
3: 너무 힘들었겠다. 아, 어머니가 그 무대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 네, 항상 저는 노래 부를 때 느껴요.
3: 어머니를?
4: 네, 보고 계신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0: 성리도 아, 가족 네.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어?
1: 저도 이제 가족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완전 이혼을 하시고 저랑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이제 친형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족이 20살 딱 직전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19살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할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고모가 이제 따로 케어하시고 저랑 형이랑 엄마랑 이제 셋 가족이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정확히 다시 세 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까지 막 엄마한테 용돈 막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살고 그때까지 계속 무명가수 생활하고 오디션 5번 나갈 동안에 사실 큰 빚 하나 못 봐서 저는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부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빨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잡자 해서 했는데 그 동시에 제가 우연히 무명전설 지원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 신라 같은 희망이 아,
1: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이 뭔가 본능적으로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정말 사활을 걸고 계속 했던 라운드의 무대들이 잘 이쁘게 봐주셔서

0: 방금 들으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직
1: 전 무조건 여행이에요.
0: 어머니랑
1: 가족 여행을 제대로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 저희 어디 가고 싶어?
1: 제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0: 제주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이에요?
3: 네, 이제 다 나왔습니다.
0: 와, 수박입니다. 진짜 많다.
2: 수박도 있어.
0: 누나 아이가.
2: 먹어.
0: 진짜 배부르다. 와. 수박도 꿀수박이네.
2: 아쉽지만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0: 와, 너무
4: 근데
0: 두툴하게 한 메뉴를 딱 꼽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메뉴를 너무 많이 주는.
4: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가성비 그
0: 밸런스가 가성비라
2: 여기는 굶고 와야 돼.
1: 너무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아, 4천 가지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5: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 쉬다 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6: 고소하지 않아요?
7: 전현무가 있는 금요일이 좋아.
1: 전현무의
0: 화이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 잘 먹었습니다.
0: 진짜 잘 먹었습니다.
8: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9: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ilink,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sealing technologies for cutting-edge equipment. Also, we look into Green Family, a provider of healthy and convenient home meal replacements. And we explore Yongyang Red Pepper Trade Cooperation, which has produced premium red pepper powder by implementing a smart factory solution.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From semiconductors to petrochemicals and pharmaceuticals, there's a company which has created small but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Based on the advanced sealing technologies, Silink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different industrial parts. By digit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of cutting-edge equipment parts. We look into Silink, a provider of premium sealing devices. Silink is located in Kumcheonggu District, Seoul.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4. By successfully localizing the sealing equipment, which used to depend heavily on import, the firm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as a maker of industrial seals. And it has provided the products to a variety of leading-edge industrial areas, including semiconductors, petrochemicals, and bioindustry.
2: 저희 실링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석유화학, 제약, 의약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회전축 밀폐장치를 설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자석유체실과 석유화학 분야에 사용되는 메카니컬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크의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고객이 만족하는 밀폐장치를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Industrial sealing units can provide complete airtight functions for cutting-edge devices which perform rotational or straight-line movements. Aside from a variety of material properties, including fluids and gases, the devices of the company can offer stable performanc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including high pressure, high vacuum, or high temperatures.
3: 저희 실링크의 주력 제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 장비에 적용되는 정밀 실링 및 구동 부품입니다. 실링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순히 실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고온, 고진공, 부식성 가스와 같은 극한 환경에 맞춰 실링 구조부터 제품 전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안정적인 구동과 수명 향상, 공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실링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Rotary sealing unit for semiconductor proces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By developing special materials, precise designs, and processing skills, the firm has provided enhanced sealing functions and minimized the resisting force. Thanks to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company's products have replaced imported products in different cutting-edge production stages.
4: 실링 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정밀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동심도와 공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3D 레이저 측정기, 인디케이터 및 조도 측정기 모니터링을 매 공정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최상의 밀폐 성능을 자랑하기 위한 가혹 환경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압 및 고진공 환경에서의 누출도 검사 장비를 비롯해 고온, 고속, 반복 작동 환경에서의 수명 검사 장비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As the firm has produced customized parts for different types of components, it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the precise data. As part of an effort to fulfill sophisticated requirements from the high-tech semiconductor industry, the firm has participated in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5: 저희 실링크는 삼성전자와의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 공정상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자재 및 공정관리 전반을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의 오류 비율 및 불량률이 최소화됨은 물론 생산 주기가 단축되어 많은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은 고객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대량 양산의 경쟁력을 갖추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attained a lot of patents and certifications in the related areas. The firm has recently focused on developing new materials as well as specialized coating technologies that can minimize abrasion even under high temperatures and high pressure levels. Also, it has promoted researches by implementing AI and sensor technologies.
6: 저희 실링크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최첨단 밀폐 장치의 소재 및 가공 기술을 연구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고성능 알충을 개발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각 산업군의 고객의 요청에 맞게 초정밀 고가치 장비 트렌드에 발맞춘 차세대 고효율 실링 솔루션들을 다각도로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C-Link has coped with sophisticated devices and varied operating environments by developing advanced
7: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넘버원 밀봉 장치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 전반에 요구하는 극한 스펙의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전 세계 장비 시장에 표준이 되는 혁신 소부장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 C-Link has provided reliable and safe power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es.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the global sealing devices market.

0: The global population is aging rapidly.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duced processed grain products and instant food. It has taken the lead in Korea's senior-friendly food market. By providing convenient and nutritious food produc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related markets. We explore green energy,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of healthy food by developing innovative products. Green Family is located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company obtained KS certificate in the field of senior friendly food. And it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Korean silver food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manufacturing skills, it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field of B2B or business-to-business field. Also, it has recently promoted the B2C or business-to-consumer sales.
1: 저희 푸른 가족은 1999년 설립된 공유가공 및 즉석조리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전국 요양기관과 병원 등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고품질 케어푸드를 오랫동안 개발 공급하여 왔습니다. 맛과 영양 편리성은 물론 합리적 가격까지 갖추어 전국 요양기관 영양주 공급 1위를 기록.
0: Less Korea's brown glutinous rice, so the products have a savory taste as well as a firm yet tender texture of rice. The company has used a variety of ingredients, including vegetables, seafood, and beef, so consumers can choose different flavor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푸른 가족 죽 프리믹스 제품은 쌀알이 굵고 찰기와 단맛이 뛰어난 경기미 햅쌀마늘 엄선에 사용하며 연간 사용량만 약 100톤 이상에 달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 감마오리자놀 등이 풍부한 미강 추출 분말을 사용해 쌀 본연의 고소함과 깊은 영양을 담았습니다. 나아가 국가인증 고령친화 우수식품 규격에 맞춘 영양성분 및 6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정교하게 배합하고 고령자의 연화 저작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 After going through a lot of trials and errors, the company has developed the optimal mixing ratio that can improve the taste, texture, and nutrients. The firm has carried out 15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to stabilize the product quality.
3: 식품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과 위생입니다. 저희 푸른 가족은 원료 입고 검사부터

0: 작업자 위생관리, 금속검출기 운영, 그리고 CCP 중요관리점 제어까지 전 공정을 엄격한 햇삽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거래처와 소비자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가공 기술의 동결건조 압출 성형, 분무 건조, 효소 처리 등의 다양한 공정을 융합 조절하여 양질의 물성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The entire world has faced the unprecedented rapid population aging.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for care food,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Instead of the manual packing method, the fir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and automated the production process.
2: 단축, 원재료 창고 공간 효율화가 33% 향상되는 등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MES 시스템을 통해 생산 현황, 작업 실적, 설비 운영, 출하 현황 등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 관리 수준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technologies, Green Family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home meal replacements that are made with oa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Aside from hospitals and nursing homes, the firm aims to provide its products to a wider range of consumers, including general households.
2: 뉴바이 오트밀은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목표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캐나다산 오트밀을 사용하고 있으며 황태 계란 오트밀, 소고기 미역 오트밀, 시래기 해장 오트밀 세 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FD 동결건조 블록을 적용해 실제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고단백, 고식이섬유, 저당 설계로 영양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바쁜 직장인, 학생,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가장 간편식으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fruitful outcomes it has achieved in the

0: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1: And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growth of Green Family Wood as a global care food provider.

0: Yongyang Red Pepper Trade Corporation has provided premium red pepper powder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he red pepper cultivators in the local district. And the company has encountered significant changes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solution.
1: 생산성, 물류, 품질, OS 3정, ESG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개선했고요. 물류 순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0: We introduce Yongyang Red Pepper Trade Corporation, which has brought about smart changes to build a better future. Yongyang Red Pepper Trade Corporation is located in Yongyang-gun County,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purchased red peppers from the local farms and produced red pepper powder based 100% on contract farming. The firm has launched its own brand, Pikalchan, and offered various types of red pepper powder products for different uses.
1: 안녕하세요. 영양 고추통공사 황찬영 사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영양 고추 유통공사의 생산 관리 전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함께 해올 삼성전자 멘토 신인한입니다.
1: 이 영양 고추 유통공사는 영양군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의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고추 건조 가공시설과 저온 저장고를 기반으로 빛깔찬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고춧가루를 생산하고 있고요. 전통식품인 고춧가루를 최첨단 과학공정인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통해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0: After going through the washing and sterilizing process, red peppers are dried at low temperatures and go through the grinding stage. By passing through the magnetic separators and foreign matter detectors, even micro-sized impurities can be removed. Only the ones that pass the HACCP standard can be delivered to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2: 영양고추 동공사에 저희들 시작한 거는 3월부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관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ion process used to be managed based on the handwritten records, and it was difficult to increase the production efficiency. However, after implementing a smart metal detector, the MES and quality management solutions can be connected and controll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human workers were necessary for the logistics management and packing process. By improving the weak points, the firm has built an automated and more systematic packing and distribution management process.
1: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생산성이 60% 이상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하루 2.5톤 생산하던 고춧가루가 1일 4톤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택배 포장 시간이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약 60% 단축되어 물류 순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 네, 이번 혁신 활동을 통해 생산성, 물류, 품질, OS 3정, ESG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개선했고요. 특히 군고추 투입 공정과 고춧가루 포장 공정을 자동화했고 HACCP과 MES를 연계한 스마트 품질 관리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0: The mentors from Samsung Electronics have strived hard to improve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to enhance safety. They have to put top priority on building an effective working environment. Also, the mentors have constantly paid close attention to the voices of workers.
1: 여기 개선해야 되는 거죠?
2: 여기에 이제 그 박스에 담고 포장하고 예예. 하는 공정을 이번 과제를 예. 통해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제 생각에는 여기 박스 제한기 놓고 자동으로 박스를 접어서 쪽으로 넘어오면 박스가 넘어오면 제품 나오는데 뭐 로봇가든 뭐 자동으로 이렇게 담고 뒤로 넘어가는 걸로 해서 자동화를 하면 어떨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검토했던 자동화 공정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고추 수매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고추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직액차와 작업자들이 이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장의 물류 동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지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capabilities, Yangyang Red Pepper Trade Corporation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global market. By achieving cumulative export volume of more than $1 million, the company has successfully popularized the excellence of Yangyang Red Pepper to the world.
2: Currently, Bikkal Chan Gochugaru production, through verified high-quality environmental, safety, and infrastructure know-how, we will develop a range of premium agro-products and processing systems in the region, 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income and livelihood. The
1: actual challenges that arise in the field, one by one, we will improve and make a more safe and effective smart factory.
2: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Mentors who have always listened to the voices of workers as well as the company which has implemented innovative change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is expected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ood market.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시민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배우 지윤성입니다. 대전의 아들.
2: 오디션 때 봤어.
3: 그때 막 혼자 떠들고 막 했던.
1: 네, 혼자 마이크 들고 떠들었었습니다. 예.
4: 시민 오디션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기 하셨는지 한번.
1: 저는 이제 대전의 아들로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대전을 자꾸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노잼 도시니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빈정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항하는 듯한 연기를 좀 했습니다.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팀장님께서 야 대전 노잼 도시잖아 라고 한번
2: 해주세요. 야 대전 노잼 도시잖아.
1: 형님! 대전이 무슨 노잼 도시예요? 형님 동생 저 대전 사람이에요. 아 제가 무슨 말 말하면 빵빵 쳐주면서 무슨 노잼 도시라고 막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대전 무시하실 거면 왜 제가 대전 간다 그러면 맨날 성심당 가서 빵 사오라고 셔틀 시키세요?
2: 아니야 왜 그러세요?
1: 아니 나봐요 형님. 아 대전 무시하잖아요.
2: 아니
1: 이런 느낌의 연기를 했으면 연기입니다. 여러분 연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2: 줄았어.
5: 다음 유지할게.
1: 대전 만세.
3: 근데 진짜 뽐이만 하네요.
2: 연기력 탄탄해. 오늘 아주 기대가 커요.
5: 아, 좋습니다.
3: 네, 형. 근데 죄송한데 여기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전역에 이어서 유성.
2: 유성 복합터미널 그리고 여기가 또 대전시 복합터미널.

0: 터미널이야.
1: 근데 정말 많이 변했다.
0: 자랑스러운 터미널이야.
2: 그렇죠.
3: 근데 오늘 의상이 대전 버스 우리 기사님 의상 같아요.
0: 대전으로 갈게요. 자, 예.
4: 네, 오늘은 대전 액티비티 투어입니다. 꽤 될 겁니다.
5: 아, 맨 끝에.
6: 아, 제가 나눠드려 볼까요, 한번? 느낌대로?
1: 나눠줘, 나눠줘. 확인해요? 지금 확인해야 돼?
4: 겉자만 보시면 됩니다.
1: 와!
4: 그럼 각자 확인하셨죠?
6: 네.
4: 이번에는 팀전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1: 아, 팀전.
4: 뽑은 금액대를 유출을 하셔서 네. 가장 타고 싶은 분이랑 팀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그래도 어쨌든 중범형 갖고 있는 게 있네, 히든카드가.
0: 그렇지, 나는 지난번에, 그렇지. 지난번에 내가 무장이 굵었잖아.
1: 한 장소에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죠?
0: 패스권은 한 체험은 그냥 프리패스.
1: 아, 나 팀장님이랑 해야 될 것 같은데.
6: 제작진이 다 내주시는 뭐 그런.
0: 그렇지.
6: 그러면은 당연히 팀장님이랑 저 게스트니까 선택.
3: 아니, 얘가 아니지. 이 사람이
0: 오자마자.
3: 오자마자 너무하네, 유성이.
6: 두 분 얼마세요?
3: 저는
1: 제가
3: 솔직히 말해서. 전 지금 그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 그때보다 괜찮아요.
6: 아니 게스트한테 선택권 주세요. 누구랑 다니고 싶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3: 너 누구랑 가고 싶은데?
6: 저요?
1: 찔러 봐요.
6: 저는 진짜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정신적 지주이지만 동찬이 형.
3: 야 이거 느꼈네. 얘 느꼈어. 얘 느꼈어.
0: 야 여기 20만 원에 패스권 내가 갖고 있잖아. 아니, 끝났지 뭐 그러면.
6: 팀장님 20만 원 아니에요.
3: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는 유부예요. 유부남들이에요. 저희는 총각이에요.
6: 네. 네.
3: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6: 그림의 신선도가 다를 겁니다.
3: 네. 네. 이렇게 둘이
1: 팀장님이랑 오케이 팀장님이랑
0: 나 20만 원 믿는다.
4: 자 금액을 한번 공개해 주세요.
3: 만 원.
0: 야 나는 그렇게 부끄럽진 않아.
3: 오오오
0: 그럼.
3: 예? 어, 누가?
0: 야 20만 원 25만 원이야 우리 20만 원.
3: 야!
0: 나 10만 원!
3: 20만 원!
6: 나 10만 원! 나 10만 원! 그래!
0: 내가 보였잖아!
6: 야.
0: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야 나는 5만 원에 프리콘까지 있는데 여기 만 원짜리 빈대가 붙어가지고 지금
6: 교통비 포함인가요?
3: 거머리
4: 배정받은 예산으로 이제 대전의 액티비티를 찾아서 떠나주시면 됩니다.
3: 1등 하면 뭐 있어요?
4: 대전 홍보영상 출연권을 드립니다.
3: 저희네요, 저희야.
1: 대전 홍보영상.
6: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둘이 우승하면 같이 나가고?
4: 팀전이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3: 가자, 열심히 하자.
0: 둘이 합쳐 6만 원이잖아.
1: 3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지?
0: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거기에서 활 쏘는 체험도 할 수 있고.
1: 아, 네네.
0: 그리고 대전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어.
1: 아,
0: 목재문화체험장.
1: 본 적이 없어, 다.
0: 그래?
1: 네, 네.
0: 처음이야?
1: 네네.
0: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갈까?
1: 오케이.
0: 가자.
1: 지금이자.
3: 일단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20만 원이잖아. 그 10만 원.
6: 그렇죠.
3: 그러면 우리는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제일 좋은 데를 가야 돼요.
6: 저 가고 싶은 데 있어요.
3: 어디?
6: 오다가 제가 또 MG 아니겠습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신세계 백화점에 스몹대전?
3: 스몹대전.
6: 네.
3: 라이트 시즌 2시간 2만 6천 원 이런
6: 너무,
3: 거니까
6: 너무 괜찮은데?
3: 너 10만 원 맞지?
6: 네, 10만 원.
3: 일단 거기 갔다가 하면서 검색을 해보자.
6: 좋아요.
3: 여기가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네.
6: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가 봐요.
3: 그러니까. 원래 평일이잖아, 평일.
6: 그러네.
3: 야, 평일인데 이렇게 많다고, 사람이? 그리고 여기가 오니까 120cm 이상으로만 갈 수가 있네.
6: 아, 다행히 아슬아슬 넘었네요.
3: 또 아슬아슬 넘었어. 가자. 찍고.
6: 자, 들어갈게요.
3: 혹시 삼촌들 들어가서 3대3 같이 하면 안 돼요? 3대2? 오케이.
6: 좋아요.
3: 이거 자식 안 많은데. 친구예요? 근데 학교 안 가고 왜 왔어?
7: 수학여행 왔어요.
6: 이야!
3: 와!
6: 또 어디, 어디서 왔어요?
7: 부산에서 왔습니다.
6: 부산!
3: 잘 아있나!
6: 아, 부산 아이가!
3: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어때요? 오케이.
6: 뭐든.
3: 준비했어?
6: 오케이.
3: 갑니다!
6: 시작!
3: 모르겠어! 야! 와!
6: 야
3: 우리 이긴 거야?
6: 이거 이긴 게 아니야.
3: 야, 누가 이긴 거야?
8: 또 세 개 만두 하나 하고 충분해? 충분해요?
6: 아니 형님이 미끄럼틀 아니에요.

0: 이게 뭐야?
1: 자이로드롭 같은 느낌이야.
0: 우와,
1: 거의.
0: 이게 뭐야?
2: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다. 설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0: 야, 많이 올라간다. 와, 와.
3: 야, 우리 우와.
0: 우와. 와, 뭐야, 이거. 와, 재밌겠다, 이거.
1: 우와.
2: 멈춰 주셔야 돼요.
1: 네, 큰 소리로 멈춰 말씀해 주시면 네. 멈춰 드릴게요.
2: 네, 네.
1: 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2: 네, 가요.
1: 출발합니다.
0: 오, 가자, 가자, 가자.
2: 이거 뭐야?
1: 그리고
0: 정면 대전 화이팅!
2: 오, 오, 오. 이게 투라고!
0: 한 마리 해줘!
1: 조금만 더 갈게요!
0: 이따가 어
2: 놔요!
1: 하나, 둘, 셋!
0: 아! 아! 아! 아! 와! 와! 와! 괜찮아?
2: 네! 너무 재밌어요!
0: 아직 재밌는 거 같지 않은데?
2: 아니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안전합니다!
0: 야! 야, 이거는 아까 네가 미끄럼틀 탄 거 높은 게 비슷한데요?
1: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0: 아까 윤성이가 미끄럼틀 했으니까 또 형으로서 한번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1: 와, 우리 형 짱!
0: 야,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한번 해준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 아무래도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1: 와, 우리 형 짱!
0: 알겠습니다. 야, 세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대전이 잘하.
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자, 대전 영팀 화이팅!
1: 유시진 화이팅, 유시진!
2: 유시진이다!
0: 엄청 높은데? 와! 끝났다! 야, 어디가 얘 뛰어? 자, 뛰면 되는 거죠?
1: 네, 뛰면 돼요.
0: 자,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나 진짜 무서워, 이거. 아, 저 뛰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1: 자, 가보겠습니다. 뛰게요. 하나, 둘, 셋!
0: 와, 야,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유사가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저는 일단 대전의 신세계까지 와봤지만 이런 공간인지 몰랐어. 그래서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친구들하고 오거나 애인이랑 와도 좋고 뭐 가족끼리 와도 좋은 곳인 것 같다, 맞지? 유성이는?
2: 사실 고소공포증이 좀 있고 원래 놀이기구 타는 걸 좀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이제 직원분들께서 아주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기구들을 보면서 아, 액티비티도 안전하게 참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 야, 여기가 목재문화체험장이잖아.
5: 야, 이 보문산 올라가는 길에.
4: 그치.
5: 와, 너무 좋다.
4: 그치.
5: 목재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
4: 그렇지. 나무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5: 네네.
4: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여기.
5: 아, 침엽수 세포를 볼 수 있대, 세포.
4: 야, 세포.
5: 네, 세포. 세포 어떻게 생겼어요?
4: 안 보여.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4: 선생님, 오늘 우리 체험을 해야 되는데.
6: 지금 오시면서 보신 이 작품들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4: 네, 마음은 뭐.
6: 네.
5: 거북이.
6: 1년 수박 하셔야 되는데.
5: 아, 1년 걸려요?
4: 저희가 네. 6만 원밖에 없어갖고.
6: 아, 그러시면 네, 다음 기회에.
4: 아, 다음 기회에.
5: 비싸면 1인분으로 해야 돼.
4: 둘이 1인분으로.
5: 오우, 이쁘다.
6: 네, 유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시민분들이 좀 하고 싶은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5: 네네네, 그렇죠. 꿈돌이 갖다 놔야 되는데.
4: 그렇죠. 아, 그러니까.
5: 이거.
4: 비싸, 비싸.
6: 꿈돌이 같은 경우는 2개 세트에서 4,500원.
5: 두 개 4,500원.
6: 두 개 4,500원.
4: 어? 그거 하나씩 할까?
5: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이야, 이게.
4: 그렇지, 꿈돌이 꿈순이. 대전을 대표하잖아.
7: 이거 맡아본 냄새일 건데요.
5: 비돌지들.
7: 아일라.
4: 막대기! 아이스크림! 네, 막대기! 바닐라가 아니고 막대기!
7: 막대기에
4: 이렇게 생겨서
7: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자작나무예요.
5: 아.
7: 이 사포질은 나뭇결을 따라서 가볍게 해주시면
4: 돼요. 노하우가 있네?
7: 열심히. 땀날 때까지. 하셨어요?
5: 네네네네.
4: 땀나. 아.
7: 면을 다 하셨으면 이제 남은 부분이 있죠?
4: 네? 네. 어디?
7: 모서리가 남았습니다.
4: 그죠?
5: 얼마나 좋아요.
4: 그치? 그죠? 에어컨.
7: 아, 그럼요.
4: 선생님이 한번 누가 더 잘했나? 평가해주세요.
7: 아, 저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4: 아, 그래요?
5: 그게 아동반이라.
7: 아, 아니, 네. 누구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어찌 좋은 거기 때문에.
4: 왜 음식점 가도 제일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한 가지를 딱 소개해주고 싶다.
7: 꿈순이 꿈돌이 책꽂이가 나왔거든요.
4: 아, 책꽂이.
5: 책꽂이.
7: 나무로.
5: 늑대.
4: 이거 약간 늑구?
7: 어떻게 하셨어요?
5: 늑구!

0: 누구? 늦고? 자, 친해보자. 근데 막상 손이 안 가네.
1: 막막하네.
0: 꿈돌이
1: 꿈순이 완성!
0: 5,000원의 행복!

0: 갈게요.
1: 네. 윤상현 화이팅!
0: 요거랑 요거 잡으시고요.
2: 이렇게요.
0: 왼손. 네. 왼발 밟으시고. 네. 오른발.
2: 오른발.
0: 자, 일하시고 주저앉으세요. 무릎을 굽히면 바깥쪽으로 굽히면 주저앉으시고.
1: 네, 살짝 좋아.
0: 자, 이거 왼손 따라와 보세요. 왼손. 오. 자, 다리를 밀어서 오른손.
1: 네. 우와, 잘하네.
0: 천천히 주저앉으시면서 여기까지.
2: 여기는 네, 오른손으로요?
0: 네.
1: 뭐 잘하네. 잘한다. 아니,
2: 너무 잘 알려주셔서.
1: 아니, 너 원숭이티야? 아니, 잘해.
0: 자, 이거 두 개 잡아보시고요. 여기 왼발. 자, 오른발. 여기 오른손.
1: 아니, 원숭이 아닌 거 같네.
0: 또. 여기 왼손 잡아.
1: 이거 힘들어.
0: 주저앉으시면서 여기까지.
1: 이렇게? 네. 이 팔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0: 팔로 당기는 힘을 최대한 적게 쓰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1: 되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0: 뭐, 예, 한 50점? 그러면, 네. 뭐, 한 단계 높은 난이도를 한번
1: 왜요?
0: 해볼까요?
1: 왜요? 왜 이러시면 돼요?
0: 네. 자, 여기서는 그 핑크색 문제를 해볼 거예요.
1: 오.
0: 그냥 올라갔다가 올게요.
1: 네. 오, 야, 다르다! 아, 스파이더맨이야!
0: 오.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두 손을 모아서 끝냈습니다.
1: 네.
0: 그럼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 저도 무서워서 네. 여기서는 안 뛰어내리거든요. 화살표 굴들은. 이 정도 내려오면 이제 착지를 하시게 되는데, 내가 착지할 위치를 한번 보시고.
1: 여기. 네. 되게 좋아요.
0: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을 주고 주저앉는 거.
2: 주저앉아요? 네. 딱 뽑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한번 해볼게요. 자.
2: 안전하니까 또.
1: 핑크색. 천천히.
0: 발을 바꿔서.
1: 야, 어렵다.
0: 오른발도 멀리 보내주시고.
2: 오른발을.
0: 여기.
1: 잘한다, 윤성아.
0: 그래서 왼손.
1: 네. 뭐야? 해봤네!
2: 아니요, 처음 해봐요.
1: 잘한다.
0: 오, 잘하고 있어요.
2: 여러분, 끝나는 거죠?
0: 끝나셨습니다.
1: 깨끗해요?
0: 네, 내려올 때는 네. 네, 화살표 홀드 쓰시고
2: 아무거나 밟아도
0: 되는 거죠? 쓰시고 아무거나 밟고 내려오시면 돼요.
1: 잘하네?
0: 자, 내려올 때도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발 정리하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2: 네.
0: 자, 그 정도면 이제 착지를 네. 하시면 돼요.
2: 이 정도요?
0: 네.
1: 조심해요. 자, 한번 누워야 된다.
0: 네,
1: 아, 이게 누워야 되는구나.
0: 여기 네. 살짝
1: 재밌어?
0: 네. 오른손 멀리 있는 것부터 네. 하고 그래서 발을 바꿔 밟고 오른발 멀리
1: 이렇게
0: 네.
1: 우와.
0: 바로. 그다음에 다시 발을 바꿔볼까요?
1: 어떻게요?
0: 왼발로 바꿔 밟아보시고요.
1: 왼발 이렇게.
0: 네. 오른발 이쪽에.
1: 어떻게 이렇게요?
0: 네. 그다음에 왼손.
1: 이거 어떻게 했냐?
0: 네. 그래서 두 손 모으시고 발 한 번씩 다 올리고.
1: 옥무림인데 이거?
0: 팔 펴고 좀 주저앉으세요.
1: 아니 어때? 왜?
0: 주저앉으세요.
1: 밑에. 아씨 괜히 가지고 씨.
0: 이제 그 정도면 착지하셔도 돼요.
1: 와. 와. 근데 너무 설명 잘해주시니까 쪽집게! 쪽집게 같아요, 쪽집게!
0: 제가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쪽 분이 더 근육도 있고 뭐 키도 있고 키체 조건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잘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좀 성격이 좀 급하셔서
1: 아 맞아요, 네. 제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0: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좀 어렵게 네. 한 경향이 있고 되게 차분하게 몸의 균형 잘 만들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신 모습 보고 어디서 좀 놀다 오셨나
1: 많이 놀았어요. 네. 많이 놀았어요. 네.
0: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하셨습니다.
1: 근데 진짜 이거 하니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너무 좋네요.
0: 이게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이 하게
1: 되어요. 최근 친구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3: 와, 아니 스케이트장도 있고 이거 스쿼시인가요?
4: 스쿼시인 것 같은데? 야,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대여해서
3: 대여해야죠.
4: 대여해서 빌릴 수 있으니까.
3: 아, 롤러스케이트 아니네.
4: 진짜 스케이트야. 넘어지면 아파. 야, 이거
3: 그래도 맞는다.
4: 그래? 야, 거꾸로 썼잖아.
3: 아, 그래요?
4: 이거 특대는 없어요, 특대?
3: 반팔 괜찮아요, 반팔.
4: 봐,
3: 여기
4: 지금. 야, 나 혼자 반팔이야.
3: 아, 이거 태어나서 처음 타봐요, 이거.
4: 일로 와. 야, 저렇게 야. 골로 가는 수가 있어.
3: 나 큰일 났는데?
4: 벽을 잡아, 벽을. 하나씩.
3: 안 될 것 같은데요?
4: 안 될 것 같아? 자, 내가 잡아줄게.
3: 네.
4: 그래, 자.
3: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4: 벽을 잘 잡고, 한 손은 벽을 잡고, 봐봐. 다음 단계가 핫바를 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3: 야.
4: 아, 좋아. 야, 저 어르신이 뒤로도 가는데요. 야, 우리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못하면 돼? 와, 오랜만에 타니까 이거.
3: 장난 아니신데요?
4: 장난이 아닌 게 아니고 옛날에.
3: 이제 뒤로.
4: 야, 이게. 간다!
3: 뒤로 뒤로 간다. 뒤로 뒤로 뒤로.
4: 야, 하도 오랜만에 타고 이거. 아. 기별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3: 기교 요정. 기교 요괴 요괴.
4: 야, 여름에 여기 오면 아, 너무 좋을 것 같다. 어, 최고다 여기. 여름 피서지. 네. 와. 아. 안에는 피겨, 밖에는 스피드. 아. 오, 우리 또, 어? 우리 선생님 저 뒤로. 오, 한 발. 예.
3: 아, 저분이 두 달 되시죠? 아,
4: 저분이 두 달? 어, 두 달 타면 뒤로 가는 거야?
5: 아, 자꾸 어디까지 하는 거야?
2: 자, 형님. 짜잔. 아, 제가 형님 덕에 오늘 아주 너무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형님께 좀 보여드리려고 요즘 대전에 젊은 분들이
5: 노래방!
2: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5: 옛날 사람이라니! 아, 나 젊어!
2: 요즘 이제 이 대전에 이제 젊은 분들이 가장 핫하게 즐기는 장소를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테크론입니다.
5: 테크론? 뭐 하는데요?
2: 아주 이제 신나는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 검색해보고 처음 와봤기 때문에 이제 같이 즐겨보실게요. 250.
5: 어우, 야. 아, 이런데 형인데 뭐 하는 곳이에요?
2: 아, 딱 봐도 젊음의 느낌이 막 풍기잖아요.
5: 자, 야, 그,
2: 형, 파란색 밟고 빨간색을 피해야 돼요.
5: 야, 이거 오징어 게임이네.
2: 형, 초록색은 안 던지네. 오케이. 렛츠고! 파란색만 밟아, 파란색! 파란색!
5: 야,
2: 파란색! 빨간색 밟지 마!
5: 야!
2: 빨간색 밟아, 안 돼.
5: 야, 시청자님!
2: 와! 저 파란색.
5: 야, 이거 형, 어려운데?
2: 힘들면 여기 안 던지네, 안 던지네. 녹색 안 던지네, 안 던지대로 가, 안 던지네.
5: 야, 근데 재밌다, 이거.
2: 근데 이거, 우리 깨겠는데? 깨.
5: 야, 이거 정훈이 어떻게 하는 거야?
2: 뭐야? 파란색 밟으면 돼요. 빨간색 조심하고. 야. 이거 아주 다이어트 직방이네. 야! 이제 못해, 이제. 계속 깨요? 계속?
5: 운동이다.
2: 운동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데크론 강력 추천합니다.
4: 대전에 이런 궁도장이 네네. 각 구별로 다섯 개가 있어. 체험장은 여기만 있어. 무독쟁이. 그래서 오늘 한번 국궁, 궁도의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
6: 네.
4: 아, 우리 또, 예. 안녕하세요. 네.
7: 이종욱입니다.
4: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 저기 국궁에 대해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처음이라 한번 예, 이렇게 체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7: 아, 잘 오셨습니다.
4: 네네네.
7: 네,
4: 네.
7: 네, 들어오시죠.
4: 네. 마치 무슨, 어? 우예를 연마하러 가는 것 같은.
7: 그래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4: 돌려서, 예. 네. 이렇게 빼서. 돌려요.
7: 항상 사대, 이 사대라고 하는데, 사대의 사회는 이제 14무원에서 침묵을 일관해야 됩니다. 사우들한테 그 정신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올려가지고 위에서
6: 네. 네.
7: 쭉 당겨보세요, 한번.
6: 이거 당긴 건데요?
4: 더 당겨야지.
7: 단전에 힘을 주면.
4: 단전에 힘을 주고.
6: 아, 단전!
4: 뭐.
6: 나요?
7: 네, 나와보세요.
6: 오, 홈런!
4: 오, 홈런!
6: 넘어갔네.
4: 아하. 자, 저도 해볼게요. 아, 자, 살살해서.
7: 봤어요?
6: 오, 자.
4: 명중!
6: 명중이에요. 저 빨간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관중이라고.
4: 아, 관중이라고. 자, 예.
7: 반응 안에만 맞추면.
4: 한번 해보세요. 자, 저 1대0.
7: 올려서 내리면서 귀 밑으로 쫙 내려서 하다 보면 더 당겨질 겁니다.
4: 밑으로 내려야 돼. 그렇죠. 오! 아까보단 좀 이제 비스무리해졌어요.
6: 네네네. 근처. 너무 재밌는데요?
4: 그치.
7: 동안 이 당기는 인장 근력 연습을 하면은 하루가 무섭다고 2-3개월 되면은.
4: 근데 저희는 이게 연습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6: 개그예요, 개그?
4: 개그? 모르겠어요, 지금.
7: 3단을 어떻게.
6: 3단. 이거 태권도 3단이면은 또 어마어마한데.
4: 우리 3단, 우리 또 사모님 또 한번 시범을 한번 또.
6: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4: 네, 보러 갈까요?
6: 네네.

0: 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와. 대단하시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와.
1: 저는 다 짧아가지고 그냥 뭐.
2: 아무래도 폼 좋으시던데요.
1: 아, 그래요?
2: 굉장히.
1: 폼만? 네. 하나씩 이제 주셔야 돼요.
2: 야, 근데 이게 정의상 요만했는데.
1: 여유미야, 너 서봐.
2: 야, 진짜 엄청 크다.
3: 홈심에 맞았다. 와,
2: 네. 진짜 크다.
1: 네. 오늘 나는 못 맞춰서 희열이 좀 없는데. 대신 우리 다섯 발을 다 맞추는 이것.
2: 옆에서 보기만 해도, 와.
1: 불이 들어올 때. 아,
4: 네, 심진 수양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국궁 이 문화유산을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체험을 하고 있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네, 네. 네. 수고.
5: 여기가 지금 소재동인데 동방에 가서 네. 너랑 좀 이제 추억으로 우정링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6: 우정링이죠?
5: 우정링.
6: 아, 그럼
5: 그렇지. 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6: 역시 내가 지금 여쭤봤어.
7: 디자인을 골라서 이제 제작을 하게 돼요.
8: 저는 이 실버로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9: 같은 걸로 해야 되겠다. 같은 걸 할게요. 의리 있게. 네.
10: 호수를 다 적어야 되죠?
9: 맞아요.
10: 이거 맞는 거예요?
11: 아, 지금 너무 크신.
9: 얘 크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7: 딱히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 그다음 문구 혹시 어떤 거 하실 건지.
9: 느낌 있게 대전이 꿀잼이니까 DJ 엔조이.
3: DJ 우와. 엔조이 어때?
9: 대전 엔조이.
6: 진짜 대단하다. 형님이 동찬이니까. DC 하트 DJ.
9: DC 하트면 무슨 뭐 할인 마트도 아니고.
6: 동찬 하트 대전.
9: 괜찮다.
3: 네.
9: 괜찮다.
3: 레터링.
9: 괜찮다.
6: 제 그거 같아요. 무슨 레스토랑에서 비쇼해지는 거 있잖아요.
9: 우와, 이게 반지가 된 게 너무 신기하다.
7: 손으로 한번 살짝만 구부려보셔도 아시겠지만 은이 엄청 부드러워요.
8: 네, 네, 네, 부드러워요.
7: 네, 그래서 살짝 한번 구부려보시면은 네, 그 정도의 힘은 주셔야 된다 생각해주시면 네.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네.
6: 가운데?
7: 네, 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5: 근데 신기하다. 잘 구부러지네요, 쌤.
6: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걸까요?
7: 끝까지만 더 만들어주시면 되고.
5: 우와, 너무 신기하다.
7: 그렇게 이제 떠 있는 부분들을
6: 채워줄까요?
7: 네.
9: 이게 쉽대. 3m 맞나요?
5: 네, 이게 그 있겠네요. 연인끼리만 만들어도 친구끼리 같이 해도 재밌겠다.
7: 네, 맞아요.
6: 과정이 되게 재밌네요.
5: 그러니까.
7: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추억이 이렇게 되고.
5: 그러니까. 우와. 야, 재밌다 이거. 의외로 재밌다 이거. 깜짝거려. 우와, 유광이 되고 있어, 무광에서. 야, 진짜 예쁘다.
6: 정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 느낌의 정말 백화점 브랜드 같아요.
5: 그러니까.

0: 서바이벌
1: 안녕하세요.
0: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
2: 저희는 두 게임 하시면은 1인당 15,000원이고요.
3: 15,000원, 3만 원?
0: 맘대로 상관없는데 저희는 프리패스권이라.
3: 네, 제일 비싼 거 없어요? 제일 비싼 거?
2: 제일 비싼 거는 네. 전기 충격 있는 총이 있어요.
0: 아, 충격 있는 걸로? 아, 우리 또 PD님이 해주시죠. 꼼짝꼼짝. 우리 프리패스권이라. 여기 다른 팀하고도 이렇게 또 배틀도 돼요?
2: 네, 맞습니다. 네네. 다른 팀이랑 조인도 가능한?
3: 아, 조인 해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고등학교 3학년.
3: 아, 고3.
0: 아니, 고3인데 왜 여기 와 있어, 지금?
4: 오늘 시험이 끝나가지고.
3: 아, 스트레스 풀러. 많이 와봤을 것 같아.
0: 아, 그래?
3: 여기를.
4: 친구는 처음인데 네. 저는 몇 번 와봤어요.
3: 보수, 처음. 네.
2: 우리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장비는 이걸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0: 네.
2: 우리 방아쇠 발사 버튼 눌러주시면 소리가 들립니다.
0: 네.
2: 소리가 들리면 장전. 우리 장전은 간단하게 빨간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0: 아~ 네. 우리는 충격 없고 상대편만 충격 있는 걸로 해줘요.
2: 충격은 두 분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아직 미성년자 학생들이어서.
3: 아~ 아, 그래요? 가보시죠.
5: 아이, 무거워.
2: 그럼 우리 예비군분들은 전기 충격.
0: 아, 예. 아, 네. 자, 핸디캡이 있어, 우리는. 아,
2: 장전 안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0: 장전 우리 이거 뺐다 끼는 거.
5: 네.
0: 이러면 이제 죽는 거지.
2: 우리 가겠습니다.
0: 입장!
3: 어마라, 어마라!
0: 자, 자, 자, 어머!
2: 우리 양팀 2대2 팀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 네, 네. 숨어, 숨어, 숨어.
0: 숨어, 숨어, 숨어.
3: 숨어, 숨어, 숨어, 숨어.
0: 숨어. 자! Locked and loaded! 우와,
3: 야! 어디서? 야, 나 맞췄어! 나 맞췄어! 나 맞춘 것 같아!
0: 자!
2: 첫 번째 득점 가져가는 1대 0입니다.
0: 어디요? 아, 랜드팀 1대 0! 야, 이거 있어! 어머에!

0: 부근님, 저 총알이 없어요. 총알 좀 주세요. 총알.
1: 총알 형. 아! 잘해.
0: 어, 대장.
1: 형.
0: 아이, 아이. 아!
1: 어. 현재 스코어가 몇 대 몇이에요?
0: 예?
1: 현재 스코어.
2: 아!
1: 우리가 16이야? 아! 야!
3: Get him next time.
4: 자, 저희 이제 결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 점수는 17대 5.
1: 어, 우리 이겼네.
4: 블루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야.
0: 아, 대박, 대박. 아, 역시.
1: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4: 아. 성원의 경매.
0: 충성!
1: 아, 역시.
0: 아, 네.
1: 우리.
0: 아, 이건가?
1: 어, 예비군들은 또.
0: 충성! 아, 역시. 아, 네.
1: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
0: 파이팅! 와, 아, 진짜 액티비티. 와.
1: 너덜너덜하다, 너덜너덜하다.
0: 대전은 내가 지킨다! 빵야, 빵야, 빵야!
1: 내가 제일 많이 죽었다! 아, 손목이 근데 찌릿찌릿해.
0: 어, 찌릿찌릿해.
1: 어, 너무 아프고.
0: 따끔따끔하고.
1: 아니, 우리 군대를 잘못 갔다.
0: 진짜. 총맞은 것처럼. 으아!
1: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아까 너 보니까 밑에서 안 나오던데? 혼자 뒹굴면서 계속 맞았어.
0: 계속 맞았어. 야, 이거 꼭 해봐야 돼.
1: 그리고, 아. 자, 갑시다.
0: 가시죠. 야, 재밌다, 아. 재밌다. 우리 돈도 생각보다 많이 안 썼죠?
1: 그럼!
5: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렇지. 형님 표정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1: 마지막 우리 또 서바이벌 게임장을 갔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
0: 아, 진짜. 아니, 총 맞는 느낌을 막, 느꼈다.
1: 막 전기도 오고 막. 전기.
0: 근데 아니, 손가락에 뭐 낀 것 같은데?
5: 아. 제가 대전을 다니면서 우리 윤성이랑 같이 함께 하다가 우정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네, 한번 너 보여주시죠.
6: 가방에 있는.
5: 가방이야! 야, 이 자식아!
0: 아, 아, 뺐네! 우정이 없어!
5: 야, 이 자식아!
6: 너무 소중하고, 너무 소중한 귀에서 혹여나 분도 분실할까봐 아주 가방에 고이고이 모셔놨어요.
5: 왜냐면, 기스를 할까봐.
0: 싫은 거야. 싫어. 봤어, 이거 봤어?
1: 어, 어, 어, 어.
0: 이거 봤어? 야,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1: 그렇지.
0: 거야, 이거.
1: 여기 우리 모든 걸 태웠어.
0: 꾸준히.
5: 네, 잘 만들었다.
6: 너무 귀엽네요.
5: 잘 만들었어.
0: 색칠하고 다 한 거야.
1: 어. 우리 뭐 활도 쏘고.
5: 아, 활도 쏘고.
1: 어, 활도 쏘고. 총도 쏘고.
5: 오, 진짜.
1: 이야, 나무도 갈고.
0: 우리 아이스링크.
4: 그렇지.
0: 와.
4: 야, 우리 아이스링크.
0: 아이스링크.
6: 아, 정말로 그게 6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1: 와, 다 할 수 있어.
0: 다 할 수 있어.
5: 맞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벌써 대전이 꿀잼이라는 게 소문났어.
4: 아, 났어.
5: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대전으로 왔어요.
0: 와.
1: 맞아, 맞아, 맞아.
0: 네. 좋은 소식이다.
6: 부산 중학생들이.
5: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얼마 썼어요, 얼마?
5: 아,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만큼은 재밌게 놀자 해서 생각 없이 썼어요.
6: 한이 맺혔더라고요. 네. 만 원 가지고 살았어 그런지 네. 한이 맺혀서 쓰더라고요. 네.
5: 그래서 영수증 보지도 않았어요, 맞죠?
6: 안 보고 썼습니다.
1: 만 원 갖고선 건강하느냐고 힘들었지. 네. 결과 한번 발표해 주시죠.
7: 사용하신 금액의 남은 퍼센테이지고요. 대전광역시 홍보영상 촬영권. 오늘 팀은 만 원, 5만 원 팀입니다.
5: 어, 저 얼마, 저희 많이 아꼈는데, 나름.
7: 10만원, 20만원 팀은 총 21만원 쓰셨고요.
6: 많이 썼네.
5: 아, 내 돈도 아닌데 뭐.
6: 아, 많이 쓰긴 했네.
7: 1만원, 5만원 팀은 2만 3천원.
1: 저 2만 3천원, 저 2만 3천원.
5: 이 정도 가격에 할 게 있어요? 중고 한 명에 그게 제일 컸네. 히든카드가.

0: 오늘까지 해서 1, 2, 3편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볼게요.
1: 힐링의 도시, 그리고 꿀잼 도시, 과학, 그리고 오늘 또 체험까지 이렇게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돌아다녀 보니까 대전이 이제 더 이상의 노잼 도시가 아니다. 너무 재밌는 도시다. 네, 예,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2: 네네. 예, 대전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간 아니겠습니까?
3: 그렇지.
2: 재미에 있어서도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보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3: 그렇지.
2: 네, 대전시 홍보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4: 밝히겠습니다.
2: 제가 밝히겠습니다. 저 혼자 밝힐 거예요.
5: 아니, 왜요? 같이 해요.
6: 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참여하면서 이렇게 대전에 내려와서 이 따뜻함만 느끼고 가도 굉장히 만족스럽겠다 생각했는데 일거양득에 큰 행복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대전 파이팅!
5: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만 원이 됐지만 네. 그런데 진짜 형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전이 내가 고향이지만 내가 떠난 사이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게 많구나. 그래서 할게 액티비티 힐링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대전으로 놀러 오세요. Come on, baby.
2: 가봐.
5: 자신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7: 대전의 변화.
2: 같은 대전.
6: 다른 하루.
5: 얼마면 돼. 또 만나요.
7: 또 만나요.
5: 꿀잼 도시 대전.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오늘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1: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0: 파라트?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이돌이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는 제나라고 합니다.
2: 제나! 네,
4: 반갑습니다.
1: 아이돌 같은 친구가 왔네?
2: 네.
0: 음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1: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4: 아, 저는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2: 싶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4: 하고 싶어요.
0: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4: 저는 힌트 드릴게요.
0: 힌트? 그럼 저희가 맞춰볼게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4: 고제나! 고제나!
1: 이거잖아! 이거 꼭! 이거잖아! 이거! 이거! 발이 이렇게 거기잖아! 그!
0: 아이고!
2: 장훈은 처음이에요.
0: 혹시 장훈 형님?
4: 네. 네, 맞아요.
1: 장훈 형 메이크업? 드디어 해보는 건가?
0: 그 아이돌 메이크업은 약간 정석 아니에요?
1: 정석이죠.
0: 장훈 형님은?
5: 글리터, 핑크 코랄, 젤리 같은 립.
0: 네. 특히 젤리 립이랑 타무르 립의 약간 유행의 선도자?
1: 화려하고 뽀짝한.

0: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핑크빛을 내는 약간의 글리터
1: 있잖아요. 네. 서울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뭐 부산 뭐?
2: 지금 아직 안 가봤어요. 제주 가봤어요?
3: 네, 저 두 번.
2: 아, 진짜로? 와, 부끄럽다.
4: 너무 좋아요.
2: 부산도 아마 그 인기가.
3: 네, 부산도 진짜 좋아.
1: 억양 다른 거 알아요? 부산.
2: 아, 사투리?
3: 사투리.
2: 모하노.
1: 모하노. 어디가노?
2: 어디가노. 드라마 그만서 약간 사투리 많이.
5: 맞네, 맞네.
1: 가야 이런 거 있잖아요.
2: 가야.
5: 걔야. 서울말로.
2: 어렵다. 한글말.
1: 한글말 진짜 어려워. 어떤 드라마가 최애예요?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2: W 알아요?
1: 뭐지?
2: 이종석 그 배우.
5: 이종석?
2: 네.
5: 이종석님 나오는 거?
1: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많이 안 봐서 저번에도
2: 저는 많이 봤어요.
1: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2: 네.
1: 그럼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2: 한강?
1: 한강. 지금은 사실 한강 피크닉만 가도 너무 좋아서.
2: 가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 피크닉에 커플.
1: 맞아.
5: 커플.
1: 이게 K-드라마처럼.
2: 네, 솔로 안 가요. 솔로 너무 슬퍼요.
1: 이거는 모두가 하는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0: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색조를 빡빡 보이게 한번 해보려고.
1: 그건 섀도우인 거예요?
0: 크림 아이섀도우.
2: 노란색도 섞으셨어.
0: 노란색 살짝 섞어서 코랄 받들려고.
1: 아.
0: 또 언더에도 색감을. 장원영 특유의 그 빨간 핑크.
1: 중앙 쪽은 약간 색감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0: 중앙 쪽에 펄을 좀 많이 발려보려고요.
1: 글리터가 딱 올라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0: 자, 이제 아이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1: 장원영님의 아이라인은 약간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0: 약간 좀 두껍게 그리는 편이더라고요.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채우겠습니다.
1: 배우 메이크업 하실 때는 약간 브라운 계열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엔
0: 블랙? 오늘은 조금 더 어둡게.
1: 어둡게. 초집중 모드. 아이는 확실하게 빼주실 예정인 거죠?
0: 네.
1: 그러면 속눈썹은 어떻게 포인트 주실 거예요, 오늘?
0: 오늘 속눈썹은 쫑쫑 도전해보겠습니다.
1: 쫑쫑.
0: 속눈썹을 굉장히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털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쓸까?
2: 아니요.
0: 안 쓰죠? 이거 진짜 동양인 특징인 것 같아.
1: 아이래쉬 그 샵에 가서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외국 분들은.
0: 아, 연장.
1: 네, 연장으로. 연장. 뭔가 이렇게 매일 붙이는 거 말고.
0: 마스카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가스카라 묻혀서.
1: 덜어내서 핀셋을 덜어내서 집어가지고.
0: 이걸 여기다 집어가지고 갈 거예요.
1: 확실히 디테일하게 되긴 하네요.
0: 불고대를 한번 갈까?
1: 불고대. 일단 이렇게 나무, 꽃이랑.
2: 오,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 신기하네요. 위험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 이게 완전 빠지게 돼요. 불고대를 하면 고정이 잘 되는 거예요?
0: 속눈썹 결을,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2: 이런 그 스타일, 그 인기가 많았죠?
1: 이건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 확실히 깔끔해지긴 하네요, 불고대.
0: 털이 많아가지고 완성돼 버렸잖아. 럭키비키잖아. 안 붙여도 돼. 왜 산 거지? 안 붙여도 이렇게 붙인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참 다양한 눈이 있네요. 애교살을 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커버를 하면서 애교살을 올려야 되는데.
1: 그럼 제나님 이거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그렸었어요?
2: 사실 그 약간 판단 느낌?
0: 근데? 아, 파만다?
1: 판다.
2: 보통 여기 밑에 약간 어두운 쉐이더.
0: 어두운 쉐이더 잘못 쓰면 안 돼. 이분이 이거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다크서클 심해 보일 것 같아. 지금 일단 눈 밑에 펄이 들어간 스틱인데 좀 크림 타입으로 발라놓고
1: 글리터도 넣고 있어요.
5: 애교살이 전반적으로 좀

0: 강조를 해보고 있어요. 이 밑에를 조금 컨실러로 밝혀야겠다.
1: 위에다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0: 네. 아이라이너.
1: 아이라이너? 그림자 지금 해주시는 그쵸, 거죠?
0: 그림자.
1: 이거는 어떤 거예요? 뒤트임?
2: 이거는
0: 뒤트임.
1: 뒤트임?
0: 언더 밑에 삼각존 있잖아요. 원형 C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쫑쫑쫑 해야 되는데.
1: 쫑쫑쫑.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가닥가닥. 언더 속눈썹 타임.
0: 일단 눈화장이 됐고.
1: 그러면 인간 점검 타임. 기대되세요?
3: 네.
1: 하나, 둘.
3: 무서워.
0: 짜잔.
3: 우와. 어, 뭐야?
1: 너무 예쁘죠?
3: 우와, 신기하다.
0: 너무 예뻐.
1: 신기하죠? 너무 예뻐요.
3: 와, 무한초원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너무 그러니까 크다.
0: 내 눈이 커요.
1: 오, 예쁘다.
3: 아, 마음이 너무 들어요.
1: 오, 예쁘다. 아직 안 끝났어요.
0: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어, 시작이에요.
1: 이제부터 시작.
3: 기다릴게요.
0: 이제부터는 블러셔가 들어갈 거예요.
1: 원영님은 항상 이렇게 핑크색을 많이 올리시는 핑크. 것 같아요.
3: 빨간색도?
1: 찐핑.
3: 블러셔.
0: 위치는 요즘 눈이랑 되게 가깝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눈 바로 밑에 여기 아까 발라놓은 그 붉은기랑 연결해서.
1: 그리고 요즘 딱 볼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도 좀.
0: 코도 좀 이어지게 네. 하고. 하이라이터가 죽이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터.
1: 핑크핑크. 여기도 이렇게 되게 하이라이터 넣는 거군요.
0: 이걸 해야 돼. 내가 어제 사온 거야.
1: 큐빅인가요?
0: 큐빅입니다.
1: 오. 우와. 그리고 콘서트 갈 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0: 코 노즈 브릿지를 할 거예요.
1: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코 위에 이렇게.
3: 어, 저도요.
1: 그죠, 그죠.
0: 점이 어디 있었죠?
1: 점이 눈 밑에 하나랑 그리고 입 쪽에 하나가 있어요.
0: 점을 하나 제니님 찍어볼래요?
1: 제가 또 주근깨를 많이 집에서 찍어봐가지고 할 수 있어요.
3: 됐어?
0: 톡! 좋았어. 좋았어.
1: 점이 진짜 킬포인 것 같아요. 원영님 메이크업에서.
0: 이제 립을 좀 해볼까요?
1: 립 펜슬도 핑크. 오늘은 다 핑크.
0: 오늘은 다 핑크. 핑크 섀도우를 좀 올려볼까?
1: 입술에다가요?
0: 입술에 입술은... 요즘 이렇게 번지게 하는 느낌을 많이 쓰더라고요. 번지게.
1: 완전 자연스럽게 되네. 아, 그 뒤에 이제 젤리 립을 만드는 거군요.
0: 네.
1: 이거는 이제 색감이 거의 없는 글로시한 거.
0: 그렇죠, 완전 글로스. 필살 무기가 하나 있어.
1: 인이요?
0: 소품으로 이걸 샀어요.
1: 너무 귀여운데요?
0: 이게 있어요, 아이돌이지. 이렇게.
1: 그죠.
0: 그럼 이게 아이돌이지, 이게.
1: 진짜로.
0: 아이돌.
1: 뱅뱅.

0: 너무 예쁘다.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1: 좋아, 좋아, 좋아. Let's go!
2: Bang, bang!
3: Let's go, let's go!
4: 너무 기대되고요.
0: 자, 여기입니다. 오.
1: 와, 너무 예쁘다.
3: 약과!
4: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0: 이 금귤 맛있겠다.
4: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약간 한국 디저트를 또 힙한 카페에서 파는 곳이에요. 또 요즘 또 한국 디저트가 유행이기도 하고 되게 핫하고 외국 분들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2: 귀여워.
4: 하나,
2: 둘,
4: 오! 오케이.
2: 귀여워, 귀여워.
4: 원영님이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0: 안녕하세요. 밴드 위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1: 네.
0: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왜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하여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 그죠.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선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너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너 할 때 이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그리고 I'm Live 함께 외쳐볼까요? 유인원과 함께했습니다. I'm Live! 소리 질러!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예.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야.
0: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어.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라드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순수하고 내 마지막이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라트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그거,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0: 근데
1: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2: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예요.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3: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이제 뿌리면은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것도 수분력도 좋겠죠?
2: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니에요.
1: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2: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2: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2: 열감?
1: 네, 아,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3: 모델링 팩.
2: 모델링 팩?
1: 1일 1팩?
3: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2: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3: 토리든.
1: 그 파란색깔.
2: 파란색깔.
1: 네네네. 아, 파란색깔. 하는 거, 네.
2: 어, 유명하네요.
3: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하는 거야?
1: 린제이.
2: 네, 한글 그거. 맞아요. 가로,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3: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2: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3: 픽서.
1: 픽서.
2: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3: 침냄새 나죠?
2: 네.
3: 아, 이거.
1: 아, 뭐.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3: 맞아요.
1: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3: 맞아요. 예,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2: 사실 없어요.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3: 에스테틱.
2: 가는 것 같아요.
3: Rich, rich woman.
1: Well. Well.
2: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
3: 엄카스.
1: 예. Mama's God.
3: 지금 딱 5분 컷이죠?
1: 네, 딱 5분 됐죠?
3: 딱 5분 됐거든요.
1: 네, 맞아요.
3: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1: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4: 네네.
1: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3: 그렇죠. 답답하죠?
4: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1: 막. 네. 너무 탈모.
3: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그렇죠.
4: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3: 나이스, 나이스.
4: 아니면은 네. 그.
3: 뭘까요?
4: 뿌리면은.
3: 아, 뿌리면
4: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3: 리프레시 하는 거
4: 네, 네.
3: 저도 많이 썼습니다.
4: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1: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4: 네. 닥터포예요.
3: 닥터포예요?
4: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1: 닥터포 헤어.
4: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오. 쓰는 거 같아요.
1: 종류를 다르게 써요?
4: 네. 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3: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4: 네, 맞아요.
3: 그 녹색
4: 어 맞아요. 녹색.
1: 미? 저도요.
4: 어 그래요?
1: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4: 요즘에 그거 써요. 네.
1: 아 녹색
4: 맞아요.
1: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4: 맞아요.
1: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4: 어 네.
1: 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5: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1: 패드. 패드. 어떤 패드일까요?
5: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1: 당근 패드.
3: 스킨 푸드.
5: 네네네. 스킨 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어. 쓰는 거.
6: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3: 그 오. 침 냄새 나요?
6: 조금. 아,
1: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조지가
3: 건강하세요.
1: 저희 오네오프라고.
3: 오네오프라고.
6: 많이 뵀어요. 오.
1: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3: 그러니까.
1: 이게 집중이 되나 봐.
3: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1: 책 읽는 맑은 냇가?
3: 그렇죠. 그래서
1: 네.
3: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네. 저희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1: 좋아요.
3: 와 이거다.
1: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3: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1: 아 여기다 이거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3: 그렇죠. What is history?
1: 네, 히스토리가 있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1: 네.
3: 언제도 느껴보는 이 여유.
1: 예.
3: 마음의 양식과
1: 예.
3: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1: 예.
3: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1: 알았어.

너무 뜨거운 애 뺏어서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2: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0: 어울리.
1: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쵸.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 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뭐 침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근데
1: 저는 뭐 로션감이 없어.
0: 느낌 나는데.
1: 그냥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1: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 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제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네.
1: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교육관에 있는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0: 네, 네.
1: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0: 네.
1: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0: 네.
1: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오,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0: 네.
1: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0: 네.
1: 모델링 팩은
0: 네.
1: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0: 네.
1: 자, 보여드릴 텐데
0: 네.
1: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예.
1: 그리고
0: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1: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받아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네.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네. 먼저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펀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어후.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이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1: 예.
0: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뭐 언제요 또? 아,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내내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냄새.

0: 적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아까
1: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오
1: 진짜 저건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네.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쵸.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그쵸, 그쵸.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네.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그런 느낌. 이렇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네. 와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수요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1: 진정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란.
0: 짜란.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그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래도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아! 그

0: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휴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생각도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0: 아, 이거 왜?

0: We do not know them well because they are hard to meet. And because they are hard to meet, they are mysteries.
1: 저한테는 뭔가 우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고래라는 생물 자체가.
0: That is why we admire them as soon as we see them.
2: 저는 고래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억압받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되게 자유로워지는.
0: As soon as we meet them, we fall in love with them.
3: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의 동화 속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화면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로 봤을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0: And we want to know more about them.
4: 고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뇌가 큰 만큼 되게 큰 꿈을 갖고 있지 않을까?
5: I think there's some mysterious connection that humans feel towards whales. We may not really understand it. We may never understand it.
0: That is why we embarked on a long journey. We went wherever whales were. Everything we saw, heard, and felt there. Every moment. Now, we will share them with you.

0: 대한민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있으니까.
1: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0: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1: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1: 죄송합니다. 저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2: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1: 유럽 상추. 샐러드. 네. 샐러드.
2: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2: 네.
1: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3: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1: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3: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1: 장단콩?
3: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1: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3: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3: 바로 드셔도
1: 바로 돼요.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3: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1: 식감도 다르네요.
3: 맞아요.
1: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0: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1: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돼요.
1: 감사합니다.
3: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1: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3: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1: 아주 진짜 기계?
3: 네네.
1: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1: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3: 네.
1: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3: 여기서는 가막산.
1: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3: 그래요?
1: 아, 진짜?
3: 네.
1: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3: 네. 머루주.
1: 머루주.
3: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1: 포도. 아, 포도.
3: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jeont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3: 여기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꿈에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김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벤데미아. 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네.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나요.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깐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좀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두부.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두부 전골.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두부 for the 전골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두부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오, 개운하다. 와,
2: 베리고 싶은데, 베리고?
0: 주장. 네, 형 주장. 조금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쿠키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계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리어서 아~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이거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2: 아,
0: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네, 완전 달라요.
0: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네. 양식의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0: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만능 술이에요.
2: 만능
0: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0: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1: 네.
0: 자.
1: 자.
0: 아리베데르치. Bye bye. 진짜.
1: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1: 아, 정말 맛있어요.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rt changes that have brough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ilink,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sealing technologies for cutting-edge equipment. Also, we look into Green Family, a provider of healthy and convenient home meal replacements. And we explore Yongyang Red Pepper Trade Cooperation, which has produced premium red pepper powder by implementing a smart factory solution.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From semiconductors to petrochemicals and pharmaceuticals, there's a company which has created small but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Based on the advanced sealing technologies, Silink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different industrial parts. By digitaliz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of cutting-edge equipment parts. We look into Silink, a provider of premium sealing devices. Silink is located in Kumcheonggu District, Seoul.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4. By successfully localizing the sealing equipment, which used to depend heavily on import, the firm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as a maker of industrial seals and has provided the products to a variety of leading-edge industrial areas, including semiconductors, petrochemicals, and bioindustry.
2: Our Silink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석유화학, 제약, 의약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회전축 밀폐장치를 설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자석유체실과 석유화학 분야에 사용되는 메카니컬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크의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고객이 만족하는 밀폐장치를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Industrial sealing units can provide complete airtight functions for cutting-edge devices which perform rotational or straight-line movements. Aside from a variety of material properties, including fluids and gases, the devices of the company can offer stable performanc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including high pressure, high vacuum, or high temperatures.
3: 저희 실링크의 주력 제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 장비에 적용되는 정밀 실링 및 구동 부품입니다. 실링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순히 실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고온, 고진공, 부식성 가스와 같은 극한 환경에 맞춰 실링 구조부터 제품 전체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안정적인 구동과 수명 향상, 공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실링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Rotary sealing unit for semiconductor process is one of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By developing special materials, precise designs, and processing skills, the firm has provided enhanced sealing functions and minimized the resisting force. Thanks to the advanced product quality, the company's products have replaced imported products in different cutting-edge production stages.
4: 실링 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정밀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동심도와 공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3D 레이저 측정기, 인디케이터 및 조도 측정기 모니터링을 매 공정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최상의 밀폐 성능을 자랑하기 위한 가혹 환경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압 및 고진공 환경에서의 누출도 검사 장비를 비롯해 고온, 고속, 반복 작동 환경에서의 수명 검사 장비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As the firm has produced customized parts for different types of components, it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the precise data. As part of an effort to fulfill sophisticated requirements from the high-tech semiconductor industry, the firm has participated in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5: 저희 실링크는 삼성전자와의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 공정상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은 물론 자재 및 공정 관리 전반을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의 오류 비율 및 불량률이 최소화됨은 물론 생산 주기가 단축되어 많은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은 고객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대량 양산의 경쟁력을 갖추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attained a lot of patents and certifications in the related areas. The firm has recently focused on developing new materials as well as specialized coating technologies that can minimize abrasion even under high temperatures and high pressure levels. Also, it has promoted researches by implementing AI and sensor technologies.
6: 저희 실링크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최첨단 밀폐 장치의 소재 및 가공 기술을 연구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고성능 알충을 개발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각 산업군의 고객의 요청에 맞게 초정밀 고가치 장비 트렌드에 발맞춘 차세대 고효율 실링 솔루션들을 다각도로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C-Link has coped with sophisticated devices and varied operating environment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s a result, renowned businesses both at home and abroad have implemented the company's devices for mass production. And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 C-Link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넘버원 밀봉장치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반도체, 2차전지, 수소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에 요구하는 극한 스펙의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전 세계 장비시장에 표준이 되는 혁신 소부장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 C-Link has provided reliable and safe power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es.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the global ceiling devices market.

0: The global population is aging rapidly.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duced processed grain products and instant food. It has taken the lead in Korea's senior-friendly food market. By providing convenient and nutritious food produc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related markets. We explore green energy,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of healthy food by developing innovative products. Green Family is located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company obtained KS certificate in the field of senior friendly food. And it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Korean silver food market. Based on the accumulated manufacturing skills, it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field of B2B or business-to-business field. Also, it has recently promoted the B2C or business-to-consumer sales.
1: 저희 푸른 가족은 1999년 설립된 공유가공 및 즉석조리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전국 요양기관과 병원 등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고품질 케어푸드를 오랫동안 개발 공급하여 왔습니다. 맛과 영양 편리성은 물론 합리적 가격까지 갖추어 전국 요양기관 영양주 공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케어푸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The pre-mixed porridge products, which can be cooked simply by pouring water,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All the products are made with the newly harvested Korean rice, as well as Korea's brown glutinous rice. So the products have a savory taste as well as a firm yet tender texture of rice. The company has used a variety of ingredients, including vegetables, seafood, and beef, so consumers can choose different flavor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2: 저희 푸른 가족 죽 프리믹스 제품은 쌀알이 굵고 찰기와 단맛이 뛰어난 경기미 햅쌀마늘 엄선에 사용하며 연간 사용량만 약 100톤 이상에 달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 감마 오리자놀 등이 풍부한 미강 추출 분말을 사용해 쌀 본연의 고소함과 깊은 영양을 담았습니다. 나아가 국가 인증 고령친화 우수식품 규격에 맞춘 영양성분 및 6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정교하게 배합하고 고령자의 연화 저작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 After going through a lot of trials and errors, the company has developed the optimal mixing ratio that can improve the taste, texture, and nutrients. The firm has carried out 15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to stabilize the product quality.
3: 식품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과 위생입니다. 저희 푸른 가족은 원료 입고 검사부터 작업자 위생 관리, 금속 검출기 운영, 그리고 CCP 중요 관리점 제어까지 전 공정을 엄격한 햇삽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 제어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거래처와 소비자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가공 기술의 동결 건조 압출 성형, 분무 건조, 효소 처리 등의 다양한 공정을 융합 조절하여 양질의 물성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The entire world has faced the unprecedented rapid population aging.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for care food, the company has brought about innovation to the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Instead of the manual packing method, the firm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system and automated the production process.
4: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컵 제품 자동화 생산 설비와 MES 생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로 공정 효율과 생산 공정 레이아웃, 재배치로 인해 컵 HMR 제품 생산을 시간당 생산량이 300% 이상 향상되었고 원재료 이동 거리가 67% 단축, 원재료 창고 공간 효율화가 33% 향상되는 등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MES 시스템을 통해 생산 현황, 작업 실적, 설비 운영, 출하 현황 등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 관리 수준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technologies, Green Family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home meal replacements that are made with oa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Aside from hospitals and nursing homes, the firm aims to provide its products to a wider range of consumers, including general households.
4: 뉴바이 오트밀은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목표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캐나다산 오트밀을 사용하고 있으며 황태 계란 오트밀, 소고기 미역 오트밀, 시래기 해장 오트밀 세 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FD 동결건조 블럭을 적용해 실제 재료의 맛과 향, 식감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고단백, 고식이 섬유, 저당 설계로 영양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바쁜 직장인, 학생,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가정 간편식으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fruitful outcomes it has achieved in the Korean market, Green Family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ide from Japan and Southeast Asia, it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lso, the firm has joined global food exhibitions to expand the distribution network.
1: 공유 가공 및 즉석 조리 식품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를 대표하는 케어푸드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 식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푸른 가족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Balanced meals are vital in elderly care. And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growth of Green Family, which aims to take a huge leap forward as a global care food provider.

0: Yongyang Red Pepper Trade Corporation has provided premium red pepper powder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he red pepper cultivators in the local district. And the company has encountered significant changes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solution.
1: 생산성, 물류, 품질, OS 3정, ESG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개선했고요. 물류 순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0: We introduce Yongyang Red Pepper Trade Corporation, which has brought about smart changes to build a better future. Yongyang Red Pepper Trade Corporation is located in Yongyang-gun County,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purchased red peppers from the local farms and produced red pepper powder based 100% on contract farming. The firm has launched its own brand, Pikalchan, and offered various types of red pepper powder products for different uses.
1: 안녕하세요. 영양 고추 통공사 황찬영 사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영양 고추 유통공사의 생산 관리 전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함께 해올 삼성전자 멘토 신인환입니다.
1: 이 영양 고추 유통공사는 영양군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의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고추 건조 가공시설과 저온 저장고를 기반으로 빛깔찬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고춧가루를 생산하고 있고요. 전통식품인 고춧가루를 최첨단 과학공정인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통해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0: After going through the washing and sterilizing process, red peppers are dried at low temperatures and go through the grinding stage. By passing through the magnetic separators and foreign matter detectors, even micro-sized impurities can be removed. Only the ones that pass the HACCP standard can be delivered to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2: 아, 영양고추 동공사에 저희들 그 시작한 거는 3월부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 관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현장의 불편 사항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ion process used to be managed based on the handwritten records, and it was difficult to increase the production efficiency. However, after implementing a smart metal detector, the MES and quality management solutions can be connected and controlled more effectively. What is more, human workers were necessary for the logistics management and packing process. By improving the weak points, the firm has built an automated and more systematic packing and distribution management process.
1: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생산성이 60% 이상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하루 2.5톤 생산하던 고춧가루가 1일 4톤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택배 포장 시간이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약 60% 단축되어 물류 순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작업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 네, 이번 혁신 활동을 통해 생산성, 물류, 품질, OS 3정, ESG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개선했고요. 특히 군고추 투입 공정과 고춧가루 포장 공정을 자동화했고 HACCP과 MES를 연계한 스마트 품질 관리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0: The mentors from Samsung Electronics have strived hard to improve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to enhance safety. They have to put top priority on building an effective working environment. Also, the mentors have constantly paid close attention to the voices of workers.
2: 네. 여기 개선해야 되는 거죠?
1: 여기에 이제 그 박스에 담고 포장하고 예, 예. 하는 풍경을 이번 과제를 예. 통해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안녕하세요. 캐나다 퀘벡에서 온 아이안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13년 됐고요.
1: 농촌은 사실 꿈 같은 완벽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거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시식을 하고 예쁜 거 보고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야스민 알라딘이라고 하고요. 한국 생활 지금 10년 차입니다.
1: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솔직히 무엇보다 뭐 여행 코스보다는 여행 파트너가 누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0: 그분이신 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앉으십시오.
0: 반갑습니다.
2: 무거운 거 여기 두고 오시고.
0: 생각보다 좀

0: 사실 알고 왔는데도 조금 자는 게 예, 그럼 아, 돌아다니고 했어요. 저도.
1: 반갑습니다.
0: 반가워요.
1: 어떻게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0: 좀 됐습니다.
1: 얼마
0: 되셨어요?
1: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질문 받으면 거꾸로 질문하는 스타일. 일단 성함부터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저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어떻게 되신다고?
0: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그걸로 가보려고.
1: 나이는 저보다 깔게요 그냥. 저 92년생이에요. 원숭이 띠. 무슨 띠시죠?
0: 태어났을 때 거기 중국집에 갔는데
1: 중국집이요?
0: 캐나다에서는 이런 건 중국집에서 알려줘요. 중국집에서 용이라고 한 거예요.
1: 용이요?
0: 88이니까.
1: 88. GD's in the house. 88. 오.
0: 말 놀까 그냥?
1: 좋아요.
0: 네, 결국은 말 마무리는 근데 도끼야.
1: 근데 솔직히
0: 나 빠른 발빨이라서 사실 빨지랑 똑같아.
1: 근데 솔직히 눈치채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딱 그 나이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려고 하니까 나이 안 알려주고 근데 막 이렇게 좀 살짝 온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0: 음료 시킨다고 하니까
1: 이건 무조건 나보다 나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살짝 긴장하긴 했는데 왜냐면 좀 작아 보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0: 되게 귀여운 친구가 같아요. 그 처음 만나고 뭐 그 사람이랑 3일 같이 여행해야 되는데
1: 좀 서로 너무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면이 좀 많다?
0: 뭔가 서로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뭔가 놀리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언니?
0: 어디 봐야죠.

0: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있고 춤도 추고 있고.
1: 아 진짜 가만히 이렇게 걸어도 힘든다.
0: 자연이 말하고 있는 곳. 저기 끝까지 봐봐. 진짜 춤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
1: 나 영화 같아. 진짜.
0: 영화야.
1: 우와.
0: 인생은 영화야.
1: 너무 좋다.
0: 날씨가 너무 밀당하는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약간 영국 날씨 같아. 아, 해가 떴다 또 비가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0: 비 있는 여행 어때?
2: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솔직히 여행 갔을 때 나는 계획을 잘 안 짜고 가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여행도 뭔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날씨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0: 나는 이거야. 이게 날씨가 어떻든 내가 그거에 맞는 옷을 챙겼으면 상관없어.
2: 그렇지.
0: 맞아.
2: 어. 봐봐. 동네 강아지들과 우리를 환영하고 있어.
0: 그러네. 하나.
2: 그래. 둘, 그래 얘들아. 그래 그래. 어? 앉아 앉아. 손. 아셔 아셔 아셔. 난리 났는데 이거?
0: 미니 모아과도 있네. 이게 강.
2: 아, 전절에 못 나온다.
0: 모아과 나무 엄청 많아.
2: 언니 이거 먹으러 왔잖아요.
0: 맞아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가 펜션 보러 왔는데.
3: 펜션이요?
0: 네.
3: 길은 좋으니까 걸어 가도 되는데. 네. 힘들어서. 나가시들은 입고 나가시는 걸어가는 거.
0: 열심히.
3: 좋아?
2: 재력 엄청 좋아요.
3: 걸어서 가도 돼.
2: 어 그럼 얼마나 걸려요? 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3: 10분에 5분 걸리고. 좀 빨리 걸으면 10분.
2: 아, 오, 빨리 걸으면 10분이요?
0: 어,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 갔다 하니요?
3: 네, 또 가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 한국말 잘하네.
0: 그런가요?
4: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어요?
2: 거기... 아, 저희 오랜만에 힐링하려고 또.
4: 아, 시골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건데.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살짝 좀. 네, 보이시죠?
0: 힐링이 필요한 얼굴이다. 그래서 여기 근데 예쁜 숙소가 있는 걸로.
4: 아, 그냥 저 5분에서 한 10분 이내에. 네. 거리에 보면은.
0: 아 그래도 또 예쁜 자연을 보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좋네요.
5: 그림만 따라가면 돼요.
2: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그 왜
0: 밖에 계세요?
3: 좋은 게 일모답게 놀러 나.
5: 일어나가 이제 나왔네.
4: 저 식사 안 하고 오셨죠?
2: 살짝 배고프긴 해요.
0: 아침은 먹고.
2: 살짝 좀 배고프긴 해요.
4: 세상에. 네.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2: 그러세요?
0: 그게 방해가 안 되나요?
4: 아, 방해는 안 되겠네.
3: 오늘 메뉴 뭔지요?
0: 10분 걸어가려면 이게 그 튼튼하게
2: 먹어야
0: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예요?
4: 아, 가시는
0: 거. 우와, 대박. 우와, 너무 감사해요.
4: 가셨는데.
0: 우와, 우와, 우와.
3: 얼른 가죠.
2: 우와.
0: 아, 귀여워. 거기.
2: 아, 여기 약간 버스 정류장이면서도 약간 유모차 주차장.
0: 도와드릴까요?
2: 괜찮으세요?
3: 예, 갈게요. 이거 놔두고.
2: 네.
0: 유모차 주차장. 귀여워.
2: 아, 언니도 주차해.
0: 아, 주차. 주차하고 가겠소. 언니 오세요. 만드신 거예요 오늘?
3: 네 오늘 만들었어요.
2: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이렇게.
4: 와 진짜 맛있겠다. 이 음식이 다 여기서 우리 저 마을에서 나온 것들이네요.
2: 그러면 야채도 직접 다. 계란도
3: 여기서 나온 거.
6: 계란도 여기서 나온 거.
2: 그러면 매일 이렇게 식사하실 때 다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4: 우와. 점심은 그렇게.
2: 우와.
0: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약간 가족 외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4: 그러죠.
0: 대도시에 그게 없어서 참.
4: 아무튼 이제 시골이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2: 맞아요. 네.
0: 근데 이것도 자기가 고생하면서 재배한 거를 또 먹게 되는 게 난 진짜 영광이에요.
4: 우와. 골고루 다 한 가지씩 드셔봐요.
6: 저희가 또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웠거든요. 네, 어르신
0: 먼저 먹으면 안 돼요.
6: 네, 먼저 드시고 나서
0: 드세요. 그럼 같이 네. 하나, 둘, 셋.
4: 네, 먼저 드시고 아무튼 드셔보세요 한번. 손님들 먼저 한번 뜯어봐요.
0: 아 이게 이러시면 안 되시죠. 다 같이 아니에요, 드십시오.
2: 아 먼저 드세요.
6: 드시면 저도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0: 잔도 맛있겠다.
6: 어떤 거요?

0: 너무 바삭해 그냥.
1: 이 젓갈이 낙지 젓갈이죠.
0: 진짜 맛있잖아요.
1: 낙지. 낙지 드셔봤어요?
2: 네.
0: 좋아해요.
1: 이 고장이 낙지도 유명해요.
2: 아, 진짜. 이거 아 물이 가까우니까 또 그 해산물이 여기 맛있겠네요.
1: 네, 여기 우리 이제 여기 가면은 바닷가 가까우니까.
2: 그러니까.
0: 낚시해야겠다 언니.
3: 낚시해야지.
0: 그 여기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산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걷기.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1: 아, 여기는 다 돌아다니는 거지 다 산책길이에요.
0: 아.
1: 아, 그리고 한 개 산책방 다 있으니까.
0: 아, 다 연결이 있어요?
1: 네,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다 돌면 되는 거예요.
2: 산책해야지, 아침 산책.
0: 좋아지기 전에.
4: 그래도 좋아.
0: 좋아, 좋아, 바로.
3: 혹시 거기 다들 도박이세요, 여기?
1: 도박이.
3: 죄송합니다.
0: 도박이
3: 도박은, 그 도박은 아니고 토박인지.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1: 여기는 해남이 시집.
3: 해남?
0: 해남이요.
3: 해남에서 조금 몰라.
1: 해남에서 일이 시집 왔지.
3: 아 시집? 아, 와. 띠. 그래서 이렇게 요리가 맛있나 봐. 사랑이고.
1: 그때는 엄마들이 일이 시집 올 때는 지금 다리가 낮아서 금방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젖뜻에서 올라면은
4: 배 타고
1: 뭐 타고 이렇게 와야 돼. 엄청 어려운 시기였지.
3: 처음에는 나름 여기 오는 게 큰일이었던 거군요.
0: 딱 남편분만 믿고 그러네. 오신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3: 그러면 믿고 잘하셨어요?
0: 엄청난 러브스토리 있었겠네요.
3: 믿고 오시기 잘하셨어요?
0: 와.
3: 신기하다.
0: 와.
3: 당황스럽게 하면 어떡해.
0: 제가 혼
3: 제가 이러라고
0: 찔러왔어요. 수박
3: 와우. 이 친구 좀 혼낼게. 수박 와우.
2: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0: 아 약간 진짜.
2: 아니 나 잠깐 나 잠깐 나 약간 F잖아. 나 언니 나 F잖아. 나 지금
3: 울지 마.
2: 나 지금 울지 마. 울컥해. 울컥해서.
0: 너무 울어 그냥.
2: 아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 있잖아요. 이집트 문화도 약간 식사를 하는. 가족이랑 다 같이 무조건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먹다가 진짜 비슷하게 다 먹고 나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과일을 먹는 문화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3: 집 같은 느낌이 나는.
1: 이쪽으로 잘 오셨습니다.
3: 덕분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2: 진짜 저 벌써 또 너무 힐링돼요 지금.
3: 시작부터 대적.
1: 아,
0: 무조건 또 올게요.
2: 너무 잘 먹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1: 가시면은 18분 가시면은
0: 18분이요?
1: 78분.
0: 78분.
1: 아무튼 즐겁게 지내시다가
3: 네.
1: 예, 가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직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
3: 어차피 길이 다 연결돼 있대. 그래서 산책길로도 돌아올 수 있어.
0: 오.
3: 예쁘다. 소바바바 밭.
0: 그러니까
3: 이게 깬가?

0: 여기 다 화목이네.
1: 너무 예쁘다.
0: 와, 근데 약간 진짜 호캉스온 느낌이다. 여기 바다 보인다. 언니, 여기 밤에, 아니, 아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서 브런치를 먹자.
1: 좋아.
0: 일단 난 기대돼. 우와! 잠깐만.
1: 그니까!
2: 아니, 한옥집인데 높은 천장이 진짜 멋있어.
0: 대박이다. 우와! 너무 깔끔한데?
1: 예쁘다.
0: 어떻게 여기 열어봐도 되나?
1: 바지 젖었지?
0: 어?
1: 바지 길어. 어디 가는지 다 알아. 아. 여기 갔다가
0: 바지 길어가지고. 이건 와 갬성 미쳤다.
3: 갬성 인연의 갬성.

0: 없으면 나는 여기 있겠소.
1: 그냥 지금 이 꼴이 좀 장소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씻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와서 또 사진을 제대로 찍어봐야

0: 과자.
1: 이거 뭐야? 보리 과자도 있네.
2: 언니 여기 요리 할 때 필요한 것도 다 있거든.
1: 나 그, 언니 언니 우리 솔직히 아직 막 엄청 지나진 않잖아. 어떤 감성인지 알지? 밤에 이거 켜놓고 밖에.
3: 그럼 귀신 스토리?
2: 아니지. 약간 속기쁜 얘기를 하면서.
3: 그래.
2: 그 조명 밤이 되어. 뭔지 알지?
3: 밤이 되어 맞아.
2: 어.
1: 기대되는데?
2: 자 언니.
3: 응.
2: In my bag 한번 해볼까?
3: Show me.
2: 근데 나 솔직히 출발하기 직전에 그냥 대충 녹기만 해가지고.
3: 잠깐만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왜 화장을 하고 있어? 얘가 화장하고 있어.
2: 묻었어. 항상 그 나 여행 갈 때 그게 있어. 무조건 운동복 챙기거든.
3: 근데
2: 운동 안 꺼내질 않아.
3: 내 운동복을 쓰지 않아도 스팅 요가라도 하자.
2: 화 앞에서. 오케이. 오케이.
3: 거기 선 살루테이션 해야지.
2: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언니 깔끔하다. 여기서 성격이 다 나오잖아.
1: 우와 이거라. 야 대단하다. 이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갖고 왔다고.
3: 이게 하이, 이게 상의, 여기 속옷이랑 파자마.
1: 그럼 나 뭐가 돼 언니?
3: 약은 많지.
1: 언니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이걸 다 챙겨?
3: 갈 때마다 챙기는 거 아닌데 이게 3일이잖아. 그래서 뭐 없는 게 약간
1: 나도 크림. 똑같은 3일이.
3: 아, 그러시군요.
1: 와 대박이다.
2: 언니 MBTI 내가 맞춰볼까?
3: 맞춰봐.
2: 일단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짐을 싸는 사람들이 무조건 J일 거야.
3: 아하하.
2: 언니 J지? 맞지?
3: 그렇지.
1: 말했지.
2: 잠깐만. INTJ. INTJ야? 진짜로?
3: 응.
2: INTJ 약간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잖아.
3: 맞아.
2: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1: 모르겠어.
2: 언니 이중 인격이지?
3: 난 또라이 맞아. 난 또라이 맞아.
2: 아 감이 안 잡히네 언니. 아 이거 다 걸어야 돼? 나 여행 갈 때 보통 안 걸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가는데.
3: 그냥
2: 왜 어차피
3: 그냥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는 이따가 이거 다시 뒤지는 거 싫어서 나와 있는 게 더 편하니까.
2: 아 아니 진짜 언니 자꾸 내 가방 무겁다고. 아까 이거 내 가방에다가 챙겼잖아. 억수소를.
1: 할머니가 줬어. 할머니가
2: 내 가방에 넣어놓고. 아 억수소는 잘겠네. 아 미치겠다 진짜.
3: 시작은 거기로 가자. 시작은
2: 좋아.
3: 천사의 교. 그 다음에 너 뭐지 받아보고 뭔가 만지고 싶었다고.
2: 맞아.
3: 그럼 그쪽으로 알아보고 가면 되니까.
2: 오케이? 좋아. 완전 좋아.

0: 언니 근데
1: 택시 불러야 돼. 지금 걸어.
0: 그래겠지?
1: 가까이 가서 거기서 걷는 거지. 여기서 가면
0: 별로
1: 없어.
0: 오케이 택시, 맞아 맞아.
1: 셀카 찍자.
0: 불렀어. 어 좋아.
1: 바로 안올 거잖아.
0: 그치. 오 조명 좋은데?
1: 언니 하나 둘 셋.
0: 그래도 우리 진짜 운이 좀 좋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대로 듣고 있나요?
1: 아니요. 미안. 나는
0: 운이
1: 티가 안 돼. 아 시원.
0: 오 시원해 시원해.
1: 꺼어. 너 꺼도 있잖아.
0: 배터리 아끼는 중. 아 우리 여기 왔던 데잖아.
1: 여기 반갑다.
0: 그러니까.
1: 안녕. 다들 잘 계시니? 점심 때 다 모이시겠다.
0: 아니 언니 이거 존댓말이야 한말이야. 안녕 아니, 다들 잘 계시니? 존댓말이야 한말이야.
1: 아니야 시를 붙였어.
0: 근데 여기 진짜 보니까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뻥 둘려있는 그 약간 해방감? 도착했어요 설마?
1: 어 찾는다.
0: 도착했어요?
1: 아, 가자!
0: 고생하셨습니다.
1: 청소다리 우리 청소
2: 오려오게
0: 너무 예쁜데?
2: 저기 날개네 계속 장사리
0: 찾는다
2: 우와 이번에 여기서 찍자.
0: 아 여기서 사진 찍어보겠네.
1: 영상이야?
0: 어
2: 이게 여기 오는데 곳곳에다 적혀 있는 천사.
0: 그러네.
2: 뭔가 이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다리가?
0: 다리 아니 너무 예쁘잖아.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그러네. 뭔가 이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자리가?
2: 자리 아니 너무 예쁘잖아.
3: 한번 건너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1: 아, 건너가자 어. 이제.
3: 할까?
4: 옆으로 봐도 예쁘네요, 다리가.
2: 우와, 바다 예쁘다.
4: 그러니까 여기서 저 다리 위에서는 천사의 섬이 한눈에 다 보인대.
2: 진짜로?
4: 여기 다 보이잖아.
2: 헐! 진짜네?
4: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천사계가 보일 수 있다고 날씨가 좋으면 다 보일 수 있대요.
2: 진짜 그림 같다.
4: 이게 나는 해가 아니면 칸으로 돌아다니면 재밌겠다. 칸으로 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고.
2: 그러네 그러네.
4: 이게 1년 프로젝트의 천사계의 섬을 칸으로. 퀘벡에 호수가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 우리 만 개의 호수가 있고 이렇게 섬이 많은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칸으로 가서 거기서 빈 약간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캠핑하고 어떡해.
2: 진짜?
4: 응. 재밌어.
2: 재밌겠다. 바다 색깔 봐봐.
4: 오 예쁘네. 오 예쁘네. 이게 완전 크시다. 거기 약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걸어서?
5: 네, 저를 걸어서 내려가시면 저 밑으로 갈 수 있어요.
2: 아 진짜요? 저기 있어요. 그러면 기사님 저기 멈출 수 있는 데서

0: 맞춰주시겠어요?
1: 네. 우와, 괜찮지? 아주 검은데요?
0: 오, 예쁜데?
1: 우와. 여기서 내리셔서 네. 한번 경치 한번 보십시오.
0: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2: 이집트 바다는 에메랄드 바다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국 바다 색깔 기대 안 하고 보통 보거든요. 약간 아, 바다네. 그래, 이 정도는 성에 안 차 이런 느낌인데 오, 진짜 예뻐요. 아, 다리 뷰랑 이게 낭만적이에요. This is 낭만! 와우! 너무 예쁜데? 그림인데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3: 난 와. 이게 탐난 게 거기 가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서 앞에 사진 찍으면
0: 나도!
3: 진짜 와, 예술일 것 같아.
4: 멋있다. 저 대기하는 것도? 오, 너무 다리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3: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리가 가려져.
0: 스탑, 스탑, 스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이거 잡아봐.
3: 아니야, 이게 파람이 충분해.

0: 기다려봐, 기다려봐.
1: 보여봐, 보여봐.
0: 나도 벗었어.
1: 발차기.
0: 이거 구멍이 있어가지고 딱 목걸이로 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1: 왜 있는지 알아? 이게 아마 새가 먹었을 때 툭툭툭툭.
0: 아 역시 디 언니 진짜 갬성 깨지잖아.
1: 어? 이렇게 찍어볼까? 찍어야 되나?
0: 이거는 이것도 올리 찍어보고.
1: 올리 팬츠 올려야 돼.
0: 아 귀여워.
2: 그리고 손 잡아봐.
0: 언니 근데 덥지 않아?
1: 덥지
0: 덥지 너무 좋아. 예쁜 말 언니 예쁜 말. 진짜 짜거든?
3: 이게 짜지 않아?
0: 안 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도 안 짠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생순데, 이거?
3: 먹어봐.
0: 별로 안 짜다. 이집트 거 진짜 이렇게 놓잖아? 입술이 빨개져. 엄청 짜가지고.
3: 빨개져?
0: 어, 입술이. 약간 그래? 매운 거 먹었을 때처럼 입술이 이렇게 올라와. 너무 짜가지고.
3: 야, 별로 안 짜.
1: 이렇게 돼?
3: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0: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어, 이거 안 봤는데?
0: 하나, 둘, 셋!
3: 와, 진짜 너무 좋지 않아?
0: 오랜만에 바다 와서 뛰고 뛰고 놀고 하니까 진짜 너무 좋다. 근데 그거 알지?
3: 좀 실패했어.
0: 근데 그거 알지? 우리 아까까지는 신발 벗고 바닷가로 들어갔을 때 좋았는데 지금부터 위기야.
3: 위기?
0: 이렇게 젖은 상태로 신발 어떻게 다시 신고 가야 되는지.

0: 좋아해? 진중앙 시장. 시장 가자. 거기 목포도 있고. 거기 시장에서
1: 좋아한다고?
0: 이렇게 뭐 회 맛있어 보여 가지고.
1: 좋아하지. 응. 이제 하나 있어 지금.
0: 왜?
1: 아, 아까 많이 먹었나 봐. 바지가 약간
0: 안 닿지.
1: 바지가 좀 불편하다.
0: 그럼 내 거 빌려줘. 내 거 되게 널널할 거야.
1: 아니 진짜 우리 나가서 좀 많이 돌아다녀야겠다. 소화 좀 시키자.
0: 야, 화장실 볼일 안 봤지 아직.
1: 어?
0: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1: 뭐라고?
0: 볼일 안 봤지 화장실. 아니 그런 성격 같았어. 이게 여행. 아니 여행 나쁜 게 아니야. 여행 왔을 때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같았어 물어본 거야. 그냥 그런 거. 아니 비슷할 거 같았어. 아는 친구 같았을 때서. 나는 그냥 항상 배가 부른 상황에. 나 항상 배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른 애가 배가 나오면 이게 볼일 못 봐서 그런 거.
1: 아니
0: 너 뚱뚱한 거 아닌 거 같아. 그래 이 시장 갈까?
1: 좋아 가자.
0: 다 됐어?
1: 응
0: 가자. 어디
1: 가자 가자
0: 가자.
1: Let's go. 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여행 온 거 같아.
0: 유흥 맞지? 근데 뭔가 시티거리 온 건 느낌?
1: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0: 시장 투
1: 시장
0: 왼쪽 가자. 차가워.
1: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0: 다 먹을 거야? 또 계속 먹고 있는데?
1: 이것저것 이렇게 주워서 먹어야지.
0: 와. 아 맛있는데. 맛있어.
1: 시장 먹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코스가 있거든.
0: 이거 뭔데?
1: 일단 헤이. 회를 회? 먹고 가야지. 회도 먹어야 되고.
0: 여기라서 회지 원래는.
1: 호떡도 먹어야 되고. 언니
0: 여기야.
1: 이건 못 참지.
0: 여기가 진짜.
1: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0: 언니 뭐 먹을래?
1: 순대?
0: 순대 하나랑 튀김 좀 섞어서 해주시겠어요?
2: 이거 뭐야? 내장 같은 거.
0: 내장이야?
3: 그거 겉장이야.
0: 나 순대 못 먹어. 안 좋아해. 이 접시 내가 못 맛있어. 먹는 거 다 들어갔네. 안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네.
1: 오, 멋있다.
0: 오, 이거지. 우와. 감사합니다.
1: 저기 가서 앉아.
4: 맛있게 드세요.
0: 네. 아, 진짜.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5: 젤리콘.
1: 잘했는데?
2: 순대가 맛있어.
0: 와, 떡볶이 미쳤네.
3: 이 친구를 먹어야지.
4: 너 따라가면 어떡해. 따라갈 수 없지.
0: 아,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어.
5: 하나도 안 매워.
2: 안 매워도 되게 맛있어.
0: 아, 맞다. 우리 그거 자야 돼. 장화.
4: 왜?
0: 아, 낚시 때문에. 바다 쪽으로 가서 약간 낚지.
4: 낚시 잡게.
0: 그런 거 할 때 장화 필요하잖아. 아니야, 나 약간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핑크색으로 할 거야. 이거. 아니면 파란색도 괜찮다.
4: 파란색은 기본이지.
0: 혹시 긴 거 핑크색으로 없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예요?
6: 여기 여자 걸로 제일 긴 거예요. 아. 원래 더 긴 건 안 나오고.
0: 아, 진짜요? 더 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6: 얼마나
0: 원래?
6: 얼마나 길어야 되는데요?
0: 아, 근데 밋밋한데? 아하.
6: 예뻤잖아.
0: 오호.
4: 예쁘네.
6: 예쁘죠?
0: 예쁘네요.
4: 안이 걔랑 똑같네, 안에 긁어 있는 거.
0: 언니는?
1: 나 거기 파란색 키보드도 돼.
0: 파란색?
1: 아, 녹색
0: 아, 그린 이쁘다.
6: 아니야, 그 아이도 이뻐요.
0: 그러니까요. 둘 다 괜찮은데?
1: 아, 같은 모델. 딱
6: 어울리고 걸리셨어.
0: 좋아요.
1: 아, 그렇게
0: 이걸로 주세요.
6: 아, 여기서.
1: 와우, 반짝반짝한
0: 모자. 있거든? 이런 근데 모자부터 보면 안 되고 이게 액세서리잖아. 그 메인을 봐야 돼, 먼저.
1: 아, 옆에 있어?
0: 언니. 아! 아하.
1: 너무 귀여운데?
4: 그냥 입어도 될 것 같은데?
0: 아, 이거 스웩.
1: 진지한 냉장바지.
0: 이것이 시장 갬성이잖아.
4: 이게지.
0: 나 이걸로 해야겠다.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4: 귀여워.
0: 괜찮지 않아?
4: 올려? 괜찮아.
0: 어, 나 이걸로 할래. 우와, 이것도 있는데? 우와. 고민이 되네? 아, 그냥 이것도 장난인데?
1: 그럼 얘 그냥 이게 저 결정했네. 그거 해. 됐어.
0: 이거 괜찮은데?
4: 와, 이거다.
0: 이거다. 이거네. 이거네. 이거죠? 이거죠? 예. 예. 이거네. 언니 모자 없어도 돼?
4: 없어도 돼. 나 모자 있어.
0: 진짜?
4: 모자 있어.
0: 나 됐어. 와, 이렇게 빨리 쇼핑하는 게 처음이네.
4: 이게 빠른 거구나, 나한테.
0: 빠른 거지. 장화 주록색으로 하는 게 나. 아, 파란색. 파란색으로 바꿔도 돼? 좀 바꿔줘, 바꿔. 야, 너무 밋밋하잖아. 너무나도 죄송스럽긴 하지만.
4: 가요.
0: 제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사장님. 저는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 옷을 샀거든요. 근데 보니까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바꿔도 될까요?
6: 이게 파란색 있는데 그냥 교환해
1: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1: 좋아하세요.
0: 우후. 아, 그래야 만족? 마음이 풀려.
4: 어, 만족이야?
0: 어, 만족.
4: 만져봐.
1: 나는
4: 만질 수 있어. 나는 안
0: 시끄러워.
1: 뭐가 있나?
0: 해산물 이런 거. 네, 낙지도 검도. 있고. 먹자.
1: 갈치도 있고.
0: 아, 새우도 먹어야 돼. 아, 말고. 먹어야 돼.
1: 이거 해봐서 보이는데? 회로 할까?
0: 이거 못 참아.
1: 이거 회로 할까?
0: 아, 들어가서 가보자.
4: 들어가자.
0: 어, 들어가서 골라보자.
4: 괜찮은 것 같아.
0: 와.
4: 제일 좋은 거 같다.
0: 먹고 싶어.
4: 회는 하모 회라고 이제 대짜머란데.
0: 이거 진짜 맛있지.
4: 옆 테이블이 저거예요?
0: 네. 약간 다양하게 나오는 거 없을까요?
4: 고등에 뭐 춘천이 뭐 산만 아. 철이니까 이게 하는 게
0: 그러면 그걸로
4: 같은데.
0: 먹자.
4: 이거랑 새우
0: 새우소금. 네, 그렇게 할게요.
4: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약간 신나지. 이게 바다 근처에 해산물 먹으러 오고.
0: 그러니까.
4: 또 시장이니까 예. 이렇게 사람 많은 거죠.
0: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왔으면 회를 먹어줘야 돼. 와. 근데 확실히 시장 감성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정이 있잖아.
4: 행복해하고 있어.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 걸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우와 우와 이거 찍어야겠네. 이거 찍어야 돼.
4: 나 이거 되게 맛있는데 못 보겠어 잔이는.
0: 어떡해 불쌍해. 근데 어쩌지?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건데 미안해. 맛있다. 야, 맛있겠다 이건 아는.
4: 맛있어. 나 먹어봤어.
0: 나 원래 마늘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3일 정도 같이 있으니까 냄새나는 거
4: 괜찮아.
0: 서로 잡아주자.
4: 아까 거기 그 저같이랑 같이 있었는데 거기 내 생마늘 나 실수로 먹어서 생각했지. 어 미안하네. 맛있지? 완전 맛있어.
0: 이렇게 맛있어?
4: 이게 그 참기름을 좋은 걸 쓰셨을 거예요. 이 집 때 새우 먹어?
0: 많이 먹지.
4: 많이 먹어.
0: 오, 진짜.

0: 해산물 진짜 많이 먹고 새우도 진짜 많이 먹고. 그래서 나 오자마자 언니한테 아, 새우 먹고 싶다고 했다.
1: 그랬잖아. 그랬잖아.
0: 맛있겠다. 언니는?

0: 와우.
1: 여러분 큰 거를 그래도 여기에 그렇게 다양하게 생선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2: 아 너무 배불러 진짜.
1: 망했어.
2: 어떻게
1: 먹는 게 맛있어요? 네.
2: 잡고요.
1: 네 머리에 가시 있잖아요.
2: 네.
1: 이거를 이렇게 잡고.
2: 오! 우와!
1: 그러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 대박이다.

0: 한입만 먹는 다음에
1: 아니
0: 나 원래 귀여운 컨셉인데 이거 다 안 가졌네. 돼지 컨셉으로 됐네.
2: 귀여운 돼지는 돼지도 귀여워. 괜찮아.
0: 너무 잘 먹어 진짜.
2: 진짜 여기에 와서 신선한 걸 먹게 되니까 너무 이게
0: 분위기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 일어날까?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냥
2: 사장님.

0: 우와 이거 봐. 이거는 그림 아니에요? 와. 그림? 와.
1: 아니, 누가 병풍을 펼쳐놨네.
0: 와.
1: 야, 멋지다.
0: 와, 이거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1: 수직벽인데 완전? 와. 어우, 팥이 국산인데 화순꺼야.
0: 화순꺼?
1: 응. 우와. 뭐야, 이거 맛이.

0: 1807년 대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흑금무를 좋아하여
1: 10세 전후에 사소삼경 독파, 20세 전후에 장웅 독재 하였네.

0: 아니, 네. 아, 우리 홍서범 형님이 그렇게 김사건
1: 최초의 랩을 하셨던
2: 89년도에 나온 곡을 알고 있고요. 그 서태지 와이들이 나오기 전이지.
0: 네, 저희 잠시 이렇게 김사건 복장으로 입고 왔는데
2: 좀 꼴불견이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0: 아니 근데 아 이렇게 김 작가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쓰고 다녔을까요? 이거 엄청 앞도 안 보이고 되게 불편한데.
2: 그죠? 원래 이 김 작가 선생의 네. 본명은 김병연이었어요.
0: 김병연. 네,
2: 안동이 고향이었는데 영월에서 펼쳐지는 과거 시험이 있었거든요.
0: 네네네.
2: 거기서 자기의 조부되는 네. 김익순 조부에 대해서 시를 적었는데 아주 비판하는 시를 적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친조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욕보인 후손으로서 네. 더 이상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다. 아... 라고 해서 이제 좀 불편하겠지만 아...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0: 벨 면목이 없어서
2: 그렇죠.
0: 가리고 다니고
2: 네. 네. 조상 벨 면목이 없다 해서 아... 그렇게 다닌 거죠.
0: 이 삿갓에도 우리는 그냥 한량이들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2: 그렇죠.
0: 방랑시인 김사과 네. 딱 그런 거 있었잖아요.
2: 그러니까 방랑이라는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그런 좀 한량 같은 느낌인데 네. 사실 김사과 선생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되고 있어요.
0: 그렇구나.
2: 그분이 남긴 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민중의식이 강했고
0: 아.
2: 또 탄관오리를 이렇게 비판하는 시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떤 민중 저항 시인이다 네.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아 그렇구나.
2: 자 그런데 제가 네. 질문 한 개 드려볼게요.
0: 네네네.
2: 김사과 선생이 제가 영월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영월에 네. 처자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이분이 머물렀을까요?
0: 일단 화순하면 네. 너무 경치 좋고 또 먹을 거 많고
2: 그렇죠.
0: 또 적벽도 있고
2: 이 방랑시인 김사과께서 적벽을 보시고 난 다음에
0: 네.
2: 아 여기가 천하제일경이다 감탄하셨대요. 그래서 나머지 여생을 화순에서
0: 적벽 딱 보면 그런 생각 든다니까.
2: 같이 사진 한번 찍어야죠.
0: 네, 아,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아, 우리 사진 한 장만 찍으십시오.
2: 그러게요.
0: 자,

0: 글로 멋있다 이런 거.
1: 이렇게 다 한자로 다. 예. 나부.
0: 게으른 아낙네란 뜻이네요. 아...
2: 게으른 아낙네. 갓난아기 젖 물리고 잠 재우는 핑계로 낮잠만 자려 하고.
0: 속옷에 이 잡는다며 처마 밑에서 햇볕 쬐기만 좋아하네. 정말 게으르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아낙네를 좀 이렇게 비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 그 시절에도 그런 분이 있었었나?
0: 아유, 그럼 이렇게 아낙네가 게으르면 누가 그 일을 다 했을까요?
2: 디스 시조 같아.
0: 그러니까.
2: 디스하는 시조. 와, 게으른 아낙네. 나부.
0: 그래서 이런 시가 특징이에요.
2: 네, 풍자.
0: 네, 맞습니다.
2: 우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0: 아, 이거 또 책이네요.
2: 네. 9월 산음. 작년 9월과 9월. 금년 9월과 9월. 연년 9월과 9월. 9월 산 광장 9월.
0: 아, 오. 이게 백구가 딱 맞네요.
2: 그러네. 어,
0: 라임이 있어. 라임이. 예.
2: 아, 여기 9월 산에서 9월 산에서
0: 지난해 9월에도 9월 산을 지났고
2: 올해 9월에도 9월 산을 지나네.
0: 해마다 9월에 9월 산을 지나니
2: 9월 산 풍경은 언제나 9월 1호새.
0: 그렇지.
2: 9월 산이 진짜 아름다운가 보다.
0: 그러니까.
2: 항상 똑같나 보다.
0: 계속 가네요.
2: 네, 9월이 가장 아름다운가 보다. 9월 산 가보고 싶네요. 9월 산 어디 있어?
0: 찾아봐야겠네요.
2: 네,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하다.
0: 가늠 야점이라.
2: 주막에서 술 마실 것을 생각하며
0: 천리길 여정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며 떠돌아보니 남은 돈 엽전 7립 오히려 많아 보이네.
2: 주머니 속 7립 깊이 깊이 간직하려 했건만 석양역 주막에서 술을 부었으니 네 어찌할꼬.
0: 그냥 지나칠 수 없구나.
2: 저축은 뭐야?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0: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우리 형님이
2: 한량이시네.
0: 참 세상 수월하게 사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2: 야, 즐겁게 사셨네요. 사관 형님.
0: 그러니까. 아,
2: 물론 근심 걱정이 다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기 내려와서는 자유인처럼.
0: 그렇죠.
2: 방랑시인 자유인처럼 사는 거에 딱 느껴지네요.
0: 저는 방랑시인이라고 하는데 네. 방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순에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왜 여행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여행이라는 거는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분도 아마 이 자기가 머물 곳이 화순이라는 거는 몰랐겠지만은 떠돌다 보니까 화순이 제일경이었구나.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화순에 여행을 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고.
2: 참.

0: 와,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산새 소리 들리고 뭔가 운치가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1: 여기가 화순 삼경 중에서 네. 백아산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오, 아까 그 구름다리.
1: 그렇죠. 오. 저 짝이 바로 백아산 자락입니다.
0: 아, 백아산.
1: 네. 그래서 여기가 백아산 기슬기라고 보시면 돼요.
0: 와, 근데 와 여기 집이 있는데. 네. 어? 아, 여기 한자가 돼 있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2: 제가 읽을 줄 알지만.
1: 그렇죠, 그렇죠.
2: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1: 천장지비처라고 해서
0: 천장지비처.
1: 처. 예. 하늘도 숨겨 있고 땅도 비밀스러운 뭐 그런 곳이다. 이런 뜻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0: 아, 이거 신비스러운 말인데.
1: 그렇죠. 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좀 감춰진 그런 곳이다라는 뜻 같아요.
0: 내가 아는 건 천장지구밖에 없네.
1: 혹시 정원에 대한 로망이 있으세요?
0: 그냥 꽃도 좀 있으면 좋겠고. 네. 밭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고
1: 잔디마당도 있고 밭도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계획을 자꾸 잊어가는데 아, 이 집 주인이 네. 그 꿈의 정원을 완성하고 있답니다. 궁금해지죠?
0: 아, 궁금한데. 딱 비석도 딱 신비스럽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아유. 누구시?
0: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3: 어디요, 영화 배우님?
0: 아, 네.
3: 야, 신문을 본 게 진짜 멋지시네. 아, 빛이나 빛이.
0: 아, 왜 그러세요? 야. 여기 우리 이문석 작가님, 네, 여행 작가님. 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임성모입니다.
1: 임운석입니다. 아유.
3: 아, 우리 임씨네.
0: 아, 또 종치네 또 확실히.
3: 아유, 역시 멋있으라고.
0: 아유. 아,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4: 여기 이제 명장나무인데요. 네. 명장나무를 이제 하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0: 하트로. 아, 약간 이게 약간 하트 네, 모양이네요. 이렇게. 네,
1: 멀리서 보니까
4: 우짜라서 이제 다 다듬은 완벽한 하트.
0: 아, 무슨 이렇게 혹시 조각 같은 거 하셨어요?
4: 아, 우리는 이제 창작 예술가제.
1: 창작 예술.
0: 창작으로.
1: 네. 이 안에 다 예술.
4: 정원에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0: 그래요?
4: 모든 걸 다 이렇게 갖고 놨어.
0: 다.
4: 예. 네.
0: 선생님께서
4: 예, 보시면은 한번 참 기발할 거예요.
1: 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0: 한번 보러 들어갈까요?
4: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0: 아, 네, 네, 네. 들어가 보시죠.

0: 야, 그냥 가만히 있질 않으시네. 이 여기 자체가 약간 개구쟁이 같아. 와,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게?
1: 이게 이제 자전거를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타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동력을 물레방아의 힘을 요리 끌고 와가지고 자전거가 돌아가다.
0: 전기 없이 이렇게
2: 전기 없이
0: 동력으로 이걸로만.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거 진짜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1: 보통 이 발명가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막 손으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0: 진짜 동력을 네.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1: 여기 지금 글씨가 좀 희미한데?
0: 천지
1: 동굴.
0: 동굴?
1: 동굴.
0: 동굴이 있어요,
1: 네, 동굴.
2: 아, 집에 뭔 동굴이야?
1: 자, 여기가 지금 그냥 마루로 돼 있잖아요.
0: 네.
1: 여기를 보시고 크게 네. 열려라 참깨 한번 해봐. 옛날 동화 속에서 열려라 참깨면 바구문이 열리잖아.
0: 네.
1: 여기는 동굴 문이 열려.
0: 아, 나 살짝 걱정되네. 아. 한번 해볼게요.
2: 외치면 돼요?
0: 네.
2: 하나, 자, 둘, 셋.
0: 열려라 참깨!
2: 열려라 참깨! 뭐야?
1: 올라가지.
2: 뭐야?
1: 올라가지.
0: 아, 진짜네. 와,
2: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다.
0: 와, 진짜 우와. 동굴이야?
1: 동굴.
2: 오.
1: 야, 소리야.
0: 와, 진짜?
2: 야.
0: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오메. 오메, 어짜스크나이.
2: 우와,
1: 이 소리야.
2: 오메, 이게.
1: 아니, 야, 천국이 천국.
2: 아, 이게 뭐야, 이게?
1: 자, 일로 앉으셔봐.
0: 네?
1: 이 열차로,
0: 네.
1: 여기 거리가 멀다 본 게, 그 열차,
0: 아니.
1: 열차 아니면 그 들어가기가 불가능해.
0: 타고 들어가요?
1: 예. 네?
2: 브레이크도 없는데?
1: 걱정은 편하게 앉아 계십니다.
0: 아, 진짜? 그럼 저 먼저 들어갈까요?
1: 예. 네.
0: 혼자 한 명씩?
1: 예, 네, 한 명씩.
0: 한 명씩. 여기 잡고 그냥 네. 앉아요?
1: 앉아, 그냥. 걱정은.
0: 자.
2: 오, 나 진짜.
0: 오! 오 마이 갓. 어! 뭐야, 이거! 와! 와! 와! 브레이크! 브레이크!
2: 오!
0: 와! 아, 나 진짜 신기해. 아, 재밌어. 기가 막히겠으네.
2: 뭐야, 여기. 와, 이런 데가 있어.
1: 야.
2: 할까요?
1: 네, 아니지.
2: 으쌰.
1: 자, 출발합니다.
0: 고, 고, 고, 고, 고!
2: 그 끝에 와서 잘 떼지는구나.

0: 지하가 여름에도 시원하고,
1: 네.
0: 겨울에는 또 요구르트 따뜻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발효식품을 여기다 저장하려고 음식. 처음에 그 목적으로.
1: 일종의 냉장고래.
0: 네, 냉장고.
2: 와인, 네. 와인셀러.
0: 자연 냉장고.
1: 그러니까
0: 이놈을 해놓다 보니까 온도가 보시다시피 한 21도뿐이 안 나가. 예, 여름에 더울 때 이거 들어오면 진짜 기분이 좋지. 자연 온도라.
2: 그냥 휴식 공간?
0: 네, 휴식 공간.
2: 아. 예. 네. 아 그럼 휴식 공간이면 먹을 것도 좀 갖다 놓고 그래야지, 지금 뭐.
0: 이제 실수할 때 실컷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해먹고 이제 물도 이렇게 나오게
2: 네.
0: 수돗물
2: 지하수
0: 아주 수돗물
2: 시원하겠네
0: 물로 나오고
2: 사모님하고 싸우고 여기 잠깐
0: 싸우면 주로 대피하는 곳이래 여기
1: 손주 있으세요?
0: 손주 있죠.
1: 아,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하겠네. 타는 재미로 이제 몇 번씩.
0: 오면 밤새도록 해야죠, 이게.
2: 재밌으니까.
0: 밤새도록.
2: 와, 여기 또 뭐야.
0: 그냥 여기 앉아서 놀면서, 이제 막걸리 갖고 와라, 안주 갖고 와라 하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계단을 올라오려면. 짜증나지.
1: 네. 욕이 올라오겠어.
0: 네, 그래. 욕하지, 속으로.
2: 그럼 뭐 또 올라와요?
0: 그래서.
2: 네.
0: 아, 우리 집사람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까?
2: 네.
0: 욕 안 한다고 웃게 만들까?
2: 네.
0: 하다가 하루 종일 연구해가지고.
2: 네.
0: 민지 케이블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2: 진짜로?
0: 자기도, 그, 대롱도에 매달려 있잖아.
2: 대박.
0: 네?
2: 아, 그러네.
1: 그러면
2: 네.
1: 지금 뭐 하나 시켜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네. 이제 목마르고 그러니까 수박 좀
2: 진짜로 그럼 수박이 와요? 네,
0: 저 배달해 주니까 수박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2: 아니
0: 케이블카 실어주세요.
1: 케이블카 실어주세요.
2: 여기 수박 시키신 분. 아니 사모님 감사합니다.
0: 고마워요.
2: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와, 이거 뭐야 도대체?
1: 이건 찍어야 돼. 오.
2: 아, 여기 일단 막는 장치까지 네. 있어.
0: 거의 자동으로
2: 와,
0: 수기 해주는 거야.
2: 아, 감사합니다.
0: 야, 내립시다.
2: 아예 감사합니다. 와. 여기 있으면 그냥 전화하면 다 오는구나. 밥 좀 줘. 밥도 올라오고. 뭐 음료수, 물, 과일 뭐 다 올라오네, 이로. 백화산 보면서.
0: 완전 맛이 틀리죠. 그래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혀.
2: 또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거 혹시 뭐 있으세요?
0: 이쪽 벽을 터서.
2: 예. 여기 저, 터요?
0: 예.
2: 네.
0: 저 나뭇가지로 건너가가지고.
2: 네.
0: 나뭇가지에다가
2: 네.
0: 아담하고 예쁜 정자 트리하우스.
2: 그러니까 얘를 없애고 여기랑 연결시켜서 트리하우스 만드시는 거고.
1: 근데 궁금한 게 있어.
2: 와.
1: 그런 거 만드실 때 설계도가 있나요?
0: 설계도가 아니라 별도로 넣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지.
2: 대박.
0: 머릿속에.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0: 머릿속에.
2: 그러니까. 네. 설계도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0: 네, 그러니까.
2: 그냥 계속 뭘 그래.
3: 하다
2: 보는데 만들어졌는데
0: 그냥,
2: 조잡한데. 그거야.
1: 그게 묘미지.
0: 아니. 수시로 설계 변경해 가면서 이게 쓰는 거예요.
2: 저보다 어른이셔가지고 이 얘기 좀 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화순이 꼴통?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화순의 발명가세요.
1: 그러니까.
2: 화순의 과학자.
0: 한 7년 전에
2: 예.
0: 화순의 황금손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2: 황금손.
0: 와, 어울린다. 손이 아, 황금손이라고.
2: 아, 만지면 되니까. 아, 근데 여기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아.
0: 출출한데,
2: 네.
0: 그 우리 집사람이
2: 네.
0: 지금 닭구이를 준비를 하고 오셨어?
2: 안 그래도 지금
0: 응.
2: 화순에서 먹지를 못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2: 빨리 주세요.
0: 저녁밥 겸해서 그 닭구이로 먹읍시다.
2: 아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왜 안 나오는지 기다려놓고 기다렸는데.
2: 네. 가시죠. 아니, 뭐, 타고 가는 건 없습니까?
0: 그냥 타봐, 실어먹게. 한 실어만 먹어보게. 테스트.
2: 아시죠?

0: 지금 밑에 먹어야 되는데. 아, 한 테이블 늦었네요.
1: 그럼 또 한 점 또 우리가 먹어보죠. 아, 배가 진짜 너무 고팠었는데.
2: 아, 수세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진짜 육질이 진짜 장난 아니네.
3: 커피 맛있죠?
2: 와, 커피 진짜 맛있어.
1: 이거를 만드신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게.
4: 거의 남자들이 이제 노망이 고향 시골집에 가서 전원주택 하나.
1: 그렇죠.
4: 아기 자기 그냥 지어놓고 살아보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2: 나이 들어서 나중에.
3: 그렇죠. 텃밭에 삼축도 넘어가면서.
4: 마치 이제 고향집이 이제 터로 그냥 농사 지어먹은 터로 되어 있길래. 네. 네. 지인이 이제 장비를 좀 도움을 원해서 산길을 내주러 갔다가. 아. 뜨다니 그냥 전복 사고가 나가지고. 구사기가 몇 수십 바퀴 그냥 굴러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다쳐버렸죠.
0: 1년은 더 누워있어야 되는데. 아. 본인 성격상 못 누워서.
4: 그치. 이제 이 집을.
0: 끙끙 알면서도 누워있지 않고 병원에 안 간다는 거.
4: 이 집을 짓는다는 그 꿈. 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누워있을 수가 없지.
5: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4: 내 손수 하나하나 전부 다 그 몸으로 다친 거예요.

0: 저희 이제 드리빙 코리아가 이제 지금 식스인데 가장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가.
1: 아이고.
0: 가장 개구쟁이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장난기가 많으시고 아직도 그 장난기 때문에 힘드신 거잖아요, 그죠?
2: 네, 그렇죠. 아,
1: 장난기를 예술로 표현하는 거죠.
0: 아, 그렇지, 예술이지. 예술로. 아, 예술이죠. 와, 예술. 이런 말 들으면 막 화가 막 나오고 그래, 심이 오르지.
2: 아니 힘들기도 하지만. 네. 그럴 때마다 또 화가 났다가도 네. 어이없어 웃을 때도 많아요.
0: 저도 어이가 없어요.
3: 헛웃음.
0: 저 헛웃음이 나가지고 계속 보면서 아 진짜 재밌으신 분이구나. 역시 사람은 자연과 살아야 되는 거. 노후에는 시골에 가서 살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4: 그렇죠, 누구나.
0: 근데 자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그래도 마지막 한 10년 정도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아파트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1: 요즘에 저 대전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어?
2: 같은 대전?
3: 하루를 하루? 얼마면 돼!
2: 아, 야! 아, 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1: 아니, 오래 보여주려고.
3: 형, 이분들 힘든 거예요, 이거 알바하는 거.
2: 예. 네. 아, 누구시죠?
1: 아니, 누구세요?
4: 아니, 뭐야? 오라고 해서 왔는데,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3: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4: 그러게.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시민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배우 지윤성입니다. 대전의 아들.
1: 오디션 때 봤어.
3: 그때 막 혼자 떠들고 막 했던.
4: 예, 네, 혼자 마이크 들고 떠들었었습니다. 예.
2: 시민 오디션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기 하셨는지 한번.
4: 저는 이제 대전의 아들로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대전을 자꾸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노잼 도시니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빈정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항하는 듯한 연기를 좀 했습니다.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팀장님께서 야 대전 노잼 도시잖아 라고 한번 해주세요.
1: 야 대전 노잼 도시잖아.
4: 형님! 응? 대전이 무슨 노잼 도시예요? 형님 동생 저 대전 사람이에요. 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빵빵 쳐주면서 무슨 노잼 도시라고 막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대전 무시하실 거면 왜 제가 대전 간다 그러면 맨날 성심당 가서 빵 사오라고 셔틀 시키세요?
3: 아니 왜 그러세요?
4: 아니 나봐요 형님. 아 대전 무시하잖아요.
3: 아니
4: 이런 느낌의 연기를 했으면 연기입니다. 여러분 연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네.
3: 줄았어.
1: 당뮤 잡게.
4: 아, 대전 만세.
3: 근데 진짜 뽐이만 하네요.
1: 예. 네. 연기력이 탄탄해. 네. 오늘 아주 기대가 커요.
5: 아 좋습니다.
3: 네 형, 근데 죄송한데 여기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전역에 이어서 유성.
1: 유성 복합터미널 그리고 여기가 또 대전시 복합터미널이야.
2: 근데 정말 많이 변했다.
1: 자랑스러운 터미널이야.
5: 그렇죠.
3: 근데 오늘 의상이 대전 버스 우리 기사님 의상 같아요.
1: 네, 대전으로 갈게요.
3: 네.
1: 자, 예.
2: 네, 오늘은 대전 액티비티 투어입니다. 저번처럼 똑같이 이제 금액을 뽑게 될 겁니다.
4: 맨 끝에. 아, 제가 나눠드려 볼까요, 한번? 느낌대로?
2: 나눠줘. 확인해요? 지금 확인해야 돼? 각자만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각자 확인하셨죠?
4: 네.
2: 이번에는 팀전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6: 아, 팀전.
2: 뽑은 금액대를 유출을 하셔서 네. 가장 타고 싶은 분이랑 팀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그래도 어쨌든 중범이형 갖고 있는 게 있네, 히든카드가.
1: 나는 지난번에, 그렇지. 지난번에 내가 무장이 굴었잖아.
6: 한 장소에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1: 패스권은 한 체험은 그냥 프리패스.
6: 아, 나 팀장님이랑 해야 될 것 같은데.
4: 제작진이 다 내주시는 뭐 그런.
1: 제작진.
4: 그러면은 당연히 팀장님이랑 전 게스트니까 선택.
3: 아니, 왜? 아니, 얘가 아니지. 이 사람이 모자가 너무하네, 유성이.
4: 두 분 얼마세요?
3: 저는 제가 얘기 안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전 지금 그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 그때보다 괜찮아요.
4: 아니 게스트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누구랑 다니고 싶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3: 너 누구랑 가고 싶은데?
4: 저요?
6: 일로 봐요.
4: 저는 진짜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정신적 지주이지만 동찬이 형.
3: 야 이게 느꼈네. 얘 느꼈어. 얘 느꼈어.
1: 야 여기 20만 원에 패스권 내가 갖고 있잖아. 끝났지 뭐 그럼 우리.
4: 팀장님 20만 원 아니에요?
3: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는 유부예요. 유부남들이에요. 저희는 총각이에요.
4: 네. 네.
3: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4: 그림의 신선도가 다를 겁니다.
3: 네. 이렇게 둘이
6: 팀장님이랑 오케이 팀장님이랑
1: 나 20만 원 믿는다.
2: 자 금액을 한번 공개해 주세요.
3: 만 원.
1: 야 나는 그렇게 부끄럽진 않아.
3: 오
1: 부러워.
3: 너 누구야?
1: 야 20만 원 25만 원이야 우리 25.
3: 야 20만 원이야.
2: 나 10만 원
3: 20만 원.
4: 나 10만 원 나 10만 그래.
3: 내가 보였잖아.
1: 야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야 나는 5만 원에.

0: 땅콩까지 있는데 여기 만 원짜리 빈대가 붙어가지고 지금.
1: 교통비 포함인가요?
2: 거머리.
3: 배정받은 예산으로 이제 대전의 액티비티를 찾아서 떠나주시면 됩니다.
4: 1등 하면 뭐 있어요?
3: 대전 홍보 영상 출연권을 드립니다.
4: 저희네요.
5: 대전 홍보 영상.
1: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둘이 우승하면 같이 나가고?
3: 팀전이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2: 가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짜보자. 자, 우리 짜자.
6: 네.
1: 뭐 서로 비밀로 하고 짜내는 거잖아요.
6: 네, 이거 어떡하죠? 아,
2: 합쳐서 6만 원이죠.
6: 네, 6만 원으로 액티비티를. 아, 근데 정말 이기고 싶네요. 이겨야 홍보 영상 출연권.
2: 그렇지, 우리가 홍보 영상 출연.
6: 이거 꼭 출연해야 돼, 이거.
2: 그러려면 네. 우리가 3만 원 이상 쓰면 안 돼, 돈을. 둘이 합쳐 6만 원이잖아.
6: 3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지?
2: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6: 스케이트요?
2: 어. 국궁이라고 해서 활 쏘는 체험도 할 수 있고.
6: 아, 네네.
2: 그리고 대전에 목재문화 체험장도 있어.
6: 아.
2: 목재문화 체험장.
6: 본 적이 없어, 다.
2: 그래? 네, 네. 처음이야?
6: 네네.
2: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갈까?
6: 오케이.
2: 가자.
6: 스케이트.
2: 네.
6: 스케이트.
3: 일단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20만 원이잖아. 그 10만 원.
1: 그렇죠.
3: 그러면 우리는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제일 좋은 데를 가야 돼요.
1: 저 가고 싶은 데 있어요.
3: 어디?
1: 오다가 제가 또 MG 아니겠습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신세계 백화점에 스몹대전?
3: 스몹대전.
1: 네.
3: 라이트 시즌 2시간 26,000원 이런
1: 너무,
3: 거니까
1: 너무 괜찮은데?
3: 어, 너 10만 원 맞지?
1: 네, 10만 원.
3: 일단 거기 갔다가 하면서 검색을 해보자.
1: 오, 좋아요.
3: 여기가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네.
1: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가 봐요.
3: 어, 그러니까. 어. 원래 평일이잖아, 평일.
1: 그러네.
3: 그러니까 평일인데 이렇게 많다고, 사람이? 그리고 여기가 오니까 120cm 이상으로만 갈 수가 있네.
1: 아, 다행히 아슬아슬 넘었네요.
3: 아슬아슬 넘었어. 가자. 네. 찍고. 오.
1: 자, 들어갈게요.
3: 혹시 삼촌들 들어가서 3대3 같이 하면 안 돼요? 3대2? 오케이.
1: 어, 좋아요.
3: 야, 이거 자식 안 많은데. 친구예요? 근데 학교 안 가고 왜 왔어?
7: 수학여행 왔어요.
1: 이야! 와! 또 어디, 어디서 왔어요?
7: 부산에서 왔습니다.
1: 부산!
3: 아, 라인나!
1: 아, 부산 아이가!
3: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먹고 싶은 사줄게. 어때요? 오, 오케이.
1: 뭐든.
3: 준비했어?
1: 오케이.
3: 갑니다!
1: 시작!
3: 모르겠어! 야! 와!
1: 야!
3: 야, 우리 이긴 거야?
1: 이거 이긴 게 아니야.
3: 야, 누가 이긴 거야?
8: 또 그 세 개 만두 하나 하고. 충분해요?
1: 아니, 형님이 미끄럼틀 아니야, 이거.
3: 이게 뭐야?
1: 자이로드롭 같은 느낌이야,
3: 우와, 거의. 이게 뭐야?
1: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다. 설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3: 야, 많이 올라간다! 와!
9: 야, 우리 우와!
3: 와, 재밌겠다, 이거.
1: 우와. 멈춰 주셔야 돼요. 네,
10: 큰 소리로 멈춰 말씀해 주세요. 멈춰드릴게요. 자, 올라가 있습니다.
1: 우리 가요.
10: 출발합니다.
3: 오, 가자.
1: 이거 뭐야?
3: 대전 화이팅!
1: 이게 도라고.
3: 한 마리 외쳐.
10: 조금만 더 갈게요.
3: 이따가
1: 놔요.
10: 하나, 둘, 셋.
3: 괜찮아?
1: 네. 너무 재밌어요.
3: 아직 재밌는 거 같지 않은데.
1: 아니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안전합니다.
3: 야, 이거는 아까 네가 미끄럼틀 탄 거 높이가 비슷한데요?
10: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3: 아까 윤성이가 미끄럼틀 했으니까 또 형으로서 한번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1: 와, 우리 형 짱!
3: 야,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한번 해준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무래도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와, 우리 형 짱!
3: 알겠습니다. 야, 세네. 가자! 가자.
1: 대전이 잘하.
3: 가자. 자,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자, 대전 영팀 화이팅!
1: 유시진 화이팅, 유시진! 유시진이다!
3: 야, 여기 은근히 높은데? 와! 큰일 났다, 씨! 야, 어떻게 얘 뛰어? 자, 뛰면 되는 거죠?
10: 네, 뛰면 됩니다.
3: 자, 하나! 나 진짜 무서워, 이거. 아, 진짜 뛰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10: 자, 가보겠습니다. 뛰게요. 하나, 둘, 셋, 넷.
3: 야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유사가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2: 저는 일단 대전의 신세계까지 와봤지만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친구들하고 오거나 애인이나 와도 좋고 뭐 가족끼리 와도 좋은 곳인 것 같다. 맞지? 유성이는?
1: 사실 고소공포증이 좀 있고 원래 놀이기구 타는 걸 좀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이제 직원분들께서 아주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기구들을 보면서 아 액티비티도 안전하게 참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9: 야 여기가 목재문화체험장이잖아.
6: 야 이 보문산 올라가는 길에.
9: 그렇지.
6: 와 너무 좋다.
9: 그렇지.
6: 목재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
9: 그렇지. 나무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여기.
6: 침엽수 세포를 볼 수 있대. 세포.
9: 야 세포.
6: 네 세포. 세포 어떻게 생겼어요?
9: 안 보여.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9: 선생님 오늘 우리 체험을 해야 되는데.
11: 지금 오시면서 보신 이 작품들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9: 네, 마음은 뭐. 네.
6: 거북이.
11: 1년 수박 하셔야 되는데.
6: 1년 걸려요?
9: 저희가 네. 6만 원밖에 없어갖고.
11: 아, 그러시면 네, 다음 기회에.
9: 아, 다음 기회.
6: 비싸면 1인분으로 해야 돼.
9: 둘이 1인분으로.
6: 오우, 이쁘다.
11: 네, 유아들부터 이제 어르신. 다양한 시민분들이 좀 하고 싶은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6: 네네네 그렇죠. 꿈돌이 갖다 놔야 되는데.
9: 그렇지. 아 그러니까.
6: 이거
9: 비싸 비싸.
11: 꿈돌이 같은 경우는 두 개 세트에서 4,500원.
6: 두 개 4,500원.
11: 4,500원.
9: 그럼 하나씩 할까?
6: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이야 이게.
9: 그렇지. 꿈돌이 꿈순이. 대전을 대표하잖아. 이걸로 하자.
11: 여기는 이제 아동반 품목이거든요.
6: 정신은 아동이에요. 정신은.
11: 네, 그럼 두 개 맞는 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 배꼽 쏜
1: 척척.
12: 선생님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2: 복지문화 체험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9: 아유 감사합니다.
12: 냄새 맡아보시면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일 건데요.
6: 피돈치드.
12: 아이스크림 드실 때
6: 아 바닐라
9: 막대기 아이스크림 네, 막대기 바닐라가 아니고 막대기
12: 막대기에
9: 이렇게 생겨서
12: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자작나무예요. 아 이 화포질은 나뭇결을 따라서 가볍게 해주시면
9: 밑으로 노하우가 있네.
12: 열심히 땀날 때까지 하셨어요?
6: 네네네네.
9: 땀나.
12: 면을 다 하셨으면 이제 남은 부분이 있죠?
9: 네? 네. 어디?
12: 모서리가 남았습니다.
9: 그죠?
6: 얼마나 좋아요.
9: 그치? 그냥 에어컨.
12: 아, 그럼요.
9: 선생님이 한번 누가 더 잘했나? 평가해주세요.
12: 저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9: 아, 그래요?
6: 그게 아동반이라.
12: 아니, 네. 누구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어찌 좋은 거겠네요.
9: 왜 음식점 가도 제일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한 가지를 딱 소개해주고 싶다.
12: 꿈순이 꿈돌이 책꽂이가 나왔거든요.
9: 아, 책꽂이.
6: 책꽂이.
12: 나무로.
6: 늑대.
9: 이거 약간 늑구?
12: 어떻게 하셨어요?
6: 늑구.
9: 누구? 늑구? 자, 칠해보자. 근데 막상 손이 안 가네.
6: 막막하네.
9: 꿈돌이.
6: 꿈순이.
9: 완성! 5,000원의 행복!

0: 갈게요.
1: 네. 어, 윤석이 화이팅!
0: 요거랑 요거 잡으시고요.
2: 이렇게요.
0: 왼손. 네. 왼발 밟으시고. 왼발. 오른발.
3: 오른발.
0: 자, 일하시고 주저앉으세요. 무릎을 굽히면 바깥쪽으로 굽히면 주저앉으시고.
1: 네, 살짝 좋아. 살짝 좋아.
0: 자, 이거 왼손 따라와 보세요. 왼손. 오. 자, 다리를 밀어서 오른손.
1: 네. 우와, 잘하네.
0: 천천히 주저앉으시면서 여기까지.
2: 여기는 네, 오른손으로요?
0: 네.
1: 오, 잘하네. 잘한다. 아니,
2: 너무 잘 알려주셔서.
1: 아니, 나 원숭이티야? 아니, 잘해.
0: 자, 요거 두 개 잡아보시고요. 여기 왼발. 여기. 자, 오른발. 네. 여기 오른손.
1: 아니, 원숭이 아닌 거 아니야?
0: 또, 여기 왼손 잡아.
1: 어, 이거 힘들어. 어,
0: 이제 앉으시면서 여기까지.
1: 어, 이렇게? 아, 어, 예. 팔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0: 팔로 당기는 힘을 최대한 적게 쓰시고 어, 내려오셔야 돼요.
1: 되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0: 뭐, 예, 한 50점? 아, 그러면, 네. 뭐, 한 단계 높은 난이도를 한번
1: 왜요?
0: 해볼까요?
1: 이거 좋은데요? 네.
0: 자, 여기서는 그 핑크색 문제를 해볼 거예요.
1: 오.
0: 그냥 올라갔다가 올게요.
1: 네. 오, 자, 오 야, 다르다. 아, 스파이더맨이야.
0: 와.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두 손을 모아서 끝냈습니다.
1: 네.
0: 그럼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 저도 네. 무서워서 여기서는 안 뛰어내리거든요. 화살표 굴들은. 이 정도 내려오면 이제 착지를 하시게 되는데, 내가 착지할 위치를 한번 보시죠.
1: 여기. 네. 여기 좋아.
0: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을 주고, 주저앉는 거.
2: 아, 주저앉아요? 네. 딱 뽑아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한번 해볼게요.
2: 자, 안전하니까 또.
1: 어? 핑크색. 천천히.
0: 발을 바꿔서.
1: 야, 어렵다.
0: 오른발도 멀리 보내주시고.
2: 오른발을. 아, 네.
0: 여기.
1: 잘한다, 윤성아.
0: 자, 그래서 왼손.
1: 네. 뭐야? 해봤네!
2: 아니요, 처음 해봐요.
1: 잘한다!
0: 오, 잘하고 있어요.
2: 여러분 끝나는 건가?
0: 네, 네. 끝났습니다.
1: 깨끗해요?
0: 네, 내려올 때는 네. 네, 화살표 홀드 쓰시고
2: 아무거나 밟아도 되는 거죠?
0: 쓰시고 아무거나 밟고 내려오시면 돼요.
1: 어, 잘하네?
0: 자, 내려올 때도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발 정리하면서 내려오시면
2: 돼요. 네.
0: 자, 그 정도면 이제 착지를 네. 하시면 돼요.
2: 이 정도요?
0: 네.
1: 조심해요. 자, 한번 누워야 된다. 아.
0: 네,
1: 아, 이게 누워야 되는구나.
0: 어, 네. 여기 살짝
2: 재밌다.
1: 재밌어?
0: 네. 오른손 멀리 있는 것부터
1: 네. 가고
0: 그래서 발을 바꿔 밟고 오른발 멀리.
1: 이렇게?
0: 네.
1: 우와.
0: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바꿔볼까요?
1: 어떻게요?
0: 왼발로 바꿔 밟아보시고요.
1: 왼발, 이렇게?
0: 네. 오른발 이쪽에.
1: 어, 어떻게, 이렇게요?
0: 네.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1: 이거 어떻게 했냐?
0: 네. 그래서 두 손 모으시고, 발 한 번씩 우와. 다 올리고.
1: 몸을 힘든데, 이거?
0: 팔 펴고 좀 주저앉으세요.
1: 아니, 어때요? 왜?
0: 주저앉으세요.
1: 밑에. 아이씨, 괜히 가지고 씨.
0: 네, 그 정도면 착지하셔도 돼요.
1: 우와. 어. 우와. 근데 너무 설명 잘해주시니까 쪽집게!
2: 네,
1: 쪽집게 같아요, 쪽집게!
0: 제가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쪽 분이 더 근육도 있고 뭐 키도 있고 시체 조건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잘하실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좀 성격이 좀 급하셔서
1: 아 맞아요, 네, 이제 빨리 가야 되거든요.
0: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좀 네, 어렵게 네. 한 경향이 있고 되게 차분하게 어, 몸의 균형 잘 만들
4: 아니 스케이트장도 있고 여기 스쿼시인가요?
2: 스쿼시인 것 같은데?
5: 야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대여해서
4: 어. 아, 대여해야죠
5: 대여해서 빌릴 수 있으니까
4: 아 롤러스케이트 아니네
5: 진짜 스케이트야 넘어지면 아파 야 이거
4: 어 그래도 맞는다
5: 그래? 야 거꾸로 썼잖아
4: 아 그래?
5: 이거 특대는 없어요 특대?
4: 어 에어컨 야 어, 반팔 괜찮아요, 반팔.
5: 반,
4: 아, 여기 지금.
5: 어, 저 혼자. 야, 나 혼자 반팔이야.
4: 아, 이거 태어나서 처음 타봐요, 이거.
5: 어, 일로와. 야, 저렇게 야. 골로 가는 수가 있어.
4: 어, 나 큰일 났는데?
5: 벽을 잡아, 벽을. 하나씩.
4: 어, 야, 안 될 것 같은데요?
5: 어? 안 될 것 같아? 자, 내가 잡아줄게.
4: 네.
5: 그래, 자.
4: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5: 벽을 잘 잡고, 한 손은 벽을 잡고, 봐봐. 다음 단계가 핫발을 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4: 어, 야.
5: 아, 좋아.
4: 어, 야.
5: 야, 저 어르신은 뒤로도 가는데요. 야, 우리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못하면 돼? 와, 오랜만에 타니까 이거.
4: 장난 아니신데요?
5: 장난이 아닌 게 아니고 옛날에.
4: 이제 뒤로.
5: 야, 이게. 간다!
4: 오, 뒤로.
5: 야, 하도 오랜만에 타고 이거.
4: 아.
5: 지배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4: 피겨 요정. 피겨 요게.
5: 야, 여름에 여기 오면 아, 너무 좋을 것 같다. 어, 최고다, 여기. 여름 피서지.
4: 네.
5: 와. 우와. 안에는 피겨, 밖에는 스피드.
4: 아.
5: 오, 우리 또, 어? 우리 선생님. 선생님도 뒤로 오, 한 발. 예.
4: 아 저분이 두 달 되신. 아,
5: 저분이 두 달. 어 두 달 타면 뒤로 가는 거야?
3: 아 자꾸 어디까지 하는 거야?
2: 자 형님 짜잔. 아, 제가 형님 덕에 오늘 아주 너무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형님께 좀 보여드리려고 요즘 대전에 젊은 분들이
3: 노래방!
2: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3: 옛날 사람이 아니야, 너 젊어.
2: 요즘 이제 이 대전에 이제 젊은 분들이 가장 핫하게 즐기는 장소를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테크론입니다.
3: 테크론? 뭐 하는데요?
2: 아주 이제 신나는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 검색해보고 처음 와봤기 때문에 이제 같이 즐겨보시죠. 250.
3: 어, 야. 아, 이런데 형인데 뭐 하는 곳이에요?
2: 아, 딱 봐도 젊음의 느낌이 막 풍기잖아요.
1: 자, 형, 파란색 빨고 빨간색을 피해야 돼요.
3: 야, 이거 오징어 게임이네.
1: 형, 초록색은 안 던지네. 오케이?

0: Let's go. 파란색만 밟아.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야, 파란색. 빨간색 빨지 마.
1: 야,
0: 빨간색 빨면 안 돼.
1: 야, 시청자님. 와,
0: 파란색. 파란색.
1: 야, 이거 어려운데.
0: 형, 여기 안전지대, 안전지대. 목색 안전지대, 안전지대로 가. 안전지대.
1: 야, 근데 재밌다 이거.
0: 근데 이거 우리 깨겠는데? 깨.
1: 야, 이거 정훈이 어떻게 하는 거야?
0: 좋아. 야, 이거 파란색 밟으면 돼요. 빨간색 조심하고. 야, 이거 아주 다이어트 식빵이네. 이제 못해 이제. 계속 뛰어요? 계속?
1: 죽겠다 죽겠어. 이건데 운동이다.
0: 운동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데크런 강력 추천합니다.
2: 대전에 이런 궁도장이 네네. 각 구별로 다섯 개가 있어. 체험장은 여기만 있어. 무덕쟁이. 그래서 오늘 한번 국궁, 궁도의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 네. 아, 우리 또, 예. 안녕하세요. 네.
3: 이종욱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 저기 국궁에 대해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처음이라 한번 예, 이렇게 체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3: 아, 잘 오셨습니다.
2: 네네네.
3: 네,
2: 네, 네.
3: 네, 들어오시죠.
2: 네. 네. 어우. 야. 마치 무슨, 어? 무예를 연마하러 가는 것 같은.
3: 해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2: 돌려서, 예. 네. 이렇게 빼서. 돌려요.
3: 항상 사대, 이 사대라고 하는데, 사대에서는 이제 14무원에서 침묵을 일관해야 됩니다. 사우들한테 그 정신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4: 네네.
3: 올려가지고 위에서.
4: 네.
3: 네. 쭉 당겨보세요. 한번.
4: 어, 이거 당긴 건데요?
2: 더 당겨야지.
3: 단전에 힘을 주
2: 단전에 힘을 주고.
4: 아, 단전!
2: 뭐.
4: 나요?
3: 네, 나와보세요.
4: 오, 오, 오. 홈런!
2: 오, 홈런!
4: 어, 넘어갔네.
2: 아하. 자, 저도 해볼게요. 아, 자, 살살해서. 아!
3: 봤어요?
4: 오, 자.
2: 명중!
4: 명중이에요. 저 빨간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관중이라고.
2: 아, 관중이라고. 자, 예.
3: 반응 안에만 맞추면.
4: 아,
2: 한번 해보세요. 자, 아, 저 1대0.
3: 올려서 내리면서 귀 밑으로 쫙 내려서 하다 보면 더 당겨질 겁니다.
2: 밑으로 내려야 돼. 그렇죠. 오, 아까보다는 좀 이제 비스무리해졌어요.
4: 네네네네. 오, 근처.
3: 오,
4: 어. 어, 너무 재밌는데요?
2: 그치.
3: 그동안 이 당기는 인장 근력 연습을 하면은 하루가 무섭다고 3개월, 2~3개월 되면은.
2: 근데 저희는 이게 연습생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4: 개그예요, 개그?
2: 개그? 모르겠어요, 지금.
3: 3단은 어떻게.
2: 아,
4: 3단, 3단. 아, 이거 태권도 3단이면은 또 어마어마한데.
2: 우리 3단, 우리 또 사모님도 한번 시범을 한번 또.
4: 아, 네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2: 네, 보러 갈까요?
4: 네네.

0: 준비해야 되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와, 대단하시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와.
1: 저는 다 짧아가지고 그냥 뭐.
2: 아무래도 폼 좋으시던데요.
1: 아, 그래요?
3: 팀장님?
1: 폼만? 네. 하나씩 이제 주셔야 돼요.
2: 야, 근데 이게 저기서 요만했는데.
1: 여금이야, 너 서봐.
2: 야, 진짜 엄청 크다.
4: 홈심에 맞았다. 와,
2: 네. 진짜 크다.
1: 네. 오늘 나는 못 맞춰서 희열이 좀 없는데. 대신 우리 다섯 발을 다 맞추는 이거.
2: 옆에서 보기만 해도, 와.
1: 불이 들어올 때. 아,
5: 참. 심신 수양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국궁 이 문화유산을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체험을 하고 있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네, 네. 네. 수고.
6: 여기가 지금 소지동인데 동방에 가서 네. 너랑 좀 이제 추억으로 우정링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3: 우정링이죠?
6: 우정링.
3: 아, 그럼
6: 어, 그렇지. 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3: 아, 역시나 해 가지고 여쭤봤어.
7: 디자인을 골라서 제작을 하게 돼요.
8: 저는 요 실버로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9: 같은 걸로 해야 되겠다. 같은 걸로 할게요. 의리 있게. 네.
10: 호수를 다 적어야 되죠.
9: 아, 이거 맞는 거예요?
11: 아, 지금 너무 크신.
9: 이게 크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7: 딱히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 그 다음 문구 혹시 어떤 거 하실 건지.
9: 느낌 있게 대전이 꿀잼이니까 DJ 엔조이.
3: DJ 엔조이 어때?
9: 대전 엔조이.
3: 진짜 옛날 사람이다. 형님이 동찬이니까. DC 하트 DJ.
9: DC 하트가 무슨 뭐 할인 마트도 아니고.
3: 동찬 하트 대전.
9: 괜찮다.
3: 네.
9: 오, 괜찮다.
3: 레터링.
9: 오, 괜찮다.
3: 진짜 그거 같아요. 무슨 레스토랑에서 비쇼해지는 거 있잖아.
9: 우와, 이게 반지가 된 게 너무 신기하다.
7: 손으로 한번 살짝만 구부려보셔도 아시겠지만 은이 엄청 부드러워요.
3: 네, 네, 네, 부드러워요.
7: 네, 그래서 살짝 한번 구부려보시면은 네, 그 정도의 힘은 주셔야 된다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3: 네. 가운데?
7: 네, 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9: 근데 신기하다. 잘 구부러지네요, 쌤.
3: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걸까요?
7: 끝까지 막아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9: 우와, 너무 신기하다.
7: 그렇게 이제 떠있는 부분들을
3: 채워줄까요?
7: 네.
9: 이게 쉽대. 3m 맞죠? 네, 이게 그 있겠네요. 연인끼리만 만들어도 친구끼리 같이 해도 재밌겠다.
7: 네, 맞아요.
3: 과정이 되게 재밌네요.
9: 그러니까.
7: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추억이 되고.
9: 그러니까. 우와. 야, 재밌다, 이거. 의외로 재밌다, 이거. 깜짝코도. 우와, 유광이 되고 있어, 무광에서. 진짜 예쁘다.
3: 정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백화점 브랜드 같아요.
9: 그러니까.

0: 어, 서바이벌.
1: 파인드홀.
0: 안녕하세요.
2: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 어,
3: 저희는 두 게임 하시면은 1인당 15,000원이고요. 네.
2: 15,000원, 15,000원, 3만원?
0: 마음대로 상관없는데, 저희는 프리패스권이라.
2: 네. 아. 제일 비싼 거 없어요, 제일 비싼 거?
3: 제일 비싼 거는 네. 전기 충격 있는 총이 있어요.
0: 아, 충격 있는 걸로? 아, 우리 또 PD님이 해주시죠. 자, 어, 우리 프리패스권이라. 여기 다른 팀하고도 이렇게 또 배틀도 돼요?
3: 네, 맞습니다. 네네. 다른 팀이랑 조인도 가능하죠?
2: 아, 조인 있어요.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고등학교 3학년.
2: 아, 고3.
0: 아니, 고3인데 왜 여기 와 있어, 지금?
4: 오늘 시험이 끝나가지고.
2: 아, 스트레스 풀러. 많이 와봤을 것 같아.
0: 아, 그래?
2: 여기를.
4: 친구는 처음인데, 네. 저는 몇 번 와봤어요?
2: 고수 처음. 네.
3: 우리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장비는 이걸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0: 네.
3: 우리 방아쇠 발사 버튼 눌러주시면. 소리가 들리네요.
0: 네. 어.
3: 소리가 들리면 장전. 우리 장전은 간단하게 빨간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0: 아~ 네. 네. 우리는 충격 없고 상대편만 충격 있는 걸로 해줘요.
3: 어, 충격은 두 분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3: 아직 미성년자 학생들이어서.
2: 아, 그래요?
5: 가보시죠.
2: 어이, 무거워.
3: 그래서 우리 예비군분들은 전기 충격.
0: 아, 예. 자, 핸디캡이 있어, 우리는.
3: 장전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0: 장전 우리 이거 뺐다 끼는 거. 네. 이러면 이제 죽는 거지.
3: 우리 됐습니다.
0: 입장.
2: 어마라 어마라.
0: 자 어머.
3: 우리 양팀 2대2 팀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네네. 자, 숨어.
0: 자.
2: 어디서? 야, 나 맞췄어.
0: 자!
3: 첫 번째 공격 가져가는 1대 0입니다.
0: 어디요? 어, 랜드팀 1대 0! 야, 우리가 이기고 있어! 어머에!

0: 죽었어?
1: 죽었어. 아따!
0: 아! 아! 아! 아!
1: 야, 야, 야, 야!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0: 주근님! 저 총알이 없어요. 총알 좀 주세요, 총알.
1: 총알 형! 아! 잘해!
0: 어, 됐다!
1: 형!
0: 아이, 아이! 아!
1: 현재 스코어가 몇 대 몇이에요?
0: 예?
1: 현재 스코어! 아!
2: 16대 5입니다.
1: 우리가 16이야? 아! 야!
3: Get him next time.
2: 자, 경기 종료 저희 중간 한번 보여주시면.
4: 자, 저희 이제 결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 점수는 17대 5.
1: 어,
4: 우리 이겼네. 우리 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야,
0: 아, 대박, 대박. 아, 역시.
1: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4: 어, 차렷.
0: 아.
4: 저번에 경기.
1: 예비군들은 또
0: 아, 요. 아, 네.
1: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
0: 파이팅! 와, 아. 진짜 액티비티. 와.
1: 너덜너덜하다, 너덜너덜.
0: 대전은 내가 지킨다! 빵야, 빵야, 빵야!
1: 내가 제일 많이 죽었다! 아, 손목이 근데 찌릿찌릿해.
0: 어, 찌릿찌릿해.
1: 어, 너무 아프고.
0: 따끔따끔하고.
1: 우리 군대를 잘못 갔다.
0: 진짜. 총 맞은 것처럼. 으아!
1: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아까 너 보니까 밑에서 안 나오던데? 혼자 뒹굴면서 계속 맞았어.
0: 계속 맞았어. 야, 이거 꼭 해봐야 돼.
1: 그리고, 아. 자, 갑시다.
0: 가시죠. 야, 재밌다, 아. 재밌다. 우리 돈도 생각보다 많이 안 썼죠?
1: 그럼.
5: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렇지. 형님 표정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1: 마지막 우리 또 서바이벌 게임장을 갔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
0: 아, 진짜. 아니, 총 맞는 느낌을 느꼈다.
1: 막 전기도 오고 막. 전기도.
0: 근데 아니, 손가락에 뭐 낀 것 같은데?
5: 아. 제가 대전을 다니면서 우리 윤성이랑 같이 함께 하다가 우정링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네, 한번 너 보여주고 싶죠?
6: 가방에 있는데?
5: 가방! 야, 이 자식아!
0: 아, 아, 됐네! 우정이 없어!
5: 야, 이 자식아!
6: 너무 소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혹여나 분도 분실할까봐 아주 가방에 고이고이 모셔놨어요.
5: 왜냐면, 기스를 할까봐.
0: 싫은 거야.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봤어, 이거 봤어?
1: 어, 어, 어, 어.
0: 이거 봤어? 야,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1: 그렇지.
0: 거야, 이거.
1: 여기 우리 모든 걸 태웠어.
0: 순순히.
5: 네, 잘 만들었다.
6: 너무 귀엽네요.
5: 잘 만들었어.
0: 색칠하고 다 한 거야.
1: 어. 우리 뭐 활도 쏘고.
5: 아, 활도 쏘고.
1: 어, 활도 쏘고. 총도 쏘고.
5: 오, 진짜.
1: 이야, 나무도 갈고.
0: 우리 아이스링크.
4: 그렇지.
0: 와.
4: 야, 우리 아이스링크.
0: 아이스링크.
6: 아, 정말로 그게 6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1: 와, 다 할 수 있어.
0: 아, 다 할 수 있어.
5: 맞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벌써 대전이 꿀잼이라는 게 소문났어.
4: 아, 소문났어.
5: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대전으로 왔어요.
0: 와.
1: 맞아, 맞아, 맞아.
0: 네. 좋은 소식이다.
6: 부산 중학생들이.
5: 그러니까요. 아,
0: 그래서 얼마 썼어요, 얼마?
5: 아,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만큼은 재밌게 놀자 해서 생각 없이 썼어요.
6: 한이 맺혔더라고요. 네. 만 원 가지고 살았어 그런지 네. 한이 맺혀서 쓰더라고요. 네.
5: 그래서 영수 지금 보지도 않았어요, 맞죠?
6: 안 보고 썼습니다.
1: 만 원 갖고선 관광하느냐고 힘들었지. 네. 결과 한번 발표해 주시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7: 사용하신 금액의 남은 퍼센테이지고요. 대전광역시 홍보영상 촬영권. 오늘 팀은 만 원, 5만 원 팀입니다.
5: 어, 저 얼마? 저희 많이 아꼈는데 나름.
7: 10만 원, 20만 원 팀은 총 21만 원 쓰셨고요.
6: 아, 많이 썼네.
5: 아, 내 돈도 아닌데 뭐.
6: 아, 많이 쓰긴 했네.
7: 1만 원, 5만 원 팀은 2만 3천 원.
1: 저 2만 3천 원. 저 2만 3천 원.
5: 이 정도 가격에 할 게 있어요? 중고한명에 그게 제일 컸네. 히든카드가.
7: 오늘까지 해서 1, 2, 3편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볼게요.
1: 힐링의 도시, 그리고 꿀잼 도시, 과학, 그리고 오늘 또 체험까지 이렇게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돌아다녀 보니까 대전이 이제 더 이상의 노잼 도시가 아니다. 너무 재밌는 도시다. 네,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0: 네네. 예, 대전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간 아니겠습니까?
8: 그렇지.
0: 재미에 있어서도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보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8: 그렇죠.
0: 네, 대전시 홍보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8: 밝히겠습니다.
0: 제가 밝히겠습니다. 저 혼자 밝힐 거예요.
5: 왜요? 같이 해요.
6: 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참여하면서 이게 대전에 내려와서 이 따뜻함만 느끼고 가도 굉장히 만족스럽겠다 생각했는데 일거양득의 큰 행복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대전 파이팅!
5: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만 원이 됐지만 네. 그런데 진짜 형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전이 내가 고향이지만 내가 떠난 사이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게 많구나. 그래서 할게 액티비티 힐리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대전으로 놀러 오세요. Come on, baby.
0: 가봐.
5: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8: 대전의 변화
0: 같은 대전
6: 다른 하루
5: 얼마면 돼? 또 만나요.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 협력,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산은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한국 판소리 수군가를 일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관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마 대왕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대령하라.
1: 오늘의 특별 요리 대령합니다.
2: 가지 셰프,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1: 오늘 준비한 특별 요리는 해삼들이 보내온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시켰는데요. 용궁에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 이런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고기를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젖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1: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판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2: 와, 육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 빨리 토끼를 찾으러 가야겠는데 어떡하지? 자기 잠깐만!
3: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네 발로 다니는데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너 육지 동물 맞아?
2: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3: 자라라고?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리비 다람쥐야.
2: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3: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 회의가 열리니까 곧 나타날 거야.
2: 고마워 다람쥐. 우와!

0: 한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공주와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뭐? 바다 궁전에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4: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 입 베어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3: 정말 내 털이 고아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4: 아이, 그럼! 그리고 넌
5: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바다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멋진 바다궁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3: 선물이요? 무슨 선물?
6: 아직 모르나 봅니다.
3: 뭘 몰라요? 자라야,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토끼야. 멋진 토끼야. 네. 이제 너의 간을 내놔라. 무슨 간?
7: 토끼야, 혹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간 아니니?
3: 이거요? 이거 당근인데?
6: 당근?
3: 다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라야, 너 빨리 말 좀 해봐.
4: 예, 당근이 맞습니다.
3: 네, 이거 당근 맞아요. 근데 제 간은 왜요?
6: 잠깐! 해마 대왕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기운이 없으시고!
8: 말을 더다다다 더듬으신다.
3: 그런데요?
6: 그 병에는 토끼의 간이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자라가 널 데려온 것이다.
3: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0: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0: Why is a disposable plastic lid lodged inside a whale's belly?
1: 수염고래는 목표한 딱 그 종만 이렇게 타겟해서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물고기나 아니면 얘네들이 먹는 플랑크톤이랑 이런 거 물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얘네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빼고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거기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죽어요. 얘네가 그거 이렇게 쓰레기가 거기 안에 섞여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뱉어내지 못하니까.
0: Whale swallowing water with their food is just as natural as people using spoons to eat. Having garbage in the water is the same as having a lump of plastic on our spoons. No one can be certain of the consequences.
2: 어린 개체 그 좁은 식도를 통과를 해서 위를 지나서 장까지 저런 쓰레기가 도달을 했다라는 거가 아 굉장히 네 좀 착잡하네요. 저렇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확인이 되니까 아 정말 우리가 바다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Let's go! Simply K-Pop!
3: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오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 Welcome to all the K-Pop fan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attending our ball today.
4: 네, 이렇게 궁전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앨런 형, 오늘 대체 무슨 연애예요?
2: You didn't know? It's the birthday ball for the prince.
4: 허허, 왕자님? 왕자님이 그게 누군데요?
2: Obviously, it's me.
4: Oh, wow.
2: You know my birthday is in 2 days, right?
4: 아, 그렇죠. 뭐 조금 너무 뻔뻔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앨런 형.
2: Thank you, thank
4: 좋습니다.
2: you.
4: 좋습니다.
2: I am loving the vibe today. The glowing spotlight. The loving gaze from our fans. Doesn't it really feel like a royal ball?
4: 맞습니다. 또 이렇게 로맨틱한 의상까지 차려입으니까 진짜 로맨틱 판타지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2: That's right. Today's Simply K-Pop will win over your hearts with performances that are dazzling like a royal ball.
4: 네, 때론 설레게, 때론 짜릿하게 제대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All you need to do is sit back and relax.
4: 자, 그럼 오늘 가장 눈부시게 빛날 첫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Hey, don't you feel extra giddy today?
1: Uh-huh.
0: The spring season weather is amazing. I feel like I could fly.
1: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날씨가 오히려 약간 어렵더라고요.
0: 네. What do you mean it's confusing?
1: 거리만 봐도 약간 그 계절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간 완전 패션 대혼돈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You're right. But that's why it's fun to look at a variety of styles, right?
1: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 캐퍼도 딱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버라이어티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Wow, then let's introduce them right now.
1: 네, 핫한 존재감의 그룹 Keep It Up과 글로벌 밴드 Hot Wave까지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개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0: 네, 봄 하면은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 청초한 비주얼의 이프아이 분들입니다. Welcome.
1: Welcome, welcome. Hello, if I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3: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헤이지 데이지 제목부터 봄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는요 이지리스팅 팝 트랙인데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을 헤이지에 수줍지만 당당한 진심을 데이지 꽃에 비유한 곡입니다.
1: Wow, well, we'd love to get to know your styling concept this time around as well.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i.
4: Hi.
1: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My name is Caroline and I'm from Franc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1: Bonjour, wow. Caroline. Wow. Do you have a question for If I as well?
4: First, I'm curious about today's outfit concept.
5: 오늘의 옷차림 컨셉 궁금합니다.
0: 오늘의 착장 컨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착장의 컨셉은요. 부드러운 소재에 이런 거친 무드를 추가해 순수함과 또 거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해 보려고 한 옷인데요. 저희 이번 앨범 As If에 맞게 애매모호한 감정을 표현한 컨셉입니다.
1: Nice.
4: Thank you.
1: All right. We hear you have another question.
4: Is there any outfit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future?
5: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컨셉 있을까요?
2: 네, 저는 샤랄라한 청순한 느낌의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에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Yes. So she said she would love to try like a clean, a more elegant type concept.
4: Oh, yeah, okay.
1: All right, last question.
4: Before my final question, Keija, your hair tying choreography went viral last time. So could you show us a little bit of it today, please?
2: Okay.
1: Okay.
6: Whoa. Oh, 준비, 준비.
1: Beautiful, beautiful.
0: 좋았습니다.
1: All right. How did you like it?
4: It was so pretty.

0: Imagine if this country were a constitutional monarchy,
1: uh-huh.
0: and you were the prince. What do you think that would be like?
1: 오, 갑자기요? 허허. 아이돌 가수였던 내가 알고 보니 원진대군? 어, 상상만 해도 벌써 약간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0: 좀 내리세요.
1: 좀 내리도록. 아, 오케이, 오케이.
0: 아, 장난이고요.
1: 네네네네.
0: Don't you think it matches perfectly with our vibe today?
1: 아, 인정. 근데 특히 오늘 앨런 형은 약간 의상부터 벌써 약간 황태자 재질입니다. 어허.
0: Your Highness, join me, Prince Alan, as we lead this show with class and poise.
1: 어, poise? 오케이, 그러면 한번 교양 있게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0: Then allow me to introduce the next performers who will light up the stage with radiant presence.
2: 네, 오늘 심플리 K-POP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0: The brilliant artists to win over your eyes and ears, Jay Chang, Lee Sen-woo, Close Your Eyes, Music, Star.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 협력, 지식 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오늘은 사실은 섭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먹친구 힌트입니다.
1: 아, 오늘도 바로 만났나요, 먹친구를?
0: 바로 만납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두 끼만 먹여 보낼 수가 없어요.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을?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1: 분들?
0: 무려 세 명입니다.
1: 세 명?
0: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을?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2: 돌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3: 떨립니다. 어떻게 같이 놀래킬 거야?
2: 네? 들어가가지고?
3: 놀래킬 거야.
2: 좋아요, 좋아요.
1: 빨리 가겠다.
4: 무명에서 전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0: 무명전설. 안녕하세요.
1: 아, 너무 반가워요.

0: 야.
1: 하루야.
2: 예.
1: 하루야 가져가라.
2: 예.
3: 요런 알바생 있으면은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4: 대박이지.
3: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4: 머리에 짜장 묻혔어. 진짜 바쁘실 텐데.
5: 저 진짜 바빠요.
4: 제가 잘 봤죠. 예. 네.
6: 보셨어요?
4: 잘 보셨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셔 가지고 최근에 그 결승전을 같이 봤어요.
6: 와, 우와, 진짜요?
5: 얘 이름 뭐예요?
4: 하루 씨.
5: 오. 얘는
4: 성리 씨.
5: 얘는
4: 한별 씨.
6: 오!
4: 레드 애플.
6: 오! 오, 진짜 대박.
5: 아니, 프로그램 출연자를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처음이야.
4: 와, 처음으로 하네, 처음으로. 와.
5: 일단은 세 분 다 공복이죠?
6: 네.
7: 네, 아, 공복입니다.
5: 갑시다.
6: 아, 좋습니다. 어머니들 좀 그래도 반겨주시면 좋겠다.
3: 그러게. 무용연설 나오실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 아는 사람인데 생각 든 거예요. 전 무슨 방송에서 본 줄 알았는데 네. 프로듀서에 나오셨거든요.
5: 몇 편에?
7: 그 나야나 이제 집을,
6: 아, 아깝다.
7: 집을 갔었고 그다음에 MBN 또 보이스킹 나갔다가 그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시즌 2 그리고 또. 현역가왕 2를 나갔었어요.
6: 아.
7: 그때도 이제 조금 본선 3차 때쯤에 이제 떨어지게 됐었는데
4: 와 대단하다.
7: 그때는 5번을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4: 예.
7: 네. 이제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4: 진짜.
7: 저에 대한 이제 운명도 이제 실감을 하고 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냥 그다음 난 여기까지 한 것도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가. 무명전설 딱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포기하다 진짜 포기한다
6: 마지막이다
7: 예 네, 마지막이다
4: 진짜 7.8기네 진짜 와

0: 7.8기라고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
1: 근데 7.8기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그걸 우승을 해버렸어.
0: 결과가 너무 아직도 사실 좀 신기하고.
2: 대단하다.
0: 실감이 잘 안 납니다.
1: 그럼 이제 하루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무명이 길진 않았을 거 아니야?
3: 네. 이제 오디션도 이번에 무명연설이 처음 나간.
2: 와.
3: 감사하겠다. 2등 준우승을 해가지고

0: 성리랑 너무 비교된다.
1: 스토리가 와. 몇 살이시죠?
2: 저 이제 24살입니다.
1: 애기야, 애기. 24살이면 2003년생?
2: 네네. 네.
1: 그럼 진짜 아들뻘이네요?
0: 아들. 어. 아빠라 불러. 지금 시각이 4시 45분이에요. 지금 가는 집이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런을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들어가라. 아.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집인데. 아귀탕 좋아합니까?
3: 어? 아귀찜은 먹어봤어요?
2: 안 먹어봤어요.
3: 아귀탕은 안 먹어봤어요.
0: 아귀의 내장을 탕으로 먹는 거죠.

0: 하루는 정말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1: 어? 왜?
0: 어리잖아.
2: 아니에요. 저 애늙은이라는.
0: 이제 이 하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네.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1: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으시네요.
3: 목소리가 쉬니까 더 아빠가
0: 엄마가 키워야지.
2: 오동동 푸.
3: 와, 아니 와. 와.
1: 뭐야?
2: 네.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3: 와, 아니 와. 와.
1: 뭐야?
2: 네.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4: 저를 괜찮죠?
2: 완전 와. 맛집이다.
1: 여기. 아구 사진 있어.
3: 뭐야? 야, 아기 사진.
0: 안녕하세요. 어,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0: 우리 무명전설의 1등이든 3등.
5: 아, 진짜. 네. 아, 우리 촬영 안 하는데 어쩌지? 아, 우리 집은 밖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더 와버리면 단골 고객들이 못 드셔요.
1: 와.
5: 단골 고객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초에 방송 촬영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맞는데.
2: 서울에서 왔어요.
5: 야, 너 방송 촬영을 안 해요. 어떡하지?
2: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2: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잖아요.
1: 시간 넘어서 가셨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어.
5: 내가 성시경은 오케이, 한 달.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2: 사람이 너, 견디기에 지칠 것만 같던 이별의 그.
0: 잘한다.
5: 우리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방송을
0: 보는 거잖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강요해도 아닌 것 같고.
1: 네,
0: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게요.
1: 네, 네.
0: 괜찮아요.
1: 이해가 되긴 합니다.
5: 미안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그래서
3: 그래요. 미안합니다.
2: 괜찮습니다. 네,
3: 괜찮습니다. 아니다.
2: 행복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6: 아니, 이거 진짜 찐이구나. 와. 좀 충격이야, 나 지금.
1: 아구탕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어디로?
0: 자, 우리가 삐안이 있습니다.
1: 삐안,
6: 삐안. 네.
0: 요 집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또 제가 생각해낸 집이 있어요. 여기는 낙지 전골을 팔아요.
1: 아, 낙지 전골.
0: 낙지 좋아합니까?
1: 너무 좋아해요.
0: 뭐 다 좋대.
1: 아, 전 진짜 먹고라서.
0: 먹고.
2: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구보다 낙지가 더
6: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낙지.
0: 그래요?
6: 보양식.
0: 그래, 하루 솔직하다. 산낙지만 쓰고 사천에서 잡히는 애들만 쓰세요.
6: 아,
0: 그러니까 재료는 끝내주는 거예요. 갑시다.
1: 가시죠.
3: Let's go.
6: 리얼에서 너무 재밌긴 해요.
0: 재밌지?
1: 네.

0: 박서진이. 네. 네. 무명강설.
1: 너무 반가워요.
2: 아, 너무 행복했어요.
0: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가자.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박 몇 대박.
0: 와.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4: 와우.
0: 진짜요? 바로 옆집입니다.
4: 와우.
0: 진짜요? 진짜로?
1: 활보 해물 바로 옆집이요.
4: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3: 가시죠.
4: 들어가자.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전현무입니다. 요 세 분들, 세 분 모르세요?
5: 어?
0: 요 세 분.
4: 안녕하세요, 어머니.
0: 무명전설.
6: 아, 수영님. 오! 잘하더라.
4: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6: 아, 그래. 아니, 저 식물이 더 잘생기네.
0: 우리 다섯 명 모으는 거 촬영해도 돼요?
6: 뭐, 남은 하면 촬영할 게 있나?
0: 할 게 있지, 맛집이니까.
6: 식당은 40년 넘어도. 다른 일은 안 했거든.

0: 야.
1: 바쁘셔서 바쁘신
2: 분인가? 허락해 주실 거죠?
3: 아, 그래 알지.
0: 오케이 오케이.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스.
4: 성공.
0: 다행이다. 진짜 배고파.
2: 와, 진짜 성공. 진짜 배고파.
0: 진짜 배고파.
2: 진짜 아이돌 같으신 거
4: 저요? 감사합니다.
2: 아이돌 제이도 왔었잖아. 투어스.
4: 와, 어울린다. 데뷔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2: 어울려, 투어스.
5: 어울려.
2: 오일.
5: 투어스 재질이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와. 아, 아시는구나.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구 좋아하셨어?
2: 여기 안 계시, 여기 없나?
5: 하루만 보는데? 하루만 보시는데?
2: 그러니까요. 아, 하루 씨가. 오.
4: 좋겠다.
3: 나 좋아했어요.
5: 아, 진짜요?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아. 자, 메뉴는 하나입니다.
4: 낙지볶음.
5: 아, 진짜네.
2: 우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5: 매운 거 좋아해?
4: 저 좋아해요.
2: 참 매운맛 좋아.
4: 아, 진짜로?
2: 사랑해.
4: 근데 매운맛 쉽지 않은데?
2: 그치, 쉽지 않지. 그건 제일 순한 맛 먹어도 매운데?
4: 아, 그쵸.
0: 매운 거를 잘 못 드시니까. 그래도
2: 아, 근데 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6: 매운 걸 못 드시니까 그럼 매운맛으로.
2: 중간맛이... 말씀 되게 매운맛이시다.
5: 근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4: 얼마 전에 한번
0: 재밌겠다, 근데.
5: 그러니까 여기 매운맛이 많이 매워요?
3: 맥해주라고 그럼 좀 갱초를 해가지고.
0: 아,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2: 저 남자, 상남자요.
3: 아, 그럼 맥해줄게. 아,
5: 그래, 해주이소. 아. 산낙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3: 산낙지 상에서 우리가 주문해가 갖고 오지.
5: 다 사천낙지죠?
3: 아, 뭐 저거 한번 보이소.
0: 어? 어, 볼 수 있나?
3: 저거 한번 막 억수 사랑했다. 예, 예. 저 끓여봐라, 배죽 그럼. 한번 끓여봐라.
2: 자, 산낙지를 영접하러 간대. 예, 예.
0: 재료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처음이네. 오. 아.
3: 아.
2: 우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3: 우와.
2: 와, 진짜 크다. 와.
0: 와. 와, 낙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3: 와.
2: 와. 와, 실하다.
5: 산낙지. 이게 산낙지지 뭐.
0: 와.
4: 그게 엄청 크다.
3: 남해안 낙지.
5: 남해안 낙지.
0: 이야.
3: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2: 와, 네.
0: 진짜 신선해.
4: 만져봐도 돼요?
3: 네.
5: 신기하지, 하루야.
3: 물 떼지 말래.
2: 잘 와, 손이 진짜 작다.
5: 손이
2: 애기다, 애기. 손이 진짜 작아.
5: 처음 봐?
4: 네.
2: 어, 되게 생물 체험 온 어린이 같다.
4: 우와.
5: 노래는 그 어른 노래를 하면서.
4: 점성이, 점성이 있네요.
5: 점성이.
4: 우와. 저희가 이걸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3: 예.
2: 감사합니다.
3: 진짜 고객했지요.
5: 예. 예.
2: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 분이랑 다니니까 이 서비스가.
0: 손 잡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2: 팬 서비스가, 와.
5: 반찬 가져갈까요?
3: 네.
5: 셀프.
4: 아, 이건 아. 제가 막내니까. 아,
7: 갈게요, 형님.
4: 형, 반찬 엄청 많아요.
5: 오.
2: 응.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야?
5: 저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
2: 그니까.
0: 아, 배고파. 아.
2: 첫 식사까지 쉽지가 않죠.
0: 와.
2: 맛집은 또 반찬이 많아요.
5: 이게 매운.
2: 대박이다.
5: 벌써 감동받으면 안 돼.
0: 제가 방금 이거 먹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감을 제가 태어나서 거의 먹어본 적 없어요.
5: 해조류?
0: 바라 향이 확 나는 거.
2: 아, 해조류를 안 먹어보셨나? 아, 외국에서는 안 먹잖아요.
5: 안 먹지? 외국에선 얘, 다시마, 미어, 꽃, 꼬시래기 다 씨위드.
0: 씨위드, 예.
5: 바다의 잡초. 안 먹어. 우리만 먹는 거야.
0: 요즘에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김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5: 그지?
0: 김을 그냥 간식을 먹고 안주로도 먹고.
5: 동남아 사람들 진짜? 입맛을 사로잡았네.
0: 네네네.
5: 원래 안 먹었지?
0: 잘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K-푸드가 너무 날려서. 아우.

0: 식사를 가진다. 예.
1: 아, 저는 진짜 배고파서 진짜 배고파.
2: 피자 두 판 먹는데요. 혼자서.
0: 아, 그래요?
3: 예. 자, 반찬도
1: 가자.
3: 반찬도 만드린 게 뭐 상관.
0: 아니, 혹시 여기 다 청양고추인가요, 혹시?
1: 땡초.
2: 아, 너무 좋아요.
4: 다 청양고추인데.
3: 그 땡초라 그래 안 매봐. 청양고추인데.
0: 그래 안 매봐요?
1: 안 매봐.
2: 그래.
5: 매운맛, 중간맛 구분을 이걸로 했네. 땡초로.
0: 저는 각시초로 굶어야 될 것 같은데.
5: 왜?
2: 아, 그럼 앞으로 말씀을 하시죠.
5: 당면 위주로 먹어.
0: 아까 맛있는데 매운 거.
1: 근데 매운 거로 그냥 밀어 붙였잖아. 아, 남자는 매운 거라며.
0: 아, 우리 밥 굶겠는데? 살았나?
1: 한번 데치시는 거 아닐까요?
5: 아니야. 산 거를 그냥 탕탕히 씁니다.
0: 여기 지금 산낙지가 들어간 거죠, 어머니?
1: 아, 진짜 맛있겠다.
3: 아까 뭐 봤잖아요.
4: 아까 제가 손으로 주무른 거.
2: 너의 손맛이.
3: 그 맛이. 아직 살아있을 거야?
5: 살아있어요.
2: 응. 하루에 손맛이 들어왔네.
6: 안녕하세요. 델보 해물골 고순탄입니다. 73세, 46년째. 요 앞바다에 오늘 몇 마리 주세요, 고모. 추락군대 주거든. 우리는 죽은 낙지 안 쓰고. 딱 들리지. 식감도 들리고 맛도 들리지.

0: 생거 봐, 양념해 봐라 안 주고 3개월 딱 숙성해야 썰맛이 나가. 그것이 맛이 틀리겠지. 양파, 야채, 시금치, 당면, 마늘 몇 개 해주라고 하면 생땡초를 해주지. 땡초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응.
1: 양념이 맛있겠는데?
2: 양념이
0: 양념이 숙성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맛있어.
3: 원래 탕 종류보다 볶음 매운이 진짜 매워.
4: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3: 뜨거워. 양념이 완전 다 묻어 있어가지고.
0: 그 이제 요래 제 선물 대열. 물은 보면 안 되고.

0: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하루야!
2: 예!
0: 하루야!
2: 예!
3: 감사합니다.
1: 아, 레드밥처럼.
4: 아, 진짜?
1: 와, 이래 갖고 먹는 거야.
4: 와, 너무 맛있다. 와우! 와.
1: 와, 이래 갖고 먹는 거야.
4: 와, 너무 맛있다. 와우! 와.
0: 와, 이거 찐이다, 찐.
3: 야, 대박이다.

0: 아침에 집밥.
1: 이런 거 되겠다.
0: 야, 고추 좀 많이 줘야지.
2: 아니.
1: 아니. 아니.
2: 아니, 편하게 주세요.
3: 진심이다.
1: 자.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잘 먹겠습니다.
4: 네. 와, 너무 맛있겠다.
2: 감사합니다.
5: 유김치는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작는가 봐. 한 그릇 내줄까?
4: 예, 나 주세요, 주세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3: 맛있겠다.
5: 하루야, 가져가라.
3: 예.
5: 하루야, 가져가라.
3: 예.
5: 오늘 이 먹어 많이 부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또.
4: 먼저 먹어, 먼저 먹어.
2: 원래 할머니 아니, 원래 아시는 분 아니죠?
3: 네.
2: 거의 고향집 온 것 같아.
3: 처음인데 오늘부터 여기서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0: 하루에 빨리 먹어.
4: 빨리 먹어.
3: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好。맵진 않은데 그 매콤함이
1: 맛있다.
0: 매력 있어요.
2: 이런 걸 맛있게 맵다고 그러지.
0: 맛있게 매워. 네.
1: 안 매운데?
2: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3: 근데 생각보다 매운 향은 없는데?
2: 하나도 안 매워. 다 맵지?
3: 하나도 맵지 않은데 못 먹을 정도 아니에요. 미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맵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생각보다. 양념이 안 매워. 다행히. 아우. 콩나물 입어야 돼.
4: 좋네요, 좋아.

0: 와, 맛있다.
1: 서울에 맛있는 낙지 볶음집을 가면 낙지 볶음밥 다 좋은데 양념이 너무 셀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내가 낙지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매운 걸 좋아해도 그거 먹다가 맞아. 땀 마늘 다 나올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0: 하시는 분들도 그냥 먹을 수 같이 그냥 즐겨 먹을 수 있는
1: 그냥 매운맛
2: 치가 알이 장난 아닌데
3: 너무 짧게
2: 네. 너무 짧게 되게 들어
0: 엄청
2: 촘촘촘 썰어가지고 나는 좀 뭔가 씹히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썬 게 더 히트인 것 같아요
3: 약간 터지는 느낌이 씹힐 때마다
2: 팝한 느낌
4: 한낙지의 힘이지

0: 산낙지를 왜 넣는지 알겠지? 쫄깃하지?
1: 네. 너무 쫄깃해.
2: 너무 쫄깃하겠다. 야, 산낙지 그대로 하는 맛이 다르네.
1: 확실히 다른 거 안 파셔도 되겠다. 이게 딱 이거의 조화가.
3: 단일 메뉴인 이유가.
1: 들리지가 않네. 네.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3: 에이.
1: 오.
4: 낙지가 이런 건가요? 낙지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1: 괜찮았다잉?
4: 맛있네요.
3: 잘 만들었다잉.
2: 너무 노련하다.

0: 사천은 이웃 시옷 이응
1: 탕수육!
2: 탕수육! 사천 탕수육
0: 티웃 사천. 시옷 이응
2: 탕수육
0: 탕수육밖에 생각 안 나?
1: 어?
0: 시옷
1: 사천 향 동세우!
0: 자 가봅시다
1: 예스!
3: 짜스! 시옷 이응 짜스! 동세우란 말이 없었는데?
2: 동세우 아니에요?
1: 탕세우?
2: 통수육?
1: 동수육?
0: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 어
0: 솔직히 나는 누가 우승할 줄 알았나
2: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란 게 발표가 안 났으니까
3: 있지, 있지.
2: 아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4: 왕좌의 그 단 한 명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바로
1: 과연
2: 그 생각을 하는데 성리 이래가지고 아
0: 야, 야! 성리는 본인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
3: 저는 원래 목표가 무명전설에서 결승전만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 결승전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연을 하면서 근데 딱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란 게 이게 막 우승까지 바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승까지 하고 싶다
0: 아니 온라인 투표랑 대국민 투표가 잘 나오니까
3: 네
0: 가만히 있어도 나 같아도
5: 매주 1위
3: 아. 1위 할 사람을 진짜 뽑자면 하루? 아니면 진짜 형이었어요 형 아니면 솔직히 저
0: 창민이는 아니었어?

0: 여기는 이창민!
1: 기억에 남는 심사평가 등이 있어요?
2: 저요?
3: 1차, 본선 1차 때 조항조 선생님의 나 이런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을 제가 불렀는데
1: 큐!

0: 그래도 레드애플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알려진 편이잖아요.
1: 알려졌지.
0: 네, 그치.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1: 히든싱어에 나왔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누구 편의 히든싱어였죠? 네.
2: 박상민 선생님.
0: 오,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2: 너무 달라요.
1: 휴!
3: 헬스클럽 아가씨!
0: 진짜 애송통과했어요?
3: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정도 하다가 이제 탈락한 거죠.
0: 아니, 본선에 나왔다고요?
1: 1라운드는 저런 애들 많이 나와.
4: 한별이었는데요?
5: 아, 제가 근데 원래...
0: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없었는데?
5: 아니, 진짜로 비하인드인데 원래 김종국 선배님의 편에 제가 섭외를 했어요.
1: 휴!
6: 한번 차가웠어.
1: 우와!
6: 한번 차가웠어.
1: 우와!
6: 널 너무 사랑해.
1: 근데 왜 박상민 편에 나왔어?
3: 헬스클럽 아가씨!
1: 그럼 레드애플로 가다가?
2: 그리고 이제 솔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고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 경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수 말레이시아 편이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죠.
1: 와, 말레이시아 나가수에서? 네.
2: 드라마도 이제 가고 예능도 많이 하고 와. 하면서 말레이시아 광고 모델이죠 제가.
1: 진짜? 말레이시아도 모델이야?
0: 와, 대박이다.
1: 하루는 기억에 남는 심사평 없어?
7: 저요? 1대1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김진용 프로님이 독하게만 말을 하시고 칭찬 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참가자들 중에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셔서
2: 아, 맞아, 맞아.
7: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0: 못하게 다르지.

0: 성님 기억에 남는 심사평 있어?
1: 이만별 선배님께서 뒤지게 잘하는 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맞아.
2: 진짜 부활전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죠.
0: 큐!
1: 힘이 엎질러진 물인걸.

0: 지금 사천읍까지 왔는데 혹시 저희 뭐 먹으러 왔는지 도대체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1: 사천 티읕 시옷 이응.
2: 티읕 시옷
0: 사실 퀴즈인가요?
3: 탕수육밖에 없는데.
2: 탕수육밖에 없지 않아요?
0: 진짜 사천에 탕수육이 있지 않을까?
2: 그러게. 와 잠깐만 벌써 골목 너무 낭만 있다. 와 진짜 조용하다 동네.

0: 사천하면 치읓, 시옷, 이응.
1: 탕수육.
2: 사천하면
0: 탕수육?
2: 근데 사천 탕수육이 사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아니에요.
3: 아니죠, 아니.
0: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탕수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2: 근데 여기 바닷가 앞이라 통새우로 하겠습니다, 저는.
4: 어, 사천 통새우. 어, 진짜 사천 통새우 아니야? 그러네. 와,
1: 통새우.
3: 아, 왔다 왔다.
1: 진짜?
3: 어디 왔다?
1: 어디 있어? 아.
3: 에센스 1953부터 딱 느껴지는.
4: 어? 설마 중식이야, 진짜?
2: 사천 탕수육이었어요?
0: 탕수육이에요.
4: 야, 잠깐만.
1: 아, 맛있겠다. 죽인다.

0: 실패 안 하고 싶다. 여기 진짜 무조건.
1: 아 근데 이런 식당 실패 진짜 많이 했는데.
0: 아 제발.
2: 저희 중화 요리집이 실패 1위.
0: 너무 먹고 싶어.
3: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저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이 될까요?
5: 그 정도는 아닌데.
3: 여기가 사천 탕수육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5: 아니 예. 앉으세요.
6: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한 번에 오케이.
7: 예. 예.
0: 아 잘 먹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여기서 요리는 사천 탕수육이 제일 유명해요?
8: 사천 탕수육도 유명하고 요리는 다 잘 나가요.
3: 네. 화교?
8: 네, 화교예요. 대한민국 저희 집밖에 없어요.
6: 와, 아, 진짜요?
8: 네.
6: 대박.
8: 아, 진짜.
2: 오, 대박이다.
9: 안녕하세요. 사천의 특관전을 운영하는 왕봉근입니다. 거의 195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70년 넘었죠. 역사를 얘기하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됐죠. 그때는 또 아버지가 처음 할 때는 식당이 별로 없었죠.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드는 게 다 북경식으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의 사천의 어떤 매운맛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천 요리가 됐죠. 70년 세월이 아버지 때부터 만드니까 주방장의 손맛을 만드는 거죠. 비교를 뿌리지는 않았죠.
2: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3: 짜장면이 맛있다.
8: 특급 짜장. 약간 매콤하고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요.
2: 네?
3: 짜장.
0: 짜장.
6: 와, 좋죠.
8: 편하게.
2: 예스. 저 짜장. 그리고 탕수육 하나. 네.
3: 중국 음식 좋아해요?
0: 네.
3: 뭐 제일 좋아해?
0: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3: 마라샹궈? 애기다, 애기.
0: 진짜 애기다.
3: 성리는 마라탕 안 좋아하지?
2: 저 마라는 잘 안
3: 좋아해. 너 곰탕 먹을 때 후추 넣지?
2: 아, 무조건 넣죠. 무조건 넣죠.
6: 어떻게 알았어요?
3: 먹상이 보여.
6: 아, 진짜로요? 먹상.
2: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어요? 고춧가루는 그냥 번복해요.
10: 둘이 부어요.
2: 저 둘이 부어요.
10: 저도.
3: 나랑 비슷해.
2: 다 비슷하네.
8: 반찬은 별거 없어요. 딱 기본.
2: 아,
3: 제일 좋죠.
2: 혹시 식초를 뿌리시나요, 단무지?
3: 전 넣어요.
2: 형.
6: 어, 너.
0: 또 어른들이 이거 해야 소독된다고.
2: 아, 뭐 봤어?
0: 어른들.
3: 소독이랑 관계없어.
2: 같은 뇌생남으로서 호주도 거기 치대가기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11: 네. 제가 들었던 치대는 그래도 50위 안에 들어가지고 서울대보다는.
3: 치과 의사가 되면
11: 네.
3: 연봉이 어느 정도 돼?
11: 일단은 첫 해 연봉이 호주 달러 한 12만?
2: 그러면 1억 2천이네.
11: 2천, 3천 정도.
3: 초봉이?
2: 초봉이? 근데 왜 자퇴했어요?
11: 이제 그 처음에 치대를 진학한 이유도 아빠가 치대를 진학을 하면 한국 가서 가수 오게 해주겠다고 해서 진학을 해라. 그리고 1년 다녀봐라. 1년 다녔는데도 너무 가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2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좀 우승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좀 문자를 받았어요.
3: 뭐라고?
11: 아빠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
2: 와.

0: 자, 먹어봐.
1: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0: 제가 늦었어요.
2: 어, 저랑 똑같이 드시네요. 아니에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0: 네, 꾸덕하게 가야 돼.
2: 근데 꾸덕하게. 좀 많이 넣어야 돼, 좀.
0: 네.
3: 원래는 잠겨야 돼, 고춧가루. 어,
1: 진짜요?
0: 야, 뭐야?
3: 너무 맛있다.
1: 아, 맛있네.
4: 달콤 매콤이다. 끝맛이 살짝 매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념장이 맛있다.
2: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4: 맛있고.
2: 진짜 맛있다.
1: 와, 너무 맛있네.
4: 너무 대중적이게 맛있는 맛이야. 어려운 맛이 아니고. 근데 이건 진짜 하루 씨 나이 때가 제일 좋아할 맛이야.
2: 완전 별표야.
4: 우리 현무 형 취향은 아닐 수도 있어.
3: 내 나이 때도 좋아요. 딱 내 입맛이야.
4: 탕수육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거 거의 다섯 번 이상 먹었잖아요.
3: 이런 거를 먹어봤는데 요 비주얼에는 거의 케찹 향 나고 그런 게 많지.
2: 맞아, 맞아.
3: 되게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건 없지.
5: 사천 탕수육.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너무 매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국 사천이 아니니까, 한국의 사천이니까. 그러면 고추기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북 영양에 그 고추가 맛있게 맵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의 사천의 어떤 매운과 그리고 북경의 담백하면서도 간장의 베이스라는 느낌 적절하게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0: 맛있다.
1: 눅눅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2: 네.
1: 전형적인 크리스피 바삭바삭 아니야.
2: 맞아, 맞아, 맞아.
1: 겉면에 양념을 싹 먹어버렸어.
2: 응, 그러니까. 완전,
3: 완전 이렇게. 와.
2: 쫙.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3: 이거는 찍먹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약간 지금 전형 끝나고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와.
1: 맛있지?
0: 아, 근데 너무 맛있어.
3: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배 들어가네, 진짜.
1: 딱 내 입맛이야.
4: 확실히 중식은 화교 출신이신 분들이 아, 하는 집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맛이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1: 화교가 반드시 중국식으로 만들지
0: 않아요. 맞죠, 맞죠, 맞죠.
1: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중식을 제일 잘 만들어요.
3: 중국 현지 맛이 아니에요.
1: 이 단맛도

0: 인위적이지 않잖아.
1: 너무 맛있어요.
0: 이게 과일에다가 고추기름이랑 건고추를 넣은 거라.
2: 아, 이게 고추기름으로만 나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0: 건고추.
3: 건고추.
0: 그러니까 매운 향이 싹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0: 근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1: 그렇죠.
0: 간장 찍는 거 진짜 꿀집이다.
2: 아,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되네요. 아,
0: 큰일 났다.
1: 그러니까.
0: 아, 고정 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로.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2: 가끔 해외여행 가서 비울 때가 있어. 그 자리 와.
0: 인자를 제가.
1: 저도 된다면 한 번만 더.
3: 알바생으로 항상 취업을 해 있을게요.
0: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1: 네?
0: 진짜? 진짜요?
4: 그럼 내가 위기인데. 난 봤는데.
0: 아, 다 깨겠는데?
4: 너무 잘 되어가지고.

0: 저 처음
1: 가격이
0: 봤어요.
1: 만 원이에요. 요즘 일반 짜장면도 다 만 원인데.
0: 저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봐요.
1: 나도 처음 봐.
2: 여기 되게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네요.
3: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이 장 보러 올 때는 놉니다. 솔직히 면 먹고는 심이 세게 좀 그러대. 그래서 밥을 조금 얹어줬죠. 면은 뽑죠.

흑색이란 게 짬뽕도 볶는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야채를 볶대. 약간 매운 그 고추. 그다음 안에는 또 짜장 소스를 이어가지고 다시 볶는 거죠. 야채의 어떤 바삭바삭한, 그 짜장의 어떤 부드러움하고, 그 새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참 좋더라고요.

0: 승희 형이 또 중식을 엄청 좋아해.
1: 한이야.
2: 좋아하는구나.
0: 아까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 저녁에 짬뽕 먹는 거.
3: 아 진짜? 네.
1: 먹어봐 먹어봐. 나 고춧가루 안 넣고 생으로.
4: 생으로 한번 먹어봐.
3: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1: 근본을 한번 먹어봐야 돼.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 맛이긴 해요. 진짜 짜장면 수천 번 먹어봤는데 매력이 있다.
4: 이것도 어디서 먹을 수 없는 짜장 소스 맛이야.
5: 시원하고.
4: 뭐야? 평소에 먹는 짜장면보다는 좀 덜 단맛이긴 해요. 그렇지.
5: 아예 다르네요.
4: 다르지.
1: 처음
4: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은 달아.
1: 맞아.
4: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
1: 슴슴하면서 심심하고 약간.
3: 근데 끝맛은 살짝 매콤하게 들어와요. 이것도. 매콤한 걸 또 넣으셨나보다. 고추 같은 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1: 고춧가루 넣어야 돼.
3: 이거는 고춧가루 좀 뿌려 먹긴 해야겠다.

0: 저는 처음부터 뿌려 먹으니까 딱 좋은데요?
1: 그래?
2: 아, 하루야. 고춧가루다.
0: 저희가 1등.

0: 근데 그건 굉장히 맛있다.
1: 근데 맛있어.
2: 얘가 특이하다.
0: 딱 소스 양이 면을 면치기를 다 끝내고 남아있는 양념으로 밥이랑 비벼 먹을 수 있는 딱 그 적당량.
2: 그렇지. 갑자기 짜장밥이 되는 또 매직.

0: 맛있다. 진짜 잘 먹는다.
1: 이야.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2: 진짜 하나 다 먹겠다, 형.
3: 머리에 짜장 묻혔어.
0: 그죠?
3: 진짜 아니구만, 약간이.
2: 부족하다, 부족해.
3: 네, 앞으로 무명전설이 아니라 유명스타로서 쭉쭉 나가야 되잖아. 본인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거든.
4: 아, 그죠. 저는 조용필 선생님.
3: 조용필? 네.
4: 다 매진시키시는 그 화력이 있으시고.
3: 그럼 대쇼 하면은 뭐.
4: 네. 뭐 한국에서 가왕이라고 부르시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저도
3: 가왕이 되겠다.
4: 할 수 있으면 좋죠.
3: 조용필 쌤에게 헌사하는 노래.
4: 네.

0: 위에서.
1: 저는 영원한 오빠 남진 선생님.
2: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야.
3: 어, 그렇죠.
2: 그 연세 전립선약 광고를 한다. 남자는
3: 가장 강해 보여요. 현존한 모든 남자 가수 중에.
2: 그럼.
1: 선생님이 이제 80이신데도 지금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3: 이야.
1: 롱런하고 싶어가지고.
2: 가능해.
1: 네.
2: 헌정송?
1: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전현무 계획 여러분들과 한 100년 살고 싶어.

0: 겨울이면 행복하네.
1: 야, 나이스 원. 좋아하시겠다. 성님 부담되죠? 롤 모델은?
2: 이제 나훈아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본인만의 음악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팬분들에게 본인의 인생이 담긴 얘기를 계속 발매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이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너무 멋있어서
1: 감정 공연과 함께
2: 또 나훈아 선배님의 영영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성미가 부릅니다. 영영.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축배를 우리가 아직 안 들었어요. 어? 마지막 쯤에서 축배를 들겠습니다. 아~
1: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2: 아, 근데 마지막 장소 어딜까요?
3: 뭐 먹으려고? 아,
2: 뭐 먹어요, 근데?
0: 지금 먹으러 가는 거는 하천하면은
4: 바다.
0: 바다.
5: 남해바다. 아, 남해바다.
0: 뭘 먹어야 돼?
6: 역시
4: 회.
6: 해산물.
4: 회요?
0: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1: 그 해산물이 좀 아쉽긴 해.
0: 아쉽지. 아,
6: 이제 화로다.
0: 해산물의 보고인데. 통영의
4: 굴.
0: 닷지 알아요?
1: 닷지요?
6: 닷지.
0: 닷지 문어 알아?
7: 오마카세의 한상 차림 버전. 통영의 오마카세이고.
4: 이모카세요?
6: 그런 느낌인가?
4: 진짜요?
1: 그게 진짜 이모카세 원래. 원조.
0: 그게 이제 닷지 문어야. 사천은 실비집입니다.
1: 아, 실비집?
0: 실비집. 그래서 며칠 굶고 가든지 한별이랑 가든지 많이 먹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뽕을 뽑지. 그래서 1, 2, 3등에 축배를 제대로 안 들었잖아. 아, 얘가 제격이
1: 진짜. 와, 너무 좋다.
6: 너무 좋다.
1: 대박인데요.
0: 축배를 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훌륭한 음식을 먹으려면 전현무 계획에서 밝히는 여러분들의 특종이 있어요.
4: 아, 비밀을 하나 발표.
0: 그래야 가리비를 줄 거예요.
4: 오.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탑 3의 사생활.
8: 무명 연설을 하면서 저는 타 연예인에게 대시가 들어온 적 있어요.
6: 와, 잠깐만 진짜?
8: 대시가 들어온 적 있어요.
6: 와, 잠깐만 진짜?
0: 이거 좋다.
4: 이거 예고편이다.
0: 이거 좋아.
8: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6: 요.
4: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8: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미리 빗댐을 해줬습니다.
6: 와. 근데 그분이 아직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8: 아직 안 했죠.
4: 꽁꽁아, 예.
6: 그러면 아직 성사는 안 된 거잖아.
8: 하지만 제 의견을 이제 물어봤죠.
6: 진짜지?
4: 지어낸 거 아니에요, 형님?
6: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다.
0: 식감이 어마어마해.
6: 가리비 먹고 싶어서
4: 가리비
1: 가리비
4: 깨.
1: 가리비
8: 통가리비 드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1: 가리비 깨.
6: 가리비 깨.

0: 가시죠. 일로 이쪽으로.
1: 일단은 지금 갈 곳이
2: 바로 여기입니다.
3: 우와.
4: 우와.
3: 오. 여기는 지나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식당인지도. 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승기 씨.
5: 역시 형 다르다.
4: 드디어 성김.
5: 다르다.
4: 드디어 성김.
1: 오, 우승희 씨죠?
4: 우승기
1: 오, 오, 우승희 씨죠?
4: 우승기
1: 오,
4: 오,
1: 오, 오, 오, 오, 오, 오, 살면서 세 번째 왔네요, 우승기 씨.
3: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5: 아, 감사합니다.
6: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그대만.
3: 네, 네, 여기 좋아했어요.
1: 오, 진짜요?
3: 네, 여기는 정말 좋아요.
6: 좋아요, 뭐가 좋아요?
3: 맛있고 맛있고 음식도 맛 잘 나오고 손님도 많고 굉장히 활동 잘하시고.
6: 네, 감사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긴 진짜 까이
1: 진짜요?
6: 구운데.
1: 와...
7: 어, 근데 여기 까이면 또 어디 가죠?
6: 여긴 진짜 깔 것 같은데? 식당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는데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어? 저희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저희 다섯 명만 먹는 걸로.
5: 촬영이긴 한데. 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7: 형, 우리 오늘
1: 성공
7: 대박인데요?
6: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8: 저희는 실비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에 4만 원씩 음식값을 하는 거거든요. 4만 원 안에 두류 두 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6: 와.
8: 네. 이제 추가가 되면은
6: 4만 원이에요. 음식도 괜찮고요.
8: 이제 뭐 다섯 분이시니까
7: 10병이에요.
8: 그렇죠. 10병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10병까지는 무료.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천시 삼천포에서 그대왕을 운영하는 방문립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였으니까 23년 정도 했나 봐요. 제가 한 5시경 되면 이제 잠이 깨워요. 자동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 의시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제날 선도 좋은 거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잔을 내죠.

0: 기본 잠부터 먼저 드릴게요.
1: 우와. 우와.
2: 대박이다.
0: 그날 그날 음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3: 착한 아침이네.
4: 오래기입니다.
2: 와,
3: 오래기, 오래기.
1: 오, 진짜 신선하겠다.
2: 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술 두 병 해서 1인 4만 원입니다.
1: 싼 거 같은데.
2: 한 사람당 두 병, 그죠? 와,
5: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 10명이...
2: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홀뚜기가 아닌 거죠? 호래기 다른 거죠?
2: 다른 거. 다른 거. 우리 전현무의 1회 제일 처음 먹는 거.
1: 진짜요?
2: 아, 맛있어.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이제. 저희는 밥상으로도 자주 먹어요, 부산에서는.
1: 호래기 너무 맛있어.
2: 이거 아, 먹어본 적 있어요?
6: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1: 호래기 진짜 맛있어.

0: 알지?
1: 사이즈가 좀 크네.
2: 알지? 엄청 푸짐해 그냥.
1: 푸짐해.
2: 꽉 빠.
3: 질기진 않아.
1: 안 질겨. 안 질겨요? 향이 나네.
2: 너무 맛있어.
4: 식감이 독특하죠. 매끈매끈하고.
3: 맛있네요.
2: 맛있지?
3: 맛있네요.
2: 별미야.
3: 근데 안에서 뭐가 터지는데.
2: 내가 눈 안 그 이거는 몸에 달 모양이 있어. 삼천포에서는 제사 때 영.

0: 너무 맛있어.
1: 우와. 아 너무 잘 이거 전을 잘 비치셨다.
0: 촉촉해. 맛있지?
1: 그렇지.
0: 형 명태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1: 명태전보다 훨씬 촉촉한 것 같아요.
0: 아 진짜 너무 부드럽고 녹는데 거기다 이제 계란이 붙여져 있으니까 좀 고소한 것 같아요.
2: 고소하고 담백하고
0: 별미야.
1: 혹시 멍게 먹어봤어요?
3: 멍게 먹어봤는데
2: 별로야?
1: 멍게는 고구려 확실히
3: 제 스타일은 아니죠.
2: 해삼도 먹었어?
3: 해삼도.
2: 요 향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 아유 하루가 애기구나.
3: 오늘 한번 먹어봐.
1: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한다.
2: 먹어봐.

0: 이게
1: 멍게.
0: 아, 멍게요? 네, 멍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1: 바다 향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까지 딱 비벼 먹은 멍게 비빔밥.
0: 아, 끝에 바다 향이 살짝 나요.
2: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0: 진짜 맛있어요.
1: 와.
0: 감사합니다.
3: 우와.
1: 와, 뭐야.
3: 와, 엄청 많네.
1: 와, 이거 얘는 소대찜입니다. 그 가오리 무침이죠.
0: 와.
1: 가오리 무침에 김밥을
3: 먹게. 와,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4: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무침이라든가 감맞춤을 이제 아, 이 정도면 내가 간이 잘 맞다. 그 정도는 자고 해요. 맛이 괜찮아요.
3: 얘들아, 예. 서대찜을 먹어.
1: 서대, 예.
3: 서대가 정말 맛있는 거죠.

0: 처음 먹어보는
1: 이것도 통째로?
0: 처음 먹어.
1: 맛있지?
2: 아, 맛있어요.
1: 거대는 찜이 제일 맛있어.
3: 서대는 주로 무침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1: 구이도 많이 먹어요.
3: 근데 여기 촉촉한 생선을 많이 하네.
1: 촉촉하게 잘 조리를 하는 것 같아. 맛있어?
4: 너무 맛있어.
5: 부드러운데?
1: 단건조를 해서 찐 거야. 맛있잖아.
3: 여기 삐딱삐딱하고. 이 집은 제가 찍기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진짜 가져오실 것 같은데.

0: 그니까요.
1: 주민들이 우리 미워하겠다.
2: 아, 여기는
0: 형은 거의 잘 접해보지 못했겠다.
3: 어, 거의 다 처음 먹어봐.
0: 그렇지.
1: 말레이시아는 비슷한 것도 없어.
2: 그러니까 해외 살면은 저도 해외를 좀 오래 살았어요.
3: 그렇죠. 아르바이트잖아요.
2: 한식당 같은 거 많잖아요. 네. 해산물 신선한 건 먹기 힘들어요. 진짜 해외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해산물 잘하는 집. 아, 없어요. 이런 건 뭐 볼 수가 없어.
3: 맞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1: 알지?
3: 인도네시아 맛있다. 맛있다.
1: 김밥도 잘 싸졌네.
2: 김밥도 완전 집김밥 있잖아요. 소풍 갈 때 싸주는.
1: 막상.
2: 엄마가 싸주는 김밥. 그 김밥.
3: 아, 너무 맛있다 이거.
2: 중국김밥에 그 오징어 무침처럼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3: 너무 맛있다.
4: 신곡을 받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5: 손태진 선배님 작곡한 인생의 열쇠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2: 아이고.
5: 제가 살면서 맞다. 처음으로 장염이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는 다 나오는데 전보다 힘이 안 나와가지고
0: 힘 잘못 좀
2: 큰일 나지.
5: 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 장염이. 네.

0: 시간
1: 긴장했나 봐요.
2: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3: 스트레스 많이 불편하니까.
0: 맞아 맞아.
3: 많이 불편하니까.
0: 긴장을 안 하시나 봐요. 되게 잘 드시네.
1: 아니 배? 굶었어?
0: 근데 어디 갇혀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2: 진짜 진짜 잘 먹죠.
4: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
2: 끊이지 않고 먹어.
1: 끊임없어. 경연 때 한 곡만 미친 듯이 불렀어? 남들이 다 따라 불렀다며.
2: 와 진짜 그 라운드마다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3: 순대 형 목소리는 맨날 대기실에 있어.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무대 노래.
2: 근데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소절만
4: 맞아요.
2: 계속 불러요.
3: 아 맞아 맞네. 아 맞네.
1: 완벽주의자야.
5: 그 부분이 이 연습을 만약에 100번을 하면 10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90번이 맞았다. 근데 10번이 틀리면 이제 어쨌든 기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0: 아, 왜 이렇게 잘해?
1: 야, 전 아직까지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없어요. 한 번도.
2: 그런 애가 히든싱을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해? 아,
3: 한 개도 안 똑같게.
4: 해드릴게요.
2: 뭐예요? 뭐예요?
5: 새꽃이다.
4: 광어구요.
3: 광어구요?
4: 도다리, 그리고 여기는 지치 새꽃입니다.
6: 와, 이게 지치구나. 아, 네.
3: 죄송합니다.
6: 와,
3: 장어다. 이거 탕?
5: 예스.
3: 너무 좋은데요?
6: 이게 장이랑?
5: 장어구이?
3: 장어는 너무 좋은데요?
6: 대박이다.
3: 지치 새꽃이 진짜 맛있어.
6: 진짜 활용 점정이다, 여러분들. 활용 점정.
4: 진짜 국룰이죠, 이 라인업이.
6: 아니, 이게 인당 4만 원인 게 지금 네. 가성비가 말이 안
2: 되지.
6: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해.
4: 와, 이게 딱 남해 쪽 온 게 딱 실감이 납니다.

0: 야, 너무 맛있네.
1: 진짜 맛있지?
2: 그 귀티가 너무 궁금해.
1: 새꼬시, 새꼬시.
2: 개인적으로. 아, 이런 식감이구나, 귀티는.
1: 진짜
0: 뒤치는 뼈가 씹히네 진짜.
1: 새꼬시니까.

0: 와.
1: 아. 야, 시원하다. 아. 야, 시원하다. 1등이다, 1등.
0: 어, 바다의 향기. 어.
1: 아, 좋다.
2: 아, 그래.
0: 야, 좋다.
3: 완전 바다.
0: 장어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4: 참, 진짜.
0: 와, 맛있다.
2: 야, 좋다.
0: 완전 바삭해.
2: 그래? 어,
1: 튀겼네.
0: 그냥 맛있다.
5: 두 분은 부모님 얘기 할 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6: 저 태어나고 6개월 뒤부터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평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5: 너무 젊은 나이에?
6: 네.
5: 경제적으로는 안 힘들었어요?
6: 경제적으로가 너무 힘들어.
5: 병원비 이런 건 다 어떻게 했어요?
6: 알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5: 어머니 병원비를?
6: 병원비의 보탬도 하고 집안 생활비, 병원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2: 아, 진짜 어린 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5: 야,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
2: 그니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6: 그렇게 어머니가 한 2년 반 정도 투병을 하시고 제가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5: 완전 혼자인 거예요, 그럼?
6: 네.
5: 너무 힘들었겠다. 아, 어머니가 그 무대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6: 네, 항상 저는 노래 부를 때 느껴요.
5: 어머니를?
6: 네. 보고 계신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0: 성리도 아, 네. 가족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어?
1: 저도 이제 가족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완전 이혼을 하시고 저랑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제 친형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족이 20살 딱 직전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19살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할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고모가 이제 따로 케어하시고 저랑 형이랑 엄마랑 이제 셋 가족이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정확히 다시 세 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까지 막 어머니한테 용돈 막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살고 그때까지 계속 무명가수 생활하고 오디션 5번 나갈 동안에 사실 큰 빚 하나 못 봐서 저는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불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빨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잡자 해서 했는데 그 동시에 제가 우연히 무명전설 지원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 신라 같은 희망이
1: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이 뭔가 본능적으로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정말 사활을 걸고 계속했던 라운드의 무대들이 잘 이쁘게 봐주셔서

0: 방금 들으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직
1: 전 무조건 여행이에요.
2: 어머니랑
1: 가족 여행을 제대로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3: 저희 어디 가고 싶어?
1: 제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0: 제주도 시간이 없어서. 와, 이제 끝이에요?
2: 네, 이제 다 나왔습니다.
1: 와, 수박. 감사합니다.
0: 진짜 많다.
3: 수박도 있어.
0: 그나 아니다.
3: 먹어.
0: 진짜 배부르다. 와. 수박도 꿀수박이네.

0: 잘 먹었습니다.
1: 진짜 잘 먹었습니다.
2: 구절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친구랑 가까이 있으니까.
1: 되게 쫄깃쫄깃해.
2: 자, 갑시다. 자, 여기가 어디냐?
1: 어디예요?
2: 여기가 이제 용흥궁이라는 곳인데.
1: 용흥궁?
2: 용흥궁. 예전에 철종이 사셨던 곳이에요. 철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전순, 헌철, 고순.
1: 오, 그래도 비교해서 최근.
2: 최근. 고순. 순, 고, 철.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셨던 거지. 거기서 못 사시고. 여기는 뭐야? 여긴 절 같은데?
1: 여기인가?
3: 여기 절처럼 생겼네요.
0: 우와, 그러니까요.
2: 여기가 거기구나.
0: 이게 뭐예요?
2: 대한 성공회 강화 성당.
1: 이게 성당이다.
2: 이게 성당이야.
3: 이게 어떻게 성당이에요?
2: 이게 근데? 성당이야. 자, 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1: 네.
2: 이런 거 뭔가 성수동에 하나씩 여기에 카페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느낌.
0: 인사동 느낌도 나요.
1: 맞아요.
2: 맞아.
1: 와, 멋있다.
2: 아니, 와. 아니 이게 성당이라고.
0: 종이 있다.
2: 우와,
1: 대박. 형 종 있어요.
2: 아니 잠깐만. 종이 있네?

0: 야, 너무 신기하다. 성당에 이런 게 있다고?
1: 그러니까요.
2: 그럼 진짜 약간 동서양의 그런 조합이면 안에는 확실히 또 성당이.
0: 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와, 와, 뭐야? 와, 이 나무 냄새 너무 좋다.
2: 와, 성당 냄새 난다.
3: 와, 이거 완전
4: 소나무 냄새.
0: 응,
3: 완전 성당인데요, 안에.
0: 와,
2: 성당 냄새나. 아, 여기 실제로 지금 미사를 여기서 하네.
0: 그러네.
2: 경건해지는 느낌이
4: 들어요.
2: 왜 보통 그리고 이렇게 사제분들 들어가서 이제 미사 준비하실 때 약간 그냥 저런 문이 아닌데 저런 약간 한국적인 느낌으로 문을 해놓으니까
0: 한지로.
2: 네, 한지로 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었어?
2: 이제 뭐. 아,
5: 지금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문 있잖아요.
0: 이거요?
5: 네.
0: 네.
5: 이 문이 영국에서 온.
0: 이게? 이게 영국에서 왔다고요?
4: 대박.
5: 영국에 왔다는 힌트가 있거든요.
0: 영국? 어, 그
2: 열쇠.
0: 매너스? 메이크 잇? 아.
2: 손잡이 아니에요? 손잡이? 요거 열쇠.
4: 어, 이거는 한국적인 건데?
0: 잠깐만.
5: 문의를 한번 보시면.
4: 이거 아니에요?
0: 아, 어?
3: 영국. 하여튼 그 국기가 있네요.
0: 어?
3: 네.
4: 아, 이거
0: 대박이다.
2: 와, 대박. 형 여기 지금 여기. 다 역사가 쫙 있어요.
0: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의 한옥성당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3: 여기가 제일 최근이네요.

0: 짜잔. 와.
1: 와, 뭐, 뭔 소리가 들리네.
0: 소리가 들리네.
2: 우와야.
0: 소창 체험관.
3: 오, 오늘 천 짜는 거 배우나?
4: 어, 맛있죠.
1: 와, 대박. 와. 와. 근데 여기는 다 약간 힙하다. 그죠? 맞아요.
0: 약간 힙한 느낌이 있어.
1: 힙한 느낌이 있어.
3: 나 인스타 감성이에요.
1: 완전 진짜 인스타 감성인데.
2: 완전 트렌디한데요.
1: 소창 전시관.
0: 소창 전시관.
1: 아, 근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
0: 그니까.
1: 우와, 안에 뭐야? 우와.
0: 자자. 소창의 재료, 목화.
1: 우와. 이게 형 카페 목화 그거 맞죠?
4: 카페 목화요?
0: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1: 아, 카페 모카. 문익전 선생님이 들여온 카페 모카 아니야?
0: 아, 그렇지, 그렇지.
3: 이걸로
0: 이게 원단을. 진짜 모카야?
3: 맞아요. 원단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0: 우와, 근데
1: 이게 그 꽃이에요?
3: 맞아요. 모카꽃.
0: 야, 근데 신기하다. 모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1: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3: 아, 이거 실 짜는 소리 같은데요?
1: 실 짜는 소리?
0: 근데 진짜? 소창 직조 시연관.
1: 우와. 대박!
0: 와,
1: 이거 직녀가 하는 거 맞네.
0: 이게 진짜 직녀가 하는 직조?
2: 네. 이게 자동화 된 거죠. 직녀는 이제 발로 뭐 밟고 하지 않았어, 그쵸?
0: 그런가 보다.
1: 맞아요, 맞아요. 밟고 넣고 근데 이제
0: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3: 네,
0: 싹
1: 맞아요, 맞아요.
0: 싹.
1: 이거 혼자서 다 하네. 그러니까 약간 현대판 직녀잖아요.
0: 그러네.
1: 이 기계가. 와,
0: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손수건이나 애기 이제 기저귀.
3: 맞아요.
1: 아, 기저귀를
0: 그만큼 되게 연하다는 거잖아, 그치?
1: 와, 근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거를 1cm 만드는데.
0: 그래서 이제 옷감이나 이런 게 비쌌구나.
1: 그러니까.
0: 비단이나 이런 네. 것도 비싸.
1: 그러네요.
4: 제가 차 한번 따라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자르는 방법이 있나요?
4: 아, 그럼요. 제가 한복 입었잖아요.
0: 네. 아, 오, 확실히 또.
4: 이렇게.
0: 원래 이렇게 조금 일단은.
4: 네.
0: 천천히.
3: 어?
0: 잠깐만. 오, 향이.
4: 오, 엄청. 고소해.
1: 와, 맛있네요.
0: 응?
1: 오, 약간 고소하지 않나요?
0: 오, 약간.
1: 둥글렛. 자, 이 뭐지? 둥글레차인가?
0: 살짝 무만.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소고기 묵국.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저 강화군 문화관광 회사입니다.
0: 아. 근데 선생님, 요 차가 어떤 차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유출을 해봤는데
7: 거의 99% 맞으셨어요.
0: 이봐, 맞지 않아? 맞지 않아?

0: 맞네요.
1: 이거 어때 이거?
2: 20차예요.
3: 20.
2: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길다랗게 하얗게 생긴 거고 20는 작고 하트 모양 느낌이다. 그런데 표면이 약간 그 보라색이다.
4: 너무 맛있네.
5: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직조 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 목화 씨는 진짜 저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2: 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한번 만져보세요. 속에 뭐 있어요? 자, 만져보세요. 속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1: 약간
2: 뭐 있어요?
1: 씨앗 같은 게 있다.
2: 네네. 네. 그 씨앗을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1: 안에 씨앗 같은 게 만져줘.
4: 선생님이 가져오신 거잖아요.
2: 아니죠. 누가?
4: 문익점 선생님.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선생님 공부하고 오셨나 봐요.
1: 이게 진짜 무엇이군요, 이게.
5: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지?
2: 여기 이 집이 평화 직물이라는 직물 공장이었어요.
1: 여기가?
2: 네네네. 강화도 전체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직물 공장이 약 130여 개가 있었어요.
1: 그렇죠.
2: 그중에서 강화 소창으로 만드는 건 평직이라고 해서 날씨라고 시시라고 이렇게 교차합니다. 이렇게 네. 계속.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요겁니다.
6: 아.
2: 예쁘죠?
6: 네, 너무 예뻐요. 이거 찬찬 받침대도 예쁠 것 같아요.
4: 아, 너무 예쁘다.
6: 네,
4: 약간 네, 이런 네.
2: 느낌. 아, 저희 동광직물이라고 요거 네. 직접 체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1: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2: 네.
6: 오, 너무 좋아요.
4: 그럼 되는 거예요?
1: 진짜요?

0: 오, 완전 삼박인데요, 안에.
1: 우와.
2: 삼박냉천.
3: 중녀가 하는 거 맞네.
1: 그래서 이제 옷감이나 이런 게 비쌌구나. 그러니까. 비단이나 이런 것도 비쌌나.
4: 좋아.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와. 우와.
1: 우와. 우와. 우와. 와, 대박.
0: 여기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2: 여기 동광소창공장이래요.
1: 우와. 처음으로.
2: 근데 천장 너무 이쁘다.
4: 여기 한번 돌아보죠.
2: 이게 실제로 사용했던.
4: 아, 그러신 것 같아요.
2: 그런 기계들이
4: 실제로 쓰셨던 것 같아요.
2: 진짜. 맞아요.
3: 진짜 아, 사용하시던 거네.
2: 맞아요, 맞아요. 네. 사용감이 진짜 확실해. 대형숲.
0: 우와!
2: 공장 슈트네요.
0: 대박!
4: 아니, 너 되게 예쁘다. 엄청 예쁘게.
3: 아, 여기가 체험하는 데인가 보다.
4: 쭉
3: 눌러봐요.
4: 예. 1번과 3번.

0: 지금부터 누가 제일 예쁘겠잖아. 시합을 할 거예요.
1: 배틀로 배틀을.
0: 예.
1: 아.
2: 와, 이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1: 이렇게
2: 탁 탁.
3: 이거 아까 그 기계가 하던 거네.
0: 똑같아요.
1: 아, 정말 이거 안 돼.
3: 내가 보미보다 잘한 것 같은데?
1: 에이, 설마. 보미 아직도 못했어?
4: 다 했어요.
1: 다 했어?
0: 제일 잘하셨어요.
3: 저요? 와. 아 진짜 어떤 면이 훌륭했을까요? 물론 모든 면이 다 괜찮았겠지만
0: 이 엽성과 짜임새 간격이 네. 제일 완성품이에요.
1: 아 진짜?
0: 제일 잘한다.
1: 어 근데 진짜 약간 제 건 약간 뒤죽박죽하긴 해요.
0: 뭔가. 네 맞아요.
3: 여기서 봐도 조금
1: 어 약간 내 얼굴처럼 늘어나 있어요.
3: 아 근데 개성 있어요.
1: 아니,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다 비슷하나 봐. 그럼 이 중에 그럼 2등은 혹시 누굴까요? 아
0: 여기 이쁜 언니.
5: 1, 2등.
1: 아 근데 보미는 뭐 전공자니까 어쩔 수 없어. 아 그리고 내가 서치를 좀 해봤는데 네. 교동도라고 또 강화도에
5: 교동도.
1: 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동도 안에 교동 대룡시장이 되게 유명한 그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그 북한 주민이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거죠. 이제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 있던 연백시장이라고
5: 네. 연백시장.
1: 어, 연백시장이라고 있던 그 시장을 생각해서 그 교동에 시장을 만든 거예요.
5: 그렇게 활성화가 됐구나.
4: 아. 그런 북한 음식들이 있었었겠네요.
1: 그렇지. 그런 거 당연히 있었지. 또 신기한 게 거기

0: 시장 안에 제비집들이 되게 많대요. 그걸 두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근처에 거기 이제 북한에 있던 그 흙들을 네. 제비들이 이제 물고 다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네. 아 생각만요?
0: 어 그래서 고향의 흙을 가져온다 아~ 이런 의미 때문에 아 이거는 없을 그래. 수 없겠구나 아~ 해서 계속 두다 보니까 그 제비집이 되게 많아졌대요. 와
2: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리움과 존중과 그런 그치. 의미가 있는 거네요.
0: 그치 그치 그치.
1: 신기하다.
0: 어 잠깐만 여기 검문소가 있네 여기 또. 교동대교 가는데?
2: 왜요? 왜?
3: 네, 지금 저 더 촬영이 불가능해서 네. 저희 여기서 출입 허가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화계정원에 왔습니다. 현명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저희?
4: 오늘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보셨잖아요.
0: 그렇죠. 네.
4: 그런데 또 하나의 강화도의 비경을 볼 수 있는
5: 거예요. 또 있어요?
0: 아니 강화도에 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아니. 안녕하세요.
5: 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0: 우와 진짜 어디 귀엽다.
4: 앞에 타도 돼요?
0: 오,
5: 움직인다
0: 오, 출발해 내가 봤을 때 요 속도 그대로 가는 거다.
2: 이게 제일 빠른 거
0: 맞아
1: 꽃정원으로 가는 거죠?
0: 그치. 이제 정원을 한 바퀴 뺑 도는 것 같아. 오.
2: 근데 이거 타면 사계절 제대로 느낄 수 있겠다.
0: 맞네.
2: 그쵸. 완전 봄, 여름, 가을, 겨울.
0: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눈 좋고. 네.
2: 연못에서.
0: 그치.
4: 시원하긴 하겠네.
0: 어, 시원하긴 하지.
5: 와. 대박. 와, 너무 이쁘다.
0: 아, 여기 너무 이쁘다, 진짜? 어머.
2: 여기로 보면은 연안군이 보이는 거예요. 황해남도.
0: 그러네. 황해남도 연안군이 쫙 있네. 이야.
5: 와.
0: 와 여기 더 높아.
5: 와.
2: 근데 뷰 장난 아닌데요?
0: 어 아니 뷰가 진짜.
5: 와 대박.
0: 이거 약간 VR 보는 느낌이야. 아 저기가 이제 개성시.
1: 아 개성?
0: 마을이 다 있네.
1: 아, 혹시 황해도예요.
0: 자 그리고 유정동 마을 당두포리 개풍군 뭐 전좌산 개성시 아예 저기가 그냥 다 북한이네 저쪽 아예 싹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다 북한
5: 지역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1: 네네.
5: 저 유정동 마을이 북한이에요?
0: 여기 오니까 북한이 너무 잘 보인다.
2: 진짜. 네. 와 근데 날이 좋고 지금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북한까지 쫙 이게 시야가 탁 채워가지고 다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오늘 진짜 날 너무 잘 잡았다.
2: 그러니까.
0: 낙성.

0: 할아버지도 이제 국군 포로병으로 이제 북한에 잡혀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꾸미셔가지고 평생을 가족을 못 보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할아버지와 이분들이 뭔가 대비되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1: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이 삶을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지,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몇번 되게 멀리서 보긴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언젠간 통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언젠간 했으면 좋겠어요.
3: 부지런하게 여행합시다. 부지런하게 행복합시다. 살다 보면 행복도 부지런하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합시다. 시간을 넘어
1: 거리도 넘고
0: 마음도 넘는
1: 넘어온 김에
4: 전국일주.
5: 전국일주.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2016, an excavation site in Osongup,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A sword discovered in a small tomb astonished everyone.
2: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3: 평양동도에서 나왔으면은 그래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4: 동병철건이라는 형태는 한반도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1: At first glance, it looked like an ordinary old sword, but many secrets were hiding inside it.
3: 철이라는 것이 확실히 고온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철이 훨씬 더 그 중요한 광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청동이 더 비싸요. 청동이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금속으로 청동인 거고.
5: 칼을 차보면은요, 칼의 그 칼 자체는 칼집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만 바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손잡이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청동이 더 낫겠죠.
1: The handle was likely made of bronze to emphasize its high value. When and where was this sword made?
2: 이러한 동병철검은요 주로 나오는 곳이 중국의 서남부 지역, 현재 운남하고 사천 일대가 되겠고요. 또 한의 부분이 이제 만주 일대인데요.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동병철검이 나오고
3: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동병철검은 기원전 2세기나 기원전 1세기 그 시기에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오송에서 나온 거는 AD 2세기,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1: About 200 years after it was made, the sword was discovered in a tomb more than 1,000 kilometers awa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owner of the tomb someone of a high social status?
4: 동병철검이라는 유물이 워낙에 흔히 볼 수 없는 유물이기 때문에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이겠지만 무덤의 형태를 보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무덤들하고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작고 또 같이 출토된 유물들도 그냥 평범한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층이긴 하겠지만 아주 독보적인 그 위세를 보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The size of the tomb and the other relics found in it were not particularly extraordinary. However, the sword looked notably different from the other bronze-handled iron swords from China. Its overall shape, including the handle, was similar, but the edge of its handle was cut off. What could be the reason?
2: 이 청주 오송의 검은 특별해요. 엄청나게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이게 이 뒤에 손잡이 뒤에 끝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리들을 박아 놓는데요. 이 고리 부분이 없이 이걸 다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아마도 이 검을 하도 오랫동안 쓰니까 검을 교체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끼우고 이것을 잘라버렸으니까 이걸 밑에 뾰준 나온 그 칼을 다시 이렇게 휘어서 붙여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1: What was the reason this sword was in use for so long, even to the point of damaging its valuable bronze handle?
2: 청주 오송에서 발견된 칼은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좀 다른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는 상징성, 멧돼지 할아버지가 썼을 법한 그러한 부역칼을 쓰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부역계통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집안의 갑옷처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This sword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like a family heirloom, possibly to show that its owner was from Puyo. The significance of Puyo at that time was exceptional.
2: 우리가 삼국을 이야기할 때요, 신라와 가야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부여 계통이었어요. 지배 집단들이. 자, 북부여, 그래서 부여 나오죠.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요. 다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나옵니다. 부여 계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건국 신화라든지 역사 기록에 잘 남아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울 정도로 부여 계통의 인물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부여계통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유물이 나왔으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1: This bronze-handled sword still remains a mystery. Hopefully, someday it will pave the way for writing a new chapter in Baekje's history.
6: 철판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1915년 또 홍수 시에 이곳이 없어졌습니다. 폐허 상태로 터만 남아있던 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학술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 지금 유물은 수건을 한 상황인데 지금 공무포가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저희들 갖다 놓은 상황인데 또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곳은 그 군기고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이 아랫부분은 그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유실이 되어버리고 일부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목모포의 부재가 철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폐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창고 내부고 여기는 창고 바깥의 배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바닥에서 그 총포의 탄환인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1: 이게 목모포의
0: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모포의 총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사시설이니까는 백령의 전체 그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획득을 했고 조선 후기의 그 무기 연구와 총포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형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형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Okay, let me choose myself. This way. In 2003, we have a big typhoon hit this mountain area.
1: 21년 전인 2003년도에 태풍 매미에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태풍 매미가 이 절벽 사면을 치고요. 돌들이 좀 들고 일어나면서 파헤쳐지게 됐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노출이 됐습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고형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좁은 공간에 굉장히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공룡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매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사실 이러한 의문점과 질문이 이 화석산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퇴적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이 지역은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평지였고요. 아주 촉촉히 물기가 있는 호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됐고요. 물과 식물들을 먹기 위해서 왔던 초식공룡, 그리고 이 초식공룡을 노리고 쫓아왔던 육식공룡의 흔적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곳은 당시에 공룡들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서식지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Another good picture of the trailway is like this. Here, another big meat eater, theropod, is running this way. So I'm going to show you this tree and this main. We can calculate the size of the length like this. So this is about 3 times bigger than manus. Footprin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y tell us about behavior and size and then characteristics of the or the group animal.
1: 웨더링.
0: Oh, weathering. Good questions. The weathering is keep going on, like typhoon and big rain. Keep deteriorating. Yes. So we cannot block the rain. But this is a natural disaster and natural phenomenon. But after this layer, we have more dinosaurs. Even below your side, we have more. So we just keep monitoring, keep watching. So what is the next step?

일반 어린이들이나 국민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자연유산 발자국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실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발자국의 이 표면에 훼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의 색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인성이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색을 칠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관리 계획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고분군은 그 구산동 이호분입니다. 구산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삼산리 고분군으로 지정되어서 조사가 되고 했었던 고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급하게 조사했다라는 그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피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서 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를 추정해봤을 때 직경 13mm 정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전성기의 가야 고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봉분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신라로 넘어간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계층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호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배장묘가 하나가 조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이나무 토기가 세트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요 사이로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으로 이제 독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 부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당히 이제 비싼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시대의 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석회를 바르고 있습니다. 구멍되어 있는 흙들을 다 제거하고 석실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 중에 무슨 조사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고학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이 딱 나타나면서 아,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 학자들이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헌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은 이제 이 날짜가 바로 서울수호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급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저희가 2017년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가서 이 성벽의 흔적을 찾았고요.
1: 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메인의 기술은 혹은 주요 기술은 판축 기술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축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물성이 다른 흙을 켜켜이 집어넣어서 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의 흙 덩어리를 일종의 판괴라고 하고요. 그 판괴가 모여서 거대한 토루, 그러니까 흙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루들이 모여서 풍납토성의 성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 안에 판축기법뿐만 아니라 각종 토목기술이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판축의 정연함 그리고 판축 구조물의 완벽함은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3.8km 이상 되는 이 왕성을 아주 견고히 축성하려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진구인데요. 중에 자연재방층을 파서 이 지진구를 맨압을 했습니다. 홍납토성에서 지진구는 총 3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지진구의 의미는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를 할 때 전체 공사의 편안함을 바란다든지 그리고 이제 왕성의 번영을 바란다든지 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를 축조를 할 때 요 아래쯤,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자연재방 면에서 계속해서 의뢰의 후열들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 동물은 소나 말의 대형 포유류, 그리고 개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성벽을 축성하는 일이 당시에도 굉장히 쉽진 않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안전을 바라고 그리고 원활하게 성벽이 축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일종의 행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This is the god of the 동해의 그러니까 용왕의 지신이라는 게 이런 뜻이죠.
2: 뒤는 그림이 여기 영 두 발이 있고 그리고 신이죠. 가운데
1: 왕. 이게 용왕.
3: 왕. 네. 바다 신.
4: 그렇죠.
2: 그럼 파란색이면 바다 용.
1: 그렇죠. 옛날 저 신라 시대 그 문무왕 때에 그 문무왕이 바다 용이 되길 원했대요. 아. 용이 되길 원해가지고 그 아들이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들었대요.
4: 예, 물질. 그래서 들어올 수
1: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던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를 구. 이렇게 굽구하면 구부려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4: 배
1: 흥
4: 배 흥
1: 배
4: 흥
1: 배 흥 배
4: 다섯
1: 번 흥 평신
4: 응? 같은데?
1: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 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이
5: 그럼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독받는 일이에요. 이거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네. 좋은 일이라고요.
5: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4: 배
1: 흥
4: 흥
1: 배
4: 좀 내려가지.
5: 내려가지. 오케이 오케이.
1: 흥 배 흥 평신.
5: 네
1: 일어나세요.
5: 너무 감사합니다.
6: 아 괜찮아요.
5: 핸들지 마시고.
1: 복구 무릎을 꼬르.
5: 어 생각보다
7: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4: 있으면 돼. 그치.
1: 왜
4: 자세요. 적응돼.
1: 흥
7: 이렇게 하면 돼.
1: 배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4: 어, 네, 하나씩 주세요.
1: 네, 원래
4: 그건 뭐 제사 때문에
1: 또 날 때 세 번 이제.
4: 요새 네 번.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8: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9: 자, 하나, 둘, 셋. 용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5: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안녕하세요. 사암당하는 새해인업에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 지금 여기 오구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그 이런 거.
3: 대나무.
1: 예.
4: 네, 그거 봤거든요.
1: 예.
4: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1: 아, 저 굿을 몫이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한 영가시들 염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4: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그 있잖아요.
1: 예. 예.
4: 그거 어떤 거죠?
1: 동해 별신 구서는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구시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구시라야.
4: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1: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북 끝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쯤 이제 별신 구슬 해요.
3: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1: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받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4: 예.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1: 예.
4: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1: 예.
4: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1: 예.
4: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1: 예.
4: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1: 예.
4: 예.
1: 다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 되고 싶어요.
3: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1: 예, 굿이 너무 좋아서. 예.
0: Shaman Kim You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5: VIP?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opped on the train. Everyone seems excited to be on it. Yay, the EC train is off. Hoot hoot. The C train travels a total of 56 kilometers along the eastern coastline. All the seats face out to the sea, and travelers can soak up the amazing view of the East Sea in a comfortable manner.
3: This is the first time I'm riding the train in this situation, like instead of a subway.
2: Yeah.
3: It looks like a subway.
4: Really?
5: Whiskey on the rocks.
2: What's it called? The fishing boats?
5: Way out there? Fishing boats.
2: With the lights on?
5: Ojingo.
2: Ojingo? The squid?
5: Squid boats.
4: Whoa.
0: The C train moved for an hour and 20 minutes. No one was bored as the ocean view changed every time.
4: It's on fire.
0: Sam's a very curious guy. He discovered a special treat on the train.
2: It should not be like.
0: The guys traveled together only for 3 days, but they've become really close, like brothers.

0: 기억한다.
1: The East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yeo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2: Oh,
3: it's clear.
4: 고생하셨습니다.
5: 여기 잠깐만 조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네.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6: 동해를 지킨 예, 예.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5: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거자던데요. 아, 여기가 이 산을 그려가지고 이 주변으로 다 성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네.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아.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6: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가 예.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5: 좀 올라가면은 이제 메인 이 지역을 어.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4: 가볼까요?
5: 그 비석 네, 한번 가보시겠어요?
6: 이야.
1: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5: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영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6: 네, 그렇죠.
5: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4: 들어가봐도 돼요?
5: 예,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6: 안 들어가요? 이렇게
7: 들어갈 수 있어요?
8: 들어갔었어요.
7: 열쇠 뭐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6: 1006
4: 옛날에.
1: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4: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1: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4: 제출하는 거.
5: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6: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네, 들어오고
5: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1: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7: 동해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5: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스트시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비석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4: 예. 그 증명한 거예요.
5: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What else?
1: And the reason is you.
0: The reason.
2: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Uljin.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Sutosa,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Uljin is the place where the Sutosa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네. 네. 저는
8: 티처.
9: 반갑습니다.
7: 네. 네, 강화남내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게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9: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그, 걸
7: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2: 장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 Jormo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7: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2: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7: 그리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10: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7: 예, 여기서
10: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7: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10: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7: 세이닝. 예, 노를 젓고 돛을 아, 달고 예, 노도 젓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2: The significance of Daepungho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o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7: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9: 그거는 저희가 장봉사를 하고
10: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7: 네. 네.
2: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Dodonghang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1: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2 hours.
3: Fried.
2: Yes.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오늘 새벽에 잡아온
1: 거예요. 아,
4: 새벽에 잡아온 거예요.
2: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1: 아.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짠맛보다 단맛이 나요.
1: 단맛이 나요?
5: 네.
2: 단맛이?
5: 그럼
2: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구워서
1: 냄새 못
5: 먹어.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2: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1: Sadong-ha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s that?
2: What is it?
7: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8: Igneous rock.
7: And you?
2: Well, it's cool because
7: how do you know that?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0: 아, 예,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9: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1: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9: 네.
11: 언제 보여요?
9: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2: 네,
9: 감사합니다.
2: 네,
9: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2: 네, 네
9: 감사합니다. 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 세종실록 진리시. And it's you know it's
12: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5: Really?
1: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B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n the old days. 수토사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The members went up to the Manmulsang observation platform, a place where visitors can take in 10,000 different picturesque landscapes.
1: I'm in California right now.
2: Yeah.
3: I think, guys, if you, what I want to make a wish.
2: Wow.
4: I don't know. I think the, you know, on the East Sea, there's so many different facets to it. I mean, what we've seen prior to coming to Ulleung-do and then coming here and seeing different sides of it as well.
5: Yeah. I know.
4: And
5: here in Korea.
4: Experience, have different experiences, even if it's the same place.
2: Yes, exactly.
4: And you have a different outlook on it. So, you know, I think it's going to be fun, one way or another.
5: Sure.
2: High five.
5: That was great.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eard about a famous grandmother in Ulleung-do. Someone who's as famous as the island's governor. They couldn't wait to meet her.
6: The oldest diver, right?
3: All ages all together.
1: Really?
4: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re's five of us.
3: Okay.
7: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It's pretty.
7: 선생님.
5: 안녕하세요.
7: 아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0: Grandmother Kim Hwasun has been a female diver since her teenage years until she passed the age of 90. She's an expert who knows the underwater life of the East Sea better than anyone else.
1: 그럼 여기서 사신지
3: 있잖아. 연세가 어떻게?
5: 95년 95.
3: 그 해녀 일 얼마나 하셨어요?
5: 할머니 현재 15살부터 했으니까
3: 뭐 15살이면 85 years.
2: 아,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머니도 생각나요, 사실.
3: 그 해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8: 해녀 때 그냥 뭐 바닷가에서 훔치다가 배웠지.
0: She naturally learned to dive as she lived right by the seashore. She had to dive to earn money and couldn't part ways with the ocean for a time period of 80 years.
1: 문 열어보세요.
0: The guys couldn't come empty-handed.
3: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게 예쁠 것 같아요.
1: 아유 민요.
3: 네.
2: 아우 잘 어울리신데.
1: 네. 아이고.
9: 할머니 많이 춥죠?
8: 추워?
3: 할머니.
9: 추우세요? 많이 추워요?
8: 추워?
3: 예.
8: 아, 안 추워.
3: 아, 이거 때문에 안 추우세요.
1: 아, 그러시구나.
3: 따뜻해요?
8: 좋아.
3: 좋아요. 아, 좋아요.
9: 우리 먼저 갈게요.
3: 네, 피곤하시니까.
9: 아니요, 있어요.
1: 네.
3: 있어요.
1: 아, 여기 계세요.
8: 네.
1: 할머니.
8: 언제 가요?
1: 네, 먼저 가면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8: 감사해요.
1: 네, 우리
9: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3: 보러 올게요, 할머니.
8: 네. 뭐 줄 것도 없고.
3: 아, 괜찮아요.
1: 괜찮습니다.
3: 충분히 줄 건 만남이었으니까.
8: 말 다 한다.
3: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8: 네.
1: 네.
9: 할머니. 건강하세요.
8: 예.
3: 네.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1807년 개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극동물을 좋아하여
2: 10세 전후에 사소성경 독파.
3: 무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이 깊다 하되 모래 위에 흐른다.
4: 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시를 적을까? 시조를.
1: 열려라 참깨.
5: 어, 진짜 동굴이야?
1: 응. 오 마이 갓. 어, 뭐야 이거?
4: 진짜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5: 드리빙 코리아가 이제 지금 6인데 가장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가.

0: 네, 어렸을 때 생각해서 나고
1: 좀 여유가 있죠.
0: 예.
1: 사람들한테 첫 번째 안 치니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아, 집가고
2: 여기가 유엔 관광기구에서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해졌대요.
0: 아, 그렇구나. 유엔에서 지정할 정도면 진짜 아름다운 마을인데.
2: 그렇죠.
0: 뭔가 이 시골길의 느낌을 완벽하게 보시는 것 같다. 좀 더 둘러봐야 되겠다.
2: 네. 이 돌담을 어떻게 쌓는지 아세요? 그냥 쌓은 게 아니고 밭을 일구다 보면 돌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0: 네네.
2: 그 돌을 모아서 이렇게 돌을 보통 담을 쌓아요.
0: 엄청 잘 쌓는데.
2: 네. 아, 이게 능사화도 폈네. 이게 여름꽃이죠. 여름에만 볼 수 있는 돌담. 네. 이거 능소화. 네.
0: 와, 여기 돌담도 엄청 예쁘게 해놨다.
2: 네.
0: 와, 여기 진짜 오래된 창고 같은데.
2: 저기 재밌는데요?
0: 네.
2: 대통령 각하 하사금 사업 창고.
0: 아. 보통 이렇게 마을 가면 이런 큰 창고들이 있는데 저 어렸을 적에는 이런 창고들을

0: 그 뭐 쌀이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걸 이제 쟁여놓고 네. 네. 그런 용도로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은 여기 새마을운동 보니까 한 그렇죠. 60, 70년대
1: 그렇죠 70년대죠
0: 오메 왔는가에 오산마을 왔어 아 나무들도 이렇게 이 마을 분들이 이렇게 조성을 해놨을까요?
1: 그죠. 반송이라는 소나무인데 네. 이게 키가 잘 안 크고 옆으로 많이 벌어지는 나무거든요. 이렇게 컸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뭘 하시나?
0: 어, 저 뭐 회관인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네. 좀 재밌겠는데?
2: 아니 이거 어 신난다
3: 하 어머 하나 둘 셋 여러분 봐 최고
0: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
1: 야,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멋지게 생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되게 똑같아요?
4: 아, 아이고, 똑같네.
0: 예. 더 이뻐요? 아, 지금. 약간 반백년 됐는데 이쁘단 얘기를 여기서 또
1: 전라도 싶어요. 전라도 싶어요.
0: 아, 다 고마워라이. 네.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4: 저희 건강 체조 하고 있어요.
0: 건강 체조.
4: 네네네.
0: 아, 그 날 더운데 무산마을에 대해서 이 저희 트리빙 코리아가 조금 깊게 파들어갈 테니까 어디 앉아서 얘기할까요?

0: 사슴 복숭아.
1: 이분이 언제예요?
0: 와. 모산마을은 왜 모산마을인 거예요?
2: 띠풀이라고 아주 억센 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띠매 마을이라고 원래 그랬었는데.
0: 띠매 마을?
2: 띠매 마을. 근데 이제 그것이 한자로 이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후에 모산마을로 변한 거예요. 띠매 자가 모산.
0: 제가 오다 보니까 마을이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돌담도 가지런하고 뭐. 그러면 다 청소들을 하시는 거죠?
2: 보통 아침 저녁으로 마을 주변 정리를 하고
0: 다 같이?
2: 그렇죠, 다 같이.
0: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줍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3: 아버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모산마을이 UN에서 선정한 관광하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2: 주변 여건, 또 마을 주민들의 뭐 화합 뭐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걸 따져서 그 선정을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고인도 유적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게 많은 작용을 했겠네요.
2: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도 이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생활하면서 다 같이 가꾸고 이런 걸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2: 그렇지, 그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되죠.
0: 그러면 저희 고인돌로 저희 좀 해설로 좀 저희가 같이.
2: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을에 오신 손님이니까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줄게.
0: 이거 들고 가. 우와.
2: 크다.
3: 엄청나죠?
2: 엄청나.
0: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2: 이건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에요.
0: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고인돌로 보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냥 돌이 아니고?
2: 이 받침돌이 다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이라고.
0: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2: 핑매바이라는 건데. 핑매라는 것은 그 사투리로 돌팔매질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0: 핑매바이.
2: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크기가 길이가 7m, 높이가 4m, 무게가 200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 어마어마한.
0: 200톤을 이거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2: 이것이 그 유래가 도암 운주사라고 굉장히
0: 운주사.
2: 예, 유서가 깊은 사찰이 있어요.
0: 네네네.
2: 아주 천년 고찰이에요. 근데 그 천탑을 쌓는 그 마고 할매가 천탑을 쌓으려고 돌을 갖고 가는데. 네.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 늦었다 하고 너무 늦었구나 하고 그냥 딱 집어 던진 게 이게 떨어진 거예요.
0: 그렇죠.
2: 발로 차서 떨어진 게. 그래서
0: 발로 200톤을 찬다고요?
2: 예. 그래서 핑매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아, 핑매바이다. 예.
3: 제주도에 가면은 삼방산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삼방산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거기도 마구할매가 있어요. 그 할매가 한라산에 꼭대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 높은 거야. 탁 쳐서 던져버렸는데 그게 이제 삼방산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잘렸으니까 백록담이 되는 거고 여기 또 마구할매 같은 격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창조 신화에 나오는 중에 할매가 나오는 거예요.
0: 여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0: 와,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네요.
1: 괴바위.
0: 와, 이게 고양이 모양이라서 그런 건가?
1: 고양이 모양이 아니고, 네. 이 터 자체가, 네. 지형 자체가 고양이 모양을 닮아서 괴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2: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금성산이거든요.
1: 네.
2: 저기가 쉽게 쥐무덤, 쥐, 저기는 또 쥐형국이에요.
1: 아,
2: 여기는
1: 고양이와 쥐.
2: 그렇지, 여기는 고양이고.
1: 아.
2: 근데 이제 앞으로 하천이 그러잖아요.
1: 네.
2: 고양이가 쥐를 못 잡아 하천 때문에.
1: 아,
2: 그래서 저기가 최고의 명당이에요.
1: 아, 저 자리가?
2: 그렇죠, 저 자리가 최고의 명당.
0: 아. 화순대 고인돌은, 예. 특징이 엄청 바위들이 크네요.
2: 다 커요.
0: 이렇게 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2: 세력 있는 큰 부족이 아마 그때 건성했었을 것이다.
0: 아, 큰 부족들.
1: 여기 가까운 곳에 큰 강이 있나요?
2: 강이 영산강이 있죠.
0: 영산강이 있죠, 영산강. 아,
2: 지금도 땅을 파보면 그 조개껍데기.
1: 그죠, 배총이라는 거.
2: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여기까지 배가 들어오고, 아, 했었을 것이다.
0: 아, 그렇지.
2: 그러니까 물이 있었기 때문에.
0: 당연히.
2: 당연히
0: 부족이 있었겠지.
2: 부족이 세력을 번성했을 것이다. 그런.
0: 야, 그러니까 여기 엄청 큰.
1: 자, 이렇게 저희 또 더운 날에 안내해 주셔서,
0: 그러니까.
1: 이 고인돌의 어떤 역사적인 얘기들, 그리고 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다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1: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 아,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2: 우리가 고맙죠.
0: 아, 진짜 부끄럽다. 정말 부끄러워, 정말.
1: 어, 잘 어울리시는데 왜 부끄러워요?
0: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1: 그러게요. 아, 제하고 색깔이 똑같은데, 쟤는.
0: 네.

0: 이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뭔가 좀 고창이나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1: 그렇죠. 여기 좀 네. 모여 있어가지고 한 네. 마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네.
0: 아 여기가 족장집이다.
1: 아 이게 움집이라 그런 건데.
0: 네, 세장방형 움집. 네.
1: 족장집이니까 좀 크지 않을까요?
0: 한번 들어보시죠.
1: 그래도 나름 마을 유지인데.
0: 네. 네. 족장집은 어떻게 생겼나? 아이고 족장이 작았나? 아이고 허리야. 오 엄청 크다. 오.
1: 아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네. 저 안으로 깊이가 감이 오 많이 넓네.
0: 하, 이렇게 이렇게 못 없이 이렇게 딱 하는 게.
1: 네. 아 침대도 있어요? 아 주인이 왔는데.
0: 아 여기에 이렇게 누워서 네. 그래도 족장은 침대가 있구나.

0: 바닥에서 앉아.
1: 그죠.
0: 아, 그 그때는 그래도 바닥에서 잘 썼겠죠.
1: 바닥에서 잘 썼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현대식으로 좀 재해석을 한 거겠죠.
0: 그래도 족장의 자리는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기만 자는 방. 와, 여기 무기 있네요, 무기.
1: 활도 있고. 아, 여기 이제 돌인가요?
0: 돌쪽. 요거는 갈아가지고.
1: 네네. 아주 상당히 잘 걸었네요. 고인돌이 많이 분포한 지역은 강가를 주변을 해서.
0: 그렇지.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1: 네. 그래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0: 전라도 쪽이 엄청 많죠.
1: 그만큼 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다 이게 곡창지대니까. 아, 옛날부터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0: 이쪽은 먹을 게 많아.
1: 네, 맞아요.
0: 아. 여기는 뭐야?
1: 요거는
0: 농부의 집.
1: 농부의 집. 아, 이제 서민 집인데요.

0: 여기 이제 화덕이에요.
1: 야, 불 피우는 거.
0: 그렇죠. 여기서 불을 피워 이제 용기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1: 음식 구워 먹어야죠.
0: 맞습니다.
1: 농부의 집이라서 조금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작아요.
0: 네. 작대에도 여기 뭐 한 네다섯 명 정도 같이 생활했을 거예요.
2: 여기에 막 돌칼, 돌사, 곰배괭이, 갈돌, 갈판.
0: 갈돌하고 갈판은 뭐냐면은 바닥에 이렇게 곡물 같은 걸 놓고 도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걸 부비는 거야 이렇게.
2: 야,
0: 이렇게 이렇게 부비면은 껍질이 벗겨지겠죠. 조금 원시적인 맷돌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 부엌 같은 거네요, 부엌 같은 거, 그죠?
0: 그렇죠, 세간살이라고 하시면
1: 돼요. 세간살이.
0: 예, 예, 예.
1: 족장은 뭐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너 해.
0: 그러니까.
1: 이러면 끝나니까 지시만 하면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렇지.
0: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 삶이 팍팍한 게 똑같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 여기서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3: 여기서는 선사시대 불 피우는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1: 불 피우는 거요?
3: 네, 불 피우는 거요. 지금 요즘 저희 불 피울 때 주로 어떤 거 쓰시죠?
1: 라이터.
0: 라이터랑 스토버 이런 거?
3: 스토버. 음식 할 때는요?
1: 가스레인지.
3: 가스레인지. 오늘 저희가 불 피우는 방법은 요 나무들로 저희가 불을 한번 피워볼 건데요.
1: 네.
3: 어디 감이 잡히시나요? 이거 보고. 이렇게?
0: 네, 감 와요.
3: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도구는 눌비비라는 도구예요. 눌고 비벼서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1: 눌비비.
3: 눌비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르려면 회전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1: 네.
3: 그래서 여기 빙글빙글빙글 감아주시면 이 막대기에 줄이 감겼죠. 그 다음에 여기 홈. 네, 잘 맞춰서 자, 제가 눌러서 불을 피운다고 했죠?
0: 네, 눌비비
3: 눌렀다가 눌러.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조금 이따 열심히 하시면 까맣게 제가 생기고 연기가 나고 진짜 불씨까지 볼 수 있거든요.
1: 쉽지가 않네.
3: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불씨 관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이 한번 꺼지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열심히 눌렀다. 오, 네, 좋아요. 네.
2: 자, 가야지.
3: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꾹꾹 눌러주세요.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네,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해보면요.
0: 네, 그거 날 것 같아.
3: 오. 약간 완전.
0: 날 것 같아. 난다.
3: 좋아, 좋아요.
0: 불놀이야, 응기 난다.
1: 나는 왜 자리를 옮기니?
4: 하고 있어.
1: 자리를 왜 옮겨, 너는?
3: 여기 용기 나요. 용기 나요. 이제 여기에서 잠깐 멈춰보시면, 이제 여기 까맣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연기 나잖아요. 여기서 빨갛게 불이 올라올 거예요. 오, 불씨 보이시죠? 네, 저희가 여기 실내라서.
1: 네, 그거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3: 불씨 보이시죠?
1: 근데
3: 저희가 여기 실내라서
1: 이씨
3: 배우님도 연기 나 제가 나왔어요.
1: 예, 줄을 잘 해야 되네.
3: 네, 아유, 줄을 잘하고
0: 뭐 연장 핑계 내지 마시고.
1: 아, 진짜로
0: 좀 잘 해봐요.
1: 아니, 이제 줄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잘 돼.
3: 연기 나요. 아이고, 앞으로
1: 나 힘이 너무 세. 뭐든지 힘이 세서 다 망가져. 그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건 아니죠?
3: 아니죠.

0: 아무래도 이런 원리로 불을 피웠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뿐이에요.
1: 또 다른 체험들은 또 있을까요?
0: 아, 네. 다음 체험은요. 고인도를 한번 끌어볼 텐데요. 그때 족장인과 고인도를 끌 부족민이 필요해요.
2: 키순으로 해도 되는데?
0: 키순으로요?
2: 네. 아,
0: 키 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1: 키 큰 사람이 족장이죠.
2: 키 큰 사람이 돌을 끌어야 돼.
0: 돌을 끌어야 돼.
2: 그렇죠.
0: 아, 그래요.
2: 힘이 쓸 거니까.
0: 힘이 쓸 거니까 오, 키가 당연하네. 크면.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조금 불공평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토기, 저희가 청동기 시대 토기를 한번 붙여본 체험을 할 거예요.
1: 그럼 이긴 사람은 족장이 되는 거고.
0: 되는 거죠.
1: 오케이, 알았어.
2: 진 사람은?
0: 열심히 끌어야 돼요. 근데 그 돌의 무게가 약 1톤 정도.
1: 왜? 왜?
0: 트럭 하나를 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대박.
0: 하실 수 있습니다.
1: 100kg.
0: 100kg 할 수 있어요.
1: 오케이, 오케이.
0: 준비 시작 될까요? 이게 혹시 보고 오셨나요?
3: 아니, 안 봤어요.
0: 이게 실어 쉽지 않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위 아래를 잘 봐야 되고. 네, 한번. 오, 너무 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방 끝나는 건 저의 계획이 없었는데. 오, 박빙인데요.
2: 어, 왜 안 맞아 이거?
0: 왜 안 맞을까요?
4: 박빙인데요.
2: 왜 안 맞아?
4: 왜 안 맞을까요?
0: 어떻게?
1: 하나, 둘, 셋. 예. 예.
2: 이게 안 맞지?
0: 족장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
1: 난 족장이야.
2: 잘 모시겠습니다.
1: 아가 우가. 이봐, 따라와. 일하러 갑세.
2: 일하러 갑세. 이거 어디? 어디?
0: 한번 가볼까요?
1: 자, 빨리 따라와.
2: 예.
1: 에. 자. 자, 좌우로 정렬.
2: 어이.
1: 오늘의 할 일은 이 돌을 5m 옮기는 거다. 알겠냐?
2: 그래? 아, 센스 아니야, 이거?
1: 이거 진짜.
2: 아, 농담 아니래, 이거?
1: 내가 생각해도 과한 것 같네. 뭐, 아무튼! 1m 옮기기. 자.
2: 아, 내가 뭐 피지컬 뱅가한 것 같아, 갑자기.
1: 영! 차! 뭐 하는 거야? 영차! 영차! 어허!
2: 잠깐만.
1: 안 되겠네. 자, 영차! 영차!
2: 간다.
1: 그런 거 아니야? 자, 영차! 야우! 와우! 자, 영, 으잇! 와, 이거 뭐야, 이거.
2: 와, 꼼짝을 안 하는데?
1: 오늘 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2: 네.
1: 그늘로 해산!
2: 그늘로
1: 해산!
2: 좋았습니다.
1: 아, 앉아서 쉬자. 아유, 너무 덥다,
2: 너무. 아유, 적당히 더우셔.
1: 그래, 부채질 좀, 아유.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이라는 곡이고요. 노르웨이에 유학하던 당시에 쓴 곡이고, 노르웨이가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먼 나라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노르웨이의 달빛에 좀 비유해서 쓴 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입니다.

일단은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시스트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연주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클래식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랑 하모니카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곳에서 연주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하모니카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하모니카 우리 집에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제가 악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이제 악기로 제가 주로 연주를 하고 있고 옆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지 않으면 피아노의 흰 건반, 누르면 검은 건반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샵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샵이 자유자재로 되는 악기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 화음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음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관악기는 다 불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모니카는 불기도 하고 또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들숨, 날숨을 둘 다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악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보통 인간의 호흡과 가장 닮아있는 악기다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입을 편하게 갖다 대면 이 구멍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에 우리 숨을 딱 정확하게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소리를 내면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구멍보다 한 구멍에 입을 좁혀서 소리를 만드는 거죠. 휘파람 불듯이 오 하시는 방법으로 입을 조금만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작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그 휘파람 잘 부시듯이 이렇게 하나의 구멍에 작게 입을 맞춰서 연주하시면 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양 악기를 하나씩 연주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좀 무모하달까요? 용감하달까? 하모니카로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모니카도 충분히 레파토리가 있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도 있어서 꼭 이걸로 시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게 원하면 하모니카를 시험을 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역사상 하모니카로 대학을 들어간 최초의 학생이 되게 되었고요. 한국에 하모니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CD를 사서 거의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하게 됐죠. 저 혼자 독학으로. 그러다가 제 귀에 탁 꽂혔던 것이 노르웨이의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고요. 지금 현존하는 연주자 중에 가장 클래시컬하고 좀 진지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시고 또 하모니카로 카네기홀까지 이렇게 독주회로 가신 분이시거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국립음악원에서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직접 본인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 내가 노르웨이에 가는 이유는 이 지그문트 그루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한테 배우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무조건 나의 교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하모니카 학생이 있지 않았으니까
저희 선생님도 교수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합격을 해서 저도 선생님께 이제 정식으로 배울 수 있었고 제 선생님도 제 이 열렬한 열정으로 또 교수님이 되셨고요. 세계 하모니카 대회는 하모니카의 올림픽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서 깊고 명망 있는 대회인데요. 전 세계에서 하모니카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어떤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간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심사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심사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심사했던 부분이 그 대회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솔로 파트였는데요. 그때 같이 심사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제 노르웨이의 스승님, 지금도 그로븐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뜻깊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앨범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1집이 The Beginn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출발, 뭐 시작 이렇게 의미를 담은 제목인데 그 앨범에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세 곡을 넣었어요. 이 집은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보통 피아노 리사이틀, 뭐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란 말은 들을 일이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일부러 클래시컬한 곡만 전체적으로 다 넣었던 음반입니다.

제 스승님, 지금 그루브의 또 스승님, 토미 라일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하모니카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서거 25주년이었어요. 2025년이. 그래서 토미 라일리를 기념하는 기념 연주회를 했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 곡을 선생님 토미 라일리와 같이 연주를 하셨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지그문트 그로븐 선생님께서 이제 밑에 있는 2파트를 연주하셨고, 토미 라일리가 메인 선율인 1파트를 연주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로븐 선생님께서 1파트 메인 연주를 하시고, 제가 이제 2파트 밑에 있는 화음을 받쳐주는데, 뭔가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점점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로븐 선생님께 배운 그 전통을 잘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맛있는 식당 가면 음식 잘 먹고 나와서 아,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 음악도 또 듣고 싶은 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 스승님께서 이제 80대신데 아직도 연주를 하고 계세요. 녹음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하고 싶어요. 저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 악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0: 지를 대원 쌀짓이 낭만리 장성 쌀 사냥 싸움에 맞춰 쌀 참 참에 놀란 싸고 토끼 두 개 다 잡는 곳 영구 졸사 도적 잡는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저는 대한민국의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0: 어디 보자. 자 보세요. 빨간 안구입니다.
1: 그래서 그 판소리의 매료가 돼서 소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사람의 목소리에서 거기에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 너무 절절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소리 스승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우리 흥보가라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 한 바탕이었어요. 흥보 놀보의 이야기, 형제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판소리인데 그 안에서는 되게 슬픈 대목, 또 뒤로 갈수록은 즐거운 대목도 있었고 그러한 배우는 과정이 훨씬 더 설렜고 뭔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런 재미에 빠져서 제가 그 소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는 이제 판소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한 세계가. 그런데 이제 판소리를 공부하고 보니까 TV 매체에서 창극이라는 공연이 나오더라고요.

0: 너무 신기했어요. 또 저에겐 또 하나의 어떤 신세계 같았거든요. 판소리를 배웠던 소리꾼이 창극이라는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1: 역적의 주문 장봉의 칼을 받아라.
0: 나도 판소리를 배워서 저런 창극의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꿈을 동시에 함께 꾸었던 것 같습니다.
1: 강아지 건부손질 모르고 날 뛰고
0: 제가 이제 창극단에 입단하게 했던 입단하기 전에 객원으로서 주연으로 오디션을 보고 이제 첫 창극의 무대에 밟았던 그 창극단의 무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배비장전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창극단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소리꾼 선생님들이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하면서 저 많은 선생님들과 나도 저 사이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또 소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소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배움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창극단에 정식 입단을 하면서 서편제 작품이 저에게 입단작이 됐거든요. 서편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한 우리 소리꾼들의 이야기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인데, 그 소리에 이제 제가 어린 동호 역을 맡게 되면서 큰 대극장의 무대에 제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극단에서의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해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많은 세계를 누볐던 것 같아요.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여러 도시들을 이제 순회 공연도 하면서 해외 관객들을 만나던 그 순간들이 되게 짜릿했고요.

많은 회의 관객분들이 판소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 음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숨죽였던 그 긴장의 연속들이 되게 그 분위기를 되게 감돌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소리라고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엄청난 자부심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소리꾼에게 완창이라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산 같은 것이거든요. 짧게 3시간, 그리고 정말 길게는 8시간, 9시간까지 있거든요. 그러한 긴 소리를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관객들과 같이 함께 장시간 한다는 것은 듣는 이들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무대에서 하는 소리꾼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의 하나의 산을 넘는 것 같은 소리꾼으로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뭔가 우리가 득음이라고 하죠. 득음의 경지가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득음의 경지를 끝없이 항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또 소리를 하면서 같이 함께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더 대중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소리꾼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면서 또 소리로서 소통하고 싶고 또 그것을 나만의 색깔로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의 원형과 그리고 밴드에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같이 함께 했던 그 앨범이 하나 있어요. 춘향가 프로젝트 음반이었는데요.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와 같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관객들 앞에 섰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또 그때 당시에도 되게 엄청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그 소리가 우리 원형이 바탕이 됐던 거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춘향가를 통해서 보다 관객들이 우리 소리를 동시에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어요. 저한테도 너무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판소리이고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그런 작품과 또 이러한 그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하는 색깔 또한 저에게는 판소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관객들과 같이 함께 소리를 나누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도전하고 또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들이 세계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시대에서 우리의 판소리 또한 세계에서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형이 언제까지 해야 돼?
2: 아, 지금 이제 해야지 이제.
3: 아 빨리. 해.
2: 요즘에 저 대전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어?
3: 같은 대전?
1: 다른 하루? 얼마면 돼?
3: 아,
1: 야.
3: 아, 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2: 아니 오래 보여주려고.
1: 형 이분들 힘든 거예요 이거 알바하는 거.
3: 예. 네. 아, 누구시죠?
4: 아니 누구세요?
5: 아니 뭐야? 오라고에서 왔는데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1: 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5: 그러게.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시민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배우 지윤성입니다. 대전의 아들.
2: 오디션 때 봤어.
1: 그때 막 혼자 떠들고 막 했던.
5: 예, 혼자 마이크 들고 떠들었었습니다. 예.
1: 시민 오디션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기 하셨는지 한번.
5: 저는 이제 대전의 아들로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대전을 자꾸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노잼 도시니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빈정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항하는 듯한 연기를 좀 했습니다.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팀장님께서 야 대전 노잼 도시잖아 라고 한번 해주세요.
2: 야 대전 노잼 도시잖아.
5: 형님! 대전이 무슨 노잼 도시예요? 형님 동생 저 대전 사람이에요. 아 제가 무슨 말 말하면 빵빵 쳐주면서 무슨 노잼 도시라고 막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대전 무시하실 거면 왜 제가 대전 간다 그러면 맨날 성심당 가서 빵 사오라고 셔틀 시키세요?
1: 아니 왜 그러세요?
5: 아니 나봐요 형님. 아 대전 무시하잖아요.
1: 아니
5: 이런 느낌의 연기를 했으면 연기입니다. 여러분 연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네.
1: 줄았어.
2: 당뮤지 할게.
5: 아, 대전 만세.
1: 근데 진짜 뽐이만 하네요.
2: 예. 연기력이 탄탄해. 오늘 아주 기대가 커요.
5: 아 좋습니다.
1: 네 형, 근데 죄송한데 여기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전역에 이어서 유성.
2: 유성 복합터미널. 그리고 여기가 또 대전시 복합터미널이야.
3: 근데 정말 많이 변했다.
2: 자랑스러운 터미널이야.
1: 그렇죠. 근데 오늘 의상이 대전 버스 우리 기사님 의상 같아요.
2: 대전으로 갈게요. 자, 예.
6: 네, 오늘은 대전 액티비티 투어입니다. 저번처럼 똑같이 이제 금액을 뽑게 될 겁니다.
5: 맨 끝에. 아, 제가 나눠드려 볼까요, 한번? 느낌대로?
3: 나눠줘. 확인해요? 지금 확인해야 돼?
6: 각자만 보시면 됩니다.
3: 와!
6: 그럼 각자 확인하셨죠?
5: 네.
6: 이번에는 팀전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3: 아, 팀전.
6: 뽑은 금액대를 유출을 하셔서
1: 네.
6: 가장 타고 싶은 분이랑 팀을 해주시면 됩니다.
1: 그래도 어쨌든 중범형 갖고 있는 게 있네, 히든카드가.
2: 나는 지난번에, 그렇지. 지난번에 내가 무장이 굵었잖아.
3: 한 장소에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2: 그렇지.
3: 거잖아요. 그죠?
2: 패스권은 한 체험은 그냥 프리패스.
3: 아, 나 팀장님이랑 해야 될 것 같은데.
5: 제작진이 다 내주시는 뭐 그런.
2: 제작진
5: 그러면은 당연히 팀장님이랑 전 게스트니까 선택.
1: 아니, 왜? 아니, 얘가 아니지. 이 사람이.
2: 오자가
1: 너무하네, 유성이.
5: 두 분 얼마세요?
1: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전 지금 그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 그때보다 괜찮아요.
5: 아니 게스트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누구랑 다니고 싶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 너 누구랑 가고 싶은데?
5: 저요?
3: 일로 봐요.
5: 저는 진짜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정신적 지주이지만 동찬이 형.
1: 야 이게 느꼈네. 얘 느꼈어. 얘 느꼈어.
2: 야 여기 20만 원에 패스권 내가 갖고 있잖아. 끝났지 뭐 그럼 우리.
5: 팀장님 20만 원 아니에요?
1: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는 유부예요. 유부남들이에요. 저희는 총각이에요.
5: 네.
1: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5: 그림의 신선도가 다를 겁니다.
1: 네. 이렇게 둘이
3: 팀장님.

0: 오케이 팀장님.
1: 나 20만 원 믿는다.
2: 자 금액을 한번 공개해 주세요.
0: 만 원.
1: 야 나는 그렇게 부끄럽진 않아.
3: 오오오
1: 그러.
3: 야 누가?
1: 야 20만 원, 25만 원이야 우리 20만 원.
3: 야! 야! 나 20만 원이야.
4: 나 10만 원.
3: 20만 원.
4: 나 10만 원, 나 10만. 그래.
3: 내가 보였잖아. 야.
1: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야 나는 5만 원에 프리콘까지 있는데 여기 만 원짜리 빈대가 붙어가지고 지금.
4: 교통비 포함인가요?
5: 거머리.
2: 배정받은 예산으로 이제 대전의 액티비티를 찾아서 떠나주시면 됩니다.
4: 1등하면 뭐 있어요?
2: 대전 홍보영상 출연권을 드립니다.
3: 저희네요, 저희야.
4: 대전 홍보영상.
6: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둘이 우승하면 같이 나가고?
2: 팀전이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3: 가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하자.
4: 그러면 일단 우리 짜보자.
3: 자, 우리 짜자.
0: 네.
6: 뭐 서로 비밀로 하고 짜내는 거잖아요.
0: 팀장님 이거 어떡하죠? 아,
1: 합쳐서 6만 원이잖아.
0: 네, 6만 원으로 액티비티를. 아 근데 정말 이기고 싶네요. 이겨야 홍보 영상 출연권.
1: 그렇지, 우리가 홍보 영상 출연.
0: 이거 꼭 출연해야 돼 이거.
1: 그러려면 네. 우리가 3만 원 이상 쓰면 안 돼 돈을. 둘이 합쳐 6만 원이잖아.
0: 3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지?
1: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0: 스케이트요?
1: 어. 국궁이라고 해서 활 쏘는 체험도 할 수 있고.
0: 아, 네.
1: 그리고 대전에 목재문화 체험장도 있어.
0: 아.
1: 목재문화 체험.
0: 본 적이 없어 다.
1: 그래?
0: 네.
1: 처음이야?
0: 네.
1: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갈까?
0: 오케이.
1: 가자.
0: 스케이트.
2: 일단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20만 원이잖아. 그 10만 원.
6: 그렇죠.
2: 그러면 우리는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제일 좋은 데를 가야 돼요.
6: 저 가고 싶은 데 있어요.
2: 어디?
6: 오다가 제가 또 MG 아니겠습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신세계 백화점에 스몹대전?
2: 스몹대전.
6: 네.
2: 라이트 시즌 2시간 26,000원 이런
6: 너무,
2: 거니까
6: 너무 괜찮은데?
2: 너 10만 원 맞지?
6: 네, 10만 원.
2: 일단 거기 갔다가 하면서 검색을 해보자.
6: 좋아요.
2: 여기가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네.
6: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가 봐요.
2: 그러니까. 원래 평일이잖아, 평일.
6: 그러네.
2: 야, 평일인데 이렇게 많다고, 사람이? 그리고 여기가 오니까 120cm 이상부터만 갈 수가 있네.
6: 아, 다행히 아슬아슬 넘었네요.
3: 이야!
6: 또 어디 온수 왔어요?
7: 부산에 있습니다.
6: 부산!
3: 잘 아있나!
6: 부산 아이가!
2: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어때요? 오케이.
6: 뭐든.
2: 준비했어?
6: 오케이.
2: 갑니다!
6: 시작!
2: 누가 이겼어? 야!
6: 야!
2: 야, 이긴 거야?
6: 이거 이긴 게 아니라.
2: 야, 누가 이긴 거야?
8: 또 세계 만두 하나 하고.
2: 충분해요?
6: 아니, 형님, 이거 미끄럼차 아니야, 이거?
2: 이게 뭐야?
6: 자이로드롭 같은 느낌이야, 거의.
2: 이게 뭐야?
6: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다. 설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2: 야, 많이 올라간다. 와!
3: 와,
2: 재밌겠다, 이거.
3: 우와.
6: 멈춰 주셔야 돼요. 네,
3: 큰 소리로 멈춰 말씀해 주세요. 멈춰드릴게요. 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6: 가요.
3: 네, 출발합니다.
2: 가자.
6: 이거 뭐야?
3: 그리고
2: 대전 화이팅.
6: 이게 투라고.
2: 한 마리 했죠.
3: 조금만 더 갈게요.
2: 이따가
6: 봐요.
3: 하나, 둘, 셋.
2: 괜찮아?
6: 네. 너무 재밌어요.
2: 아직 재밌는 것 같지 않은데.
6: 아니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안전합니다.
2: 야, 이거는 아까 네가 미끄럼틀 탄 거 높이가 비슷한데요?
3: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2: 아까 윤성이가 미끄럼틀 했으니까 또 형으로서 한번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6: 와, 우리 형 짱!
2: 야,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한번 해준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6: 아무래도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와, 우리 형 짱!
2: 알겠습니다. 야, 세네. 가자! 가자.
6: 대전이 잘하.
2: 가자. 자,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자, 대전 영팀 화이팅!
6: 유시진 화이팅, 유시진! 유시진이다!
2: 야, 여기 온물이 높은데? 와! 큰일 났다, 씨! 야, 어떻게 얘 뛰어?

0: 시장통!
1: 저는 일단 대전의 신세계까지 와봤지만 이런 공간인지 몰랐어. 그래서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친구들하고 오거나 애인이나 와도 좋고 뭐 가족끼리 와도 좋은 곳인 것 같다. 맞지? 윤성이는?
2: 사실 고소공포증이 좀 있고 원래 놀이기구 타는 걸 좀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이제 직원분들께서 아주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기구들을 보면서 아 액티비티도 안전하게 참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야 여기가 목재문화 체험장이잖아.
4: 야 이 보문산 올라가는 길에.
3: 그렇지.
4: 와 너무 좋다.
3: 그렇지.
4: 목재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
3: 그렇지. 나무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4: 네네.
3: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여기.
4: 아 침엽수 세포를 볼 수 있대. 세포.
3: 야 세포.
4: 네 세포. 세포 어떻게 생겼어요?
3: 안 보여.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선생님 오늘 우리 체험을 해야 되는데.
5: 지금 오시면서 보신 이 작품들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3: 네, 마음은 뭐.
5: 네.
4: 거북이.
5: 1년 수강하셔야 되는데.
4: 1년 걸려요.
3: 저희가 네. 6만 원밖에 없어갖고.
5: 아, 그러시면. 네, 다음 기회에.
3: 아, 다음 기회.
4: 비싸면 1인분으로 해야 돼.
3: 둘이 1인분으로.
4: 오, 이쁘다.
5: 네, 유아들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시민분들이 좀 하고 싶은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4: 네네네 그렇죠. 꿈돌이 갖다 놔야 되는데.
3: 그렇지. 아 그러니까.
4: 이거
3: 비싸 비싸.
5: 꿈돌이 같은 경우는 2개 세트에서 4,500원.
4: 두 개 4,500원.
5: 두 개 4,500원.
3: 어? 그럼 하나씩 할까?
4: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이야 이게.
3: 그렇지. 꿈돌이 꿈순이. 대전을 대표하잖아. 이걸로 하자.
5: 여기는 이제 아동반 품목이거든요.
4: 정신은 아동이에요. 정신은.
5: 네, 그럼 두 개 맞는 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6: 뺄 거 없어?
7: 적.
6: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국제문화 체험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6: 냄새 맡아보시면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일 건데요.
4: 피톤치드.
6: 아이스크림 드실 때
4: 아 바닐라
3: 막대기 아이스크림 네, 막대기 바닐라가 아니고 막대기
6: 막대기에
3: 이렇게 생겨서
6: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자작나무예요.
4: 아
6: 이 사포질은 나뭇결을 따라서 가볍게 해주시면
3: 밑으로 노하우가 있네.
6: 열심히 땀날
3: 때까지
6: 다 하셨어요?
4: 네네네네.
3: 땀나. 아.
6: 면을 다 하셨으면 이제 남은 부분이 있죠?
3: 네? 네. 어디?
6: 모서리가 남았습니다. 어?
3: 그죠?
4: 얼마나 좋아요.
3: 그치?
4: 2시간 동안.
3: 2시간 동안 에어컨.
6: 아, 그럼요.
3: 선생님이 한번 누가 더 잘했나? 평가해주세요.
6: 아, 저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3: 아, 그래요? 아,
4: 그게 아동반이라.
6: 아, 아니, 네. 누구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어찌 좋은 거기 때문에.
3: 왜 음식점 가도 제일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한 가지를 딱 소개해주고 싶다.
6: 꿈순이 꿈돌이 책꽂이가 나왔거든요.
3: 아 책꽂이.
4: 책꽂이.
6: 나무로.
4: 어? 늑대.
3: 이거 약간 늑구?
6: 어떻게 하셨어요?
4: 늑구.
3: 누구? 늑구? 자 칠해보자. 근데 막상 손이 안 가네.
4: 막막하네.
3: 꿈돌이
4: 꿈순이.
3: 와서 5,000원에

0: 갈게요. 네. 어, 윤석이 화이팅!
1: 요거랑 요거 잡으시고요.
2: 이렇게요.
1: 왼손. 네. 요 왼발 밟으시고.
3: 왼발.
1: 오른발.
3: 오른발.
1: 자, 일하시고 주지 않으세요. 무릎을 굽히면 바깥쪽으로 굽히면 주지 않으시고.
0: 네, 탄트 좋아. 탄트
1: 좋아. 자, 이거 왼손 따라와 보세요. 왼손. 오. 다 다리를 밀어서 오른손.
0: 네, 우와, 잘하네.
1: 천천히 주지 앉으시면서 여기까지.
2: 여기는 네, 오른손으로요?
1: 네.
0: 오, 잘하네. 잘한다. 아니,
2: 너무 잘 알려주셔서.
0: 아니, 나 원숭이 피야? 아니, 잘해.
1: 자, 이거 두 개 잡아보시고요. 여기 왼발. 자, 오른발. 네. 여기 오른손.
0: 아니, 원숭이 아닌 거 같네.
1: 또, 왼손 잡아. 힘을 최대한 적게 쓰시고 어. 내려오셔야 돼요.
0: 된 거야? 네. 잘하고 있는 거야?
1: 뭐, 예, 한 50점? 아, 그러면, 네. 뭐, 한 단계 높은 세, 높은 난이도를 한번
0: 왜요?
1: 해볼까요?
0: 이거 좋은데요? 네.
1: 자, 여기서는

0: 저는 그 핑크색 문제를 해볼 거예요. 오. 그냥 올라갔다가 올게요.
1: 네. 네. 오, 야, 다르다. 아, 스파이더맨이야.
0: 오.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두 손을 모아서 끝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 저도 무서워서 여기서는 안 뛰어내리거든요. 화살표 굴들은. 네. 이 정도 내려오면 이제 착지를 하시게 되는데, 내가 착지할 위치를 한번 보시죠.
1: 여기. 네. 되게 좋아.
0: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을 주고, 주저앉는 거.
2: 주저앉아요? 네. 딱 뽑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한번 해볼게요.
2: 안전하니까 또.
1: 어? 핑크색. 천천히.
0: 발을 바꿔서.
1: 야, 어렵다.
0: 오른발도 멀리 보내주시고.
2: 오른발을.
0: 여기.
1: 잘한다, 윤성아.
0: 그래서 왼손.
1: 네. 뭐야? 해봤네!
2: 아니요, 처음 해봐요.
1: 잘한다!
0: 오, 잘하고 있어요.
2: 여러분, 끝나는 거야? 네,
0: 끝났습니다.
1: 깨끗해요?
0: 네, 내려올 때는 네. 네, 화살표 홀드 쓰시고.
2: 아무거나 밟아도 되는 거죠?
0: 아무거나 쓰시고, 아무거나 밟고 내려오시면 돼요.
1: 잘하네?
0: 자, 내려올 때도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발 정리하면서 내려오세요.
2: 네.
0: 자, 그 정도면 이제 착지를 네. 하시면 돼요.
2: 이 정도요?
0: 네.
1: 조심해요. 자, 한번 누워야 된다.
0: 네,
1: 아, 이게 누워야 되는구나. 네.
0: 어우, 이게 살짝.
1: 재밌어?
0: 네. 오른손, 멀리 있는 것부터.
1: 네. 가고.
0: 그래서 발을 바꿔 밟고, 오른발 멀리.
1: 이렇게?
0: 네.
1: 우와.
0: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바꿔볼까요?
1: 어떻게 해요?
0: 왼발로 바꿔 밟아보시고요.
1: 왼발, 이렇게?
0: 네. 오른발 이쪽에.
1: 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0: 네.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1: 이거 어떻게 했냐?
0: 네, 그래서 두 손 모으시고, 발 한 번씩 다 올리고.
1: 옹립인데, 이거?
0: 팔 펴고 좀 주저앉으세요.
1: 아니, 어때? 왜?
0: 주저앉으세요.
1: 밑에. 아이씨, 괜히 가지고 씨.
0: 네, 그 정도면 착지하셔도 돼요.
1: 와, 어, 와. 근데 너무 설명 잘해주시니까. 쪽집게. 네, 쪽집게 같아요, 쪽집게.
0: 제가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쪽 분이 더 근육도 있고, 뭐 키도 있고, 신체 조건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잘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좀 성격이 좀 급하셔서.
1: 아, 맞아요. 네. 이제 빨리 가야 되거든요.
0: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좀 어렵게 하는 네. 경향이 있고, 되게 차분하게 몸의 균형 잘 만들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신 모습 보고 어디서 좀 놀다 오셨나
1: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았어요. 네.
0: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하셨습니다.
1: 근데 진짜 이거 하니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너무 좋네요.
0: 이게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이 하기 때문에
1: 세 명 친구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감사합니다. 네.
3: 와, 아니 스케이트장도 있고 이거 스컷인가요?
4: 스컷인 것 같은데? 야,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 대여해서
3: 대여해야죠.
4: 대여해서 빌릴 수 있으니까.
3: 아, 롤러 스케이트 아니네.
4: 진짜 스케이트야. 넘어지면 아파. 야, 이거.
3: 그래도 맞는다.
4: 그래? 야, 거꾸로 썼잖아.
3: 아, 그래.
4: 이거 특대는 없어요, 특대?
3: 에어컨. 야. 아, 반팔 괜찮아요, 반팔.
4: 여기 지금. 야, 나 혼자 반팔이야.
3: 아, 이거 태어나서 처음 타봐요, 이거.
4: 일로와. 야, 저렇게야. 골로 가는 수가 있어.
3: 나 큰일 났는데?
4: 벽을 잡아, 벽을. 하나씩.
3: 야, 안 될 것 같은데요?
4: 어? 안 될 것 같아? 자, 내가 잡아줄게.
3: 네.
4: 그래, 자.
3: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4: 벽을 잘 잡고, 한 손은 벽을 잡고, 봐봐. 다음 단계가 핫바를 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3: 야.
4: 아, 좋아. 야, 저 어르신 이제 뒤로도 가는데요. 야, 우리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못하면 돼? 와, 오랜만에 타니까 이거.
3: 장난 아니신데요?
4: 장난이 아닌 게 아니고요. 옛날에
3: 이제 뒤로.
4: 야, 이게. 간다!
3: 뒤로.
4: 야, 하도 오랜만에 타고 이거. 기별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3: 기교 요정. 기교 요괴.
4: 야, 여름에 여기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최고다, 여기. 여름 피서지.
3: 네.
4: 와. 안에는 피겨, 밖에는 스피드.
3: 아.
4: 우리 또, 우리 선생님 저 뒤로. 한 발. 예.
3: 저분이 두 달 되시죠?
4: 저분이 두 달? 두 달 타면 뒤로 가는 거야?
1: 자꾸 어디까지 하는 거야?
2: 자, 형님. 짜잔.
1: 뭐야?
2: 아, 제가 형님 덕에 오늘 아주 너무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형님께 좀 보여드리려고 요즘 대전에 젊은 분들이
1: 노래방!
2: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옛날 사람이라니야, 나 젊어.
2: 요즘 이제 이 대전에 이제 젊은 분들이 가장 핫하게 즐기는 장소를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테크론입니다.
1: 테크론? 뭐 하는데요?
2: 아주 이제 신나는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사실 검색해보고 처음 와봤기 때문에 이제 같이 즐겨보실게요. 250.
1: 야. 아, 이런 데 샤오미인데 뭐 하는 곳이에요?
2: 아, 딱 봐도 젊음의 느낌이 막 풍기잖아요.
1: 자, 야, 그래요.
2: 형, 파란색 빨고 빨간색을 피해야 돼요.
1: 야, 이거 오징어 게임이네.
2: 형, 초록색은 안 던지네. 오케이.
1: 아니.
2: Let's go! 파란색만 밟아, 파란색! 파란색!
1: 야,
2: 파란색! 빨간색 빨지 마!
1: 야!
2: 빨간색 빨면 안 돼.
1: 야, 시청자님!
2: 와! 저 파란색.
1: 야, 형, 어려운데?
2: 형, 여기 안 던지네, 안 던지네. 녹색 안 던지네, 안 던지대로 가, 안 던지네.
1: 야, 근데 재밌다, 이거.
2: 근데 이거, 우리 깨겠는데? 깨.
1: 야, 이거 정신이 어디 사는 거야?
2: 뭐야? 파란색 밟으면 돼요. 빨간색 조심하고. 야, 이거 아주 다이어트 식빵이네. 야!
1: 이제 못해, 이제.
2: 계속 깨요? 계속? 운동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데크론 강력 추천합니다.
4: 대전에 이런 궁도장이 네네. 각 구별로 다섯 개가 있어. 체험장은 여기만 있어. 무독증이. 그래서 오늘 한번 국궁, 궁도의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
3: 네.
4: 아, 우리 또, 예. 안녕하세요. 네.
5: 이종욱입니다.
4: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까 오늘 저기 국궁에 대해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처음이라 한번 이렇게 체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5: 아, 잘 오셨습니다.
4: 네네네.
5: 네,
4: 네, 네.
5: 네, 들어오시죠.
4: 네. 네. 마치 무슨, 어? 무예를 연마하러 가는 것 같은.
5: 그래서 앞으로 돌려내십시오.
4: 돌려서, 예. 네. 이렇게 빼서. 돌려요.
5: 항상 4대, 이 4대라고 하는데, 4대의 사회는 이제 14무원에서 침묵을 일관해야 됩니다. 사우들한테 그 정신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3: 네, 네.
5: 올려가지고 위에서.
3: 네. 네.
5: 쭉 당겨보세요, 한번.
3: 이거 당긴 건데요?
4: 더 당겨야지.
5: 단전에 힘을 주면.
4: 단전에 힘을 주고.
3: 아, 단전!
4: 어.
3: 나요?
5: 네, 나와보세요.
3: 오, 홈런!
4: 오, 홈런!
3: 넘어갔네.
4: 아하. 자, 저도 해볼게요. 아, 자, 살살해서. 봤어요? 명중!
3: 명중이에요. 저 빨간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관중이라고.
4: 아, 관중이라고. 자, 예.
5: 반응 안에만 맞추면.
4: 한번 해보세요. 자, 저 1대 0.
5: 올려서 내리면서 귀 밑으로 쫙 내려서 하다 보면 더 당겨질 겁니다.
4: 밑으로 내려야 돼. 그렇죠. 오! 아까보다는 좀 이제 비스무리해졌어요.
3: 네네네네. 근처. 너무 재밌는데요?
4: 그치.
5: 그동안 이 당기는 인장 근력 연습을 하면은 하루가 무섭다고 2-3개월 되면은.
4: 근데 저희는 이게 연습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3: 개그예요, 개그?
4: 개그? 모르겠어요, 지금.
5: 3단은 어떻게.
3: 3단, 3단. 아, 이거 태권도 3단이면은 또 어마어마한데.
4: 우리 3단, 우리 또 사모님 또 한번 시범을 한번 또.
3: 네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4: 네, 보러 갈까요?
3: 네네.

0: 해줘야 되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2: 대단하시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와.
1: 저는 다 짧아가지고 그냥 뭐.
2: 폼 좋으시던데요.
1: 아, 그래요?
2: 팀장님?
1: 폼만? 네. 하나씩 이제 주셔야 돼요.
2: 야, 근데 이게 저기서 요만했는데.
1: 여유미야, 너 서봐.
2: 야, 진짜 엄청 크다.
3: 홍심에 맞았다고.
2: 와, 진짜 크다.
1: 네. 오늘 나는 못 맞춰서 희열이 좀 없는데. 대신 우리 다섯 발을 다 맞추는 이거.
2: 옆에서 보기만 해도, 와.
1: 불이 들어올 때. 아,
4: 참. 심신 수양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국궁 이 문화유산을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체험을 하고 익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네, 네, 네. 수고.
5: 여기가 지금 소재동인데 공방에 가서 네. 너랑 좀 이제 추억으로 우정링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6: 우정링이죠?
5: 우정링.
6: 아, 그럼
5: 그렇지. 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6: 네, 역시 내가 지금 여쭤봤어.
7: 디자인을 골라서 제작을 하게 돼요.
6: 저는 요 실버로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8: 같은 걸로 해야 되겠다. 같은 걸로 할게요. 의리 있게. 네.
9: 호수를 다 적어야 되죠?
8: 아, 이거 맞는 거예요?
10: 아, 지금 너무 크신.
8: 이게 크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7: 딱히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8: 그렇구나.
7: 그 다음 문구 혹시 어떤 거 하실 건지.
8: 느낌 있게 대전이 꿀잼이니까 DJ 엔조이.
11: DJ 우와. 엔조이 어때?
8: 대전 엔조이.
6: 진짜 대단하다. 형님이 동찬이니까. DC 하트 DJ.
8: DC 하트면 무슨 뭐 할인 마트도 아니고.
6: 동찬 하트 대전.
8: 괜찮다.
11: 네.
8: 괜찮다.
11: 레터링.
8: 괜찮다.
6: 지금 그거 같아요. 무슨 레스토랑에서 부쇼 해주는 거 있잖아.
8: 우와, 이게 반지가 된 게 너무 신기하다.
7: 손으로 한번 살짝만 구부려보셔도 아시겠지만 은이 엄청 부드러워요.
11: 네, 네, 네, 부드러워요.
7: 네, 그래서 살짝 한번 구부려보시면 네, 그 정도의 힘은 주셔야 된다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6: 네. 가운데?
7: 네, 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5: 네, 신기하다. 잘 구부러지네요, 쌤.
6: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걸까요?
7: 끝까지만 더 만들어주시면 되고.
8: 우와, 너무 신기하다.
7: 그렇게 이제 떠있는 부분들을
6: 채워줄까요?
7: 네.
8: 이게 쉽대. 3m 맞으니까.
5: 네, 이게 그 있겠네요. 연인끼리만 만들어도 친구끼리 같이 해도 재밌겠다.
7: 네, 맞아요.
6: 과정이 되게 재밌네요.
5: 그러니까.
7: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추억이 되고.
5: 그러니까. 우와. 야, 재밌다, 이거. 의외로 재밌다, 이거. 깜짝코도. 우와, 유광이 되고 있어, 무광에서. 야, 진짜 예쁘다.
6: 정말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 느낌의 영롱. 백화점 브랜드 같아요.
5: 그러니까.

0: 我쏘바이볼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1: 바바바
2: 바바바바바바
1: 여기는어떻게해요시스템이
3: 저희는두게임하시면은1인당15,000원이고요
2: 15,000원
1: 마음대로상관없는데저희는프리패스권이라
2: 제일비싼거없어요제일비싼거
3: 제일비싼거는전기충격있는총이있어요
1: 아충격있는걸로아우리또피디님이해주시죠꼼짝꼼짝우리프리패스권이라여기다른팀하고도이렇게또배틀도돼요
3: 네맞습니다다른팀이랑조인도가능합니
2: 다조인해주세요나이가어떻게됐어요
4: 고등학교3학년
2: 아고3
1: 아니고3인데왜여기와있어지금
4: 오늘시험이끝나가지고
2: 아
1: 스트레스풀러
2: 많이와봤을것같아
1: 아그래
2: 여기를
4: 친구는처음인데저는몇번와봤어요
2: 보수처음네
3: 우리간단하게또설명을드릴건데우리장비는이걸로사용하시게될거
1: 예요네
3: 우리방아쇠발사버튼눌러주시면오오총소리가들려요
1: 네
3: 소리가들리면장전우리장전은간단하게빨간색버튼만한번눌러주시면
1: 아네우리는충격없고상대편만충격있는걸내줘요
3: 충격은 두분이있을것같아요
1: 네
3: 아직미성년자학생들이어서
2: 아그래요가보시죠
5: 아이고
3: 그래서우리예비군분들은전기충격
1: 아예아 네, 네자핸디캡이있어우리는어
3: 장전하는거꼭기억해주시고요
1: 장전우리이거뺐다끼는거네이러면이제죽는거지
3: 우리감사합니다
1: 입장
2: 어마라어마라
1: 자자자어머
3: 우리양팀2대2팀전좋은결과있기를기대하겠습니니다
2: 네네숨어숨어숨어
1: 숨어숨어숨어
2: 숨어숨어숨어숨어
1: 숨어자 Locked and loaded
2: 어디서
1: 어
2: 디서야나맞췄어나맞췄어나맞춘것같아
1: 자
6: 첫번째득점가져가는1대0입니다
1: 어디요아레드팀1대0야우리가이기있어어머에아따
2: 아아
1: 아아야야야야
2: 야야야야야야야야
1: 야야야야야야야야
2: 야야야저총알이없어요총알좀주세요총알
1: 총알형아잘해
2: 어대단
1: 형
2: 아이아이아
1: 현재스코어가몇대몇이에요
2: 예
1: 현재스코어

0: 거기가 16이야? 아! 야!
1: Get him next time. 자, 경기 종료 저희 준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희 이제 결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17대 5. 우리 블루 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야,
2: 아, 대박, 대박. 아, 역시.
0: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1: 자,
0: 경진! 우리 예비군들은 또
2: 네.
0: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
2: 파이팅! 와, 진짜 액티비티. 와.
0: 너덜너덜하다, 너덜너덜.
2: 대전은 내가 지킨다!
3: 빵야, 빵야, 빵야.
0: 내가 제일 많이 죽었다! 아, 손목이 근데 찌릿찌릿해.
2: 찌릿찌릿해.
0: 너무 아프고.
2: 따끔따끔하고.
0: 우리 군대를 잘못 갔다.
2: 진짜. 총맞은 것처럼. 으아.
0: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아까 너 보니까 밑에서 안 나오던데? 혼자 뒹굴르면서 계속 맞았어.
2: 계속 맞았어. 야, 이건 꼭 해봐야 돼.
0: 그리고, 자, 갑시다.
2: 가시죠. 야, 재밌다, 재밌다. 우리 돈도 생각보다 많이 안 썼죠?
0: 그럼.
4: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렇지. 형님 표정이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0: 마지막 우리 또 서바이벌 게임장을 갔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
2: 아, 진짜. 아니, 총 맞는 느낌을 느꼈다.
0: 팔뚝에 막 전기도 오고.
2: 근데 아니, 손가락에 뭐 낀 것 같은데?
4: 아, 제가 대전을 다니면서 우리 윤성이랑 같이 함께 하다가 우정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한번 너 보여주십시오.
5: 가방에 있는 거.
4: 가방이야! 야, 이 자식아!
2: 아, 뺐네! 우정이 없어!
4: 야, 이 자식아!
5: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혹여나 분도 분실할까봐 아주 가방에 고이고이 모셔놨어요.
4: 왜냐면 기스를 할까봐.
2: 싫은 거야. 싫어.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야,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이거.
0: 여기에 우리 모든 걸 태웠어.
4: 네, 잘 만들었다.
5: 너무 귀엽네요.
4: 잘 만들었어.
2: 색칠하고 다 한 거야.
0: 우리 뭐 활도 쏘고.
4: 아, 활도 쏘고.
0: 활도 쏘고. 총도 쏘고.
4: 오, 진짜.
0: 이야, 나무도 갈고.
2: 우리 아이스링크.
1: 그렇지.
2: 와.
1: 야, 우리 아이스링크.
2: 아이스링크.
5: 아, 정말로 그게 6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0: 아, 다 할 수 있어.
2: 다 할 수 있어.
4: 맞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벌써 대전이 꿀잼이라는 게 소문났어.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대전으로 왔어요.
2: 와,
0: 맞아.
2: 네. 좋은 소식이다.
5: 부산 중학생들이.
4: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얼마 썼어요, 얼마?
4: 아,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만큼은 재밌게 놀자 해서 생각 없이 썼어요.
5: 한이 맺혔더라고요. 만 원 가지고 살았어 그런지 한이 맺혀서 쓰더라고요.
4: 그래서 영수증 보지도 않았어요, 맞죠?
5: 안 보고 썼습니다.
0: 만 원 갖고선 건강하느냐고 힘들었지. 결과 한번 발표해 주시죠.
6: 사용하신 금액의 남은 퍼센테이지고요. 대전광역시 홍보영상 촬영권. 오늘 팀은 만 원, 5만 원 팀입니다.
4: 저 얼마? 저희 많이 아꼈는데 나름.
6: 10만 원, 20만 원 팀은 총 21만 원 쓰셨고요.
5: 많이 썼네.
4: 아, 내 돈도 아닌데 뭐. 아,
5: 많이 쓰긴 했네.
6: 1만 원, 5만 원 팀은 2만 3천 원.
0: 저 2만 3천 원. 2만 3천 원.
4: 이 정도 가격에 할 게 있어요? 중고한명에 그게 제일 컸네. 히든 카드가.
6: 오늘까지 해서 1, 2, 3편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볼게요.
0: 힐링의 도시, 그리고 꿀잼 도시, 과학, 그리고 오늘 또 체험까지 이렇게 모든 전방위적으로 다 돌아다녀 보니까 대전이 이제 더 이상의 노잼 도시가 아니다. 너무 재밌는 도시다. 예,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2: 네네. 예, 대전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지.
2: 재미에 있어서도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보람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0: 그렇지.
2: 네, 대전시 홍보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4: 밝히겠습니다.
2: 제가 밝히겠습니다. 저 혼자 밝힐 거예요.
4: 왜요? 같이 해요.
5: 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참여하면서 이렇게 대전에 내려와서 이 따뜻함만 느끼고 가도 굉장히 만족스럽겠다 생각했는데 일거양득의 큰 행복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대전 파이팅!
4: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만 원이 됐지만 네. 그런데 진짜 형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전이 내가 고향이지만 내가 떠난 사이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게 많구나. 그래서 할게 액티비티 힐링 정말 무겁지 잘하는 거를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대전으로 놀러 오세요. 컴온 베이비.
2: 가만
4: 사진감. 40개 아니겠습니까?
0: 대전의 변화!
2: 같은 대전!
5: 다른 하루!
4: 얼마면 돼! 또 만나요!
0: 또 만나요! 골겜 도시 대전!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오늘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1: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0: 파라트?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이돌이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는 제나라고 합니다.
4: 제나!
5: 반갑습니다.
1: 아이돌 같은 친구가 왔네?
4: 네.
0: 음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1: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3: 아, 저는 그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4: 싶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3: 하고 싶어요.
0: 혹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3: 저는 힌트 드릴게요.
0: 힌트? 그럼 저희가 맞춰볼게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4: 고세나! 고세나!
1: 이거잖아! 이거 꼭! 이거잖아! 이거! 이거! 발이 이렇게 거 있잖아! 그!
0: 라이브!
4: 장원은 처음이에요.
0: 혹시 장원 형님?
3: 네. 네, 맞아요.
1: 장원 형 메이크업? 드디어 해보는 건가?
0: 그 아이돌 메이크업은 약간 정석 아니에요?
1: 정석이죠.
0: 장원 형님은?
6: 글리터, 핑크, 코랄, 젤리 같은 립.
0: 네. 특히 젤리 립이랑 타무르 립의 약간 유행의 선도자?
1: 화려하고 뽀짝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4: 네.
1: 또 이걸 붙여야겠죠?
0: 아, 붙어.
1: 붙이는 토너.
0: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지난달?
0: 지난달?
3: 네.
1: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한국말을 잘해.
3: 네, 공부하고 있어요.
0: 한국말 공부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3: 오, 오랜만이에요.
0: 그래. 오랫동안?
3: 네, K-POP 팬이.
0: 아~
3: 네, 팬이라서.
0: 다음 번에는 저기 시트백을 가지고 올까요?
1: 그럴라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예. 자, 이제 한번 돌을 살짝 걷어내볼까요? 그러면 이제 좀 촉촉하게 만들려면?
0: 이것도 약간 촉촉한 프라이머인 거죠? 네.
1: 저번이랑 다르게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핑크빛을 내는 약간의 글리터 같은 느낌이 들어간 프라이머예요.
0: 근데 조명을 받으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 약간 하이라이터 넣은 것처럼 되긴 하네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3: 네.
0: 서울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뭐 부산 뭐?
3: 아직 안 가봤어요. 제주 가봤어요?
0: 네, 저 두 번.
3: 아, 진짜로? 와, 너무 부럽다.
0: 너무 좋아요.
3: 부산도 아마 그 인기가.
0: 네, 부산도 진짜 좋아. 억양 다른 거 알아요? 부산.
3: 아, 사투리?
0: 사투리.
3: 모하노.
0: 어디가노?
3: 어디가노? 드라마 보면서 약간 사투리 많이.
1: 맞네.
0: 가야 이런 거 있잖아요.
3: 가야 가나?
0: 유
3: 알아요?
0: 뭐지?
3: 이종석 그 배우.
1: 이종석?
3: 네.
1: 이종석님 나오는 거?
0: 근데 제가 사실 드라마를 잘 많이 안 봐서 처음부터
3: 저는 많이 봤어요.
0: 한국에 온 지 한 달 되셨잖아요.
3: 네.
0: 그럼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예요?
3: 한강?
0: 한강. 지금은 사실 한강 피크닉만 가도 너무 좋아서.
3: 아, 가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 피크닉에 커플.
0: 맞아.
1: 커플. 아,
0: 약간 K-드라마처럼.
3: 네, 솔로 안 가요. 솔로 너무 슬퍼요.
0: 너무 슬퍼요. 이거는 모두가 하는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1: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은 좀 메이크업을 색조를 빡빡 보이게 한번 해보려고.
0: 그건 섀도우인 거예요?
1: 크림 아이섀도우.
0: 노란색도 섞으셨어.
1: 노란색 살짝 섞어서 코랄 받으려고.
0: 아.
1: 또 언더에도 색감을. 장원영 특유의 그 빨간 핑크.
0: 중앙 쪽은 약간 색감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1: 중앙 쪽에 펄을 좀 많이 발려보려고요?
0: 아. 글리터가 딱 올라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 자, 이제 아이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0: 장원영님의 아이라인은 약간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1: 약간 좀 두껍게 그리는 편이더라고요.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채우겠습니다.
0: 배우 메이크업 하시

0: 때는 약간 브라운 계열 수준인 것 같은데 이번엔
1: 블랙? 오늘은 조금 더 어둡게.
0: 어둡게. 초집중 모드. 아이는 확실하게 빼주실 예정인 거죠?
2: 네.
0: 그러면 속눈썹은 어떻게 포인트 주실 거예요, 오늘?
2: 오늘 속눈썹은 쫑쫑 도전해보겠습니다.
0: 쫑쫑.
2: 속눈썹을 굉장히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털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쓸까?
3: 아니요.
2: 안 쓰죠? 이거 진짜 동양인 특징인 것 같아.
0: 아이래쉬 그 샵에 가서 사실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외국 분들은.
2: 아, 연장.
0: 네, 연장으로. 연장. 뭔가 이렇게 네일 붙이는 거 말고.
2: 마스카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가스카라를 묻혀서.
0: 덜어내서 핀셋을 덜어내서 집어가지고.
2: 이걸 또 여기다 집어가지고 갈 거예요.
0: 확실히 디테일하게 되긴 하네요.
2: 불고대를 한번 갈까?
0: 불고대.
3: 불고대?
0: 불고대. 일단 이렇게 나무, 꽃이랑
3: 오,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 신기하네요. 위험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 이게 완전 빠지게 돼요. 불고대를 하면 고정이 잘 되는 거예요?
2: 속눈썹 결을,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3: 이런 그 스타일, 그 인기가 많죠?
0: 이건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 확실히 깔끔해지긴 하네요, 불고대.
2: 털이 많아가지고 완성돼 버렸잖아. 럭키비키잖아, 안 붙여도 돼. 왜 산 거지? 안 붙여도 이렇게 붙인 것처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오, 세상에 참 다양한 눈이 있네요. 애교살을 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커버를 하면서 애교살을 올려야 되는데.
0: 그럼 제나님 이거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그렸었어요?
3: 사실 그 약간 판단 느낌?
2: 판단? 아, 판단? 판단? 아.
3: 보통 여기 밑에 약간 어두운 쉐이더.
2: 어두운 쉐이더 잘못 쓰면 안 돼. 이분이 이거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크서클 심해 보일 것 같아. 지금 일단 눈 밑에 펄이 들어간 스틱인데 좀 크림 타입을 발라놓고
0: 글리터도 넣고 있어요.
2: 애교살을 전반적으로 좀 강조를 해보고 있어요. 이 밑에를 조금 컨실러로 밝혀야겠다.
0: 위에다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2: 네. 아이라이너.
0: 아이라이너? 그림자 지금 해주신 거죠?
2: 그림자.
0: 이거는 어떤 거예요? 뒤트임?
2: 이거는 뒤트임.
0: 뒤트임?
2: 언더 밑에 삼각존 있잖아요. 원형 C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쫑쫑쫑 해야 되는데.
0: 쫑쫑쫑. 아이돌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까닥까닥. 언더 속눈썹 타임.
2: 자, 일단 눈화장이 됐고.
0: 그러면 인간점검 타임. 기대되세요?
3: 네.
0: 하나, 둘.
3: 무서워.
2: 짜잔.
3: 우와. 어, 뭐야?
0: 너무 예쁘죠?
3: 우와, 신기하다.
2: 너무 예뻐.
0: 신기하죠? 너무 예뻐요.
3: 와, 완전 너무 예쁘다. 그 눈이 너무 그러니까 크다.
2: 내 눈이 커요.
0: 오, 예쁘다.
3: 아, 마음이 너무 들어요.
0: 오, 예쁘다. 아직 안 끝났어요.
2: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어, 시작이에요.
0: 이제부터 시작.
3: 기다릴게요.
2: 이제부터는 블러셔가 들어갈 거예요.
0: 원영님은 항상 이렇게 핑크색을 많이 올리시는 핑크. 것 같아요.
3: 빨간색도?
0: 찐핑.
3: 블러셔.
2: 위치는 요즘 눈이랑 되게 가깝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눈 바로 밑에 여기 아까 발라놓은 그 붉은기랑 연결해서
0: 그리고 요즘 딱 볼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도 좀
2: 코도 좀 이어지게 하고 하이라이터가 죽이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터.
0: 핑크핑크. 여기도 이렇게 되게 하이라이터 넣는 거군요.
2: 이걸 해야 돼. 내가 어제 사온 거야.
0: 큐빅인가요?
2: 큐빅입니다.
0: 오. 우와. 그리고 콘서트 갈 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2: 코 노즈 브릿지를 할 거예요.
0: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코 위에 이렇게.
3: 어, 저도요.
0: 그죠, 그죠.
2: 점이 어디 있었죠?
0: 점이 눈 밑에 하나랑 그리고 입 쪽에 하나가 있어요.
2: 점을 하나 제니님 찍어볼래요?
0: 제가 또 주근깨를 많이 집에서 찍어봐가지고 할 수 있어요.
3: 됐어?
2: 톡! 좋았어.

0: 점이 진짜 킬포인 것 같아요. 원영님 메이크업에서.
1: 이제 립을 좀 해볼까요?
0: 립 펜슬도 핑크. 오늘은 다 핑크.
1: 오늘은 다 핑크. 핑크 섀도우로 좀 올려볼까?
0: 입술에다가요?
1: 입술에 요즘 이렇게 번지게 하는 느낌을 많이 쓰더라고요. 번지게.
0: 완전 자연스럽게 되네. 그 뒤에 이제 젤리 립을 만드는 거고요.
1: 네.
0: 이거는 이제 색감이 거의 없는 글로시한 거.
1: 완전 글로스. 필살 무기가 나요.
0: 인이요?
1: 소품으로 이걸 샀어요.
0: 너무 귀여운데요?
1: 이게 있어요, 아이돌이지. 이렇게.
0: 저거.
1: 그럼 이게 아이돌이지. 이게.
0: 진짜.

0: 너무 예뻐요.
1: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
2: 좋아, 좋아, 좋아. Let's go.
3: Bang, bang.
4: Let's go, let's go.
5: 너무 기대되고요.
0: 자, 여기입니다.
2: 와, 너무 예쁘다.
4: 약과.
5: 너무 멋있어 보이네.
0: 이 금연귤 맛있겠다.
5: 저희가 지금 온 곳은 약간 한국 디저트를 또 힙한 카페에서 파는 곳이에요. 또 요즘 또 한국 디저트가 유행이기도 하고 되게 핫하고 외국 분들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6: 귀여워.
5: 하나, 둘. 오! 오케이.
0: 귀여워, 귀여워.
5: 원영님이 이런 포즈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6: 야, 여기 맛있다.
0: 밸런스가 좋네, 음식이. 맛있지?
2: 맛있어요.
4: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진짜 공주처럼 기분 받았어요.

거든. 어머나 날씨가 it's fine. I'm a bitch in hell. Yeah.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띠댕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푸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그 이름은 되게
1: 이상해. 어디 나? 아, 그런 거 안 죽인다.
0: 어? 오이잖아.

はい、ちょっと温度高いで食べてみる。あ、あれ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랬더니 인경을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놓게 한 거야.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에.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모 거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골목의 입구거든요.
1: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1: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1: 네.
0: 황해도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1: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1: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1: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1: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1: 네.
0: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0: 그렇죠.
1: 이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1: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1: 네.
0: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1: 네.
0: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1: 네.
0: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요 위치 그대로. 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1: 네.
0: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3: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3: 우물이요?
0: 예. 한번 보시면
3: 네네.
0: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3: 네.
0: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3: 네.
0: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1: 네.
0: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1: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4: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쓰는 거죠.
4: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4: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4: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합니다.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조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화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네.
0: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from preparing the ingredients to mastering to learn today. And first up, the ultimate Chuseok favorite, 송편.
1: 송편의 유래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신라 사람들이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면서 보름달이 되길 기원하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를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때부터 이제 유래가 전해지는 되게 오래된 떡이에요.
0: With a tradition that goes back generations, today's 송편 will be made the traditional way.
1: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쌀 가루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0: Rice flour is the base of 송편 dough. Simply wash and soak the rice, then grind it nice and fine.
1: 이거는 지금 준비된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반죽을 살짝 익히면 이 반죽이 조금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를 넣기도 모양을 만들기도 조금 편해지거든요.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을 약간 치대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그랗게 빚어서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때 여기가 지금 안 터지고 매끈하잖아요. 그러면 잘 된 반죽이고요. 내가 반죽을 눌렀는데 부셔지거나 여기 이제 금이 가요. 그러면 수분이 모자르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돼요.
0: The dough can be made with plain rice flour or mixed with different ingredients for a splash of color.
1: 이런 재료들이 좀 더 다른 맛과 향을 더 낼 수 있어서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빚는 이유도 있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 하얀색 외에도 좀 다른 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0: When it comes to traditional food, the little details really do make all the difference. But with all the time and effort that goes into making dishes like this, why are they becoming popular again with younger generations?
1: 할메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20대랑 30대 초반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옛 음식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SNS나 이런 걸로 좀 유행을 타는 아이템들을 딱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Now that the dough is ready, it's time to make the fillings that give 송편 its flavor. From nutty sesame seeds to sweet chestnuts and mung beans, there's plenty of goodness packed inside. Three fillings, each with its own unique flavor. Now, let's get them ready.
1: 깨를 지금 너무 다 으깨면은 저희가 나중에 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빻고 반 정도는 갈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0: Finding just the right texture for each ingredient is all part of the fun of making 송편.
1: 담백해요. 담백해서 되게 맛있어. 조금 나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단 거 좋으니까 약간 깨소 같은 거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녹두소 같은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All three fillings are ready, so everyone can pick their favorite. Now, it's finally time to start shaping the 송편.
1: 송편은 이렇게 밤알 크기 정도로 띄어가지고 밥그릇 모양으로 이제 깊숙이 넣어야 내가 소를 듬뿍 넣을 수 있고요. 소를 넣고 숟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서 이 테두리 반죽에 밤이 묻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요 흰 반죽끼리 잘 붙여주세요. 터지면 안 되니까요. 주먹으로 적당히 쥐어서 공기를 빼주고 소랑 반죽이 밀착되게 엄지손가락을 밑에 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요거를 송편 양 끝에 이렇게 살짝만 쥐어주시면 요거 사이에 선이 살짝 생겨요. 그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까지. 이렇게만 해주면 누구나

0: 좀 편하게 전통 송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1: In no time, the steamer is filled with beautiful half-moon songpyeon. All that's left is to steam them to perfection.
0: 송편이 찔 때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송편과 송편 간격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좀 두고서
1: About 20 minutes over high heat. And the moment the lid comes off, a fragrant cloud of pine fills the air, revealing glossy, freshly steamed songpyeon. Beautiful songpyeon in five vibrant colors. Chewy on the outside and packed with sesame, mung bean, and chestnut fillings. A colorful chuseok spread that's a feast for both the eyes and the taste buds. 다음은 up is 다식, a traditional Korean treat that packs delicate patterns and plenty of sweetness into every tiny bite.
2: 다식은 이제 한자로는 차 밭자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차 마실 때 같이 먹는 음식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찻잎이 한국으로 건너올 때 이 찻잎을 이제 압착해가지고 눌러서 이런 원형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형 모양으로 재료를 눌러 찍는 지금은 이제 각종 곡물 있잖아요. 견과류도 그렇고 곡식류, 콩 이런 것들을 가루 내어가지고 꿀로 버무린 다음에 틀에 찍어서 그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빚는 거를 이제 다식이라고 해요.
1: 다식 molds come in all kinds of shapes and sizes. And choosing which ingredient goes with which design is all part of the fun. Different ingredients bring different colors and flavors, and that's another part of 다식's charm. Can't find the traditional ingredients? No worries. With easy to find almond flour, 다식 can be made just about anywhere in the world.
0: 치즈 다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이제 아몬드 가루예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를 바로 쓰셔도 좋고요. 오븐에다가 살짝만 구워가지고 수분을 좀 날려주셔도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아몬드 파우더에 이제 황치즈 가루를 넣어주실 거예요.
1: Now it's time to add the honey that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Gently work the mixture with your fingertips until there are no clumps left.
0: 악수하는 힘으로 이렇게 지었다가 눌렀는데 안 부셔져요 이러면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된 거를 좀 쳤을 때 이렇게 부셔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1: Now for the highlight of making 다식, pressing in those beautiful patterns.
0: 다식 틀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다식 틀 안에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1: Set the mold to just the right height, then fill it with a prepared mixture.
0: 지금 틀에 이렇게 가득 있는 것 같아도 다식 방망이로 넣고 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가루를 넣으실 때 조금 다식 높이에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1: Use the 다식 press to pack the mixture firmly into every corner of the mold.
0: 좀 힘을 주고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이 조이스틱을 돌리듯이 눌러서 살짝 돌려주셔야 얘네가 좀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그 위에 가득 차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루를 한 번 더 얹어주셔야 돼요. 소복히 얹어놓고는 이 위에를 꾹꾹 눌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1: Smooth out the uneven top and make it nice and flat.
0: 우리가 날개를 세웠잖아요. 다시 날개를 옆으로 해준 다음에 얘를 밑으로 쑥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식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주면 다식 완성입니다.
1: 타다! The hidden pattern comes out crisp and clear. Wow! Just look at all those

0: colorful, beautifully patterned tashik filling the table. Add a warm cup of tea, and everything's ready for the perfect Korean dessert experience.
1: Chuseok인데요. 명절을 맞아서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선물하면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환술은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마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나 기술들이 펼쳐져 있는 연희를 환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마술을 해왔는데요. 중3 때 제 친구가 제 눈앞에서 실제로 카드 마술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발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직접 그 마술들을 좀 찾아보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마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연미복을 입고 부채 마술을 해왔는데, 그걸 본 이제 심사위원분께서 아, 이 부채라는 오브제와 연미복 그 의상과는 이게 매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 연미복을 입지 말고 한복이라든지 이런 좀 소재와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상과 모든 오브제들을 한국적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전통 마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옛날 고서나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구와 복원, 재창작을 거쳐오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1: 저는 원래는 배우 활동을 했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이제 쭉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술사들에게 연기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기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매직 드라마 형식으로 이제 마술 극을 이제 대학로에서 올리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술을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을 올린 그 작품은 이제 화우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4월에 봄이 되면은 이제 꽃이 흩날리면 이제 그걸 꽃비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좀 상상하면서 저희가 그때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창작해가지고 이제 마술이랑 함께해서 매직 드라마라는 타이틀로 화우라는 작품을 했고,

한술극단 담은요. 일단 담이라는 그 명칭은 시그니처 그 액트에 항아리가 주된 그런 소재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항아리 담자의 의미도 있고 담자가 되게 저희와 맞는 지점이 맞는 한 많은 한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야기담, 항아리담, 뭐 아름다울담,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담자라는 게 너무 내 마음에 들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환술극단 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0: 마당극 형식으로 이렇게 진짜 저작거리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또 거리 공연 형식의 또 공연이 있고요.
1: 그 저작거리에서 하는 걸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실제 이제 풍물하시는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 라이브 음악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실제 예전에 놀이패처럼 이렇게 놀이패처럼 해가지고 만든 공연 뭐 전통마술극 환희라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0: 환희 같은 경우도 매직 드라마 화우처럼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아무래도 관객들이 그런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1년째, 결혼 11년째지만 계속 첫사랑인 듯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마술을 보통은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해도 한 명은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로만 하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듀오 마술사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하게 되면 장점은
0: 둘이서 한 시간 공연을 소화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도 할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한 동안 준비해서 또 무언가 또 다른 무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없는 시간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무대가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둘이서 한 시간 넘는 공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1: 많은 마술들을 이제 조금 호흡을 맞춰가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0: 그리고 이제 무대마다 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 무대가 있는데 그것 또한 둘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금 다양한 걸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서 거의 많은 무대를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둘의 장점이 아닐까.
2: 왕영합니다. Aus Südkorea. Oriental Magic Dom.
1: 독일의 뉴커머쇼 축제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버라이어티 한 종목들, 뭐 서커스, 마술, 뭐 아크로바틱, 저글링 등 모든 기회 중에 독일에서 공연한 적이 없던 아티스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독일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그런 큰 공연이자 축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0: 이번에 독일에서 공연했던
1: 화수분이라는 작품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 그리고 뭐 신명에서 풍요로 가는 길이 큰 주제인데요. 그래서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무대에서 저희가 뭐 꽃도 만들어내고 먹을 거 뭐 과일 한 바구니도 만들어내고 우산도 나오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 통에서 뭔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네. 그런 형식의 이제 네. 마술 작품입니다.
0: 받은 상은 서커스 롱칼리라는 상인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건 저희 관객과 함께 하는 호흡이 너무 좋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제 여유를 한번 잠깐 주기도 하고 그리고 관객과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 컨택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이나마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좀 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희도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0: 사람들이 저희를 이제 뭐 예전에 사라졌던 어떤 한수를 이제 지금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창작해서 아 지금 이게 뭐 이 시대의 환술이구나 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1: 사람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너무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0: 영목 엄마!
1: 어디야? 빨리 와, 배고파.
0: 영목 엄마!
2: 자기 나이에 맞는 영화를 극장 안에서 함께 본다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K-Story brings you the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is Chuseok. Based on an original webtoon by the creator Korita, it was produced as short-form episodes lasting around 2 minutes each. It received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audiences at this year's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leading to theatrical screenings and a commercial theater chain, a major breakthrough for a vertical format work. It was directed by Lee Junik, known for the feature film The King and the Clown. Talented actors fill out the cast. Jung Jin-young, Lee Jung-eun, and Byun Yo-han warmly portray a family resolving the issues they face.
1: 요리 백진중. 요리를 못하게 된 병이죠.
2: 아주 깊게 놀이다.
3: 결정 10점 쌓이면 이혼이에요. 지금 40년 밥상 차려주겠는데 아버님한테 복수하고 싶으시겠어요?
4: 그냥 배달 시켜요.
5: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6: 싫다.
3: 나 누군가의 밥이 아니다.
0: 여기서 Shall we watch My Father's Table together? Since the start of their marriage, Hang has been quite the critic at the family table. He is very expressive about how he feels about his meals. Uh-oh. He's not going to let this just pass. Thankfully, Sunae's cooking skills evolve day by day so that most home-cooked meals pass without complaint from Hang. That also means that Sunae spends many hours tied up in the kitchen. So, on just another ordinary day.
3: Hey, 여보.
7: 어디야?
3: 장 보러 나왔어요.
7: 빨리 와, 배고파.
0: Hang calls her to pester her about his next meal.
3: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냥 점심만 대충 차려 드세요.
7: 국찌개 없이 밥 못 먹는 거 알잖아. 빨리 와서 된장찌개 끓여줘.
0: What now? Just then. She blacks out.
7: 여보, 엄마!
3: 오셨어요?
0: Well, at least it didn't turn out worse.
3: 모르겠어요.
0: She get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nd returns home.
2: 오범증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복 엄마, 밥!
0: But there's something not quite right with Sunae.
2: 너 컴컴한 데서 뭐해?
3: 된장찌개요. 그거... 어떻게 끓였는지 생각이 안 나.
2: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3: 냄비만 봐도 어지럽고요.
2: 여보!
1: 요리 백지증이다. 요리 백지증. 안순애님은 요리를 못하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0: It's a shocking situation for Hang.
2: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1: 보통 이런 증세는 일시적이니까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2: 잠깐. 그럼 그동안 내 밥은?
0: So their household faces a change.
1: Hang
0: enters the kitche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2: 맛있게 뭐 어렵다고.
0: But it can't be all that easy, can it? 에이. It's one problem after another.
3: 아직이에요? 아, 배고픈데.
2: 아, 좀 진득하게 기다려. 답했어.
0: He faces a complaint that he has voiced many times. He finally manages to get the meal ready.
2: 뭐 보기보다 괜찮지?
3: 보기보다 별론데요.
0: The tables are turned.
3: 멸치 육수를 못 내면은 다시 따라도 넣지. 이거 된장찌개 아니에요.
2: 말이 너무 심하네. 아무리 맛이 없다 해도 내가 당신 위해서 고생해서 만든 음식이야.
3: 너무해.
0: And Sunae is not about to 고생이요. go easy on him.
3: 나는 애 둘 없고 끌고 시장 가서 콩 사다가 매주담 가서 된장 만들어 가지고 찌개 끓였어요. 40년 동안.
0: And another thing.
3: 오늘 요리는 벌점이에요.
2: 벌점?
3: 앞으로 당신 만든 요리가 맛있으면 칭찬,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드릴게요. 벌점 10점 쌓이면 그때는 우리 끝이에요.
2: 끝이라니?
3: 벌점 10점이면은 이혼합시다.
2: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누구 협박해? 누가 이혼하자면 무서워할까 봐.
0: He talks big, but he seems quite flustered. From that day on, he enters cooking purgatory. Today's menu is a fluffy 계란찜 steamed egg dish. However, what does he resort to doing? He switches in delivery food. 윌슨의 notice?
2: 어때?
3: 아, 괜찮네요.
2: 배달 음식 구별도 못하잖아. 괜히 그동안 힘들게 요리했네. 앞으로는 그냥 싹 다 배달로.
0: Uh-oh. Just then.
6: 여보! 여보!
1: 배달 음식이 난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신체에서 그런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0: So home-cooked meals are mandatory.
2: 우리 며느리가
0: This time their daughter-in-law cooks. Her cooking looks Surely she deserves a penalty. But hey, what?
3: 아우, 잘 먹었다.
2: 왜? 아니, 대체 왜?
0: Hang takes it personally and stays up late to cook his pièce de résistance.
2: 어때?
3: 싱거워요.
2: 너무하네. 밤새 잠 설쳐가면서 끓인 건데.
0: What? 그래도 뭐 솔직히 More penalty points?
3: 먹을 만해요. 그래서 오늘 곰탕은 칭찬 드릴게요.
2: 칭찬을 준다고?
0: Oh, he gets a compliment.
2: 칭찬을 다 받네. 칭찬을 받아.
3: 오늘 저녁은
2: 아이 가을엔 도토리 먹이지.
3: 오늘 저녁은 짜장면으로 하죠.
0: Hung continues to cook up a storm. Just what did the compliments really add up to? And will Hung be able to save his marriage? A story that is not unlike our own. This is My Father's Tabl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Director Lee Junik took on the challenge of creating short-form vertical screen content for the first time.
8: 가로 영화만 14편 찍고 세로 영화를 처음 찍었는데 가로인지 세로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느꼈고요. 세로로 보면서 인물 하나하나 내면을 아주 깊숙이 엿보는 듯한 그런 게 가로에서보다는 훨씬 더 내밀하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가로보다 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Infused with director's signature warmth, a family drama was created that stands apart from typical short-form contents.
8: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쇼폼으로 좀 확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쇼폼을 접근하지 않았던 관객들도 쇼폼을 즐길 수 있게끔.
0: Actor 정진영, who plays the husband and father, Hung, he says he was captivated by the

0: power of the story.
1: 네 번 읽어보니 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제작비가 큰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태생 자체가 근데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감독님과 또 정우 씨를 비롯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오밀조밀한 그 산꼭대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철거 직전의 동네거든요. 거기서 행복하게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0: It was Chung's first go at short-form content.
1: 쇼폼의 연기법이라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영화 연기법, 쇼폼 연기법 구분해서 읽던데 저는 사실 배우로서는 딱히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0: After long years of being responsible for her family's meal, Sunae is a wife who suddenly hands over the kitchen duties to her husband. Actress Lee Jung-un brings the character to life.
2: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들어서 밥을 하기 너무 싫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버지도 삼시세끼를 꼭 집에서만 드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좀 힌트가 많이 되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집에서 밥은 꼭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던지는 역할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고 재밌다. 약 올리는 맛이 있어서 저도 새삼스럽게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A short format, heartwarming storyline, something audiences can identify with, and it's the short 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e character Kay's story zooms in on My Father's Table.
3: 우울증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명복 엄마, 밥!
0: For 40 years, the ruler of the household, Anna Terrence, at the dinner table. However,
4: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3: 그까지 꽤 어렵다고.
0: Now a novice cook who struggles to get meals ready, husband and father Hang. Actor Jung Jin-young plays the role. He portrays the evolving inner world of Hang, who is making meals for the very first time in a manner that is both humorous and deeply nuanced.
1: 나이도 그렇고 늙은 부부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이 느끼는 사랑과 젊음에 대한 아련한 향수 같은 것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어서 일부러 막 내가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0: Look forward to a masterful performance that is both moving and funny. This is the Legend Snack original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코, 판소리, 수군가를 일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마 대왕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대령하라.
1: 오늘의 특별 요리 대령합니다.
2: 가지 셰프,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1: 오늘 준비한 특별 요리는 해삼들이 보내온 바다 이끼와 싱싱 해초를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 시켰는데요. 용궁에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기다려라 토끼야. 내가 널 만나러 간다. 자 이제 갑니다. 대왕님 위해서.
1: 저는 줄행구를 좀 발레에 조금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유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레에서 많이 차용을 해와서 이 자라라는 해양동물의 어떤 유연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육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배우로서 좀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같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한 도전적인 걸 안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인물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2: 이제 해마대왕은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점점 말을 더듬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3: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판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0: 와, 육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 빨리 토끼를 찾으러 가야겠는데 어떡하지? 자기 잠깐만!
4: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네 발로 다니는데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너 육지 동물 맞아?
0: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4: 자라라고? 오,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림이 다람쥐야.
0: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4: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회의가 열리니까 곧 나타날 거야.
0: 고마워 다람쥐. 우와!

0: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궁전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뭐? 바다 궁전에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4: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 입 베어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3: 정말 내 털이 고아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4: 아이, 그럼! 그리고 넌
5: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바다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멋진 바다궁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3: 선물이요? 무슨 선물?
6: 아직 모르나 봅니다.
3: 뭘 몰라요? 자라야,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토끼야. 멋진 토끼야.
7: 네.
3: 이제 너의 간을 내놔라.
7: 무슨 간?
3: 토끼야, 혹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간 아니니?
7: 이거요? 이거 당근인데?
6: 당근?
3: 다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라야, 너 빨리 말 좀 해봐.
4: 예, 당근이 맞습니다.
7: 네, 이거 당근 맞아요. 근데 제 간은 왜요?
6: 잠깐! 해마 대왕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기운이 없으시고!
8: 말을 더다다다 더듬으신다.
7: 그런데요?
6: 그 병에는 토끼의 간이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자라가 널 데려온 것이다.
7: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0: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예요. 벌써 예.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자,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배우들한테를
0: 배우들한테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 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맞은 게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세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2: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 아 진짜? 아 진짜예요?
3: 아, 진짜요?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3: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리고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1: 정말 저희를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1: 안녕.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렇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3: 열감.
1: 네,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특구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그냥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4: 토리든.
1: 그 파란 색깔.
3: 파란 색깔.
1: 네네네. 아, 소주 중독하는 거네.
3: 아,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이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런 건가요?
3: 린제이.
1: 네.
0: 꿀 그거.
1: 맞아요. 가루,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네.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없어요.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네.
5: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5: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

0: 떨어지니까 네. 모자를 쓰고 싶어도 조금
1: 그쵸. 답답하죠.
0: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2: 탈모 노 탈모.
1: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좀, 뿌린다거나
0: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1: 나이스.
0: 아니면은 네. 그
1: 뭘까요?
0: 빛이 뿌리면은
2: 아, 뿌리
0: 시원해지는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1: 리프레시
0: 해요.
1: 하는 거 네, 네. 저도 많이 썼습니다.
0: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2: 오,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0: 네. 닥터포예요.
1: 닥터포예요?
0: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2: 닥터포 헤어.
0: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오. 쓰는 거 같아요.
2: 종류를 다르게 써요?
0: 네. 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1: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0: 네, 맞아요.
1: 그 녹색.
0: 맞아요. 녹색.
2: 저도요.
0: 그래요?
2: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0: 그거 써요. 네.
2: 아, 녹색
0: 맞아요.
2: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그리고
0: 맞아요.
2: 머릿결도 괜찮나요?
0: 네.
2: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3: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1: 패드.
2: 어떤 패드일까요?
3: 그 당근 당근 패드.
1: 당근 패드.
2: 당근 패드.
1: 스킨푸드.
3: 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4: 그냥 픽서만 더 쓰는 픽서? 것 같긴 해요.
1: 그 침냄새 나요?
4: 조금.
2: 아,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고
2: 네. 조지가
1: 건강하세요.
2: 저희 오네오프라고
0: 많이 뵀어요.
2: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1: 그러니까
2: 이게 집중이 되나 봐.
1: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2: 책 읽는 맑은 내과?
1: 그렇죠. 그래서
2: 예.
1: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예.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2: 좋아요.
1: 와, 이거다.
2: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1: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2: 여기다 이거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1: 그렇죠. What is history?
2: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자, 가보죠.
2: 네.
1: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2: 예.
1: 마음의 양식과
2: 예.
1: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2: 예.
1: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내과.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2: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와우! Wow.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뭐 침냄새 난다. 네.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네. 자, 그럼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어,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요.
0: 느낌
1: 그냥 화장품 네.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네.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 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제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오, 뭐야, 이거?
0: 오,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예.
1: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네.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네.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뭐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네.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네. 아, 오,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콧구멍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네.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네. 모델링 팩은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네. 자,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네.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네.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1: 예. 그리고
0: 두 스푼?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0: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받아드리도록
0: 네.
1: 할게요.
0: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0: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

0: 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이렇게 하면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예.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어후.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비트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투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이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샀습니다.
1: 뭐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아,
0: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그렇죠.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렇죠.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니 그냥
1: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네.
0: 아 확실하게
1: 뭐하자고.
0: 자.
1: 네.
0: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네. 오. 오.
0: 시원하죠?
1: 오.
0: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0: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1: 오.
0: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1: 오.
0: 아, 저, 아, 오. 아, 저거야.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그다음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
0: 오!
2: 진짜
0: 정말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1: 네.
0: 다니면서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0: 그쵸.
1: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1: 예.
0: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1: 그런 느낌. 이렇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1: 네.
0: 리뷰해봤고요.
1: 네네네.
0: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1: 네.
0: YC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1: 네.
0: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긴장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씨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였지만 네. 그래도 그 인터뷰도 이제 영어를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래도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0: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어, 한 번 봐도 돼요? 아,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0: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0: 와, 감사합니다. 퓨진 마이 라이프.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0: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0: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예,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1: 예,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0: 안녕.
2: 아, 이거 왜?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2016, an excavation site in Osongu,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A sword discovered in a small tomb astonished everyone.
1: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2: 평양 정도에서 나왔으면은 그래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3: 동병철건이라는 형태는 한반도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0: At first glance, it looked like an ordinary old sword, but many secrets were hiding inside it.
2: 철이라는 것이 확실히 고온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철이 훨씬 더 그 중요한 광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청동이 더 비싸요. 청동이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금속으로 청동인 거고.
1: 칼을 차보면은요, 칼의 그 칼 자체는 칼집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만 바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청동이 더 낫겠죠.
0: The handle was likely made of bronze to emphasize its high value. When and where was this sword made?
1: 이러한 동병철검은요, 주로 나오는 곳이 중국의 서남부 지역, 현재 운남하고 사천 일대가 되겠고요. 또 한의 부분이 이제 만주 일대인데요.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동병철검이 나오고
2: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동병철검은 기원전 2세기나 기원전 1세기 그 시기에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오송에서 나온 거는 AD 2세기,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그게 좀

0: 되게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1: About 200 years after it was made, the sword was discovered in a tomb more than 1,000 kilometers awa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owner of the tomb someone of a high social status?
2: 라는 유물이 워낙에 흔히 볼 수 없는 유물이기 때문에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이겠지만 무덤의 형태를 보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무덤들하고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작고 또 같이 출토된 유물들도 그냥 평범한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층이긴 하겠지만 아주 독보적인 그 위세를 보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The size of the tomb and the other relics found in it were not particularly extraordinary. However, the sword looked notably different from the other bronze-handled iron swords from China. Its overall shape, including the handle, was similar, but the edge of its handle was cut off. What could be the reason?
3: 이 청주 오송의 검은 특별해요. 엄청나게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이게 이 뒤에 손잡이 뒤에 끝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리들을 박아 놓는데요. 이 고리 부분이 없이 이걸 다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아마도 이 검을 하도 오랫동안 쓰니까 검을 교체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끼우고 이것을 잘라버렸으니까 이걸 밑에 빼준 나온 그 칼을 다시 이렇게 휘어서 붙여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1: What was the reason this sword was in use for so long, even to the point of damaging its valuable bronze handle?
3: 청주 오송에서 발견된 칼은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좀 다른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는 상징성, 멧돼지 할아버지가 썼을 법한 그러한 부역칼을 쓰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부역계통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집안의 갑옷처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This sword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like a family heirloom, possibly to show that its owner was from Puyo. The significance of Puyo at that time was exceptional.
3: 우리가 삼국을 이야기할 때요, 신라와 가야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부여 계통이었어요. 지배 집단들이. 자, 북부여, 그래서 부여 나오죠.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요. 다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나옵니다. 부여 계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건국 신화라든지 역사 기록에 잘 남아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울 정도로 부여 계통의 유물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부여 계통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유물이 나왔으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1: This bronze-handled sword still remains a mystery. Hopefully, someday it will pave the way for writing a new chapter in Paechje's history.
4: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1915년 또 홍수 시에 이곳이 없어졌습니다. 폐허 상태로 터만 남아있던 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학술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 지금 유물은 수건을 한 상황인데 지금 공모포가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저희들 갖다 놓은 상황인데

아마도 이게 산성이다 보니까는 금속으로 된 호는 이동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렇게 감싸게 만든.

0: 이곳은 그 공기고로 초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 아랫부분은 그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유실이 되어버리고 일부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목모포의 부재가 철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폐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창고 내부고 여기는 창고 바깥의 배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바닥에서 그 총포의 탄환인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1: 이게 목모포의...
0: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모포의 총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사시설이니까는 백령의 전체 그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획득을 했고 조선 후기의 그 무기 연구와 총포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룡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룡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Okay, let me choose my stirrup. This way. In 2003, we have a big typhoon hit this mountain area.
1: 21년 전인 2003년도에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태풍 매미가 이 절벽 사면을 치고요. 돌들이 좀 들고 일어나면서 파헤쳐 시작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노출이 됐습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형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좁은 공간에 굉장히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형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매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어린이들이나 국민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자연유산 발자국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실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발자국의 표면에 훼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의 색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인성이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색을 칠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관리 계획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높은 계층의 문어입니다. 석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자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고분군은 그 구산동 이호분입니다. 구산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삼산리 고분군으로 지정되어서 조사가 되고 헤텄던 고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급하게 조사했다라는 그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피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서 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를 추정해봤을 때 직경 13mm 정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전성기의 가야 고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봉분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신라로 넘어간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계층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호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배장묘가 하나가 조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이나무 토기가 세트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당히 이제 비싼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시대의 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석회를 바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흙들을 다 제거하고 석실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자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 중에 무슨 조사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고학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이 딱 나타나면서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 학자들이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헌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은 이제 이 날짜가 바로 서울 수호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급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성백제인의 토목기술이 현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훌륭했다. 이 구덩이 안에서 동물 유체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0: 저희가 2017년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가서 이 성벽의 흔적을 찾았고요.
1: 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메인의 기술은 혹은 주요 기술은 판축 기술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축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물성이 다른 흙을 켜켜이 집어넣어서 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의 흙 덩어리를 일종의 판괴라고 하고요. 그 판괴가 모여서 거대한 토루, 그러니까 흙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루들이 모여서 풍납토성의 성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 안에 판축기법뿐만 아니라 각종 토목기술이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판축의 정연함, 그리고 판축 구조물의 완벽함은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3.8km 이상 되는 이 왕성을 아주 견고히 축성하려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진구인데요. 중에 자연재방층을 파서 이 지진구를 맨압을 했습니다. 홍납토성에서 지진구는 총 3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지진구의 의미는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를 할 때 전체 공사의 편안함을 바란다든지 그리고 이제 왕성의 번영을 바란다든지 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를 축조를 할 때 요 아래쯤,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자연재방 면에서 계속해서 의뢰의 후열들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 동물은 소나 말의 대형 포유류, 그리고 개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성벽을 축성하는 일이 당시에도 굉장히 쉽진 않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안전을 바라고, 그리고 원활하게 성벽이 축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일종의 행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1: 되게 쫄깃쫄깃해.
2: 자, 갑시다. 자, 여기가 어디냐?
1: 어디예요?
2: 여기가 이제 용흥궁이라는 곳인데.
1: 용흥궁?
2: 용흥궁. 예전에 철종이 사셨던 곳이에요. 철종. 세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전순 헌철 고순. 오,
1: 그래도 비교해서 최근.
2: 최근 고순 순 고철. 아~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셨던 거지. 거기서 못 사시고.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긴 절 같은데?
1: 여기인가?
3: 여기 절처럼 생겼네요.
0: 그러니까요.
2: 여기가 거기구나.
0: 그 뭐예요?
2: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0: 아, 여기 실제로 지금 미사를 여기서 하네.
1: 그러네.
0: 그리고 이렇게 사제분들 들어가서 이제 미사 준비하실 때 약간 그냥 저런 문이 아닌데 저런 약간 한국적인 느낌으로 문을 해놓으니까.
1: 한지로.
0: 네, 한지로 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1: 그니까. 이런 데가 있었어?
2: 이제 뭐. 아, 지금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문 있잖아요.
1: 이거요?
2: 네. 네. 이 문이 영국에서 온.
1: 이게 영국에서 왔다고요?
3: 대박.
2: 영국에 왔다는 힌트가 있거든요.
1: 영국? 그
0: 열쇠.
1: 매너스. 메이크 잇.
0: 손잡이 아니에요? 네. 손잡이? 요거 열쇠.
3: 이거는 한국적인 건데?
4: 잠깐만.
2: 문의를 한번 보시면.
3: 이거 아니에요?
0: 영국. 하여튼 그 국기가 있네요.
1: 어?
0: 네.
3: 아, 이거.
1: 대박이다.
0: 와, 대박. 형 여기 지금 다 역사가 쫙 있어요.
1: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가 최초의 한옥성당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0: 여기가 제일 최근이네요.

0: 짜잔, 와.
1: 와, 뭐, 뭔 소리가 들리네?
0: 소리가 들리네.
1: 우와야.
0: 소창 체험관.
2: 오, 오늘 천 짜는 거 배우나?
3: 어, 뭐, 맛있죠?
1: 와, 대박. 와. 우와. 근데 여기는 다 약간 힙하다. 그죠? 맞아요.
0: 약간 힙한 느낌이 있어.
1: 힙한 느낌이 있어.
2: 나 인스타 감성이에요.
1: 완전 진짜 인스타 감성.
4: 완전 트렌디한데요.
1: 소창 전시관.
0: 소창 전시관.
1: 아, 근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
0: 그니까.
4: 우와, 안에 뭐야?
1: 우와.
0: 자자. 소창의 재료, 목화.
1: 우와. 이게 형 카페 목화 그거 맞죠?
2: 카페 목화요?
0: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1: 아, 카페 모카 문익점 선생님이 들여온 카페 모카 아니야?
0: 아, 그렇지 그렇지.
2: 이걸로
0: 이게 진짜 모카야?
2: 맞아요. 원단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0: 우와, 우와.
1: 이게 그 꽃이에요?
2: 이게 맞아요. 모카꽃.
0: 야, 근데 신기하다. 모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4: 이게 무슨 소리죠, 근데?
2: 아, 이거 실 짜는 소리 같은데요?
4: 실 짜는 소리.
0: 근데 진짜? 소창 직조 시연관.
1: 와.
5: 애기 이제 기저귀.
2: 맞아요.
1: 아, 기저귀를
0: 그만큼 되게 연하다는 거잖아, 그치?
1: 와, 근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거를 1cm 만드는데.
0: 그래서 이제 옷감이나 이런 게 비쌌구나.
1: 그러니까.
0: 비단이나 이런 것도 좀 비싸.
1: 그러네요.
3: 저 제가 차 한번 따라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따르는 방법이 있나요?
3: 아, 그럼요. 제가 한복 입었잖아요.
0: 네. 아, 오, 또 확실히 또.
3: 이렇게.
0: 원래 이렇게 조금 일단.
3: 네.
0: 천천히.
2: 어?
0: 잠깐만. 오, 향이.
3: 오, 엄청. 고소해.
1: 와, 맛있네요.
0: 응?
1: 오, 약간 고소하지 않나요?
0: 오, 약간.
1: 둥글렛. 자, 이 뭐지? 둥글렛인가?
0: 살짝 무맛.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소고기 묵국에서 소고기랑 맞아요, 맞아요. 소고기랑 소금 뺀 맛.
1: 그건 그냥 묵국 아니에요?
0: 그렇지, 묵국.
1: 아니, 묵국에서 소랑.
0: 소고기랑 소금 뺀 맛.
1: 빼면은 어. 그 묵국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쌀 묵물 아니에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6: 저 강화군 문화관광 회사입니다.
0: 아. 근데 선생님, 요 차가 어떤 차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유출을 해봤는데.
6: 거의 99% 맞으셨어요.
0: 어? 이봐!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1: 맞네요!
0: 이거 어때 이거?
6: 순무차예요.
0: 순무?
6: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길다랗게 하얗게 생긴 거고 순무는 작고 하트 모양 느낌이다. 그런데 표면이 약간 그 보라색이다.
1: 너무 맛있네.
0: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직조 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 목화 씨는 진짜 저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6: 네,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0: 와,
6: 네. 한번 만져보세요. 속에 뭐 있어요? 자, 만져보세요. 속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
0: 약간
6: 있어요?
0: 씨앗 같은 게 있다.
6: 네네. 네. 그 씨앗을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0: 이거 안에 씨앗 같은 이거? 게 만져줘.
1: 선생님이 네. 가져오신 거잖아요.
6: 아니죠. 누가?
1: 문익점 선생님.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선생님 공부하고 오셨나요?

0: 봐요.
1: 이게 진짜 무엇이군요, 이게.
2: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3: 여기 이 집이 평화직물이라는 직물 공장이었어요.
2: 여기가?
3: 네네네. 강화도 전체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직물 공장이 약 130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강화 소창으로 만드는 건 평직이라고 해서 날씨라고 시시라고 이렇게 교차합니다. 이렇게 네. 계속.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요겁니다. 아. 예쁘죠?
4: 네, 너무 예뻐요. 이거 찬장 받침대도 예쁠 것 같네요.
5: 와, 너무 예쁘다. 네.
3: 아, 저희 동광지물이라고 요거 직접 체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2: 저희가 만들어보자고요?
3: 네.
4: 너무 좋아요.
5: 그럼 되는 거예요?
2: 진짜요?

0: 오, 완전 삼박인데요,
1: 아는. 우와.
2: 삼박냉천.
3: 어. 이거 중녀가 하는 거 맞네.
1: 그래서 이제 옷감이나 이런 게 비쌌구나.
2: 그러니까.
1: 비단이나 이런 것도 네. 비쌌나.
4: 좋아.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와. 우와.
1: 우와.
2: 우와.
1: 우와.
2: 와, 대박.
0: 여기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2: 형, 여기 동광소창공장이래요.
1: 우와. 처음 보.
2: 근데 천장 너무 이쁘다.
4: 여기 한번 돌아보죠.
2: 이게 실제로 사용했던.
4: 아, 그러신 것 같아요.
2: 그런 기계들인 거죠?
4: 실제로 쓰셨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진짜 아, 사용하시던 진짜, 거네.
2: 맞아요, 맞아요. 네. 사용감이 진짜 대형숲.
5: 우와!
2: 공장 쉼터네요.
5: 대박!
4: 아니, 너 되게 예쁘다. 엄청 예쁘게.
3: 아, 여기가 체험하는 데인가 보다.
4: 응.
3: 한번 눌러봐요.
4: 예. 1번과 3번.
5: 교체됐죠.
4: 신기해.
2: 와. 아, 그러고.

0: 지금부터 누가 제일 예쁘겠잖아. 시합을 할 거예요.
1: 배틀로 배틀을.
0: 예.
1: 아.
2: 와, 이게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3: 이렇게
2: 탁 탁.
3: 이거 아까 그 기계가 하던 거네.
0: 똑같아요.
3: 내가 봄이보다 잘한 것 같은데?
1: 에이 설마. 봄이 아직도 못했어?
4: 다 했어요.
1: 다 했어?
0: 제일 잘하셨어요.
3: 저요? 와. 아 진짜 어떤 면이 훌륭했을까요? 물론 모든 면이 다 괜찮았겠지만.
0: 이 옆선과 네. 짜임새 간격이 네. 제일 완성품이에요.
1: 아 진짜?
0: 제일 잘하고.
1: 어 근데 진짜 약간 제 건 약간 뒤죽박죽하긴 해요. 뭔가.
0: 네 맞아요.
3: 여기서 봐도 조금.
1: 어 약간 내 얼굴처럼 늘어나 있어요.
3: 아 근데 개성 있어요.
1: 아니,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다 비슷하나 봐. 그럼 이 중에 그럼 2등은 혹시 누굴까요? 아
0: 여기 2등 언니.
5: 1, 2등, 1, 2등.
1: 아 근데 보미는 뭐 전공자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리고 내가 서치를 좀 해봤는데 네. 교동도라고 또 강화도에.
3: 교동도.
1: 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동도 안에 교동 대룡시장이 되게 유명한 그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그 북한 주민이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거죠. 이제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 있던 연백시장이라고
3: 네. 연백시장.
1: 연백시장이라고 있던 그 시장을 생각해서 그 교동에 시장을 만든 거야.
3: 그렇게 활성화가 됐구나.
4: 그런 북한 음식들이 있었었겠네요.
1: 그렇지 그런 거 당연히 있었지. 또 신기한 게 거기 시장 안에 제비집들이 되게 많대. 그걸 두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근처에 거기 이제 북한에 있던 그 흙들을 네. 제비들이 이제 물고 다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4: 네. 아 생각만요?
1: 어 그래서 고향의 흙을 가져온다 아~ 이런 의미 때문에 아 이거는 없을 그래. 수 없겠구나 해서 계속 두다 보니까 그 제비집이 되게 많아졌대. 와,
3: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리움과 존중과 그런 그치. 의미가 있는 거네.
1: 그치 그치 그치.
4: 스토리다.
1: 어 잠깐만 여기 검문소가 있네. 여기 또 교동대교 가는데.
3: 왜요 왜?
6: 근데 지금 저 더 촬영이 불가능해서.
1: 네.
6: 저희

0: 여기서 출입 허가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1: 네. 네.
2: 자, 이번에 저희가 화계정원에 왔습니다. 험님,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저희?
0: 오늘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보셨잖아요.
3: 그렇죠. 네.
0: 그런데 또 하나의 강화도의 비경을 볼 수 있는.
3: 또 있어요?
2: 아니, 강화도에 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안녕하세요.
3: 오, 너무 귀엽,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2: 우와. 진짜 어디 귀엽다.
0: 앞에 탈래? 앞에 타면 돼요?
3: 움직인다, 움직인다.
2: 오, 출발했어, 출발했어, 출발했어. 내가 봤을 때 요 속도 그대로 가는 거다.
3: 이게 제일 빠른 거.
2: 맞아, 맞아.
4: 꽃 정원으로 가는 거죠?
2: 그치, 그치. 이제 정원을 한 바퀴 뺑 도는 것 같아. 오.
5: 근데 이거 타면 사계절 제대로 느낄 수 있겠다.
2: 맞네, 맞네.
5: 그쵸. 완전 봄, 여름 가을이고.
2: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눈 좋고. 네.
5: 연못에서.
2: 그치, 그치.
0: 시원하긴 하겠네.
2: 어, 시원하긴 하지.
3: 와.
2: 와.
3: 와.
2: 와.
3: 대박.
2: 와.
3: 와, 너무 이쁘다.
2: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어머, 어머, 어머.
5: 여기로 보면은 연안군이 보이는 거예요? 황해남도?
2: 그러네. 황해남도 연안군이 쫙 있네, 쫙이. 이야!
3: 우와!
2: 우와, 여기 더 높아! 우와!
3: 우와! 와, 근데 뷰 장난 아닌데요?
2: 오, 아니, 뷰가 진짜.
3: 와, 대박.
2: 이거 약간 VR 보는 느낌이야. 아, 저기가 이제 개성시.
4: 아, 개성?
2: 마을이 다 있네.
4: 아, 혹시... 항해도예요.
2: 자, 그리고 아니, 유정동 마을, 당두포리, 개풍군, 뭐 전좌산, 개성시, 아예 저기가 그냥 다 북한이네, 저쪽. 아... 아예 싹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다 북한
3: 지역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4: 네네.
3: 저 유정동 마을이 북한이에요?
2: 여기 오니까 북한이 너무 잘 보인다.
3: 진짜?
5: 와, 근데 날이 좋고 지금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북한까지 쫙 이게 시야가 탁 채워가지고 다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2: 오늘 진짜 날 너무 잘 잡았다.
5: 그러니까.
2: 낙성.

0: 할아버지도 이제 국군 포로병으로 이제 북한에 잡혀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꾸미셔가지고 평생을 가족을 못 보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할아버지와 이분들이 뭔가 대비되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1: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이 삶을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지,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몇번 되게 멀리서 보긴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언젠간 통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언젠간 했으면 좋겠어요.
3: 부지런하게 여행합시다. 부지런하게 행복합시다. 살다 보면 행복도 부지런하게.
4: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0: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1: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보신 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젠장
1: 뭐야 이거 씨. 어 깜짝이야.
2: 저기요. 아니 인사하다 말고 어디 그렇게 뛰어가시는 겁니까?
3: 미안해. 그 용의자가 눈에 띄어서 말이야.
2: 용의자야?
3: 어?
2: 어?
3: 야, 반가워. 나 수입마을 보안관 제임스 킬링 짐 밀러라고 해. 편하게 제이라고 불러.
2: 예. 저는 K라고 합니다. 진실의 빛 K라고 불러주십시오.
3: 빚이 많구나. 괜찮아.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지 말고.
2: 예?
3: 예. 아니 근데 이 사건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사건을 의뢰했지?
2: 아 글쎄요. 저도 그냥 가라고 해서 온 거라 의뢰인이 누군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시골 구석에 있는 보안관이라고 무시하는구만.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니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고 하지마. 나도 세금 낸다고요.
2: 괜찮아요?
3: 내가 좀 흥분했네. 이러면 내가 되게 수상해 보이잖아. 대헷.
2: 에?
3: 대헷.
2: 대헷이요?
3: 요헛. 야,
2: 아이 이 좋긴 작은 건가요?
3: 약간.
2: 아, 저 근데 저기 아까 쫓던 분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아, 관둬 관둬. 여긴 숲이 너무 복잡해. 미로처럼 완전 꼬여 있지. 저놈은 그걸 이용해서 잡히지 않고 있는 거고.
2: 저놈은 대체 누굽니까?
3: 저놈은 푸욱이라고 해. 온 동네 방네 본인이 푸욱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다니고 있어. 그 사건 현장에도 본인이 범인이라고 적어두고 말이야. 완전 또라이야. 샤론, 잘 지냈니? 우리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야지.
4: 네. 저분은...
3: 아, 저기 사건을 조사하러 온 탐정.
4: 그렇군요. 반가워요. 난 샤론이라고 해요.
2: 반갑습니다. 전 진실의 빛 K라고 합니다.
4: 환영해요.

0: 저기 마침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우리 샤론장이 소개해주면 어떨까?
1: 제가요?
0: 응, 네가 하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1: 하긴 제2의 과대망상적인 설명보단 내 설명이 낫겠네요.
0: 샤론, 그건 과대망상이
1: 아니고. 이 수인 마을은 내 모든 걸 가져갔어요. 숲에 갇혀 있는 이 마을은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수인 마을을 설명하라고 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늘의 나, 내일의 나, 그리고 사람들도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죠. 모두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0: 내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죠? 저 사건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1: 아, 저 사건 내용은 보안관인 내가 샤론형은 그만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2: 아, 네, 아이, 그렇게 하시죠. 그 사건 이야기는 보안관님께 듣겠습니다. 저 보안관님, 그 사건 이야기를 좀.
1: 그래, 잘 들어. 우리 수인 마을은 이렇게 칙칙해도 서로를 도우면서 평화롭게 지내던 마을이야. 나 같은 보안관은 필요 없을 정도로 따분한 곳. 그러던 어느 날, 샤릴 부인과 그녀의 딸 샤론 양이 우리 마을로 오게 됐어. 아, 그녀들이 신분이 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관 조시 웰즈를 파견했지. 나도 보안관인데. 뭐 여기까진 그렇다 치고. 문제는 샤릴 부인이 난자를 너무.
0: 제이, 사건 이야기만 하시죠.
1: 응. 조시 웰즈 보안관과 샤릴 부인이 잔인하게 죽었고 현장에는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지. 빨간 슈트 푸. 아까
0: 아니야,
1: 내가.
0: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 네?
0: 아니에요, 그런 그럴 사람이
1: 저기 샤론,
2: 아, 저기
1: 샤론 그만
0: 아니에요, 그럴
1: 들어가세요.
0: 리가 없어.
2: 샤론 형, 괜찮아.
0: 그럴 리가
2: 아,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 저 말씀.
1: 아휴, 속상해 참.
2: 아니, 얘기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1: 나중에.
2: 저기 제이, 샤론 양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1: 아, 뭐 그거는 내가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 우리 사건 현장으로 이동해 볼까?
2: 사건 현장이요?
1: 응.
2: 네, 그렇게 하시죠. 저 빨리 현장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1: 이런 깍쟁이. 이쪽이야, 따라와.
2: 네.
1: 아, 이쪽으로 가다 보면 뭐 숲도 있고 저쪽에는 마을도 있는. 곰이다!
2: 네?
1: 곰! 케이, 걱정하지 마. 달려! 자,
2: 아니, 아니 왜, 왜, 왜, 뭐,
1: 자, 자,
2: 뭐.
1: 살려주세요.
2: 아니, 이 숲속에 막 곰이 막 돌아다니고 저래도 되는 겁니까?
1: 엄청 빠르네.
2: 와,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무서운 숲이네요.
1: 어느새 사건 현장이야.
2: 아, 여기가요?
1: 그래.
2: 저기 그렇다면 사건 개요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이 위쪽 조시 웰즈 보안관과 샤릴 부인이 잔인하게 죽어 있었지.

0: 그럼 시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 샤론의 요청으로 매장했어.
0: 예? 아니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매장을...
1: 난 이 마을의 공무원이야. 민원인의 요청은 반드시 수행한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

0: 그렇다면 혹시 피해자들의 반항한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까?
1: 피해자들 그들은 안고 있었어 죽음의 순간에도 멋진 남자

0: 저기요 제이. 저기 사건 설명에 좀 집중해 주실 수 없을까요?
1: 따비두비. 조시 웰즈 보안관은 샤릴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아는 채로 잔인하게 죽었고.
0: 잠깐만요.
1: 그리는 건가?
0: 네, 중요한 단서입니다.
1: 날씬하게 그려주게.
0: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시죠.
1: 뭐, 그 당시 사건 현장에는 조시 웰즈 보안관, 샤릴 부인, 그리고 샤론 양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샤론 양은 최초 목격자고 신고자니까 일단은 배제를 하고.
0: 잠시만요, 제이. 제 수첩 안에선 모두가 용의자입니다. 제이, 당신도 이 수첩 안에선 그저 용의 선상에 있는 용의자에 불과하죠.
1: 나? 나 이 마을 보안관이야.
0: 모두를 의심하라. 이건 명탐정의 기본입니다.
1: 뭐지? 뭔가 화려한 조명이 널 감쌌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난 아니니까. 푹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메모를 남겨놓고 숲에서 도망다니고 있으니 그 녀석을 강력한 용의자로 추정해야겠지.
0: 잠깐만요. 그 아까 그 마을 입구에서 도망가던 남자 말이죠?
1: 아까 그놈.
0: 그렇다면 이 푹이란 놈은 대체 왜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1: 샤릴 부인을 좀 싫어했어. 죽일 만큼.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2: 왜? 왜 그래?
0: 아니 바지가 좀 작아 보여서요. 저 계속 진행하시죠.
1: 탐정은 탐정이구만. 예. 뭐 아무튼 그 녀석을 잡아서 진술을 좀 듣고 싶은데 도통 빨라서 잡히지가 않는다. 빠르다. 빠르면 용의자, 용의자는 푹은 범인. 푹이 범인이라고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
0: 아니 그게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1: 거야? 그렇지.
0: 왜 이래요?
1: 퇴근 시간이야. 그럼 난 이만.
0: 어디 가요?
1: 맥주 마시러.
0: 벽난로 앞에 흩어져 있는 발자국들, 이 중에 범인의 발자국도 있는 건가? 총탄, 이빨자국, 우유병, 발자국.

미해진 과거에서 난 무얼 놓치고 있는가. 탐정K 사건 수첩. 첫 번째 용의자, 사건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피해자의 딸 샤론.

0: 사건이 일어난 시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 난 술집에 있었어. 일 끝나고 마시는 맥주가 이 멋같은 수입마을에 있는 내 휴일한 낙이니까.

0: 찬 이빨자국 우유병 발자국
1: 대체 누구인가?
2: 무엇이 잘못됐을까?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끝없이 걸어보지만 숲, 동물, 하늘, 달, 다시 숲,

아, 저주받은 내 영혼, 내 생명의 호흡을 아사가 그녀의 이름을 지켜라. 부질없이 나가는 사랑의 아픔과 선택의 후회는 인간의 목소리가 되어 저 달빛으로 사라지는구나. 숲의 정령아, 내 생명을 아사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지켜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고 해도 난 후회하지 않으리. 거짓말.

0: 这这这这不妥，干的干的干的干的，撒撒撒撒撒撒，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상관 제이야, 정신 차려.
1: 아, 예. 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0: 그치? 야, 소문의 푹을 직접 보니까 내가 도저히 다가갈 엄두가 나지가 않아. 하지만 난 박복이라서 목숨을 걸 순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저분은 강력한 용의자가 확실해요.
0: 저분?
1: 네, 저분. 저놈은 자식, 강력한 용의자가 확실합니다. 네,
0: 그치. 네. 내 말이 맞지?
1: 맞아요.
0: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1: 그러니까 저... 말 잘 들어야 되는데.
0: 케이, 네? 네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잡든지 말든지 하지.
1: 제이, 당신은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본 적 있습니까?
0: 선택이라니.
1: 난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악을 외면하는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 악에 맞서는가!

0: 명탐정 K 탐정 K 명탐정 탐정 K 명탐정 K 탐정 K 명탐정 탐정 K 명탐정 K 탐정 K 명탐정 탐정 K 명탐정 K 탐정 K 명탐정 K
1: 안녕. 잠시만. 저기 나랑 얘기 좀 하자. 난 아도니스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2: 샤론.
1: 아, 샤론. 야, 넌 이름도 정말 예쁘다. 몇 살이야?
2: 18살.
1: 18살? 우리 동네에 18살은 나밖에 없었는데. 나 항상 친구가 필요해. 잠시만. 넌 이 숲이 무섭지 않아?
2: 아니, 난 사람이 더 무서운데.
1: 우리 수인 마을은 수인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서 수인 마을이래.
2: 진짜?
1: 보름달이 뜨는 밤 수인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서 가축들을 잡아먹어.
2: 그럼 사람은?
1: 사람은 확인된 거 없어.
2: 거짓말.
1: 아무튼 조심해. 숲에 혼자 오는 건 위험하니까. 저기 사냥꾼이다.
2: 사냥꾼?
1: 숨으면 안 돼.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줘야 돼.
2: 왜?
1: 숨으면 사냥꾼이 동물로 착각해서 총을 쏠 수도 있거든. 갔어. 넌 숲에 혼자 오면 안 되겠다.
2: 같이 오면 되잖아.
1: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책 많이 읽는구나. 너 무슨 책 좋아해? 난 시스

0: 소설 읽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산책하면.
1: 너 말이 진짜 많다. 우리 아빠만큼 말이 많은 남자는 처음 봤어. 그래서 신기해.
0: 그동안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 꽃과 새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긴 하지만 나한테 말을 걸진 않거든. 아빠는 어떤 분이셔?
1: 아빠? 아빠는 나만 보면 주절주절 이야기했어. 편하게 대화할 상대가 없었거든. 그래서 수다쟁이가 됐나 봐, 너처럼.
0: 싫었어?
1: 아니, 그게 유일한 내 행복이었어. 아빠는 나한테 모든 걸다 얘기해줬거든. 아빠는 너무 바빠서 날 대신 지켜줄 이 기사 인형을 사주셨는데, 나쁜 악당들을 찔러서 없애버리라고 푸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0: 찔러서 푹이면 푹이 방구 끼면 푹이겠다. 미안.
1: 알아, 나도 유치한 거. 아,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 아빠는 이 인형을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언젠가 나한테도 진짜 푸욱이 나타날 거라고.
0: 샤론, 이 숲에는 사연을 가진 것들이 진짜 많아. 여기 꽃은 내가 봐주지 않으면 아름다운지 모르고, 저기 저 종달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름다운지 모르지. 나무도, 하늘도, 태양도, 달도, 모든 우주의 아름다움도 샤론보다 못해.
1: 또왜 그래, 부끄럽게?
0: 너도 용기 내서 얘기했으니까 나도 용기 내서 얘기할게. 넌 정말 아름답고 예뻐.
1: 진짜?
0: 내가 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예뻐.
1: 너 마을에 사람이 몇명 없다고 했잖아.
0: 저주받은 아도니스가 있다면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저주가 풀려버렸을 거요. 자신보다 아름다운 존재를 만났으니.
1: 알겠어. 이제 그만해도 돼, 아도니스.
0: 샤론, 우리 친구 할까?
1: 안 돼. 나 너랑 친구 못해. 엄마가 알면 큰일 나.
0: 에이, 친구한다고 혼나는 게 어딨어. 괜찮아.
1: 그래도 안 돼.
0: 그럼 몰래 친구하자. 비밀 친구 같은 거 있잖아.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이서만 노는 거야.
1: 그거는 괜찮겠다.
0: 샤론, 내가 숲 구경시켜줄까?
1: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것 같아. 난 엄마가 너무 무서워. 엄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0: 괜찮아. 샤론. 꼬사, 안녕. 우리 오늘 여기서 만난 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움직이는 거 같아.
1: 고개를
0: 끄덕끄덕한
1: 끄덕이는
0: 거
1: 것
0: 같아.
1: 같은데?
0: 와, 뭐야? 숲의 정령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잖아. 숲의 정령들아, 우리 만난 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들리는 거 같아.
1: 들은 것 같아.
0: 저기?
1: 아, 해.
0: 곰이다.
1: 어?
0: 샤론, 뛰어. 샤론, 내가 지금부터 널 지켜줄 기사 푹이 되어줄게.

0: 케이.
1: 아, 케이.
0: 뭐, 왜 그래요? 왜?
1: 오는 길에 푸우에게 공격당했어.
0: 에?
1: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맞고 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신히 쫓아냈네. 저주가 시작됐어, 젠장.
0: 저주요?
1: 수인마을 전설에 대해서 듣지 못했나?
0: 전설이요?
1: 응.
0: 얘기해 준적 없잖아요.
1: 아, 그럼 잘 들어. 우리 수인마을에는 지혜롭고 강한 수인 모습의 수호신이 존재했어.
0: 수호신?
1: 그 수호신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고 우리 마을도 번성하게 됐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보물을 노리는 침입자들이 발생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화가 난 수호신은 그 침입자들을 처단하고 피해 대가로 저주를 받고 악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게 된 거야.
0: 아, 잠깐만요. 혹시 그 악령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는 게 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 그래. 수인 마을의 전설이 현실로 나타났어.
0: 아휴, 그거 그냥 전설일 뿐이잖아요.
1: 좋아. 그럼 푹과 샤론 둘은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어.
0: 예? 진짜요?
1: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 샤릴 부인 몰래 만났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야. 아우.
0: 그렇게 뭐래요?
1: 죽였다고. 좀 말이 그렇잖아. 아. 응? 아. 그리고 푸욱의 본명은 사실 푸욱이 아니야. 아도니스라고 해.
0: 아도니스요?
1: 그 왜 있잖아. 아프로디테가 사랑했던 그 미소년.
0: 아, 알아요. 네.
1: 이름만큼이나 잘생겼다고 소문난 녀석이야. 시인이 되고 싶다고 우유 배달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말이야.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그가 늑대의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0: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1: 이래서 내가 외지인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어? 그 저주의 대상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자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녀석을 꼭 잡아야 돼. 그 녀석이 범인인 건 확실하니까.
0: 알겠어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저기, 아, 그 왜 하필이면 아도니스? 왜 아도니스인 거예요?
1: 그건 그 녀석이 너무 착하고 물로 빠져서 그런 거지.
0: 이유는 잘 모르나 보네요.
1: 아우, 진짜 씨. 도저히 못 참겠어. 나 화장실 가야 돼. 이 정도면 많이 참았어. 저 나무 뒤까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0: 아니, 그래. 푹, 아도니스, 우유 배달. 이제야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어. 그의 진술이 필요해.

샤릴 부인, 조시 웰즈 보안관. 당신들은 이 죽음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인생의 불례 아니겠습니까?

0: 야골은 허탈. 이 또한 보잘 것 없는 감정일 뿐이지.
1: 푹! 너를 수인마을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다. 순순히 협조해!
0: 결국 올 것이 왔구만.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여긴 너 따위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당장 돌아가라, 네가 있던 곳으로.
1: 정의의 이름이 살아있는 한, 나, 진실의 빛, 케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0: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보는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저기,
2: 왜?
0: 곰이다!
2: 곰!

0: 좋아요. 이제 사건에 대해 한번 말해보시죠.
1: 사실 난 샤론과 사랑을 하는 사이였다.
0: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2: 아, 내가 얘기했거든.
1: 한 번만 더 내 말 끊으면 나 진술 안 해.
0: 미안합니다. 계속 해줘.
1: 사실 난 샤론 얘기를 나는 샤론. 아이 거참 거짓말.

0: 난 더 이상 샤론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남자를 싫어하는 샤릴 부인을 설득해야만 하는 아주 큰 숙제가 남아버렸지. 내가 샤론에게 청혼하러 갔을 때 역시나 샤릴 부인은 내게 아주 큰 모욕감을 주더군.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인 거지.
2: 미안합니다. 계속 말라니까. 해줘.

0: 애드립 누구야? 실용음악과 나왔어. 가난한 일을 선택했구만. 나 역시 가난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그녀에게 청혼한다는 건 내 욕심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난 그녀를 떠났고 배신당한 샤론은 아마 날 원망하고 있겠지. 샤릴 부인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
1: 당신과 샤릴 부인의 관계, 당신을 더욱더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있군요.
0: 그래 맞아. 난 샤릴 부인이 너무 싫어서 그를 돕는 조시 웰지도 싫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죽인 거야.
2: 그래, 악령의 신 푸욱이 그들을 죽였어.
1: 아니요, 아직은 강력한 용의자일 뿐입니다.
0: 이 저주받은 몸뚱이는 이제 쓸모가 없어. 그러니 감옥에서 빨리 썩게 나를 체포해.
1: 이봐요 아도니스, 난 이 전설이 거짓이라는 것과 이 이상한 사건의 진실을 꼭 밝힐 겁니다. 그러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요.
2: 아니, 자기가 자백까지 한 마당에 무슨 진실이 더 필요해.
1: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2: 아, 뭘 풀긴 뭘 풀어. 이제 가! 가!
1: 아니, 그게 가면...
2: 가! 가! 가! 아, 자... 가! 가! 가! 가! 가! 가!
1: 잘못됐어. 대체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걸까?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 사방이 막혀 있을 땐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그래,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0: 안녕하세요. 밴드 위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잘 들리세요?
1: 네.
0: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음악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아무튼 저희는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로 음악하고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고요. 사회란 야생에서 살아가고 또 노래하고 하는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이키델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에코 페이저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작업실을 차렸거든요. 작업실을 차렸는데 놀러 오세요. 아, 그죠. 아무튼 그 공간이 되게 저희 작업실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합주를. 근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분들을 이제 앞으로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뒤에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곡은 EOP라는 저희 첫 번째 EP 쌈사라의 수록곡 중 하나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마하옴이라는 곡인데 저희가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성공개 싱글로 가장 먼저 냈던 저희의 이름으로 유인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나왔던 음원인데요. 뭔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웅이 돼서 스스로 헤쳐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하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어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런 팀이라고 오늘 보여드리고 갔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저희 음악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실 수 있죠?
1: 네.
0: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율동이고요. 하나는 떼창인데 바로 넣으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넣어 할 때 이게 삿대질을 할 거예요. 그럼 저희를 향해서 이게 삿대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우 하면은 AAA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쉽죠?
1: 네.
0: 한번 연습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그리고 아임 라이브 함께 외쳐볼까요?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중에 대표적인 곡이 달빛이라는 곡이고요. 노르웨이에 유학하던 당시에 쓴 곡이고,

노르웨이가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먼 나라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노르웨이의 달빛에 좀 비유해서 쓴 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입니다.

일단은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시스트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연주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클래식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랑 하모니카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곳에서 연주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하모니카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하모니카 우리 집에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제가 악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이제 악기로 제가 주로 연주를 하고 있고 옆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지 않으면 피아노의 흰 건반, 누르면 검은 건반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샵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샵이 자유자재로 되는 악기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 화음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음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관악기는 다 불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모니카는 불기도 하고 또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들숨, 날숨을 둘 다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악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보통 인간의 호흡과 가장 닮아있는 악기다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입을 편하게 갖다 대면 이 구멍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에 우리 숨을 딱 정확하게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소리를 내면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구멍보다 한 구멍에 입을 좁혀서 소리를 만드는 거죠. 또 휘파람 불듯이 오 하시는 방법으로 입을 조금만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작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그 휘파람 잘 부시듯이 이렇게 하나의 구멍에 작게 입을 맞춰서 연주하시면 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양 악기를 하나씩 연주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좀 무모하달까요? 용감하달까? 하모니카로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모니카도 충분히 레파토리가 있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도 있어서 꼭 이걸로 시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게 원하면 하모니카를 시험을 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역사상 하모니카로 대학을 들어간 최초의 학생이 되게 되었고요. 한국에 하모니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CD를 사서 거의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하게 됐죠. 저 혼자 독학으로. 그러다가 제 귀에 탁 꽂혔던 것이 노르웨이의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고요. 지금 현존하는 연주자 중에 가장 클래시컬하고 좀 진지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시고 또 하모니카로 카네기홀까지 이렇게 독주회로 가신 분이시거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국립음악원에서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직접 본인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 내가 노르웨이에 가는 이유는 이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한테 배우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무조건 나의 교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하모니카 학생이 있지 않았으니까
저희 선생님도 교수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합격을 해서 저도 선생님께 이제 정식으로 배울 수 있었고 제 선생님도 제 이 열렬한 열정으로 또 교수님이 되셨고요. 세계 하모니카 대회는 하모니카의 올림픽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서 깊고 명망 있는 대회인데요. 전 세계에서 하모니카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어떤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간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심사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심사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심사했던 부분이 그 대회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솔로 파트였는데요. 그때 같이 심사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제 노르웨이의 스승님, 지금도 그로븐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뜻깊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앨범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1집이 The Beginn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출발, 뭐 시작 이렇게 의미를 담은 제목인데 그 앨범에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세 곡을 넣었어요. 이 집은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보통 피아노 리사이틀, 뭐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란 말은 들을 일이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일부러 클래시컬한 곡만 전체적으로 다 넣었던 음반입니다.

제 스승님, 지금 그룹은의 또 스승님, 토미 라일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하모니카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서거 25주년이었어요. 2025년이. 그래서 토미 라일리를 기념하는 기념 연주회를 했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 곡을 선생님 토미 라일리와 같이 연주를 하셨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지금은 투그로븐 선생님께서 이제 밑에 있는 2파트를 연주하셨고, 토미 라일리가 메인 선율인 1파트를 연주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로븐 선생님께서 1파트 메인 연주를 하시고, 제가 이제 2파트 밑에 있는 화음을 받쳐주는데, 뭔가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점점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로븐 선생님께 배운 그 전통을 잘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맛있는 식당 가면 이렇게 음식 잘 먹고 나와서 아,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 음악도 또 듣고 싶은 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 스승님께서 이제 80대신데 아직도 연주를 하고 계세요. 녹음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하고 싶어요. 저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 악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0: 이래 대원 산지 진앙 멀리 장성 산 사냥 싸움에 맞춰 산 참 잡에 놀랐사고 토끼들 입다 잡는 곳 영부철사 도적 잡는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저는 대한민국의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0: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안구기가 셋이 나란히 있고 날
1: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대표로 지역에서 열리는 우리 전통 자랑 뭐 겨루기 대회 이런 거에 제가 출전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판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소리에 매료가 돼서 소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뭔가 사람의 목소리에서 거기에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 너무 절절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소리 스승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우리 흥보가라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 한 바탕이었어요. 흥보 놀보의 이야기, 형제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판소리인데 그 안에서는 되게 슬픈 대목, 또 뒤로 갈수록은 즐거운 대목도 있었고 그러한 배우는 과정이 훨씬 더 설렜고 뭔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런 재미에 빠져서 제가 그 소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는 이제 판소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한 세계가. 그런데 이제 판소리를 공부하고 보니까 TV 매체에서 창극이라는 공연이 나오더라고요.

0: 너무 신기했어요. 또 저에겐 또 하나의 어떤 신세계 같았거든요. 판소리를 배웠던 소리꾼이 창극이라는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1: 경적의 주문 장봉의 칼을 받아라.
0: 나도 판소리를 배워서 저런 창극의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꿈을 동시에 함께 꾸었던 것 같습니다.
1: 강아지 건부손질 모르고 날 뛰면 뭐야?
0: 제가 이제 창극단에 입단하기 전에 객원으로서 주연으로 오디션을 보고 이제 첫 창극의 무대에 밟았던 그 창극단의 무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배비장전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창극단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소리꾼 선생님들이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하면서 저 많은 선생님들과 나도 저 사이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또 소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소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배움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창극단에 정식 입단을 하면서 서편제 작품이 저에게 입단작이 됐거든요. 서편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한 우리 소리꾼들의 이야기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인데, 그 소리에 이제 제가 어린 동호 역을 맡게 되면서 큰 대극장의 무대에 제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극단에서의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해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많은 세계를 누볐던 것 같아요.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여러 도시들을 이제 순회 공연도 하면서 해외 관객들을 만나던 그 순간들이 되게 짜릿했고요.

많은 회의 관객분들이 판소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 음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숨죽였던 그 긴장의 연속들이 되게 그 분위기를 되게 감돌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소리라고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엄청난 자부심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풀어드려. 소리꾼에게 완창이라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산 같은 것이거든요. 짧게 3시간, 그리고 정말 길게는 8시간, 9시간까지 있거든요. 그러한 긴 소리를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관객들과 같이 함께 장시간 한다는 것은 듣는 이들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무대에서 하는 소리꾼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의 하나의 산을 넘는 것 같은 소리꾼으로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뭔가 우리가 득음이라고 하죠. 득음의 경지가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득음의 경지를 끝없이 향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또 소리를 하면서 같이 함께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더 대중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소리꾼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면서 또 소리로서 소통하고 싶고 또 그것을 나만의 색깔로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의 원형과 그리고 밴드에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같이 함께 했던 그 앨범이 하나 있어요. 춘향가 프로젝트 음반이었는데요.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와 같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관객들 앞에 섰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또 그때 당시에도 되게 엄청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그 소리가 우리 원형이 바탕이 됐던 거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춘향가를 통해서 보다 관객들이 우리 소리를 동시에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어요. 저한테도 너무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판소리이고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그런 작품과 또 이러한 그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하는 색깔 또한 저에게는 판소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관객들과 같이 함께 소리를 나누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도전하고 또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들이 세계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시대에서 우리의 판소리 또한 세계에서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청춘.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예요. 벌써 예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쵸.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이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 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년 BT팀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2: 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맞는데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2: 픽서 제품 한번 말해 주실까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2: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2: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2: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 아 진짜예요?
1: 아, 진짜?
3: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2: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2: 그것도 지속력도 좋겠죠?
3: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3: 아 네.
1: 아니에요.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네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네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2: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2: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팩.
3: 모델링 팩.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0: 토리든.
1: 그 파란색.
3: 파란색.
1: 네네. 파란색. 하는 거네.
3: 그렇죠.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한국 건가요?
1: 네, 한국
0: 그거.
1: 맞아요. 가루, 트리?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아, 이거. 저희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가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3: 예, 네,
0: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없으면 사실 없어요.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
5: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5: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0: 뿌리면은
5: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3: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맞아요. 그게 쓰면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스킨푸드.
1: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침냄새 나요?
5: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네오프라고.
0: 오네오프라고.
5: 많이 뵀어요.
3: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책 읽는 맑은 냇가?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2: 여기다 이거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예.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제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0: 와우! Wow.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1: 네.
0: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0: 네.
1: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션감이 없어.
0: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2: 40원.
1: 아니야, 진짜 세게 한 거야. 이게 평범하게.
0: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었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야.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어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의 고정력.
0: 예.
1: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네.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뭐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0: 네, 네.
1: 굳은 다음에 떼어주잖아요.
0: 네.
1: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0: 네.
1: 이걸 안 늘어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0: 네.
1: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0: 네.
1: 모델링 팩은
0: 네.
1: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0: 네.
1: 자, 보여드릴 텐데
0: 네.
1: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1: 예. 그리고
0: 90번?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0: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네.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0: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일단...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0: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내주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0: 오.
1: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0: 아우.
1: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0: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웨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네.
1: 놀랍게도 네. 이 스프레이.
0: 네.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1: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써야죠, 와이어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아, 그냥.
0: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예.
1: 으으!
0: 으으!
1: 아,
0: 확실하고.
1: 자.
0: 네.
1: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예. 네.
1: 시원하죠?
0: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만져.
1: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0: 오.
1: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0: 오.
1: 아, 저, 아, 오. 아, 저거야.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1: 오! 진짜 정말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0: 네.
1: 다니면서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1: 그쵸.
0: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이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 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0: 예.
1: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아,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그런 느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네. 와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1: 그죠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수요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먹지 마세요.
1: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졌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를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0: 거예요. 아,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0: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0: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0: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0: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0: 안녕.
2: 아, 이거 왜?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안녕하세요. 캐나다 퀘벡에서 온 아이안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13년 됐고요.
1: 농촌은 사실 꿈 같은 완벽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거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시식을 하고 예쁜 거 보고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야스민 알라딘이라고 하고요. 한국 생활 지금 10년 차입니다.
1: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솔직히 무엇보다 뭐 여행 코스보다는 여행 파트너가 누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0: 분이신가 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앉으십시오.
0: 반갑습니다.
2: 무거운 거 여기 두고 오시고.
0: 생각보다 좀 머네요.
2: 저도 사실 알고 왔는데도 조금 자는 게 그런
0: 돌아다니고 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2: 반가워요.
0: 어떻게 한국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 좀 됐습니다.
0: 얼마
2: 되셨어요?
0: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질문 받으면 거꾸로 질문하는 스타일. 일단 상황부터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저는 야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떻게 되신다고?
2: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요? 그걸로 가보려고.
0: 나이는 저부터 깔게요 그냥. 저 92년생이에요. 원숭이띠. 무슨 띠시죠?
2: 태어났을 때 거기 중국집에 갔는데
0: 중국집이요?
2: 캐나다에서는 이런 건 중국집에서 알려줘요. 중국집에서 용이라고 한 거예요.
0: 용이요?
2: 88이니까.
0: 88. GD is in the house. 88.
2: 말 놀까 그냥?
0: 좋아요.
2: 결국은 말 마무리는 근데... 나 도끼야.
0: 근데 솔직히
2: 나 빠른 빨빨이라서 사실 빨지랑 똑같아.
0: 근데 솔직히 눈치채긴 했어요. 왜냐면 딱 그 나이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려고 하니까 나이 안 알려주고 근데 막 이렇게 좀 살짝 온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2: 음료 시킨다고 하셨어?
0: 이건 무조건 나보다 나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살짝 긴장하긴 했는데 왜냐면 좀 작아 보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2: 되게 귀여운 친구 같아요. 그 처음 만나고 뭐 그 사람이랑 3일 같이 여행해야 되는데
0: 좀 서로 너무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면이 좀 많다?
2: 뭔가 서로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뭔가 놀리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언니?
2: 그래서 어디 봐야죠.

0: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있고 춤도 추고 있고.
1: 아 진짜 가만히 이렇게 걸어도 힘든다.
0: 자연이 말하고 있는 곳. 저기 끝까지 봐봐. 진짜 춤추고 있는 것 같잖아.
1: 나 영화 같아. 진짜.
0: 영화야. 우와.

0: 앉아, 앉아.
1: 손. 아, 쉬어, 쉬어, 쉬어.
2: 말 그렇게
3: 하지. 안녕하세요.
2: 저희가 어. 펜션 보러 왔는데
4: 펜션이요?
3: 네. 네.
4: 기름 좋으니까 걸어가도 되는데 네. 힘들어서 아가씨들은 입고 나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
1: 체력 엄청 좋아요.
4: 걸어서 가도 돼.
1: 어 그럼 얼마나 걸려요? 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4: 10분에 이게 5분 걸리고 아니
5: 좀 빨리 걸으면 10분.
1: 아 빨리 걸으면 10분이요?
3: 어,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 갔다 하니요?
4: 네, 또 가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말 어. 잘하네.
3: 아, 그런가요?
4: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왔어요?
1: 거기... 아, 저희 오랜만에 힐링하려고 또.
4: 아니, 시골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건데.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살짝 좀. 보이시죠?
3: 힐링이 필요한 얼굴이네. 그래서 여기 근데 예쁜 숙소가 있는 걸로
4: 아, 그냥 저 5분에서 앉아서 구경을 10분 이내에 네. 거리에 보면은
3: 아 그래도 또 예쁜 자연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좋네요.
5: 그질만 따라가면 돼요.
1: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습하고 더운데 그 왜
3: 밖에 계세요?
5: 눈길 일모답게 놀러 나 이래 나가 이제 나왔대.
4: 저 식사 하나 하고 오셨죠?
1: 살짝 배고프긴 해요.
5: 아침은 먹고
1: 살짝 좀 배고프긴 해요.
4: 세상에 네.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1: 그러세요?
3: 그게 방해가 안 되나요?
4: 아, 방해는 안 되니까 방해는
5: 안 되고 오늘 메뉴
3: 10분 걸어가려면 이게 그 튼튼하게
1: 어떤 거예요?
3: 어디? 어디예요?
4: 아, 가시나요?
1: 우와 대박 우와 너무 감사해요.
3: 감사합니다.
1: 우와 우와 우와
4: 얼른 가죠.
1: 우와.
3: 아 귀여워. 거기.
1: 아 여기 약간 버스 정류장이면서도 약간 유모차 주차장.
3: 도와드릴까요?
1: 괜찮으세요?
4: 예 갈게요. 유모차 나고.
1: 네.
3: 유모차 주차장. 귀여워.
1: 언니도 어, 주차해.
3: 아 주차. 주차하고 가겠소. 얼른 오세요. 만드신 거예요 오늘?
4: 네 오늘 만들었어요. 아
1: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6: 오 진짜 맛있겠다. 뭐
4: 이 음식이 다 여기서 우리 이제 마을에서 나온 것들이네요.
1: 그러면 야채도 직접 다 계란도
4: 그런 거. 계란 여기서 나온 거.
5: 계란도 여기서 나온 거.
1: 그러면 매일 이렇게 식사하실 때 다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4: 우와. 점심은 그렇게.
1: 우와.
3: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약간 가족 외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4: 그러죠.
3: 대도시에 그게 없어서 참.
4: 아무튼 이제 시골이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1: 맞아 맞아요. 네.
3: 근데 이것도 자기가 고생하면서 재배한 거를 또 먹게 되는 게 진짜 영광이에요.
1: 우와.
4: 골고루 다 한 가지씩 드셔봐요.
1: 저희가 또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웠거든요. 네,
3: 먼저 먹으면 안 돼요.
1: 네, 먼저 드시고 나서
3: 드세요. 그럼 같이 네. 하나, 둘, 셋.
4: 먼저 드시고 아무튼 드셔보세요 한번. 손님들 먼저 한번 뜯어봐요.
3: 아 이게 이러시면 안 되시죠. 다 같이 아니요, 드십시오.
1: 아 먼저 드세요. 드시면 저도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7: 잔도 맛있겠다.
1: 어떤 거요?

0: 너무
1: 빠서
0: 그냥 볶아
1: 줬어? 이 젓갈이 낙지 젓갈이죠.
2: 진짜 맛있잖아요.
1: 낙지. 낙지 드셔봤어요?
3: 네.
2: 좋아해요.
1: 이 고장.

0: 낙지도 유명해요.
1: 아, 진짜? 이거 아, 물이 가까우니까 또 그 해산물 여기 맛있겠네요.
0: 네, 여기 우리 이제 여기 가면은 바닷가 가까우니까.
1: 그러니까.
2: 낚시해야겠다, 언니.
3: 낚시해야지.
2: 그 여기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산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걷기.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아, 여기는 다 돌아다니는 거지, 다 산책길이에요.
3: 아.
0: 아, 그리고 함께 산책을 한방 다 있으니까.
3: 아, 다 연결이 있어요? 네,
0: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다 보면 되는 거예요.
3: 산책해야지, 아침 산책.
4: 도와주기 전에.
2: 그러자, 그러자.
4: 좋아, 좋아, 바로.
3: 혹시 거기 다들 도박이세요, 여기?
0: 도박이.
3: 죄송합니다.
2: 도박이.
3: 도박은, 그 도박은 아니고, 토박인지.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0: 여기는 해남이 시집.
3: 해남?
2: 해남이요.
3: 해남에서 조금
0: 몰라. 해남에서 일이 시집 왔지.
3: 아, 시집?
2: 아, 우와.
3: 띠리띠띠. 그래서 이렇게 요리가 맛있나 봐요. 사랑이고.
0: 그때는 엄마들이 일이 시집 올 때는 지금 다리가 낮아서 금방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저쪽에서 올라면은
4: 배 타고
0: 뭐 타고 이렇게 와야 돼. 엄청 어려운 시기였지.
3: 처음에는 나름 여기 오는 게 큰일이었던 거군요.
2: 딱 남편분만 믿고 그러네. 오신 거잖아요.
0: 맞아요.
3: 그러면 믿고 잘하셨어요?
2: 엄청난 러브스토리 있었겠네요.
3: 믿고 오시기 잘하셨어요?
2: 와. 신기하네. 와.
3: 당황스럽게 하면 어떡해.
2: 제가
3: 제가
2: 일로라고
3: 찔러왔어요.
2: 수박 와우.
3: 이 친구 좀 혼낼게.
5: 수박 와우.
3: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2: 아 약간 진짜. 아니 나 잠깐. 나 약간 F잖아. 나 언니 나 F잖아. 지금
3: 울지 마.
2: 나 지금
3: 울지 마.
2: 울컥해. 울컥해서.
3: 너무 울어 그냥.
2: 아 왜냐면 이게 이집트 문화 있잖아요. 이집트 문화도 약간 식사를 하는 가족이랑 다 같이 무조건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먹다가 진짜 비슷하게 다 먹고 나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과일을 먹는 문화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3: 집 같은 느낌이네.
2: 오랜만에 집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3: 나 한국에 있지 지금.
6: 저는 하나 뺏어 먹을게요. 수박 너무 좋아하는데.
2: 그냥 밥 조금 더 먹을게요. 딱 완전.
6: 다 네. 먹겠습니다.
2: 정말 맛있다.
3: 너무 잘했어요. 덕분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2: 진짜 저 벌써부터 대적. 너무 힐링돼요 지금.
3: 시작부터 대적.
2: 아, 무조건 또 올게요.
4: 너무 잘 먹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0: 가시면은 18분 가시면은
3: 18분이요?
0: 18분 아무튼 즐겁게 지내시다가
6: 네
0: 에, 가시기 네,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그럴게요.
2: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직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
7: 진짜 우리 길이 다 연결돼 있대. 그래서 살살 길이로도
3: 아,
7: 돌아올 수 있어.
3: 오
7: 예쁘다. 저 봐봐 밭.
3: 그니까
7: 이게 깬가?

0: 여기 다 화목이네.
1: 너무 예쁘다.
0: 와, 근데 약간 진짜 호캉스 온 느낌이다. 여기 바다 보인다. 언니, 여기 밤에, 아니, 아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서 브런치를 먹자.
1: 좋아.
0: 일단 난 기대돼. 우와! 잠깐만.
1: 그니까. 아니, 한옥집인데 높은 천장이 진짜 멋있어.
0: 대박이다.
1: 어디 가는지 다 알아. 아, 여기 갔다가
0: 우와. 우와.
2: 뭐 봐?
0: 우와. 감성 미쳤다.
1: 멋있다.
0: 이건 와, 감성 미쳤다.
3: 감성 인연의 감성.

0: 나는 여기 있겠어.
1: 안녕. 지금 이 꼴이 좀 장소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씻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와서 또 사진을 제대로 찍어봐야겠어.
2: 이거 뭐야, 보리 과자도 있네.
3: 언니, 여기 요리할 때 필요한 것도 다 있거든?
2: 나 그, 언니, 언니.
3: 우리 솔직히 아직 막 엄청 지나진 않잖아. 어떤 감성인지 알지? 밤에 이거 켜놓고 밖에.
2: 그럼 귀신 스토리?
3: 아니지. 약간 속기쁜 얘기를 하면서.
2: 그래.
3: 아, 그 조명기
0: 뭐 언제 알지? 밤이 되어 맞아.
2: 기대되는데?
3: 자, 언니.
1: 응.
3: In my bag 한번 해볼까?
1: Show me.
3: 근데 나 솔직히 출발하기 직전에 그냥 대충 녹기만 해가지고.
2: 잠깐만,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왜 화장을 하고 있어? 얘가 화장하고 있어.
3: 묻었어. 항상 그 나 여행 갈 때 그게 있어. 무조건 운동복 챙기거든?
2: 근데 운동 안
3: 꺼내질
2: 하지.
3: 않아.
2: 내 운동복을 쓰지 않아도 스팅 요가라도 하자.
3: 봐봐, 앞에서.
1: 오케이.
2: 오케이, 거기 선 살루테이션 해야지.
3: 좋아. 근데 언니 깔끔하다. 여기서 성격이 다 나오잖아.
2: 우와,
3: 이거라.
2: 야, 대단하다. 이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갖고 왔다고? 이게 하이, 이게 상의, 여기 속옷이랑 뭐 파자마.
3: 그럼 나 뭐가 돼, 언니?
2: 약은 많지.
3: 언니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이걸 다 챙겨?
2: 갈 때마다 챙기는 거 아닌데 이게 3일이잖아. 그래서 뭐 없는 게 약간
3: 나도 크림. 똑같은 3일이.
2: 아, 그러시군요.
3: 와, 대박이다. 언니 MBTI 내가 맞춰볼까?
2: 맞춰봐.
3: 일단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짐을 싸는 사람들이 무조건 J일 거야.
2: 아하하.
3: 언니 J지? 맞지?
2: 그렇지.
3: 말했지. 잨깐만. INTJ야? 진짜로?
2: 응.
3: 왜? INTJ 약간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잖아.
2: 맞아.
3: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2: 모르겠어.
3: 언니, 이중 인격이지?
2: 난 또라이 맞아. 난 또라이 맞아.
3: 아, 감이 안 잡히네, 언니. 아, 이거 다 걸어야 돼? 나 여행 갈 때 보통 안 걸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가는데.
2: 그냥
3: 어차피
2: 그냥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는 이따가 이거 다시 뒤지는 거 싫어서 나와 있는 게 더 편하니까.
3: 아, 에이, 진짜 언니 자꾸 내 가방 무겁다고. 아까 이거 내 가방에다가 챙겼잖아. 억수소를.
2: 할머니가 줬어. 할머니가
3: 내 가방에 넣어놓고. 아, 억수소는 잘겠네. 아, 미치겠다 진짜.
2: 시작은 거기로 가자. 시작은
1: 좋아.
2: 천사에게 기울. 그 다음에 너 뭐지, 받아보고 뭔가 만지고 싶었다고.
3: 맞아.
2: 그럼 그쪽으로 알아보고 가면 되니까.
3: 오케이? 완전 좋아.

0: 언니 근데
1: 택시 불러야 돼. 지금 걸어.
0: 그래겠지?
1: 가까이 가서 거기서 걷는 거지. 여기서 걸어가면 별로 없어.
0: 오케이 택시, 맞아 택시. 맞아.
1: 체크 찍자.
0: 플러스. 어 좋아.
1: 바로 안 올 거잖아.
0: 그치. 오 조명 좋은데?
1: 언니 하나 해볼까?
0: 그래도 우리 진짜 운이 좀 좋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대로 듣고 있나요?
2: 아니요.
1: 미안. 나는 원티가 안 돼. 아 쉬워.
0: 오 시원해 시원해.
1: 넣고 써. 넣고도 있잖아.
0: 배터리 아끼는 중. 어 우리 여기 왔던 데잖아.
1: 여기 반갑다.
0: 그러니까.
1: 안녕. 다들 잘 계시니? 점심 때 다 모이시겠다.
0: 아니 언니 이거 존댓말이야 존댓말이야. 안녕 아니, 다들 잘 계시니? 존댓말이야 존댓말이야.
1: 아니야 시를 붙였어.
0: 아 근데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다 더 예뻐 보이네. 멋있어.
1: 그래서 며칠 오는 게 좋아. 여러 가지의 맞아, 날씨를 맞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0: 맞아,
1: 것 같아.
0: 맞아 맞아 맞아.
1: 이렇게 뿅뿅하지 않아서 올라갔을 때 내려볼 수 있는 게 되게 진짜 매력적이야.
0: 어, 근데 여기 진짜 보니까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뻥 둘려있는 그 약간 해방감? 도착했어요 설마?
1: 어, 찾는다.
0: 도착했어요. 아,
1: 가자.
0: 고맙습니다.
1: 청소다리.
3: 어려우게.
0: 너무 예쁜데?
3: 되게 날개네. 그래서 정상적인
0: 정상에.
3: 이번에 여기서 보자.
0: 아 여기서 사진 찍어보겠네.
1: 정상이야?
3: 어. 이게 여기 오는데 곳곳에 다 적혀 있는 천사.
0: 그러네.
3: 뭔가 이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다리가?
0: 다리 아니 너무 예쁘잖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뛰는 천사. 그러네. 뭔가 이게 날씬하고 멋있는데 다리가?
1: 다리 아니 너무 예쁘잖아.
2: 예쁘고도 예쁘네요, 다리가.
1: 우와, 바다 예쁘다.
2: 그러니까 여기서 저 다리 위에서는 천사의 섬이 한눈에 다 보인대.
1: 진짜로?
2: 여기 다 보이잖아.
1: 헐! 진짜네?
2: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천사계가 보일 수 있다고, 날씨가 좋으면 다 보일 수 있대요.
1: 진짜 그림 같다.
2: 이게 나는 해가 아니면 칸으로 돌아다니면 재밌겠다. 칸으로 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고 천사계의 섬을 칸으로. 퀘벡에 만 개의 호수가 있거든. 이렇게 섬이 많은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칸으로 가서 거기서 빈 약간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캠핑하고 어떡해.
1: 진짜?
2: 응. 재밌어.
1: 재밌겠다. 바다 색깔 봐봐.
2: 오 예쁘네. 오 예쁘네. 이게 완전 크시다.
1: 거기 약간
2: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걸어서?
3: 네, 걸어서 내려가시면 저 밑으로 갈 수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저기
1: 그러면 기사님 저기 멈출 수 있는 데에서 멈춰주시겠어요?
3: 네, 와 여기 좀 멈춰주세요. 제일 낯선 건물인데요.

0: 여기서 내리셔서 네. 한번 경치 한번 보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20대 바다는 에메랄드 바다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국 바다 색깔 기대 안 하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바다네. 그래, 이 정도는 성에 안 차 이런 느낌인데 오, 진짜 예뻐요. 아, 다리 뷰랑 이게 낭만적이에요. This is 낭만! 와우! 너무 예쁜데? 그림인데 이거? 진짜 예쁘다. 우와,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2: 난 와. 이게 탐난 게 거기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서 앞에 사진 찍으면
1: 나도!
2: 진짜 와, 예술일 것 같아.
3: 멋있다. 저 대기하는 것도? 오, 너무 다리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2: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리가 가려져.
1: 스탑, 스탑, 스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이거 잡아봐.
2: 아니야, 이게 파람이 충분해.

0: 여기까지 할게.
1: 너무 예쁜데? 아니 여기 바다 색깔 미쳤어.

0: Na, du passt.
1: 구멍이 있어가지고 딱 목걸이로 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2: 왜 있는지 알아? 이게 아마 새가 먹었을 때 촉촉촉촉.
1: 아 역시 디아 언니 진짜 감성 깨지잖아.
3: 어?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나?
1: 이거는 이것도 올리 찍어보고.
2: 올리펜스에 올려야 돼.
1: 아 귀여워.
3: 그리고 손 잡아봐.
1: 언니 근데 덥지 않아?
0: 덥지
1: 덥지 너무 좋아.
0: 예쁜 말 언니 예쁜 말. 근데 이집트 바다 물 먹어보면 진짜 짜거든?
2: 이게 짜지 않아?
0: 안 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도 안 짠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생수인데 이거?
2: 먹어봐.
0: 별로 안 짜다. 이집트 거 진짜 이렇게 못하나? 입술이 빨개져. 엄청 짜가지고.
2: 빨개져?
0: 어, 입술이. 약간 그래? 매운 거 먹었을 때처럼 입술이 이렇게 올라와. 너무 짜가지고.
2: 별로 안 짜.
1: 그렇게 돼?
2: 어.
1: 왜 나한테만 이래? 나한테만
0: 이래? 야!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어, 이거 안 봤는데.
0: 하나, 둘, 셋.
1: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지 않아?
0: 오랜만에 바다 와서 뛰고 그러니까 뛰고 놀고 하니까 진짜 너무 좋다.

0: 근데 그거 알지?
1: 좀 실패했어.
0: 근데 그거 알지? 우리 아까까지는 신발 벗고 바닷가로 들어갔을 때 좋았는데 지금부터 위기야.
1: 위기?
0: 이렇게 젖은 상태로 신발 어떻게 다시 신고 가야 되는지.

0: 좋아해? 진중앙 시장. 시장 가자. 거기 목포도 있고. 거기 시장에서
1: 뭐
0: 이렇게 뭐 회 맛있어 보여.
1: 좋아하지. 응. 이제 하나 있어 지금.
0: 왜?
1: 아, 아까 많이 먹었나 봐. 바지가 약간.
0: 안 좋아해.
1: 바지가 좀 불편하다.
0: 그럼 내 거 빌려줘. 내 거 되게 널널할 거야.
1: 아니 진짜 우리 나가서 좀 많이 돌아다녀야겠다. 소화 좀 시키자.
0: 야, 화장실 보리를 안 봤지 아직.
1: 어?
0: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1: 뭐라고?
0: 보리를 안 봤지 화장실. 아니 그런 성격 같았어. 이게 여행 아니 여행 나쁜 게 아니야. 여행 왔을 때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같았어 물어본 거야. 그냥 그런 거. 아니 비슷할 것 같았어. 아는 친구가
1: 그래?
0: 비슷했어. 나는 그냥 항상 배가 부른 상황에 나 항상 배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른 애가 배가 나오면 이게 보리 못 봐서 그런 거.
1: 아니
0: 너 뚱뚱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래 이 시장 갈까?
1: 좋아 가자.
0: 다 됐어?
1: 응
0: 가자. 어디
1: 가자.
0: 가자.
1: Let's go. 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0: 유흥 맞지? 근데 뭔가 시티거리 온 것 느낌?
1: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0: 시장 도착. 왼쪽 가자. 차가워.
1: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0: 다 먹을 거야? 또 계속 먹고 있는데?
1: 이것저것 이렇게
0: 얘들아,
1: 주워서
0: 안녕.
1: 먹어야지.
0: 우와. 아, 맛있는데. 맛있어.
1: 시장 먹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코스가 있거든.
0: 뭔데?
1: 일단 헤이. 회를 회? 먹고 가야지. 회도 먹어야 되고.
0: 여기라서 회지
1: 호떡.
0: 원래는.
1: 호떡도 먹어야 되고. 언니
0: 여기야.
1: 이건 못 참지.
0: 여기가 진짜야.
1: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0: 언니 뭐 먹을래? 순대? 순대 하나랑 튀김 좀 섞어서 해주시겠어요?
1: 이거 뭐야? 내장 같은 거.
0: 내장이야?
2: 이거 겉장.
0: 나 순대 못 먹어. 안 좋아해. 이 접시 내가 못 먹는 거 다 들어갔네. 안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네. 오, 멋있다. 오, 이거지. 우와. 감사합니다.
2: 저기 가서 앉아.
3: 맛있게 드세요.
0: 네. 진짜.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4: 넬리권.
1: 잘했는데? 순대가 맛있어.
0: 와, 떡볶이 미쳤네.
2: 이 친구를 먹어야지.
3: 너 따라가면 어떡해. 따라갈 수 없지.
0: 아,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어. 하나도 안 매워.
1: 안 매워도 되게 맛있어.
0: 아, 맞다. 우리 그거 자야 돼. 장화.
3: 왜?
0: 아, 낚시 때문에. 바다 쪽으로 가서 약간 낚지.
3: 낚시 잡게.
0: 그런 거 할 때 장화 필요하잖아. 아니야, 나 약간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핑크색으로 할 거야. 이거. 아니면 파란색도 괜찮다.
3: 파란색은 기본이지.
0: 혹시 긴 거 핑크색으로 없나요? 여기 남아 있는 게 다예요?
5: 저기 여자 걸로 제일 긴 거예요. 아. 원래 더 긴 건 안 나오고.
0: 아, 진짜요? 더 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5: 얼마나
0: 원래?
5: 길어야 되는데요?
0: 아, 근데 밋밋한데? 아하.
5: 예쁘잖아.
0: 오호.
3: 예쁘네.
5: 예쁘죠?
0: 예쁘네요.
3: 안에 걔랑 똑같네. 안에 그거 있는 거.
0: 언니는?
1: 나 거기 파란색 키보드 돼.
0: 파란색?
3: 아, 녹색 있어요?
0: 아, 그린 이쁘다.
5: 아니야, 그 아이도 이뻐요.
0: 그러니까요. 둘 다 괜찮은데?
3: 아, 같은 모델.
5: 딱 어울리면 걸리겠어.
0: 좋아요.
3: 아, 그렇게
0: 이걸로 주세요.
5: 아, 여기서.
3: 와우, 반짝반짝한 모자.
0: 괜찮이 있거든?
3: 이런
0: 근데 모자부터 보면 안 되고 이게 액세서리잖아. 그래. 그 메인을 봐야 돼, 먼저.
3: 아, 옆에 있어?
0: 언니. 아, 졸깃해.
3: 아하.
0: 너무 귀여운데?
3: 그냥 입어도 될 것 같은데?
0: 아, 이거 스웩.
3: 진지한 냉장 바지.
0: 이것이 시장 갬성이잖아.
3: 이게지.
0: 아, 이걸로 해야겠다.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3: 귀여워.
0: 괜찮지 않아?
3: 올려? 괜찮아.
0: 어, 나 이걸로 할래. 우와, 이것도 있는데? 우와. 이것도 장난인데? 이것도 약간
3: 그럼 얘 그냥 이게 저 결정했네. 그거 해. 됐어.
0: 이거 괜찮은데?
3: 우와, 이거다.
0: 이거다. 이거네. 이거네. 이거죠? 이거죠? 예예예. 예. 이거네. 언니 모자 없어도 돼?
3: 없어도 돼. 나 모자 있어.
0: 진짜?
3: 모자 있어.
0: 나 됐어. 와, 이렇게 빨리 쇼핑하는 게 처음이네. 이게
3: 빠른 거구나, 나한테.
0: 빠른 거지. 장화 초록색으로 하는 게 나. 아, 파란색. 파란색으로 바꿔도 돼? 좀 바꿔줘, 바꿔. 너무 밋밋하잖아. 너무나도 죄송스럽긴 하지만.
3: 가요.
0: 제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그 옷을 샀거든요? 근데 보니까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바꿔도 될까요?
5: 이게 파란색인데 그냥 그 안에
3: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3: 좋아하세요.
0: 우후! 아, 그래야 맞죠? 마음이 풀려.
3: 어, 만족이야?
0: 어, 만족.
3: 네.
0: 응.
3: 너가 만져봤다.
0: 만져봤어.
3: 나는 만질 수 있어. 나는 안 시끄러워. 뭐가 있나?
0: 해산물. 이런 거. 네, 낙지도 검도. 있고. 먹자.
3: 갈치도 있고.
0: 아, 새우도 먹어야 돼. 아, 말고. 먹어야 돼.
3: 이거 해봤어 보이는데? 해로 할까?
0: 이거 못 참아.
3: 이거 해로 할까?
0: 아, 들어가서 봐보자.
3: 들어가자.
0: 어, 들어가서 골라보자.
3: 괜찮은 것 같아.
0: 와. 어, 안녕하세요.
3: 어, 여기 시원한데?
2: 짜잔.
3: 지금 뭐 철이 뭐예요?
4: 지금 왕새우.
3: 아, 새우 소금구이. 새우 소금구이 하시면
0: 맛있어요.
3: 새우 소금구이 할까? 회는 하모 회라고 어디 대짜머라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0: 옆 테이블이 저거예요? 약간 다양하게 나오는 거 없을까요?
3: 고등에 뭐 춘천이 있거나 산만
0: 철이니까 이게 하는 게 그러면 그걸로 같은데. 먹자.
3: 이거랑 새우
0: 새우 소금. 네, 그렇게 할게요.
3: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0: 약간 신나지. 이게 바다 근처에 해산물 먹으러 오고. 그러니까.
3: 또 시장이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 거죠.
0: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왔으면 회를 먹어줘야 돼. 와. 근데 확실히 시장 감성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고 있잖아.
3: 행복해하고 있어.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 걸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와 이거 죽어야겠네. 이거 죽어야 돼.
3: 나 이거 되게 맛있는데 못 보겠어. 잔이네.
0: 어떡해 불쌍해. 근데 어쩌지?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건데 미안해. 미안해서 미안해. 와 난리 났다.

0: 맛있겠다 이거 나는.
1: 맛있어. 나 먹어봤어.
0: 나 원래 마늘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3일 정도 같이 있으니까 냄새 나도 서로 잡아주자.
1: 아까 거기 그저같이랑 같이 있었는데 거기 내 생마늘 나 실수로 먹어서 생각했지. 어 미안하네. 맛있지. 완전 맛있어.
2: 이렇게 맛있어?
1: 이게 참기름을 좋은 걸 쓰셨을 거예요. 이 집 때 새우 먹어?
0: 많이 먹지.
1: 많이 먹어.
0: 진짜 많이 먹어.
1: 아 바다가 가까우니까.
0: 지중해랑 홍해 두 개 다 있잖아. 그래서 해산물 진짜 많이 먹고 새우도 진짜 많이 먹고. 그래서 나 오자마자 언니한테 아, 새우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2: 너무 싱싱해.
1: 이게 또 철에 먹는 게 포인트인 게 철에 먹으면 더 맛있어.
0: 이거 미쳤어.
1: 다 말해요.
0: 아 너무 맛있는데? 언니 소금 찍어야지.
1: 얘 안 빠졌어.
0: 와우.
1: 너무 맛있어. 새우는 좋아.
0: 와 미쳤다 이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사장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잖아. 한번 먹어보자.
1: 이게 쌈장 안 찍고?
0: 와. 나 일단 여기다가 먹고 싶어.
1: 많이 안 드네.
0: 아 원래 마늘? 짜니까. 아니 나 마늘 안 먹어. 나는 절대 안 먹어. 이것도 넣을까?
1: 그대로 오케이. 먹어봐도 될 것 같아. 아니면 김치. 이거보다는 김치가 맛있을 것 같아.
0: 일단 한 번에 이렇게 먹고. 아 이것까지도 쌈은 원래 싸고 싶은 대로 싸는 거야. 맛있겠다. 언니는?
1: 다 들어가네. 되게 편하게 먹네. 이게 그건데. 맛있어?
0: 좋소.
1: 맛있겠지. 저는 기본에
0: 아니 한 번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는데?
1: 이거 식감이 재밌는데?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하는 거네. 이게 약간 쫄깃한 게
0: 씹히는 재미가 있어. 너무 맛있어.
1: 인정.
0: 그치?
1: 이게 그 식감이랑 그 맛이 궁합이
0: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언니 솔직히 배는 살 안 쪄. 막 편하게 먹어도 돼.
1: 행복하게 먹으면 살 안 쪄요?
0: 그래.
1: 행복하게 먹으면 돼.
0: 와우.
1: 먹는 게 맛있어요?
3: 어, 이 머리 에 다시 있잖아요.
0: 네.
3: 이거를 이렇게 접고.
0: 오!

0: 되게 먹을 수 있어.
1: 또 따도도 찍어 내가. 양들은 와요?
2: 대박이다. 대박이다. 왜 왜 뜨거워?
0: 다 잡으면 안 벗겨질 거야. 위에만 어. 오, 잘하는데. 이거 다 빼면 버터 맛이 없어.

0: 약간 먹는 다음에
1: 아니
0: 나 원래 귀여운 컨셉인데 이거 다 안 가졌네. 돼지 컨셉으로 됐네.
2: 귀여운 돼지는 돼지도 귀여워. 괜찮아.
0: 너무 잘 먹었어 진짜.
2: 진짜 여기에 와서 신선한 걸 먹게 되니까 너무 이게
0: 분위기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 일어날까? 아 너무 잘 먹었어. 난 그냥
2: 사장님.